0: 반갑습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지금은 아동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해서 볼 수 없는 문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면 키를 뒤집어 씌워서 이웃집에 소금을 타러 가게 했죠.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럼 이웃집에서는 이 녀석아 앞으로 오줌 싸지 마라 꿀밤을 한 방 먹이고 소금을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대체 왜 이런 문화가 생긴 걸까요? 짠 소금을 얻어와서 섭취하면 아무래도 물을 더 많이 마셔서 소변이 더 마려워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고 또 애군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사할 때 불청객이 오면 소금을 뿌리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해서 아이가 소금의 기운을 받아 잘 자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집에서 소금을 덜어주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음양오행의 개념에서 소금은 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물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로 봤기 때문에 소금을 통해 물의 기운을 채워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는 거죠. 자, CBS 표준 FM의 빛과 소금 같은 프로그램이죠. 이강민의 잡지사. 지난주 금요일 잡지사 1000회를 맞이해서 1000회 특집 1000초 특강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잡지사를 빛내준 다섯 분의 필진을 모시고 천과 관련한 천초 분량의 강연 배틀을 뜨겁게 펼쳤습니다. 라이브를 못 보신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의 천초 특강을 보내드릴 텐데요. 천과 관련한 썬킴 선생님의 주제는 바로 천일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의 탄생과 세계사를 바꾼 소금의 역사, 그 짭짤한 강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 강연 주제는 소금의 역사입니다. 아, 소금이요.
2: 소금.
1: 소금. 흔해 빠지지만.
2: 작은 금.
3: 지금 박광희 선생님이 약간 조급해지신 것 같아요.
1: 이거 까주세요, 이거. 소금. 예, 예. 자, 우리는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놀랐지만. 인류 역사를 바꾼 한 가지 물질을 얘기해라. 그러면 금이냐? 석유냐? 다이아몬드냐? 원자력이냐? 아니에요. 의외로 소금이에요. 아, 소금. 그래서 오늘은 소금이 바꾼 역사와 인물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3: 천일염 무슨 상관이에요?
1: 천일염. 그 천일염, 천일염 가지고 얘기했는데.
3: 천일염.
1: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주제 뭐 할까 하다가 천초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추어탕에 넣는 그 천초 얘기할까.
3: 화자오
1: 얘기를 할까 하다가
2: 천천천도 있는데
1: 천천천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천천천 그래가지고 네. 천일염 천이지 않습니까?
3: 좋습니다.
1: 일단 천일염부터 네.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네. 많은 분들이 천일염을 우리 전통 소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전통 소금은 자염이라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우리가 얻는 소금이었어요. 천일염은 놀랍게도 원래 중국 남부지방 복건성과 광저우 광동성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예. 지금도 광동성과 복건성에서는 해염이라고 해서 하이엔. 라고 지금도 천일염을 만들어요. 하늘천의 날 일자예요. 말 그대로 햇빛으로 진발시켜서 건조해서 만드는 자연 건조 방법이 천일염이거든요. 이거를 중국 광동지방에서, 그 다음 복건성에서 이 천일염을 만드는 것을 대만으로 이제 일본이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초반 때 우리는 자염을 그렇죠. 먹었잖아요. 끓여가지고. 그럼 이걸 끓이려면 다 나무를 베야 돼요. 그럼 일본이 지금 뭔가 좀 뭐 식민지를 건설하고 뭘 해야 되는데 다 민둥산이잖아. 스탑! 더 이상 소금 끓이지 말고 우리가 타이완에서 진짜 천일염 기술을 갖고 올 테니까 그냥 말려서 소금을 생산해서 먹어라. 해서 시작한 것이 일제강점기의 기술로 만들어진 게 천일염입니다. 그래요. 절대 우리 전통 방식이 아니에요.
2: 우리나라가 소금이 늘 부족했어요.
1: 그러니까요.
3: 네.
2: 자염으로 하느라고.
1: 오죽했으면 네.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3: 예, 예, 예.
1: 그래서 누구는 뭡니다 했는데 광해군이 소금입니다. 거기에 선조가 얘가 진짜 똑똑한 애구나 해서
3: 전래동화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답변은 항상 소금이에요.
1: 소금이죠. 이 CBS는 소금과 빛이 되는 방송입니다.
3: 제작국장님 부족해서 부족해서 정말 좋아요.
1: 예. 천일염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 예. 그 천일 동안 1000데이가 아니라 하늘천 날일자 햇볕으로 자연 증발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네. 우리 전통은 이제 자염이라고 끓이는 방식이다. 근데 네. 자, 우리가 수렵 그냥 그 사냥하고 맘모스다!
3: 아, 유재희 교수님들 이야기해서 맘모스다 이러면 어떡해요.
1: 자, 여기서 여러분들.
3: 유재희 교수님 맘모스다 이러면 어떡해요.
4: 객관식 눈빛 안 보셨어요.
1: 맘모스가 편해요? 멜머드가 편해요?
5: 멜머드.
1: 멜머드. 축하드려요. 맘모스가 편하시죠?
2: 그렇죠. 백화점도 맘모스.
1: 맘모스 백화점 좋습니다.
3: 예, 두 분.
1: 세대 차이가 나요.
3: 좀 오래오래 간직하시고요. 아니,
1: 우리가 사냥 수렵을 했을 때는 소금이 네.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살과 피에 이미 염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회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드디어 소금이 필요했거든요. 소금을 어디서 구할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은 쭉 소금 구하기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농경사회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잖아요. 어디 정착을 했냐? 소금을 쉽게 구하는 곳에 정착을 먼저 했어요.
3: 바닷가?
1: 바닷가가 아니라 그때는 바닷가 말리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네. 암염, 염호 이런 데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도시가 예리코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3: 제리코. 예리코. 여리고 여리고.
1: 여리고죠. 예. 예리코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내해인 사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해 옆에 예리코 만 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죠. 네네네. 여기에 그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옆에서 소금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도 네. 메소포타미아 강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강도 비옥했지만 놀랍게도 그 지역, 지금 이라크 땅에요. 네. 올라오는 지하수가 다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문명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도 의외로 소금 때문에 만들어진 문명과 제국이에요.
3: 그래요.
1: 그 로마 지금도 시내를 통과하는 테베르강 있죠? 네. 테베르강 맨 앞에 가면은 그 지중해요. 가면은 원래 거기에 라군이라고 해가지고 네. 큰 바다 웅덩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소금을 테베르강을 통해가지고 초기에 로마인들이 다 내륙으로 다 실어 날랐거든요. 실어 날랐던 도로를 만들어요. 그게 비아 살라리아라고 해서 소금길입니다. 이 소금길이 유럽 전체를 퍼지면서 나중에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게 된다. 그 길이 돼버려요. 지중해가 로마가 그 카르타고와의 그 포에니 전쟁을 통해가지고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잖아요. 예, 예. 뭐 때문에 싸웠냐? 소금. 지중해 그 뜨거운 빛으로 만들어내는 천일염.
3: 아, 그래요? 네.
1: 그거를 로마가 장악하면서 로마가 제국으로 거듭나는데 네. 우리가 알다시피 뭐 라틴어로 쌀이 소금이거든요.
3: 네.
1: 거기서 유래된 건 뭐 아시다시피 뭐
2: 셀러리.
1: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다. 샐러리움.
3: 샐러리?
1: 샐러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3: 아, 그래요?
1: 그리고 그걸 갖고 있던 병사가 소울저도 라틴어에서 그 쌀에서 나온 거고.
3: 아, 그래요?
1: 그리고 소금으로 염장한 채소, 샐러드도 거기서 나온 거고. 자, 하여간 로마가 급격하게
3: 로마에서 약간 날씨가 쌀쌀하면은 쌀쌀쌀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1: 이왕 경상도 사투리 하는 김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했는데 예, 예, 예. 조연출이 예. 부산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 녹화들한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딱 치잖아요. 네, 네. 이 친구가 갑자기 설레이트 치겠습니다. 이런 걸 넘어갔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어 맞추시죠. 네, 네. 로마까지 갔어요. 네. 네.
1: 로마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한 것도 보통 기원 후 서기 1세기용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앞바다 지중해가 집안에 깔아앉아요. 그래가지고 건축, 만들어놨던 수많은 염전들, 라군이 다 폭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슬슬 이제 멸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대로 날린 것이 바로 그 서기 1세기 때 염전도 안 되는데 이 황제가 또 등장해요. 날라리야!
5: 네로!
1: 형 어떻게 하는 거야?
3: 아, 네로.
1: 네로.
3: 날라리야.
5: 형은 또 무슨 일이야?
3: 최양락 씨죠?
1: 최양락 씨죠. 네. 다 알고 계시네. 네. 자, 어쨌든 간에 로마도 이렇게 소금 때문에 만들어진 제국이다. 이거, 네. 네덜란드가 의외로 소금으로 인해가지고 대제국 그 최초의 무역회사와 주식회사를 만든 것도 소금 때문이었어요. 네덜란드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처음에는 뭘 먹고 살았냐면 청어 있죠.
3: 청어.
1: 청어. 바로 네덜란드 앞에 있는 북해가 청어가 굉장히 많이 잡혀요. 청어가 의외로 굉장히 쉽게 부패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저기 포항에서도 원래는 청어 가지고 과메기 만들거든요.
2: 그렇죠. 네.
1: 빨리 이걸 어떻게 보존을 시켜야 돼요.
3: 오래 먹어야 되니까.
1: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걸 보존을 처음 시작했냐면 소금이다. 근데 당시에 소금을 어디서 구했냐면은 지금 독일 폴란드에 있는 암염을 아. 갖고 와서 바위를 깨서 청어를 염장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소금의 질이 떨어지고 아. 또 갖고 오는 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청어를 염장할 수 있는 수가 제한이 있었어요. 아. 이때 갑자기 저희가 새로운 염장 기술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가 1492년 이후였거든요. 예. 이른바 이사벨 여왕이 죄송합니다.
3: 이사벨 여왕? 스페인 사람 아니에요?
1: 맞아요. 네. 이사벨 여왕의 공과 가가 있는데 공은 뭐냐면 그 레콩키스타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 왕국을 통일시킨 것도 있지만 과는 뭐였냐면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네.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나가라 했거든요. 네. 다 나가죠. 유대인들이 다 스페인에서 쫓겨나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다 소금 장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세유 등등은 지중해에서요. 네. 그래서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어디로 가냐? 당시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를 건너가가지고 저기요. 우리가 새로운 천일염 기술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거를 당신들에게 전수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그 전수를 해줘요. 예. 대박이란 거지. 그럼 우리가 암염 안 갖고 오고 바다에서 천일염 생산해서 천일염을 가지고
3: 그렇죠, 그렇죠.
1: 청어를 염장할 수가 있구나. 이게 대박이라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잖아요.
3: 예.
1: 이게 1년 가요 보통 청어를 염장을 하면요.
3: 염장하면.
1: 이만큼 배 쌓아두면은 네. 근거리 연안 무역을 했던 거가 먼 거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1년 동안 보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스페인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의 그런 천일염 기술을 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가 포르투갈이 최초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때
3: 예.
1: 스페인에게 잠깐 망했던 때예요. 네. 빈틈을 노린 거지. 네덜란드가. 야 지금 포르투갈이 떠났던 그 길 루트 네. 어디까지 갔냐 마카오까지 갔다고 네. 이거 우리가 먹자 네. 해서 이 염장으로 돈 번 거 가지고 네. 일단 먼 거리를 가요. 타이완까지 가죠. 근데 가니까 너무 머니까 네. 우리가 N분의 1로 이제 그 위험을 분담하자 네. 해서 만든 게 1602년에 동인도 회사고 최초의 주식회사잖아요. 청어 팔아가지고 네. 돈 번, 원양 네. 어업이 가능한 네덜란드인들이.
3: 하멜 선생님도 그렇게 왔겠네요.
1: 하멜이 네. 소금 팔아가지고 청어 팔아서 왔다니까요.
3: 예, 예, 예.
1: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예. 하멜 표르기가 말이 잘못됐어요.
5: 예. 왜 잘못됐죠? 네.
1: 하멜 선생님이 조선 효종 때 조선에 몇 년 있었던 거 아세요? 보통 표류라고 하면 무인도에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게 표류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있었어요.
3: 감금도 있고.
1: 감금도 있었고.
3: 감금기.
1: 하멜 표류기가 번역이 잘못됐는데 원래 제목은요. 이게 스페르베르 호를 타고 있잖아요.
2: 스페르베르.
1: 스페르베르 호의 험난한 항해 일지예요. 13년 동안 밀린 월급 달라고 동인도 회사에.
3: 그거 박광희 선생님과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1: 했어! 왜 그 생각을 했어요?
3: 다시 소금 궤도로 돌아와서.
2: 소금으로 다시
1: 돌아와가지고.
3: 예, 예, 예.
1: 자,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네. 인데, 시간 얼마 남았어요?
6: 시간 꽤 남았어요.
7: 네.
3: 330초 남았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3: 약간 당황하신 거 약간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1: 중요한 게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소금을 공공재로 봤어요.
3: 예, 예.
1: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뭐 이걸 세금을 때려 매긴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소금을 다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형태였는데 중국은 이게 달랐어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소금을 접근합니다.
3: 정치적으로?
1: 왜냐하면 그 아직까지는 그 천일염 생산이 거의 없던 단계였고 대부분 다 암염을 깨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깨가지고 지방으로 옮기기도 그렇고 이걸 또 뭐 전국적으로 분배하기도 그렇고 역대 중국 황제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거 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은 소금 없으면 죽으니까
3: 그렇죠.
1: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소금 줄게. 안 그러면 너 굶어 소금 없이 그냥 죽어. 이런 식으로.
3: 소금이 권력이네요.
1: 소금이 권력이었어요.
3: 예, 예.
1: 최초로 이른바 소금을 전매를 하기 시작한 왕이 바로 한무제.
3: 한무제.
1: 한무제가 고조선 멸망시켰잖아요.
5: 그렇죠.
1: 고조선을 왜 멸망시킬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뚜뚜
2: 중개무역.
1: 뚜땡.
3: 박범희 선생님한테 땡을. 한무제가 땡을.
5: 고조선 멸망을.
1: 중무사니까.
3: 예.
1: 흉노 조지려고.
5: 그럼.
1: 양옆으로.
3: 언어 좀 순화해 주세요. 지금 아름초 친구들이.
1: 아, 이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얘기한 거예요.
3: 중로한테 본대를 보여주고
1: 신호를 작살내기 좌우의 교통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조선을 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아시다시피 흉노를 장악해 제압을 하긴 하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3: 예, 예, 예.
1: 그래서 또 그때 한 사람을 또 서역으로 보냅니다. 흉노를 제압하라고 해서 장동건이 아니라 장건을 보내죠. 결론적으로는 실크로드를 개척을 해요. 예, 예. 돈이 많이 들잖아. 예. 어떻게 하냐. 이거 정말 우리가 국가 재정이 적지 않을 것 같다. 한무제가. 예.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사람들은 소금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다가 세금을 붙이자. 그리고 국가에서만 소금을 판매하도록 하자.
3: 소금세.
1: 이게 뭐 나중에 검색하면 아시겠지만 염철론이라고 해서 한무제와 신하들이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해요. 소금의 세금을 이렇게 국가에서 부과해도 되냐 안 되냐를 토론하는 책이거든요.
3: 예, 예, 예.
1: 결국엔 한무제가 최초로 중국 역사상 소금을 전매를 실시를 해요. 이걸 맛본 거지. 예.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결정적으로 이 소금 때문에 사단이 난 게 뭐냐면 당나라가 소금 때문에 망해요.
3: 당나라가요? 왜죠?
1: 일단은 1차적으로 망한 거는 그 양귀비 때문에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발생을 해요.
3: 네.
1: 줄여가지고 안사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3: 예.
1: 안사! 하지 마세요.
3: 왕관에 대한 욕심입니다.
1: 예, 예. 안사의 난이 이제 그 제압은 됐는데 네. 1차로 당나라 거의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황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2: 최치원.
1: 황소경물.
3: 황소의 난.
1: 황소가.
3: 왜 황소예요?
1: 이름이 황소예요.
3: 아, 이름이 황소야?
1: 별명이? 황소예요.
3: 아, 예.
1: 황씨요.
3: 별명이 아니구나.
1: 황소. 네. 자, 황소가 과거를 여러 번 봅니다.
3: 예.
1: 다 떨어져요.
3: 예.
1: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이미 다 인맥. 지연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나는 분명히 시험을 잘 봤는데 쟤는 나보다 시험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합격하고
3: 네.
1: 이거를 보면서 한 소리 하죠. 만성진대 황금갑이라고 내가 세상을 다 황금갑옷으로 물들리게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3: 예.
1: 그러면서 뭐 하냐 몰래 소금 장사를 합니다.
3: 아 그래요?
1: 그때 아직 소금 전매였거든요. 국가에서 소금 만 원에 팔지 네. 내가 3천 원에 팔게 어떡할래?
3: 아, 싸게 살게.
1: 싸게 살게.
3: 몰래 몰래.
1: 이거를 국가에서 누구 마음대로 소금 마음대로 파냐? 단속을 해요.
3: 네.
1: 황소가. 아니, 우리도 먹고 사야 될 거 아니냐? 광어도 떨어뜨려 놓고. 소금 몰래 파는 거? 물론 불법이지만 이걸 네. 단속해? 들고 일어나자! 라고 해서 황소가 난을 일으켜요.
3: 그래서 난이.
1: 아, 와. 황소 이전에 한 명이 더 일으킵니다.
3: 예.
1: 왕선지라고.
3: 예.
1: 둘 다 먹는 거예요. 왕선지랑 황소는요.
3: 둘이 섞으면 맛있겠다, 근데. 예.
1: 자.
3: 예.
1: 황소의 난.
3: 70초 남았습니다. 70초.
1: 황소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3: 네.
1: 황소가 일단은 광동성 중국 남부를 치고 들어갑니다.
3: 예, 예.
1: 치고 들어가면서 거의 남부 광동성 지금 홍콩이죠.
3: 네.
1: 수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3: 네.
1: 이슬람 상인을 최소한 20만 명을 죽여버려요. 뭐든 여기 왜 있냐고.
3: 네.
1: 거기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은 초이스가 두 개예요.
3: 네.
1: 중국 내륙으로 도망가든지
3: 예.
1: 안 그러면 배 타고 멀리 가든지.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당시 이슬람 상인들은 성을 마시로 바꾸고 간화가 됩니다. 마윈 이 출신들이에요.
3: 그래요?
1: 마시요. 그리고 배 타고 어디 갔냐? 요때
3: 네.
1: 황소의 난이 서기 875년이고
3: 예.
1: 가장 심각했던 데가 879년이거든요.
3: 네.
1: 신라 헌당왕 때예요. 이 광동성을 출발한 이슬람 상인들이 멀리 다시 그 아랍 세계로 가긴 힘들고
3: 10초 남았습니다.
1: 어디로 갔냐? 울산으로 가가지고 울산에 도착을 했다.
5: 아 용용님.
1: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처용이다.
3: 처용이다. 처용무 할 때 처용.
1: 처용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약간 오히려 중간에는 소재가 고갈된 느낌이 보였으나 막판에는 오히려 다 쏟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아, 네. 좀 보이네.
1: 원래 메인은 이 황소의 날이었는데 황소의 날 너무 축소시켜 버렸어.
3: 중간에
1: 하면 괜히 했다.
3: 중간에 하멜로 빠지는 바람에 그죠. 하멜로 가는 바람에. 댓글에 아까 이제 맘모스 사냥하자 울음소리에서 양세아 심사위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
1: 왜요? 왜요?
3: 이거는 심사위원 한 명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썸킴 역시 날아다닌다. 명불허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1: 허전해요? 허전하죠.
3: 자, 소금 얘기 들었는데 우리 소금쟁이 아빠. 예. 알로아 작가의 어떤. 어떻게 들으셨는지.
6: 저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실제로 그 예. 아까 1,000만 원짜리 나비 얘기했잖아요. 그게 예. 6인이었잖아요. 근데 예. 20세기, 19세기 때 파푸아 뉴기니 가가지고 원주민을 고용해서 채집을 다녀요. 근데 영국 때 대영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은화 파운드를 줘도 이게 뭐야 하잖아요. 어떻게 고용했는지 보니까 그 소금을 줬대요. 아. 그 파푸아 뉴기니 수렵채집인들한테 소금을 줘서 고용해서 다녔다길래 아, 소금이 참 중요하구나.
3: 소금이 세계사를 바꿨네요.
7: 고구려를 건국한 것도 소금 덕분이에요.

0: 불고려 임금님 중에는 미천왕이라고 소시적이 아예
1: 정말 미천하네 진짜.
0: 본인이 아예 소금장수 출신이었던 사람도 있죠.
1: 그렇죠. 네. 네.
2: 네. 우리 각국 얘기랑 미천왕 얘기를 또 박광일 선생님이 다 또 자세히 해주신 게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진짜 미천하네
2: 모든 역사. 하지만 오늘 평균 점수는 669점. 예,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고품격 강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예. 무려 폐간되지 않고 1000회를 버텨낸 이강민의 잡지사.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금 장수가 많이 살아 동네 이름에도 소금이 들어간다는 서울 마포구 연미동 주민으로서 우리 개국공신 썬킴 선생님의 소금 강의를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의 컨셉상 1000초가 지나면 강연을 칼같이 중단하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뚝 끊긴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강연 이후 게스트들 간의 후토크나 또 특별 심사위원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의 촌철살인 심사평이 아주 재미있게 이어졌거든요. 썬킴 선생님 강연의 점수, 그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잡지사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라이브 풀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반 순삭됩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모처럼 노래 한 곡 띄우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치환의 소금인형.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저는 오랫동안 미소천사 스마일 스케이터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혼자 울고 다음날 되면 또 아무 일 없는 척 링크장을 나가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랑아, 이제 운동 그만두는 게 어떨까? 레슨비랑 생활비도 조금 밀렸고 엄마 아빠 좀 힘드네. 너무 미안해.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소천사 스마일 스케이터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선수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이 별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만은 않았습니다. 동료 선수들 별명을 보면 최민정 보유국 람보르길리처럼 딱 들었을 때 뭔가 빠르고 압도적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소천사. 선수 입장에서 저도 좀 세 보이는 별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선수답게 더 강해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 스케이트 정체성은 미소천사가 맞았습니다. 어쩌면 팬분들이 저보다 먼저 제 모습을 알아봐 주셨던 거죠.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 쇼트트랙 인생은 어땠지?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은 잘했다도 대단했다도 아니었습니다. 잘 버텼다,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까지 버티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많이 흔들리면서도 계속 그 추운 링크장으로 돌아갔을까? 그러다 갑자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는 힘들고 버텨야 하는 순간마다 오히려 웃고 있었던 때가 더 많았던 거죠. 그때 저는 뭐야, 나 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독한 모습으로 버텼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저만이 가진 무기였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던 마음. 마음이 힘든 날에도 저를 다시 링크장으로 돌아가게 만든 힘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보면 제 기억은 아주 어릴 때 링크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였어요. 두 살 위 오빠가 있는데 어릴 때는 거의 오빠 뒤만 따라다니면서 오빠가 하면 저도 해야 하고 오빠가 잘하면 내가 더 이기고 싶고, 그러다 오빠가 쇼트트랙을 시작하면서 저도 링크장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코치 선생님이 아랑이도 한번 신어볼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8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재밌었는데 신자마자 중심을 꽤 잘 잡고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칭찬해 주시니까 잘하나 보다 하고 신기했고 그래서 더 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반 생활을 시작했는데 새벽 운동 갔다가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다시 운동을 나가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운동이 재밌기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코치님한테 혼나고 이 그 추운 링크장에 앉아있으면 매일 생각했습니다. 아, 나 진짜 그만둔다. 나 오늘 진짜 그만둔다. 근데 웃긴 건 진짜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말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한테 얘기해봐. 또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러다 보면 또 운동 갈 시간이 되고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랑이는 일단 보내놓으면 또 한다. 저는 그런 애였던 것 겁니다. 울면서도 가고 힘들다면서도 또 스케이트끈 묶고 있는 그런 애였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훈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전주로 전지훈련을 왔던 팀 코치님이 제가 울면서도 끝까지 훈련을 마치는 걸 보고 서울 와서 같이 운동해볼래? 하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집 형편상 가족이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갈 수는 없어서 감사하게도 그 팀 선수 부모님께서 저희 남매의 하숙을 받아주셨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어요. 와, 서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합장에서만 보던 잘 타는 선수들이 제 앞에서 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에서는 나름 저도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모든 게 다 낯설고 훈련 방식도 달랐고 너무 잘하니까 처음에는 기가 죽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더 도끼가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아직 어린애잖아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가 저 하나 운동시키려고 이미 너무 애쓰고 계신 거를 아니까 더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참았어요. 혼자 울고 다음날 되면 또 아무 일 없는 척 링크장을 나가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네. 버티던 어느 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랑아, 이제 운동 그만두는 게 어떨까? 레슨비랑 생활비도 조금 밀렸고, 엄마 아빠 좀 힘드네. 너무 미안해.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만둬도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더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도전 끝에 저는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저는 국가대표가 되면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단 순간부터는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더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야간까지 하루 종일 운동만 했어요. 본 운동 끝나고도 저는 거의 매일 남았습니다. 한 바퀴 더 돌고 한 세트 더 하고 진짜 별거 아닌 차이인데 그 하나를 더 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몸무게가 하루에 3kg씩 빠지고 밤에는 막 다리가 저려서 자다가 막 5분에 한 번씩 깼던 적도 있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국제대회에서 결과?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소치올림픽 계주 금메달까지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더 잘하고 싶었고 부족한 게 먼저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 평창올림픽 선발전을 두 달 앞두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에 다른 선수들이랑 엉켜 넘어졌는데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얼굴 쪽이 뜨겁고 막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베었더라고요. 눈밑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고 광대뼈가 보일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넘어진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 스케이트 할 수 있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팔 움직여보고 다리 움직여보고 오케이. 일단 스케이트 타는데 괜찮아. 했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겁이 생겨버렸어요. 누굴 추월하려고만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다치면? 근데 쇼트트랙은 결국 추월을 해야 1등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맨 앞에서 달리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쇼트트랙이 맨 앞에서 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바람을 다 맞아서 체력 소모가 훨씬 크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남들보다 더 뛰고 조금 더 버티면서 체력 훈련을 더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도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얼음 위에서 자신감을 찾았고 선발전을 통과해 또 한 번 평창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제가 경기에서 3등으로 들어오면서 활짝 웃고 있는 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 하필 왜 이 사진이에요? 저 금메달 딴 사진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는데 네 웃는 표정이 다 보였어. 그게 그렇게 좋더라.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늘 결과만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더 빠르고 더 강한 선수가 되고 싶어서요. 비교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몇 등을 했는지보다 어떤 얼굴로 스케이트를 타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른 건 두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올림픽을 2년 정도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어요. 부상 때문에 몸 상태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마음도 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제 선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의 국가대표로 뛰지 못하면 국제대회 경험도 쌓기 어렵고 다시 대표팀이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같이 경쟁하는 선수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담담하셨어요. 차라리 잘 됐다. 뭐가 잘 됐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기초부터 몸 만들면 돼. 시합장 오는 길에 벚꽃 예쁘게 피었더라. 벚꽃이나 보러 가자. 저 솔직히 너무 황당한 거. 아니 나 아직도 화도 안 풀리고 너무 슬픈데 나는 지금 국가대표에서 떨어졌는데 꽃구경을 가자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같이 갔죠. 벚꽃 정말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냥 딱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하느라 부모님이랑 그런 시간을 많이 못 보내봤거든요. 전 항상 시합이 먼저였고 몸 관리가 먼저였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별 얘기 아닌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걷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분명 저는 큰일이 난 것 같았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나는 건 아니구나. 나는 아직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구나. 그날 이후에 제가 갑자기 괜찮아진 건 아니고요. 여전히 불안했고 조급했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신기하게도 제 발은 다시 링크장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선수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천사라는 별명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약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코치님한테 혼나서 울기도 했고 하숙방에서 혼자 울기도 했고 넘어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링크장에 가서 스케이트 끈을 묶었고 3득을 하면서도 웃었고 얼굴을 다치고도 다시 얼음 위에 섰고 선발전에서 떨어진 날에도 벚꽃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남들에게 약해 보이기 싫어서 아 이제 좀 덜 웃어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섭고 흔들렸던 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웃어보려 했던 저의 그 모습이 사실은 제 안에 단단한 회복력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걸요. 저는 늘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괜찮아져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직 불안한 채로 무서운 채로 그래도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던 건 도끼가 아니라 결국 다시 웃어보려는 마음.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무서울 때가 많은데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선수 때랑 또 다른 긴장이 있더라고요. 해설도 해보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자꾸 강해 보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냥 저답게 가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부끄러워하기도 했지만 결국 저를 가장 잘 보여줬던 별명 미소천사답게요. 아마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일 앞에서 또 서툴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여기까지 김아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높은 하늘이 마치 가을 같은 하루를 열고 있는 우리들의 도시 뉴욕엔 월드컵 축구가 끝나버린 자리에 축구공만한 구멍이 많은 우리들의 가슴에 나 있는 걸 또 느낍니다. 모두 다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매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함께 열광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월드컵 축구는 세계인을 공감의 띠로 연결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있었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스페인의 1-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환호하고 소리치는 승리의 기쁨 속에 조용히 눈물이 묻어나던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과의 작별이 또 한 장의 사진으로 마음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 열정과 열광과 한편 아쉬움을 사귀며 월요일을 시작하는 미국의 우리는 또 이란과의 전쟁에 직접 간접 관련 미국의 사망자가 주말 사이 3명이 더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이 지구는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돌봐야 할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통령 J.D. 밴스와 세컨라이디 우샤 밴스가 네 번째 아이를 환영하고 있다. 넷째 아이 탄생의 소식이 또 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이번 주 날씨를 잠깐 보겠습니다. 뉴욕과 그 일대 오늘 월요일은 최고 기온이 화씨로 82도, 그러니까 섭씨로 28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괜찮은 여름날이 되겠습니다. 좀 unusual하다. 이 정도 여름 날씨면 좀 선선한 게 아닌가. 최저는 섭씨로 22도까지 내려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공기가 그 폭우로 또 깨끗하게 연기의 입자들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오늘 비가 올 확률은 뭐 거의 없습니다. 1%라고 나와 있는데 내일 화요일은 역시 오늘과 비슷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로 78도, 섭씨로 26도. 비가 올 찬스가 내일 화요일은 또 뜻밖의 이번 주에 가장 높습니다. 76%. 어디선가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아무튼 내일은 젖은 화요일이 되겠다. 그리고 천둥, 번개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약간 온도가 올라가서 화씨로 85도, 섭씨로 30도 가까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최저 기온이 아침에 시작할 때 낮은 온도로 시작해서 그런가요? 화씨로 65도까지 그렇게 또 낮은 기온도 이번 주 수요일에 표시가 되어 있고 오후에 또 소나기가 잠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믿고 그대로 해야 될까? 주말의 날씨로 뛰어봅니다. 금요일까지도 선선합니다. 이번 주 대체로. 그리고 토요일에, 일요일에 맑은 날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섭씨로 최고 기온이 이번 주말 30도가 되지 않는, 그리고 맑은 주말이 되겠다. 이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디 계셨나요? 저는 차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에 그 길이 이 뉴욕시를 벗어난 외곽이었기 때문에 비가 막 시작되기 전에 또 그냥 약간의 비만 진짜 비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그렇게까지 flash flood 갑작스럽게 3시간 뭐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그렇게 비가 몰아쳐서 홍수가 나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비가 창문을 때리는데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뉴욕시 여러 곳에서 침수, 이 flash flood라고 경고한 대로 침수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차가 막히고 도로가 다닐 수가 없어서 통제되고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때 영상을 우리가 또 유튜브나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뭐 이 도심의 배수 한계다라고 말은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인치에서 2인치 정도의 사실 한꺼번에 갑자기 쏟아진 비이기는 하지만 이 flash flood로 인해 맨하튼,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여러 지역에 홍수, 침수가 되는 지역이 또 있었습니다. Life-threatening flash flood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 돌발적인 홍수 경보가 발령돼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은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캐나다의 산불 연기와 또 폭염, 그래서 이 하늘에 공기가 갇혀 있고 뜨거움 속에 스모크까지 이 돔을 형성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천둥, 번개, flash flood,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엄청난 이 교통을 마비시키는 그리고 JFK 공항과 라과디아, 뉴욕 공항 등이 또 이륙과 착륙을 한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 이상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데 NJ 트랜짓 일부 노선을 또 뉴저지에서는 운행을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뉴욕 퀸스 베이사이드 지역 여기는 좀 고질적으로 우리가 고질이란 말을 하면 참 마음이 불편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당 2인치, 3인치 정도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뉴욕 퀸스 베이사이드 지역의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 노던 블라바드와 그 35번 엑싯 사이에 그러니까 35 에베뉴 사이 구간이 이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서 차들이 도로 한복판에 물에 빠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차에 그 껍질만 뚜껑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차들이 몇 대가 있었고 이 구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의 문이 열리지가 않죠. 수압으로 인해서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거나 어쨌든 차량 지붕 위로 대피해야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클리어뷰 익스프레스, 퀸즈 이쪽 구간이 양쪽 방향 모두 중단을 시켜야 하는 그런 정도의 홍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맨해튼 이 소호 거리에 많은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젊은이들이 많긴 하죠. 그런데 30분 만에 이 길을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차 올라왔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맨해튼 소호에 30분 안에 이 도로가 잠기면서 여기 배수구에 물이 빠지지 않는 지금 오랫동안 물론 인프라스트럭처가 워낙 노후가 돼서 그렇다 노화돼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여기 배수구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막고 그래서 도로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이 물이 다 스토어와 레스토랑들로 들어간 거죠. 소호에. 소호에 대표적으로 지금 플리플스라는 레스토랑이 바닥에 물이 차서 뭐 빗물을 이렇게 퍼내는데 문제는 손님들이 이제 나가서 차를 불러서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피하려고 하는데 뭐 우버든 리프트든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손님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들을 한 120개 정도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거라도 이렇게 발에다 이렇게 입고 한쪽 발씩 해서 길을 건너십시오 했는데 진짜 그렇게 우리 특히 젊은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한쪽씩 장화처럼 부츠처럼 신고 건너는 모습이 또 굉장히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바지 위에 덮고 나가라는. 근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이었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과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A매치, 프렌들리 매치를 할 때도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런데 약간 통이 넓은 바지를 그때 제가 입고 있었어요. 이 청바지인데. 근데 비가 흠씬 젖으니까
이 바지 자체가 얼마나 무겁던지 자꾸 밑으로 이렇게 벗겨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비게 그 비가 심하게 오면 우산보다는 이렇게 아래 걸어 나갈 때 진짜 이 쓰레기 봉투, 트래시 박이라도 있어야겠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들도 여러 곳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 노아 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시티필드 퀸스에서 공연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버몬트 주 출신의 복송 또 팝 싱어송라이터로 2021년에 스틱 시즌이라는 앨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그런 유명한 가수 노아 칸의 공연에 티켓을 사놓고 많은 팬들이 이제 거길 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도착해 보니 공연이 취소가 됐더라. 뭐 소셜 미디어가 있어도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티켓은 전액 환불됐고 어제 노아 칸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나? 국립기상청 또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 매체들이 이 폭우를 설명하는데 뭐 여러 차례 강한 소나기 또 뭐 번개 천둥이 쳤잖아요. 시간당 뭐 1.5에서 2인치 어떤 곳에서는 3인치까지 쏟아졌다. 그래서 이 홍수, 갑작스런 홍수가 자주 경험되는 곳에서 위험했어요. 그런다다가 뉴욕의 이 배수,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지 않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빗물에 휩쓸려서 배수구로 가서 거기서 다 모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빗물이 빠지지를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기후 변화, 폭우를 더 it's likely. 그러니까 폭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이 기후 변화로 점점 더 더워지니까 이번 같이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 연기가 또 뜨거워진 공기 속에 갇힌 이때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또 바닷물이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증발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 증기, 수증기가 많아져서 이렇게 강력한 비가 오는 사건이 더 흔해졌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가지들이 막 부러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클라우드 버스트라고 부르는 기후 변화가 만든 새로운 폭우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이게 터지는 거죠. 극심한 더위 때문에 클라우드 버스트 터지는 거예요. 산불 연기가 폭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연기가 만든 이 대기의 조건이 폭우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비가 쏟아지면서 산불 연기에 있는 미세 입자들 우리 숫자로 확인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실제로 그 대기질 지수, 에어 퀄리티 인덱스는 즉시 좋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아직 그 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에어 퀄리티가 186까지 올라가고 연기가 다시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 무렵에 폭우가 시작되면서 뉴욕 전체 뉴저지까지도 이렇게 연기를 일부 씻어내면서 공기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와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진짜 7월 18일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서 이 에어 퀄리티가 좋아진 거는 어제 선데이 새벽에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서 비가 그러니까 남아있던 미세 입자를 씻어냈습니다. 19일 어제 아침에는 78로 폭우 이후에 공기의 그 퀄리티가 정상적인 범위로 그러니까 186에서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폭우로 또 홍수로 고생은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의 덕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제대로 맞춰서 가지 못해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 못 만났다고도 많이들 토요일에 그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비도 지나가고 캐나다의 산불은 아직도 타고 있는 곳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 연기를 우리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공기는 뉴욕시와 그 일대가 깨끗합니다. 북동부가 그래서 가을 하늘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공만큼 뚫려있던 연기를 뒤덮였던 뉴욕의 며칠 전에 하늘을 봅니다. 팬이 같다고 했는데 축구공같이 구멍이 뻥난 우리의 가슴? 그렇습니다.

0: 가구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이란과의 전쟁은 휴전, 종전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일주일 넘게 지금 공습과 보복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과 미국 사이의 충돌은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다라고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분석을 제가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파국을 피할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외교, 그러니까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외교적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두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으로 순식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분명한 건 지금 미국도 이란도 전면전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미국의 지금 중간선거가 있는 상태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연방 상하원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면전의 전쟁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며 또 국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며칠 사이에 이란의 테헤란과 미국의 워싱턴 DC는 군사시설을 넘어서 물과 여기 예를 들어서 이쪽의 중동의 나라들은 한 80% 이상 이 소금물을 다시 소금기를 뺀 물로 식수를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리 시설을 공격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망, 도로, 항만, 미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특히 더운 중동의 이 여름 속에서 수만 명이 물과 전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거기 물길이니까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길이지만 이제 정말 생명줄처럼 기름과 액상가스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전세계 경제의 생명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 해군의 봉쇄로 다시 막혔고 남부 이란의 도로 기반시설이 미국의 집중 공격으로 지금 파괴된 상태 민간인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불안을 견디고 있는 그쪽 지역인데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또 요르단의 주둔한 미국

자세히 들여다보질 못했는데 이란과 관계된 이렇게 컨트롤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이다. 양측이 정신을 차려야 할 순간이다. 이런 말들을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쟁이 지리적 확장 가능성도 커지고 이란이 주변에 미군 기지가 있는 이 아랍권의 국가들에게 자꾸 공격을 하게 된다면 국제 에너지 공급의 핵심인 걸프 시설 지역이 파괴되고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은 예멘의 그 사나 공항을 공습하기까지 이르고 홍해의 그 이쪽 반대 쪽 오만과 반대쪽 그 입구에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후티 세력에게 홍해 또 해상로를 봉쇄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란 쪽에서.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 홍해 양 수로가 막히는 그런 충격을 겪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양측 모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란에서조차 학자, 정치인, 또 운동선수, 종교인, 노동 유니언의 인사들이 No to War, 전쟁에 No 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경파가 지금 잡고 있는 정부, 그리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또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 지금의 전쟁 상황. 흔들리는 지렛대, 호르무즈 해협만 갖고도 안 돼서 전체적으로 본의 아니게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전쟁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라고 많은 전문가, 비전문가가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팀이 됐습니다.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모두 이게 120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추가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랭킹 1위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스페인의 현재 이 결승전 당시의 FIFA 랭킹은 2위였죠. 공 점유율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어제 경기였습니다. 스페인 팀이 공을 뺏기면 바로 한 2, 3초 내에 어떻게 사든지 가서 가지고 오는데 너무 신기해서 골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심심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전이었는데도 신기한 눈으로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를 응원했다면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 20개가 넘는 슈팅까지도 쏘면서도 또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스페인이 점수를 내지 못한 것은 또 무엇일까?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두 골만 빼고 그러니까 하나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 막아내는 월드컵 결승 최고 선방의 기록을 새로 세우며 막아냈기 때문인데 그 두 골 중에 한 골 먼저 파울이 있었다 해서 근데 제가 파울을 발을 좀 실수로 밟은 것 같은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뭐 어쨌든 그게 수비가 그런 건가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골이 취소가 되는 그 레프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골이 스페인이 골을 터뜨린 것이 연장전 후반 1분경에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이 된 거죠. 그래서 1대0 스페인이 아르헨티나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경기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을 아르헨티나가 뭐 거의 잡아보지 못했다. 리오넬 메시에게 주어진 시선과 응원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또 잉글랜드를 이겼을 때 메시의 활약을 우리가 듣고 봤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 스페인의 볼 패스 능력은 제가 느끼기에 이 선수들의 눈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의 관제탑 같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을 뺏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오는 일이 거듭됐고 메시가 아무리 눈빛을 막 빛내고 찬스를 보고 있어도 공이 공급이 안 되니까 메시 같은 대단한 선수도 소용이 없었죠. 아르헨티나는 연장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후반 90분 동안 단 하나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다. 정말 그랬나요? 제대로 된 슈팅을 때리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월드컵 결승전 사상 이 기록도 한 팀이 이렇게 하나도 슛을 때리지 못했다는 것도

새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페인의 패스가 진짜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것보다가 이제 골이 안 터졌는데도 연장 전반까지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아주 쫄깃쫄깃 마음이 졸여지는 결승전을 본 거죠. 스페인은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 이어서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4년 유럽 챔피언이기도 한 스페인, 이 UEFA 유로, 이 대회 엄청난 팀들이 나와서 국가대항 4년마다 있으니까 2028년에 다시 이 유로, UEFA 챔피언십이 있는데 2024년에 스페인이 우승을 했고 그리고 또 코파 아메리카 남미 국가들 중에 우승 챔피언이기도 한 아르헨티나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번 대회에 와서 2연패 꿈을 꾸고 왔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8골을 넣고 어시스트 4개, 4도움을 기록을 해서 월드컵 최다골에 다가가는가 했지만 그 전날 브론즈 파이널이라고 해서 3위 자리를 놓고 결혼 프랑스와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6-4로 두 팀이 뭐 여기다가 다 그냥 화풀이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본국에 돌아가서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나 해서 서로 짠 것 같이 공이 엄청나게 골을 내는 6-4로 잉글랜드가 이기기는 했지만 여기서 또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두 골을 더해서 네, 최다 골 월드컵 영예도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에게 내주고 만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이번 대회 스페인 우승팀은 8경기를 치르면서 딱 한 골만 내줬다. 그런가요?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은 또 2023년에 여자팀이 여자 월드컵 우승을 해서 지금 여자 월드컵, 남자 월드컵 모두 우승 트로피를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월드컵 결승 무대에 어제 오른 나이로 봐서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기록을 네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 메시가 39살, 39세 그리고 25일 이 기록을 또 새롭게 올려놨습니다. 그 전에 갖고 있던 기록은 스웨덴의 군나르 그랜이 37세하고 241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연소 선수는 레민 야막 스페인 선수가 쿠바르시 선수와 함께 19살로 그동안에 음바페 선수가 세우고 있었던 경기를 넘어 20세 미만 월드컵 최다 경기 출전 경기 타이 기록인가요? 두 선수가 야말과 쿠바르시 8경기 그전까지는 음바페 선수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이번 월드컵 대회 48개국으로 늘어난 본선 진출 국가들 간에 104경기였던가요? 네.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시상식에서 골든 부트 득점왕의 타이틀은 그래서 10골과 도움 4개를 기록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메시를 제치고 받게 됐죠. 골든부트 경쟁은 정말 끝까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음바페, 메시, 또 노르웨이의 에일링 홀란,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 동료 해리 케인까지 이렇게 5명이 대회 내내 치열하게 득점왕 경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선두를 달린 선수가 메시긴 했지만 최종 승자 음바페가 이 브론즈 파이널 3위를 결정하는 그것도 또 대단하게 했어요. 마이애미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지기는 했지만 팀이 두 골을 기록해서 어쨌든 네, 이 골든 부트를 연달아 지난 대회하고 또 이번 대회도 받게 됐습니다. 골든 볼이라고 붙은 이 상은 대회 MVP인데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가 받게 됐습니다. 메시에겐 실버 볼, 또 음바페에겐 브론즈 볼이 주어졌습니다. 골든 글러브는 우리가 보통 뭐 영화나 뭐 골든 글러브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이번엔 글러브를 낀 이 골키퍼에게, 베스트 골키퍼에게 준 상입니다. 이 월드컵은 그렇죠. 골든 글러브 상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골키퍼 우승팀 우나이 시몬인데 보니까 이 통계 어저께 경기만 보면 와,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 11개를 막아낸 그 기록을 세웠는데 팀이 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어제 또 한 명이 레드카드로 뛰지 못하게 된 10명으로 줄어든 후반에 또 여러 번 경기를 함께 이렇게 가는 아르헨티나의 왜 골키퍼에게 상을 안 줬나 그랬는데 그런 반면에 우나이 시몬 선수 상 받던 이 스페인 골키퍼는 120분 내내 단 한 번의 세이브도 없었다라고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공이 와야지. 그러니까 뭐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슈팅을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유효 슈팅, 뭐 그냥 슈팅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골키퍼가 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몬 골키퍼가 골든 글러브 골키퍼상을 수상한 이유는 마르티네스가 뭐 더 결승전에서는 화려하고 그런 프레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준 반면에 FIFA에서 이 테크닉을 분석한 그 연구 그룹이 또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대회, 이 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골키퍼로서의 그 업적이 있었다. 그래서 골든 글러브를 받게 됐다. 그렇습니다. 뭐, 어디서 자리를 잡고 스위퍼, 키퍼의 지배력을 보여줬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골키퍼다.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FIFA가 주는 Young Player Award, 파우, 쿠바르시, 스페인의 수비가 받았습니다. Fair Play, 반칙 많이 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한 팀에게 주는 네덜란드가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승과 준우승이 이게 돈 때문에 열심히 뛴 건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얼마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승팀 스페인에게는 5천만 달러, 준우승팀인 아르헨티나에게는 3,300만 달러가 상금으로 주어졌습니다. 어제 월드컵 파이널 경기에 앞서서 이제 클로징 세레머니가 이미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미국 동부 시간으로 MetLife Stadium 여기에서 1시 반에 톰 크루즈도 나오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 이름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미국 국가가 제니퍼 허슨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월드컵 스페인이 공을 다 갖고 있어서 메시도 어쩔 수 없는 그 전반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월드컵 역사상 첫 하프타임 쇼가 있었습니다. 마돈나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BTS 여기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구스타보 두다멜 지휘자가 진짜 멋지게 하지 않았어요? 거의 춤을 추듯 그렇게 지휘를 하고 바이올린 등 악기를 들고 나온 또 뮤지션들이 잠시 노를 젓는 액션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응원으로 최고상을 받아야 할 노르웨이 팀을 또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BTS가 나오고 저스틴 비버가 기타를 들고 나왔고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공립학교의 PS22 코러스에
어린 학생들이 같이. 뭐 어떻게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많은 출연진을 어떻게 다 구성을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또 그렇게 봤는데 일단 축구에 그 익숙한 시간 하프타임 시간에 익숙한 우리는 이 더해진 27분 전체 그 하프타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출연자 하나하나가 정말 반갑고 따로 보더라도 막 솔드아웃 되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긴 하지만 월드컵 축구의 하프타임 쇼 글쎄라고 뭐 그렇게 화려했지만 만족스럽진 않았다. 그러니까 만족이라기보다 그게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평을 또 오늘 아침에 듣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거죠. 잠시 후 레오나 메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와 6에베뉴 사이를 걸으시다 보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김수보석 보입니다. 킴스 보석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아니죠. K라디오 우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On Air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여러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아시게 됩니다. 유튜브도 또 라이브가 있을 때는 보실 수 있고요. 보고 들으실 수 있고 또 앱도 있고 홈페이지로 오세요. 새롭게 단장한 우리 웹사이트 K라디오 점 찍고 US K라디오 점 찍고 US 오시면 됩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Research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은 이제 어떻게 뭘 먹나 갑자기 허탈한 마음에 걱정을 하신다면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안 만나방이 있습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도 괜찮습니다. 이거 나물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 먹었는데 맛있는 나물, 국, 찜,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애써 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진짜 자야 되는데 내일 일이 있는데 그런데도 잠이 안 와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때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언제나 연결되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애써 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네. 유튜브로 혹시 저를 보신다면, 지금 유튜브에 메시가 화려하게 보여줬던 준결승 경기의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이미 그 현장에서 직관하신 애틀랜타 북부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일동 보문선군님으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는 메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한 자리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마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채워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39살의 나의 메시는 어제 결승 경기가 시작된 후 15분 동안 단 한 번 공을 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킥오프 때. 경기 내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조용한 플레이를 한 어제 결승전. 아르헨티나는 전반전에 슈팅 기회가 없었고 스페인은 경기 내내 공을 다 놓치지 않는 점유율에 있어서 월등한 팀이긴 했지만 스페인 역시 토레스가 마무리해서 한 골을 넣기 전까지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어제 결승전이었습니다. 메시는 월드컵 대회들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던 메시의 그 플레이. 메시에 대해 비판하는 말은 그래서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번 월드컵 결승 경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슛을 연장전 깊숙이 들어가서 보이긴 했지만 스페인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기에서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구해냈습니다. 때로는 팀의 시스템 전체가 메시에게 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고의 선수가 팀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걸로 결승전까지 이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르헨티나는 메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라고 어울리지 않는 결말을 예고하는 아르헨티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도 났습니다. 10년 전에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칠레에게 패한 후에 자신이 국가대표로 뛰는 것은 마지막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MetLife Stadium을 나섰던 It's over, 끝났어 라고 영어로도 말을 했다는 그 당시 자신의 고국에서 메시가 나라를 위해선 열심히 뛰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리오넬 메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의 2막은 그 순간 이후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과 코파 아메리카 우승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의 그의 전설 같은 레거시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이번 월드컵 뉴저지에서 완벽한 결승의 피날레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번 운명은 그에게 웃음을 지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The Athletic은 쓰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그라운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MetLife Stadium의 수많은 관중이 그를 내려다보고 전 세계에 수십억이 지켜보는 순간이었지만 리오넬 메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해 보였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스페인 선수들은 벤치를 차고 나와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메시는 혼자 남았습니다. 패배를 안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르헨티나의 다친 아킬레스건처럼 휘슬이 울리자마자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고 메시의 시선은 텅 빈 곳을 향했습니다. 메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메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아디다스의 신발 이름 그대로 라스트 탱고, 마지막 탱고를 벗어놓았다. 스테디움엔 여전히 함성이 울렸지만 메시에게만은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의 월드컵 긴 여정이 끝났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메시의 마지막 춤 라스트 탱고는 토너먼트가 시작된 이후 이번 월드컵에서 매 순간 이별의 그림자를 느끼게 했습니다. 카페베르데를 만나서 고전할 때도 이집트를 만나서 힘든 경기를 할 때도 스위스와 연장전의 끝자락까지 갔을 때도 메시는 월드컵과의 이별의 작별의 탱고를 앞에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제 결승전
종료 후에 메시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선수는 스페인의 결승골의 주인공 페란 토레스 선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되고 싶어했던 선수, 그 꿈꾸던 자리. 하지만 엉뚱하게도 메시의 아르헨티나의 동료들은 위로 대신에 다른 곳에서 벌어진 실랑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이미 지친 몸으로 자신들의 이루지 못한 월드컵 2연패의 꿈을 몸으로 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메시는 팀을 이끌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준우승의 메달을 받으러 갔습니다. 힘든 어제. 스페인이 월드컵을 들어올리는 동안 메시와 아르헨티나는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팬을 향해 섰습니다. 메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배너 한 곳엔 메시와 디에고 마라도나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심비오시스, 공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는 결승을 하루 앞둔 밤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습니다. Whatever happens tomorrow, this group has already written a story we'll never forget and that no one can erase.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스토리를 썼습니다.

캐나다에서 산불들이 이제 이렇게 연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가 힘들었다. 미국의 정치인들도 캐나다를 막 탓하는 걸 우리가 들어오고 우리는 또 공기 퀄리티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이 불은, 산불은 애초에 끌 수가 없는 불이었다. 미국의 산불들과는 종류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대오 지역의 하늘이 캐나다 산불 연기로 어두워진 지난 며칠 동안, 그리고 북동부의 우리도 캐나다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캐나다의 산불이 시작된 곳은, 그리고 800건 정도가 산불이 지금 타고 있다 했는데, 애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곳에서 시작된 캐나다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북부 온타리오에서처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거대한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 역시 번개가 친다거나 뭔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캐나다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산불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곳은 도로도 없고 소방대원들은 비행기로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처음 산불이 시작돼서 30분의 시간 그 윈도우를 놓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물 폭격기가 들어가기도 전에 산불이 번져버린다.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나. 솔직히 말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쓴다 해도 이 불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전문가가 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이해가 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산불은 숲의 이로운 역할도 한다. 자연에 어떻게 보면 섭니다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슴 조이는 참 아슬아슬한 순간이지만, 가장 잘 타는 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숲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또 산불의 역할이다. 캐나다의 국립공원, 특히 밴프에서 모든 불을 다 끄는 정책이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라는 사실을 배웠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산불을 생각합니다. 저절로 인한 숲이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불이 시작되면 캐나다의 소방관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미국의 이 주거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죠. 그래서 산불은 이렇게 연결된 나라들의 그 자연이 다 있는 곳에서 일어날 때 어느 한 나라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다. 하늘은 연결돼 있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모두 함께 마시는 공기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작게는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의 불편함,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의 불편함,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 느껴지는 불편함.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피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편한 것만, 익숙한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성장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그 불편함을 견디고 지나온 자리에서 생겨났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면 어느새 조금 더 단단해져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동반자. 하지만 그 불편함 덕분에 우리는 더 유연해지고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그것이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신호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투데이 시작을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진숙님, 오늘 아침 공기가 완전 좋아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초가을 같은 그런 느낌의 아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조금 전에 뉴욕 이 노래를 들으셨는데 주말에 제가 어떤 여행자의 영상을 봤는데요. 뉴욕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런 여행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도 뉴욕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꿈의 뉴욕, 정말 그 땅을 밟고 여기저기 좋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아, 나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저기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묘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내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열망인데 저는 가서 그냥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말에 많이 바쁘셨죠. 또 시간을 내서 우리 월드컵 결승전 보시느라고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막 시간 비워주시고 빨리빨리 볼일 보시고 집에 들어가시던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안타깝게 뭐 우리나라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결승전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이 연장전 후반 터진 페란토레스의 결승골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와,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할 만큼 정말 참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1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아르헨티나도 그렇지만 스페인이 거의 뭐 볼을 점유하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몇 번 슈팅 한 20번 했나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연장 후반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결국은 이렇게 승부를 가르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결국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너무 조마조마하고 그런 거예요. 응원을 하다가도 또 그 골을 먹은 골키퍼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또 짠해지고 아주 여러 가지 그 감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승부의 세계라는 게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120분 동안 잘 버텨도 단 한 번의 장면으로 우승과 이 준우승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결승전이 또 특별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이번에 보면은 그 우승팀 선수들에게 챔피언십 반지를 처음으로 수여했고요. 북미 프로스포츠에서는 익숙하지만 월드컵에서는 어쨌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승 선수들이 이제 메달과 트로피뿐 아니라 평생 손가락에 다 낄 수 있는 반지도 갖게 됐는데 제가 어제 좀 결승전을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장면 그리고 여러분과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그 팩트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어제 마음 찡하게 봤던 것들은 바로 경기장에서 흘렸던 선수들의 눈물이었어요. 우승한 스페인 선수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패한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울었습니다. 같은 눈물이지만 의미가 좀 달랐겠죠. 한쪽은 너무너무 기쁜 그 승리의 기쁨의 눈물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쉬움과 뭐 후회와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런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의 눈물이 의미는 좀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승팀만 뭐 반지도 받고 영예를 얻었지만 하지만 이 눈물은 우승팀과 또 준우승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카메라 크게 메시의 얼굴도 잡혔고 그가 흘린 눈물도 뭐 많이들 집중을 하지요. 그렇죠. 많은 그 회황과 여러 가지가 파노라마처럼 싹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눈물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 선수들이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뭉클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오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누구나 최선은 다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도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반지의 무게보다 그날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좀 더 오래 기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정말 어제 끝났던 그 월드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도 이 우승한 나라의 그 이름보다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 눈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완성했다라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1등을 많이 기억하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우리가 이러면서 막 붕괴하기도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런 선수들의 노력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달여 동안 너무 많이 몰두를 하셔가지고 좀 어제 경기 끝나고 허탈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혹시 뭐 빈둥지 증후군 같은 걸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일단 지나간 것은 또 접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이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회에서 단체 관람하셨어요, 미연님? 오, 메시를 응원하셨군요.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그러나 메시는 이미 이룰 만큼 충분히 이룬 그런 선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물론 어제 우승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선수들이 어제 그 운동장에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마지막 순간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요.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디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500.

네, 그대만 있다면 들으셨습니다. 아. 네, 지금 카톡 답변을 제가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네, 우리 김 선생님, 우리 덕렬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카톡으로 답변 남겨드릴게요.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K-Radio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혹시 아직까지 친구 맺기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친구 꼭 맺어주시고 이렇게 사연도 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퀴즈 할 때 답변도 주시고 신청곡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방송도 저희가 항상 열려있죠. 이 시간에는 아니지만 이후에 또 라디오 생활 백서에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718-225-1660으로 주실 수가 있고요. K-Radio의 홈페이지를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 정보들이 가득하거든요.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우리가 유튜브로도 라이브 방송하고 있지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K-Radio AM1660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으니까요. 이런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참 감동을 받았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이 좋은 말만 듣고 살면 좋겠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좀 마음 상하는, 마상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짧지만 굉장히 좀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와 또 쥐 한 마리의 이야기인데요. 비행기 한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 그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제가 좀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뭔가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조종사가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글쎄 그 안에 쥐 한 마리가요. 전선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 위에서 이 전선이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순간 이 조종사의 얼굴은 하얗게 변하고 아주 굳어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쥐를 잡고 싶었는데 비행기 안이 너무 좁았고요. 쥐는 그냥 그 안으로 깊숙이 이미 숨어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조종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립니다. 쥐는 높은 고도를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는 망설이지 않고요. 엔진 출력을 서서히 높이면서 비행기가 드디어 활주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도 1000m, 쥐는 여전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전선을. 고도 3000m,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고도 5000m, 전선 긁는 소리가 거의

0: 들리질 않습니다. 좀 더 올라갔어요. 고도 8,000m. 비행기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착륙을 한 후에 조종사가 짐칸을 다시 열어봤을 때는 그 쥐는 그 자리에 숨을 거두고 누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종사는 쥐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사실 이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나를 긁는 사람들. 긁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을 막 긁고 또 성질을 긁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내가 막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어느새 그들과 똑같은 높이에 그대로 그냥 머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 그 상대를, 그 쥐를 그대로 두고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요. 그들의 그 말은 더 이상 우리한테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좋은 복수는요. 상대방을 막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이상 나한테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니체의 철학, 초월자의 정신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를 막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 쥐, 그 쥐를 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제가 또 주말에 얻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쥐들이 옆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무시하시고 앞만 보고 높이 좀 올라가 보자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시험나스 마켓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파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8: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7: 북유럽?
8: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7: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9: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아주 개성 있는 목소리 임지훈 씨의 회상 들어보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저는 보통 주말에 이렇게 시장을 보는데 여러분은 언제 시장을 보세요? 장을 보는 게 이제 그때그때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몰아서 주말에 한 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예전 같지 않아서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주말에 장을 봐도 주중에 한 번 뭐 두 번 정도는 또 물건을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사시냐면 냉동 코너를 많이 가시죠. 냉동 코너에 가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길고 하다 보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제 넣어놓고 냉동실에서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저희 냉동실에도 있습니다. 스무디 같은 거 해먹을 때 넣기도 하는데 냉동 블루베리라든가 뭐 냉동 채소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냉동 아보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냉동 그런 과일을 사실 때 아 이게 냉동이면 아무래도 생과일에 비해서는 영양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특히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생 아보카도보다 같은 효과가 있을까 과연 더 좋을까 나쁠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냉동을 한 아보카도라면 영양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보카도 하면 흔히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아주 건강한 지방이 그냥 풍부한 그런 거잖아요. 특히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E, 뭐 칼륨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 그래서 혈관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또 포만감 필요하신 분들 다이어터들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보카도가 오히려 냉동식품일 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보카도 이렇게 껍질 벗기고 자르는 순간 공기와 이렇게 접촉이 되면 갈변이 시작이 되잖아요. 벌써 시간이 지나면 색도 변하고 또 일부 영양 성분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냉동 과정은요 이런 산화 과정을 늦춰서 오히려 신선도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네요. 그러면 생 아보카도와 냉동 아보카도 어떤 것을 좀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샐러드라든가 뭐 샌드위치처럼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그 식감 모양 이런 게 중요한 음식이면 당연히 생 아보카도가 더 잘 어울리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무디를 만들어 먹거나 과카몰리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아침 식사에 간편하게 그냥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용도라면 냉동 제품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건강식품이긴 하지만요.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과유불급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아보카도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만큼 열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나에 한 저도 이런 걸 막 따지고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 한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로 과하게 먹으면 체중 관리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신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칼륨을 섭취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 생제품이냐 아니면은 뭐 냉동 제품이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적당히 균형 있게 먹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쁜 아침에 여러분 껍질 벗기고 손질하는 그런 시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면 요즘 좀 인기 있는 냉동 아보카도도 충분히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냉장고 속의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을 위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데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믿고 또 오래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냉동실을 이렇게 여는 순간 우다다닥 하고 뭔가가 막 떨어지시는 것은 아니죠. 설마. 네, 뭐 옛날 오래된 떡이니 뭐니 해서 막 잔뜩 그 안에다가 넣어놓으시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냉동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노래도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015B가 부릅니다. 신인류의 사랑.

네, 7월 20일 투데이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벌써 7월 21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면서 네 하루하루 놀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8월이라는 것이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루하루 라이프를 살고 계신데 딱 적당한 삶이 주는 행복. 요즘에 그 스웨덴의 라이프 스타일, 라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조금만 덜 바쁘게 살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싶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죠. 조금 더 좋은 집, 넓은 집으로 좀 이사 가고 싶기도 하고 은행 잔고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승진도 했으면 좋겠고 뭔가 좀 빠른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최근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웨덴의 삶의 방식 하나가 있대요. 바로 라곰이라는 거예요. 라곰이라는 거는 그 스웨덴어로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적당하다라는 것은 대신 그 대충대충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포기하거나 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딱 균형을 싹 잡아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더 많이보다는 더 잘 여기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에는 피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잠깐 멈추고 동료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래요. 그런 걸 꼭 갖는다고 합니다. 일단 일부러라도. 시간이 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데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뭐 해야 할 일 끝없이 쫓아가면서 내가 뭐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가끔 이게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타격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웨덴에 있는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멈추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이민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은 더 그렇죠. 아무래도 낯설고 일단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사시고 가족을 위해서 달려오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내 삶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이게 뭐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그냥 달려오다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에 그냥 막 이렇게 나 자빠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이 라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창한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피카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커피 한 잔 천천히 즐기는 것, 뭔가 조금 잠깐의 시간을 좀 내보는 것, 나를 위해서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작은 균형들이 모여서 이 삶의 만족도를 만든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주말에 저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긴 했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뭐 뭔가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 좀 돈도 많고 뭐가 좀 많아지면 성공도 하고 이러면.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그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만족이라는 거는 평생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평불만 막 생길 때 내가 뭘 또 좋은 게 뭐가 있나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저도 좀 그런 걸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의 라곰이 우리에게 조용히 또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알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과 이제 또 월요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을 뭐 완벽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너무 애쓰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나신다면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가오는 8월을 또 내가 어떻게
아, 잘 보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딱 적당한 행복, 라곰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좀 잘 보내보자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0: 뉴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 오전 11시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생활의 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아 재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에스더아 재단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현민숙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모든 일은 아니고요.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일부가 그거라고요? 어마무지하던데요. 네. 자, 일단은 우리 현민숙 박사님은 뭐 여기저기 매체를 통해서 또 직접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워낙 많은 일을 하시고 행사를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나 현민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요. 네.
1: 아, 굉장히 어렵네. 갑자기 또 요새 질문이 들어왔어. 알고 보면 참 네. 불쌍한 사람이고요. 예. 예. 일단 지금 에스더아 재단에서 이제 일한 지는 11년 차이고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12년, 에스더아 재단 12년 됐으니까 이제 1년 빼고 이제 나머지 기간은 이제 에스더아 재단과 이제 같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공으로는 사실 뭐 처음에는 문학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이제 석사 박사를 따고 한국 해군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0: 네.
1: 군 장병 그리고 군 가족들을 위해서 해군 상담관 1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0: 한국의 해군 상담관 1호.
1: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육군은 상담관들이 있었는데 해군에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0: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육군이 좀 가장 인원도 많고 또 문제 발생률도 좀 높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알겠지만 BTS도 뭐 의무복무 그 잘 나가던 그 아이돌 그룹도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0: 네.
1: 이 친구들이 원래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0: 그쵸.
1: 어저께까지 뭐 대학생이었고 아니면 뭐 직장인이었고 이런
0: BTS였고.
1: 친구들이 네네 BTS였고 이런데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그 구속되는 체제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네, 근데 이전부터 그런 심리적인 갈등을 가졌던 친구들은 들어와서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심화되면서
0: 아, 예?
1: 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많이 이제 그 일어나죠. 그리고 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탈영을 한다든지
0: 네.
1: 아니면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은 이제 명령 체계니까 따로 이렇게 됐는데
0: 네.
1: 이제 저희들 상담관 체계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0: 네.
1: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제가 여기서 뭐 상담관이 들어가서 엄청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인원수의 몇백 명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근무를 국방부 네. 소속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이로니까 제가 멀리서지만 뉴욕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뉴욕에 와서 사실 지금 아까 해군이라는 그 상황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고 구속되고 뭐 이렇게 답답해진 이런 얘기 하셨는데
1: 네.
0: 이민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0: 네.
1: 아니 그 사실 가장 우리가 많이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 부모와 자식인데
0: 네.
1: 이 언어장벽 때문에 뭐 긴 대화를 못한다.
0: 네.
1: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뭐 친구였어요. 하버드 다니는 친구였으니까
0: 네.
1: 그랬는데 엄마하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나 머리 아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한국말로 하고 이러니까
0: 네.
1: 얘가 이제 응대하다가 왜 마음 나 지금 머리 아파 이제 말 그만 엄마랑 말 계속 안 네.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끊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참, 정말 자녀와 부모는 굉장히 이렇게 대화 시간도 많아야 되지만, 또 대화의 어떤 질도 굉장히
0: 당연하죠.
1: 깊이 있게 들어가서 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비밀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을 보고 좀 사실 많이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처음에
0: 네.
1: 보고, 네.
0: 부모 자식 간의 그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서로 마음을 나눌 길이 없으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길밖에 없네요.
1: 예,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꼭 뭐 말로 뭐 다 해야 되냐? 아니면 뭐 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지. 하지만 사실은 또 예,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언어로서 이해시키고 또 언어로서 공감을 받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데 대한 좀 한계점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 주어진 상황에 또 우리가 맞추어서 그런 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논의되어야 되겠죠.
0: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많은 우리 한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에스더 재단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1: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현민숙 박사님이 오늘 준비한 얘기들 어떻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볼 수 있는 얘기들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네.
0: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립니다. 아이스 커피도 무료.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이에요. 718-224-4585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이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지롱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생활 백서.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SR재단의 현민숙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오시면서 이거를 한 권 주셨어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가 되기 때문에
1: 짜잔.
0: 네, 요거 짧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받고 싶으신 분들 SR재단에서 발간하는 매거진인데 네네. 이거 어디 가면 언제 어떻게 받아요?
1: 아,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 기존 도너들이라든지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서는 보내드리고 직접 이렇게 실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매거진에 대해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SR재단 전화번호 917-993-2377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네. 매거진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917-993-2377번이고요. 요거 안에 쭉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 영어로도 나오고 네네. 한글로도
1: 네, 두 가지 네.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하하 이렇게 돼 있네요.
1: 네, 이 하하. 네.
0: 이 하하로 이 잡지명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1: 네, 그 이는 이제 empathy 공감이고요. 네. 아, 그다음에 우리가 에스터 하니까 네. 예, 하모니에 대한 하 이렇게 해서 이 하하 이렇게. 아. 그리고 약간 좀 웃음 소리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해피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도록 매거진을 그렇게 예, 제목을 지었습니다.
0: 네, 자, 요 매거진 일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메일이나 뭐 어떻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K라디오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중에서 제1회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1: 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그 청소년들이 사실 많이 청소년 힐링 캠프라든지 청소년 네. 서포트 그룹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12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0: 네. 네,
1: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어떤지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이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 아니면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청년 14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에세이 컨테스트를 열어서 물론 이제 상금도 두둑하게 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0: 짜잔 말 나온 김에 한번 짚어볼게요. 1등 한 분에겐 1000불, 2등 2명에게 500불, 3등 3명에겐 300불, 장려상도 5명 있습니다.
1: 네네. 네. 장려상은 이제 아너상이라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대학 에세이 준비, 대학 어떤 그 뭡니까? 그
0: 어플리케이션 낼 때.
1: 예, 어플리케이션 네. 할 때 뭐 이렇게 아너상 받는 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0: 그럼요.
1: 그래서 네. 많은 이제 사람들을 주고는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1등, 2등, 3등 해서 저희들이 총, 11명에게 저희들이 이제 에세이 컨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에서재단 제1회 청소년 청년 정신건강 에세이 대회인데, 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나 갈등된단 말이죠.
1: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좀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게 된 순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잠깐 이제 읽어드리면,
0: 네.
1: 나를 사랑하게 된 순간이라고 이제, 그 첫 번째 주제에서는, 고난, 좌절 또는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돌아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0: 네.
1: 그리고 그 경험은 오늘의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또한 과거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와 응원의 말이 있다면 함께 들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네. 내용이 포스트 내용에 보면.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그 에스타 재단은 그 이게 처음 이렇게 이 재단을 만들 때부터 셀프 케어라든지 그 you are love self 너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0: 네.
1: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힐링 캠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남 때문에 이제 힐링 캠프를 왔지만 뭐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왔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네. 예, 변화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것들이 요새 굉장히 이제 그 대중 가수들의 어떤 가사에도 많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성부적인
0: 앞서봤는데 많이 앞서봤어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주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세상을 바꿀 것인가인데 그냥 뭐 세상 전체를 바꾸자 이게 아니고 멘탈 헬스에 이렇게 국한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음이 힘들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네. 그래서 정신 건강에 대한 편견이나 문화적 세대적 장벽을 경험했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며 당신이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정말에서 이제 어른들이 뭔가를 바꾸고 싶어도 우리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네.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딱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은 정말 잘 모를 수가 있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고 또 그네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0: 네. 일단 주제가 두 가지인데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된 순간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주제만 딱 들었을 때는 조금 막연했는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내가 꿈꾸는 세상을 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는 네. 네. 그런 얘기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되게 길어야 되나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800워드니까 800단어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로 한다면은 뭐 두 장 넘으시면 안 되는 거죠.
0: 네. 네.
1: 뭐 두 장 넘으면 안 되니까 뭐 한 장을 쓰시든 한 장 반을 쓰시든 네.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본인의 생각이 충분히 담긴 그런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에스타재단에 준비한 제1회 청소년 청년 정신건강 에세이 대회입니다. 뭐 주제라든지 기타 아까 800단어 말씀하셨는데 그 이내니까 그보다 짧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뭐 두 줄은 안 되겠죠.
1: 네네.
0: 응모 방법은 estafoundation1@gmail.co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심사를 거쳐서 또 이 수상자를 결정하면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내용을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갈라가 9월 24일 날 열리는데
0: 네.
1: 그럼 뭐 학생들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올 필요도 없이 한 7시부터 한 8시 그 사이에
0: 네.
1: 이제 수상자 중에서 이제 대상 수상자는 간단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네. 한 3분 정도 스피치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드리고 또 거기서 또 시상식도 함께해서 많은 사람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0: 아예 그냥 자리를 만들어 주네요.
1: 네, 그래서 아마 본인한테도 굉장히 또 큰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무슨 에세이 하나 덜렁 써서 이렇게 수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더와 재단의 갈라 행사에서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그런 무대까지 설 수 있는
1: 네네.
0: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9월 24일에 에스더와 재단 갈라가 있고요. 여기에 오셔서 시상식도 하고 수상자가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제1회 청소년 청년 정신건강 에세이 대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이제 그 청소년 청년 얘기 나온 김에 에스더와 재단에서 지금껏 쭉 해왔던 힐링 캠프 얘기도 좀 해볼까요?
1: 네. 네, 힐링 캠프 이번에 저희들이 1년에 3차례 힐링 캠프가 사실 열립니다.
0: 네.
1: 그렇지만 4월과 12월에는 그냥 성인들을 위한 한국어로 진행되는 힐링 캠프고요.
0: 네.
1: 유일하게 영어로 진행되는 힐링 캠프는 8월 14, 15일 날 열리는 이번 오는 8월 14, 15일 날 이틀간 열리는 네. 이 힐링 캠프인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0: 기네요.
1: 네, 그런데 나중에 소감 받아보면 시간이 짧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0: 네.
1: 그리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뭐 아무것도 저희들이 뭐 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이벤트를 하는 게 없어요.
0: 네.
1: 단지 앉아서 본인이 아픈 부분, 본인이 힘든 부분을 내어놓는데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애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시간을 이틀 동안 가지는 겁니다.
0: 네.
1: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냐면 거기 온 애들이 많이 그 친구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옆에서 굉장히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런 애한테도 말 못했던 것을 이번에 와서 말을 해온 게 참 이상해대요, 본인은.
0: 네.
1: 친한 친구한테도 그동안 오랜 기간 사귀었던 친한 친구한테도 내놓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친구들한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다. 그렇지만 참 내어놓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아하 모멘트라 그럽니까? 굉장히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간다. 네. 이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소년, 청년들과의 어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0: 네.
1: 학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잘 이렇게 새겨 들으셔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어떤 그룹에
0: 네.
1: 참여시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시킬 수 있도록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등록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0: 시각장벽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랑도 어떻게 보면 영어로 진행되니까 아이들이 속마음 한번 지대로 펼쳐볼 수 있는 예. 예.
1: 뭐 어느 장벽뿐이겠습니까? 문화적인 장벽에 대한 머리에 대한 어린이가 가져오는 근데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뭐 앉아서 나이스하게 문제를 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토론하면서 커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본 적도 없다.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본 적도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어떤 그런 그 부모들과의 어떤 그 양육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네. 이 청소년들도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데 다 그게 비슷한 애들이 온단 말이죠.
0: 그렇죠.
1: 네,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그 장면을 또 굉장히 또 어떤 성화된 성숙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만 어떤 본인의 감정만을 이렇게 고집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네. 것들, 장면들을 많이 예, 보게 됩니다.
0: 실제로 이제 이거는 나만 그럴 거야 하고 내 세상에 갇히면 깨고 나오기 어려운데 여기 오면 이제 다들 그런 얘기들을 풀어내니까 네. 나 같은 애가 또 있네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1: 네, 그것도 뿐만 아니고 아,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명함도 못 내밀겠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 어떤 감사 그리고 자기 신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많은 친구들이 또 피드백을 줘요.
0: 거기서 똑같은 예.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1: 뭐 아니 네. 똑같은 상황 아니더라도 네. 그거를 왜 그렇게만 보느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네. 이제 어른들이 막 가르치려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같은 입장에서 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또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와닿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물론 이제 거기는 그 우리 박사님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네. 그 중간에 서서 어떤 것들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갈 때는 이제 또 워워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시죠.
0: 네. 이게 말이죠. 근데 이제 청소년, 청년 힐링 캠프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속상하고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딱 갔는데 재미가 없으면 튀어나갈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저희들이 뭐, 채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0: 뭐, 그게 맞는 예. 것도 아니고.
1: 뭐, 그렇다 해서 막 여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의지예요. 근데 본인들이 왜, 안 가고 그 티슈 한 통이 다 없어질 정도로 같이 울고 웃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친구들도 그 어떤, 아픔들을 같이 느끼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본인의 문제가 언제까지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네. 본인들도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0: 네.
1: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것들을 듣다 보면 이탈하는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네.
0: 전 그게 궁금했어요.
1: 예.
0: 이탈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거의 없다.
1: 예, 거의 없어요. 물론 뭐 특별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저희들 이전에는 3일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전 6시까지. 네, 네, 3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요즘 애들 너무 바쁘니까 이틀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소감문을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일반적인, 뭐 일단 사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의 감사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본인한테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0: 네. 이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접수를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917-993-2377
0: 네.
1: 에스타 재단 전화번호입니다. 대표 전화번호니까 거기다가 힐링 캠프 참석 이렇게 요망 이렇게 하시면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힐링 캠프 참석 요망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917-993-2377번입니다. 이게 에스터와 대표 번호니까 그냥 하나 저장을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네, 에스터와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힐링 캠프 얘기까지 나누었는데 약 2분의 시간이 더 있거든요. 네.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 될지 말지 같은데요.
1: 제가 장소가 저희들이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줌이 아니고 직접 힐링 캠프 오셔서 직접 오셔서 네.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유니온 턴파이크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
0: 네.

0: 에베네즈 성교교회.
1: 예, 성교교회 네. SJ들이, 하기 때문에 그 위치도 이제 나중에 다 자세히,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실 그 정신적인 상담을 받는다든가 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게 되면 이렇게 무료로 또 이렇게 뭐랄까 딱 나 같은 친구들, 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봐야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는 게 걱정하실까봐 또, 예. 네, 걱정하시고 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야단 맞을까봐 걱정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0: 네.
1: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특히 또 뭐 이렇게 폰 같은 폰하고 이제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쵸. 보지 않기 위해 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예,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나 또 너무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청소년들 다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족 관계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선생님은 애들 키울 때 잘 이렇게 공감.
1: 예, 저는 그래서 7학년 때부터 저희 아이들은 힐링 캠프를 매년 참석시켰어요.
0: 아, 예. 네.
1: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제 감이 분명히 엄마 욕할 건데.
0: 좀 나가주셔야겠네요.
1: 제가 이거 하는, 그렇지만 그것보다 제 욕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가서 자신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만들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0: 어떻게 보면 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또 하나 자녀를 위한 액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네.
0: 저희 SR재단의 현민숙 박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에스더재단의 현민숙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애들 클 때 애들하고 안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잘 컸다고.
1: 아니죠.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0: 얘기가 좀 긴데 뭐 어쨌든 집집마다 다 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청소년 힐링 캠프가 열린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영어로 열리니까 뭐 언어 뭐 한국어로 하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한번 터놓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에스더 재단 대표 전화입니다. 917-993-2377번 전화 주셔서 참석 희망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쭉 연락을 드리고 참가비 없습니다. 무료고요. 점심 제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아 무슨 행사 이렇게 많아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다음은 무슨 걷기 대회 같은데.
2: 네. 네 저희들이 또 이것도 이랬는데요. 그동안 사실 에스더재단은 자살 예방 그 걷기 대회는 아웃 오브 당니스 같은 데는 저희들 봉사자들 함께 한 10명, 10몇 명 이렇게 모여서 그런 단체에 이제 참가자로서 이제 배너를 들고 네. 자살 예방에 대한 정신건강 자살 예방에 대한 그 어웨어런스 캠페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벌써 한 5년째 지금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이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서부에 LA의 유스타 파운데이션이라는 곳과 그리고 저희들 이제 동부의 에스타 파운데이션이 같이 이제 한 날.
0: 네.
2: 시간대로서는 사실 뭐 3시간 차이가 납니다만 그 포스트에 명시된 시간은 8시, 오전 8시부터 네. 11시까지 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네, 이제 이 5km니까 5km 네. 걷기 대회인데 이것을 함께 걸어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라고 저희들이 이 걷기 대회에 대해서 이제 하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희망과 치유 그리고 서로 지지하는 마음 그리고 정신 건강 인식 정신을 위해서 걷는 워크톤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함께 생명을 살리고 한 번의 걸음 두 개의 도시 하나의 목적 이렇게 이런 어떤 표를 가지고 뉴욕과 LA에 동시에 진행되는 특별한 워크톤이 되겠습니다.
0: 네. 유스타 재단이랑 에스더 재단이 함께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OK 워크톤 개최를 합니다. 행사 장소는 이제 뉴욕하고 LA하고 각각 있는데
2: 네.
0: 뉴욕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는 여기.
2: 네네 맞습니다. 네. 커닝햄 파크죠. 커닝햄 공원 필드 19이고요. 주소는 만약에 등록을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주소는 이 프레쉬 메도우입니다. 퀸즈 앤 네. 프레쉬 메도우인데 그 주소 자세한 주소는 모이는 주소는 이제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행사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신 건강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는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어느 날 갑자기 너 부자 되면 도네이션 해 뭐 어떻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캠페인 참가해 이거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원으로서 자녀들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같이 그러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걷는 장소 굉장히 안전합니다.
0: 네.
2: 예. 흙길도 아니고요.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 그늘이 다 가는 길 모든 길이
0: 그러니까
2: 나무 그늘로
0: 네.
2: 네네 덮여 있기 때문에 전혀 예, 안만 더운 날씨라도 걷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아침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0: 네.
2: 또 그렇게 이렇게 탈진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0: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2: 네,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뭐 저 보면은 왜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메시지 적어서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0: 네. 네.
2: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신 건강에 대한 자살 예방에 대한 이런 메시지 같은 거 만들어 스케치북 사이즈로 만들어 오셔서
0: 들고
2: 네, 들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자 전원에게는 저희들이 이제 에스더 재단에서 감사 함께 해서 땡큐 하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여행용 파우치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거치대라 그러죠. 폰 거치대
0: 네.
2: 그리고 그런 어떤 배터리 촛불. 왜냐면 이제 배터리 촛불은 정말 자살 예방의 달에 이제 조금 켜두시고 조금 순간적이라도 예, 그런 어떤 그런 이미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뭐 기도, 묵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공해 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0: 네. 요거 참가비가
2: 없습니다.
0: 아, 네. 네. 참가비가 없군요.
2: 네. 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네네. 뜻을 함께해서 이것들이 정말 불행이기도 제가 어저께 잠깐 들었더니 뭐 한국 이제 그 5만 불.
0: 아, 네, 개인 소득.
2: 예, 개인 국민, 소득의 네. 예, GDP입니까? 맞아, 5만 네. 불에 이제 이제 다가가고 있다.
0: 그렇더라고요.
2: 굉장히, 어떤 그 소득은 올라가는데 이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네. 계속해서 이 자살률은 또 한인, 미주 한인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탑입니다. 타인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어떤 민낯이라고 볼 수 있고 부끄러운 민낯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도 이제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의 정신건강 인식을 개선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캠페인에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LA 유스타 재단과 뉴욕의 에스터 재단이 함께 OK 워크톤 개최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8월 29일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근데 이런 캠페인 하면은 한인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나요?
2: 아,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들이 그 존스비치에서 하는 아롭 당니스 자살 예방 걷기 대회. 네. 거기는 4마일 걷기예요.
0: 네.
2: 존스 근데 거기 한 제가 볼 때는 한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부끄럽게도 아시안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 네.
2: 아니 무슨 아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의 어떤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모임에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0: 이번 걷기 대회에 동참해서 아이들한테 사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는 가족은 아마 어릴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면 이 친구가 자라서 또 애들 데리고 또 나가고 그러겠죠.
2: 네. 그리고 아마 좀 본인 아이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이런 캠페인 대해서 내가 어떤 사회가 아름다운 것으로 발전시키라는 것에 한 걸음 보탤 수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아이들한테 또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심어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짜잔! 에스타 재단의 제12회 갈라가 열리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2년 동안, 방금 우리 그 워크톤도 네. 무료, 힐링캠프도 무료.
0: 무료? 그러니까요. 저는 마라톤은 예. 참석비가 있겠지? 싶어서 예, 물어봤는데, 예. 무료입니다.
2: 네, 네. 왜냐하면 그 돈이 없어서 참석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예, 저희들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라 때문이에요. 에스타 재단의 뜻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0: 네.
2: 예, 그분들이 밖으로 드러나진 않으시지만, 이 모든 행사가 무료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동안 12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0: 네.
2: 예, 딱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펀드라이징, 이렇게 후원의 밤을 하는 것이 바로 갈라인데요.
0: 네.
2: 또 재밌습니다.
0: 재밌어요.
2: 예, 오시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0: 네.
2: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거의 뭐 외국분이 한 절반 정도, 한국분이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뭐, 그렇게 저희들이 또 한국어, 영어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갈라는, 한 좌석당 300불.
0: 네.
2: 예,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300불을 내시고 그 후원의 밤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혼자 오셔도 괜찮아요.
0: 예.
2: 예, 혼자 오셔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분 한 테이블 해서 거기서 또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그러셨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후원을 할 수 있는 갈라가 열리는데 이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2: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막 저 이제 저 푸념조로 매년 큰딸 시집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0: 아, 힘들어. 네.
2: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아예 올해는 또 많이 와주실까 또 네. 이게 좀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많이 못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 좀 이게 걱정만 좀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저는 또 믿습니다. 이게 올해도 아주 이제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예. 만약에 직세이 갈라 참여 원하시는 분은 또 에스다 재단 대표번호에다가 네. 예, 갈라 참여 원함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사이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9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열리고요. 장소는 그레이넷의 레오나이즈 팔라조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이게 아까 재밌어요. 그런데 먹고 사람들 뭐 좋은 사람들 모여서 만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런 거 재밌긴 하겠지만 특별하게 뭐 준비된 게 있을까요?
2: 예, 저희들이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는 요즘 유퀴즈에도 나왔던 우리 나종호 닥터
0: 네.
2: 예, 나오셔서 또 우리 정신건강 또 그 미국에 사는 그 이민자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고요.
0: 네.
2: 또 이제 제이먼 메이플이라고 왜 굉장히 이렇게 한국 노래를 그 NIU 교수이신데 한국 노래를 너무 잘해서 지금 뭐 박효신 씨 커버라든지 커버송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0: 네.
2: 이분이 또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또 감동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 어떤 밴드도 나오고
0: 네.
2: 또 어떻게 보면 또 칵테일 아웃 때는 또 우리 그 한국 전통
0: 네.
2: 음악이 또 이렇게 전통 음악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렇게
0: 드실
2: 수도 있고
0: 네.
2: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오신 분들하고 예 굉장히 또 친밀하게 지내실 네. 수 있지 않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려서 네 그리고 경품도 있습니다. 네 경품도 아주 푸짐하게 저희들이 네. 또 준비했으니까 예 오시면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에스타제단 현미숙 박사님이 해마다 딸 시집 보내는 것 같았는데 많은 분들이 꼭 와주셔서 아이고 잔치 한번 잘 치렀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후원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재단 제12회 갈라가 9월 24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저희가 이제 슬슬 시간도 이제 한 10여 분 남았고요. 마지막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
2: 예. 네. 24시간 깨어있는 전화가 있습니다. 예,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예,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층도 다양해졌고요.
0: 네.
2: 또 어떤 이슈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잠들지 않는 전화입니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또 전화하시면 또 거기 적절한 정신과 정보나 기관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전화입니다. 에스다재단의 헬프라인 네, 네. 24시간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800-713-9336
0: 네. 네. 다른 번호는 못 외워도 이 번호는 외운다.
2: 네. 그리고 또 이 번호를 적어 놓으셨다가 정말 주변에 왜냐하면 가장 그 우울증이나 불안증,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 무기력이거든요.
0: 네.
2: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에너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네.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그런 분들께 이 전화를 적으셔서 이 전화번호 적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염려와 함께 이 전화 하시게 그 전화번호를 드린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진짜 그야말로 헬프라인입니다. 이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속마음 너무 마음 힘들고 이럴 때 전화를 하는 거죠.
2: 네, 그렇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나 또 어떤 뭐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걱정됐을 때 그분의 네. 사례를 또 같이 논의하실 수도 있고
0: 네. 네,
2: 그래서 어떤 뭐 경계가 딱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 심리 정서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실 때 네, 그런 어떤 전화를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뭐 정신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뭐 어디에 가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이게 걱정되고 이럴 때도 전화하면
2: 네네. 정보를.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또 전화를 받다 보면, 이게 반드시 뭐, 이게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전화가 아니고, 어떤 걸 연결해드리면 되는 그런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0: 네.
2: 그럴 땐 또, 그게 적절한, 해당되는 적절한 기간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헬프라인 800-713-9336번이고요. 이 전화 통해서 상담 사례들이 이제 쭉 들어올 텐데,
2: 네.
0: 최근에는 어떻게 좀, 더 많아졌다 아니면 이런
2: 예. 네. 지금은 조금 약간 심각한 전화들도 많이 지금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자녀들의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정신건강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이제 본인 자신의 어떤 노후에 대한 염려, 네. 또 현재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의 전화, 여러 종류의 전화가 지금, 예. 걸려오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다 연결이네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2: 네, 맞습니다.
0: 이렇기
2: 네,
0: 때문에 네. 네. 그때 어떤 순간이든 800-713-9336번 전화 기억하시고요. 무료 상담이고 뭐 30초 안에 다 얘기해 이런 거 아니죠?
2: 아, 네. 뭐 지금 어떤 분은 뭐 최상 걸음 1시간 반 정도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또 네. 여러분들이 전화 오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봉사자분께서 적절하게 하루에 5분께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시간별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도움도 도움인데 나도 거기 자원봉사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네. 자원봉사는 저희 기존 이제 멤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충원 자원에서 연말에 또 네.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상담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공감하고 위로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별로 이렇게 그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나도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 갖고 계시다면 나중에 이제 요 모집할 때 또 동참을 해서 함께 마음을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한두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려 따지자면 5가지 정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한 5분여 남았네요.
2: 네네.
0: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이 현민숙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참 불쌍한 알고 보면 불쌍하다는데. 어떤 부분이 불쌍한 거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많은 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2: 저는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남한테 이렇게 마음을 오픈을 못해서 그렇지 다들 어떻게 미해결 문제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과 고민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0: 아까 그런데, 저 사실 저도요 할 뻔했거든요. 네.
2: 근데 네. 또 더 힘든 거는 특히 또 그렇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네, 곱하기 2, 3으로 더 힘듦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또 어떤 거를 이제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뭐 네. 유지할 게 별로 없으신 분은 덜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것은 뭐 인간은 누구나 다 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픔과 그리고 어떤 고민들이 다 있다. 예, 그것이 크든 크고 작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 것인가 막 굉장히 이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패배자인 것 이쪽 무드로 가져가시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0: 네. 네,
2: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퉁치라고 그래요. 이제 네, 퉁치어라. 우리 왜 뭐 고수도 말 때 퉁치자는 말 쓰거든요.
0: 네.
2: 그건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0: 네.
2: 그렇다면 내가 내 삶에서 강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일단 뭐 조금 건강해. 지금 현재 병원에 안 누워 있어. 뭐 네. 그런 거라든지 또 그래도 내가 마음을 나는 친구가 한두 명은 있어. 많지는 않아요.
0: 네.
2: 우리 딸이 뭐라 하며 엄마는 친구 없잖아. 이게 이렇게
0: 아니, 제가 집에서
2: 비수를 막 지르거든요. 막 그런 이야기.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있다. 그것도 네. 강점이에요.
0: 네.
2: 그래서 내가 나의 강점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잘 안 되어 있는 현재 내가 생각할 때 참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퉁쳐 나가면서 네. 하루를 살아가자. 네, 그런 좀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몇 개를 퉁쳤거든요.
1: 아, 그래요? 퉁칩시다, 우리.
0: 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힘든 부분을 내가 가진 강점하고 이렇게 퉁쳐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자, 오늘 에스타재단의 현문숙 박사님이랑 뭐 청소년 에세이 대회가 열린다는 거, 또 힐링캠프, 걷기 대회가 있다는 거, 에스타재단의 갈라, 그리고 헬프라인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이 번호 에스타재단의 대표 전화입니다. 917-993-2377번으로 전화하셔서 오늘 내가 그거 에세이 들었는데 뭐예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뭐 요 관련 궁금합니다 하면 쫙 안내 문자가 가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땐 언제든지 800-713-9336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퉁칠 건 다 퉁쳤고요. 끝으로 우리에게 힐링 메시지 하나 던져주시고 선생님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 저는 뭐 그 말을 좋아해요. 그 오늘 행복하자. 오늘까지 행복하자. 예, here and now죠, 그죠? 예, 지금. 내 현재 너무 이제 미래의 것들을 땡겨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네, 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다.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다음에 다가올 것 때문에 불행해하거든요. 자, 오늘은 에스타재단의 현민숙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오늘까지 오늘 지금 행복하십시오.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미니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곧 컷오프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전당대회 후보 기타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에서 결국 감면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쟁도 커지고 있죠. 한편 국회에서는 종합특검 연장과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법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1부 철여 영의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육군 사성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정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입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네, GBS 박종희 한판 승부. 자, 오늘도 철이와 영희와 함께합니다. 먼저 철이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어유 그린입니다. 그린. 아, 그 청취자분들이 그 노 변호사님 의상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2: 아, 진짜요? 예, 네, 예쁘게 입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우신이 받고 있는 오마이뉴스 과보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타금, 이게 전당대 후보자 기타금 문제가 또 갑자기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감면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요.
3: 네, 전당대 후보 기타금이 너무 높다란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예. 당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내일 열고 감면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예비와 본 경선 합쳐서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전당대회보다 갑자기 좀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당 선관위는 청년 후보의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당에서 일부 기탁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 과정에서 2001년생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는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기탁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NS 생방송 도중 눈물을 보인 것도 화제와 동시에 논란이 나왔는데요.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잠시 공개를 했다가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이 개인 후원금을 모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닫았습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금수저가 아니면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 제도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정청래 전 대표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본인도 잘 몰랐다. 본인도 이렇게 많은지, 많이 올라간지 몰라 최근에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최민희 네.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 이렇게 오른지 몰랐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SNS에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또 당무개입 얘기가 나와서 또 직접 반박됐군요.
3: 네, 일단 이 기타금 논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좀 뛰어드는 모양새였는데요. 네. 본인의 SNS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부정부패 유인도 키운다라며 이 기타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도 당직선거 공영제를 추진을 하고 기탁금도 낮췄다라면서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청년 후보의 부담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당무개입이라는 비판 성명이 많이 나왔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지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자 대통령이 다시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법이 금지하는 당무개입은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의 청년 인식을 의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이다. 이런 맥락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0: 예, 정청래 전 대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군요. 뭐라고 네. 했습니까?
3: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MBC 라디오에서 기타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본인도 최근에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요. 예. 민주당의 잔고가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당대 수준 또 이전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예. 또 본인이 최근 후원 계좌를 연 뒤 이틀 만에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모인 데 대해서도 본인에 대한 지지뿐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이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또 전당대회만큼 과정과정이 하나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아니, 기타금 갖고도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자, 일단 당에 내면 이게 못 돌려받는 거죠, 노 변호사님?
2: 네,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타금 논란은 좀 민주당이 좀 잘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거는 몰랐는데 예. 실제 이제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타금 올리는 게 필요했다가 이제 이 당의 입장이었더라고요.
0: 공적이네요.
2: 예. 근데 후보 난립을 그런 걸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되게 1차원적인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2: 예. 실제 민주당은 특히 돈도 지금 다른 당에 비해서는 엄청 여유가 있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당에서 특히 청년이라던가 좀 약자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데 꼭 정치인은 참여해서 어떤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 근데 정청래 후보도 몰랐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놀랍네요. 그럼 이게 언제 올랐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만약에 뭐 게시판에 공지를 하더라도 당대표한테 보여주고 아마 이런 내용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대표이신 어떤 이던 시절에 올라간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대표가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0: 그 이후에 아마
2: 이후에요?
0: 돼서 아마
2: 그런 거 같아요.
1: 전준위에서 이런 것들을 네. 결정을 하니까.
2: 전준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1: 결정을 네. 해가지고 최고위에 올리고만 하는 거니까. 근데 기타금 논란은 정말 참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네. 체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예요.
0: 그렇죠.
1: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정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돈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5천만 원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후원이 그렇죠. 아니면.
0: 예.
1: 그리고 또 후원의 계좌를 또 개설을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후원의 계좌 신고하고 거기서 뭐 답변 받고 그걸 또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 세부적인 절차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정민철 후보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타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봅니다.
0: 아, 당무 개입 맞아요?
1: 당무 개입 맞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불법적이라거나
0: 예.
1: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니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랄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당무 언급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뭐 그 어떤 표현이든
0: 그러니까
1: 뭐 언급이든 개입이든
0: 네, 언급 예 개입
1: 간섭
0: 간섭
1: 네, 뭐 조언 충고 뭐
0: 그렇죠
1: 무슨 뭐 단어를 쓰든 네. 어쨌든 당무에 당무 대통령께서 언급. 좀 개입하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0: 예.
1: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 모든 것이 다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0: 예.
1: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0: 예.
1: 이러한 뭐 본인 당에 이러한 식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대통령이 뭐 얘기할 수도 있지. 진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무 개입이 잘못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대표 네가 해. 너는 당대표 하지 말고.
0: 그렇죠.
1: 너가 비대위원장해. 이게 정말 잘못된 당무 개입이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0: 예.
1: 이런 언급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것은 보수파 패널, 참칭 패널이라고 일컬어지는 제 장성철이 보더라도
0: 예.
1: 그건 국민의힘이 좀 무리한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 뭘 아니에요. 아니, 당무지.
2: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1: 기타금이 당무 아니에요 그러면?
2: 당무 개입은 당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류 언급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1: 왜요? 솔직히.
2: 아니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0: 네.
2: 그 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좀 일의 모든 것에 조금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0: 너무 많이 말씀하시나?
2: 너무 자주 너무 이제 이런 거를 자신의 X에 너무 많이 올리기도
0: SNS에.
2: 하시고 예.
0: 네.
2: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고 이거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좀 지켜봐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그 정민철 씨가 실수를 하면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울고 이제 그런 방송이 나간 직후에 이게 또 올라갔기 때문에 본질은 당연히 기타급 문제 이겠죠.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없고 혹은 뭐 어떤 진입장벽을 너무 높여놓는 것에
0: 예,
2: 대한
0: 예, 예.
2: 그런 이제 타이밍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너무 사실은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예 그냥 참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뜻은 정확히 충분히 알겠지만
0: 왜 웃으세요?
2: 왜 웃으세요?
1: 아니 어리둥절해가지고
2: 왜 어리둥절해요?
0: 왜?
2: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0: 예, 우리 광우심 기자.
3: 아니 대통령이 너무 만기칠남하는 모습이 나중에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거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지원을 하는 거 이런 식의 또 해석이
0: 프레임.
3: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예.
3: 자제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기타금 문제가 이렇게 원래 불거지면 안 됐던 거가 좀 먼저 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예.
3: 이 기타금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뒤늦게 저희가 좀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라는 이 과정이 더 큰 문제였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오른 거다 보니까
0: 그래서 네 배 올랐다면서요?
3: 네, 원래 이제 예비 경선 500만 원으로 저번 전당대회도 치렀는데
0: 최고위원
3: 네, 갑자기 네. 예비 경선에만 2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면은 네. 뭐 당연히 준비했던 후보 입장에서 특히나 원외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아마 국민의힘 수준으로 맞춰서 올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원래 청년 최고위원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은 기타급이 훨씬 낫습니다. 1,000만 원밖에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걸 예상하지 못했고 이 공고 이틀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한 당이 먼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0: 이틀 전이냐 이틀 전에.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대통령께서도 이제 당 전당대 말고 조금 네.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1: 대통령은 하여튼 이런 거 세부적으로 조금 언급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문제 삼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세세하게 꼬치꼬치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그냥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좀 철면피 같아요.
0: 철면피 국회의원들. 네,
1: 왜냐면은 당에 돈도 많고.
0: 그렇죠.
1: 솔직히 선거 치르다 보면은 국고보조금 나오죠. 선거보조금 나오죠. 선거보전금 나오죠. 오히려 선거 치르면요. 정당의 재산이 불어나요.
0: 아.
1: 지금 뭐 현금으로 500억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네. 그러면 선거 구경제 본인들 맨날 선거 구경제 외치잖아요. 네. 그럼 당내 선거에서도 적어도 사회적인 약자, 정치권의 약자인 청년들을 위해서는 선거 구형제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그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돈을 건넨다라는 것 자체가 청년을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청년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0: 장성철의 대안.
1: 국고보조금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1: 뭘로 삭감을 하냐면 네. 자꾸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당원 주권이라고요.
1: 네. 당비를 내니까 당원들도 주인이고 국고보조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국민이 정당의 주인이에요.
0: 네.
1: 그런데 전당대회에 지금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하는 걸 보면 뭐 당원 70, 8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이렇게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국민의 그러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이렇게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받고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한테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대 룰을 뭐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 이러면은 국고보조금의 50%만 지급을 하고
0: 50%만 네,
1: 국민 70 뭐 당원 30 이러면 이렇게 국고보조금 100으로 났을 때 70%를 지급을 하고 일반 국민 100%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는다 그러면은 원래 상정돼 있던 100% 지급을 주고 이런 페널티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정당 돈 배불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노 변호사님? 화가 나네.
2: 아, 그러니까 선거하고 나면 이렇게 배가 불러진다. 네. 이거는 이제 큰 여당이나 큰 당들의 문제고
0: 당원들의 또 작은 당비 때문에도 또 많이
1: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야 될 것도 조항도.
0: 네. 그러니까 당원이 150만 명이 되잖아요. 민주당이.
1: 한 달에 그러니까. 15억씩 들어와요. 특별 당비까지 하면 1년에 200억 이상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비가.
0: 그 돈은 어디다 써요?
1: 저축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500억 지금.
0: 나중에서 뭐 당사나 건물 사고 뭐 이런 데서 쓰기도 하고
1: 아니 이거 뺏어야 돼요 이거
0: 뺏어야 된다니까
1: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0: 알겠습니다.
2: 일단 그건 이제 지금 부차적인 문제고 저는 민주당에 이번에 왜 이렇게 선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뭔가 하나씩 스무스하게 넘어가지가 않고 자꾸 뭐가 걸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두 마디 해주세요
2: 그러니까 실제 뭐 이 기타급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의 자격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뭐 대표의 당대표 후보 자격 뭐 이런 것들 맞네. 가지고도 또 얘기가 나왔었었고
0: 맞아요.
2: 또 선호 투표제 가지고도 또 얘기가 안 돼가지고 또 계속해서 서로 막 얘기가 있었었고 이게 뭔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서로 가지가 않고 하나씩 계속 걸러지는 계속해서 뭔가 누가 발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전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선거 한두 번 치러보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 선거 한두 번 해보고 최고위원 선거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0: 뭔가 스무스하지 않나요?
2: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 덜컥덜컥덜컥 거리는지
0: 덜컹덜컹
2: 네, 왜 그런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자기네끼리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딴지거려서 그러는 건지 그전에 다 오케이 됐다가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1: 근데 기타급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총 비용을 딱 산정을 해놓고 자 좀 후보들에게 돈을 받자, n분의 1로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예. 여론조사 비용도 많이 이제 높아진 거고.
0: 문자 한 거.
1: 예, 체육관 빌릴 때요. 아. 단기간에 정치권에서 빌리잖아요. 예. 비싸게 불러요. 그냥 무슨 일반 공연하고 다르게 아~ 그냥 막 자기네들 너무 귀찮으니까 정치권에서 행사 치르면 좀 비싸게 부른 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높아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기타급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좀 파장이 불러일으키게 사건의 발화점을 한 거는 정청래 대표라고 봐요.
0: 아 정민철 후보가 아니라?
1: 네.
0: 아 정청래 대표요? 왜요?
1: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나 후원 계좌 너무 많이 찼어. 지금 돈 좀 그만 보내세요.
0: 돌려주는 것도 일입니다.
1: 네, 두세 차례 막 이렇게 뭐 자랑하듯이 딴 사람들 약 올리듯이 계속 이렇게 올렸거든요. 야. 그만큼 나의 지지세가 만만치가 그다음.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예. 이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돈이 없고 후원이 잘 거치지 않은 다른 후보들은 이걸 보면은 그렇죠. 또 얼마나 또 박탈감 느끼겠습니까?
0: 박탈감. 아.
1: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될 만한 성품과 깜이냐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0: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취지를 들어보면 아 이게 분노를 표현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에 울컥했다. 눈물 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분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인데 역시 마음에 우리 장소장님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1: 가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0: 예, 약간 묵상해 주시고 이제 다음 이슈.
2: 근데 저는 좀 이상했는데요.
0: 아, 또 있어요?
2: 아니 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0: 네, 또 뭐가 있어요?
2: 처음에 그 3억 6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0: 아, 정청래 후보.
2: 네. 그래서 더 들어오지 말라 그랬더니 4억 4천만 원이 됐어요.
0: 예.
2: 그러고 났는데 딱 정민철 보고 울면서 나 돈이 없어요. 이제 얘기해갖고 너무 대비가 됐잖아요.
0: 예, 그렇죠.
2: 근데 제일 처음에 이상했던 거는 왜 정청래 대표는 그 전에 당대표까지 한 분인데 네. 2천만 원이 덜 찼었을까? 난 그게 좀 이상하던데.
0: 아, 아예
2: 원 네, 아예 처음에 네. 2천만 원이 덜 찼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 말하는 것처럼 예. 정말 당원들이 분노의 그런 후원금을 준 거라고 한다면
0: 예.
2: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별로 대표를 응원하지 않았던 건가? 근데 이분이 막 너무 여기저기서 몇 대 몇으로 몇 대 1로 막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인가? 이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1억 5천 뭐 3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2천만 원이 모자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1: 올해는 3억까지 거둘 수 있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나가니까 또 1억 5천 또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4억 5천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제.
0: 예. 자, 아무튼, 그 얘기는 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예비경선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빅3,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 물론 고민정 후보도 있고 김보미 후보도 있습니다. 상당히 엇갈렸다면서요?
3: 네, 일단 김민석 후보는요.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고 최해병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도 들렀는데요.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부산으로 이동해 또 권리당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0: 예.
3: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 정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연을 넓힌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이른바 영남 확장론을 이야기를 했고요.
0: 예.
3: 송영길 후보도 역시 연이틀 부산과 경남에 머물렀습니다. 부산과 김해에서 당원들을 만난 뒤 봉화마을을 찾아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표현을 끌고 와서 송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정청래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을 했고요.
0: 예.
3: 정 후보는 반면에 언론 노출을 좀 피하면서 전북에서 당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호남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0: 전북에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3: 네, 굉장히 좀 자주 들르고
0: 전북의
3: 있습니다.
0: 전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됐어. 네. 민주당의 핵심은 전북이었어.
3: 예. SNS로 메시지를 예. 내면서 표밭을 다지고 있고 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를 만나 후원회장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 아하.
3: 언론에서는 그래서 아, 친노 친문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덧붙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던 것 같고. 자, 이제 후보들이 방송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3: 일단 정청래 후보 오늘은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과 대선이 무망한 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도층 확장보다 일단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핵심 지지층 사이에 이반 현상과 상실감이 있고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안감과 공포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토끼를 튼튼하게 묶어 세워야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0: 예.
3: 반면에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이 명청 갈등을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데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여러 번 외친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3: 그 과정에 표현도 좀 거친 표현이었는데요.
0: 야.
3: 그런 것을 스토커라고 한다라며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보다 본인의 연임을 우선시했다라고 하고
0: 예.
3: 본인이 정 후보가 내선 선당 후사에 대해서도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청 후 당이었다라면서
0: 선청 후당 네, 정청래가 선이에요. 예, 어쨌든
3: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정책 충돌 같은 걸 근거로 정청래 후보의 연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0: 예. 자 이제 뭐 지금 이제 정견 발표 진행 중이 하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후보 다섯 명 1차 컷오프는 이변이 없겠죠? 노 변호사님?
2: 네.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특별한 변수가 지금 생긴 게 없잖아요.
0: 예.
2: 그래서 결국 이제 순위 과반을 넘냐 안 넘느냐 과반 넘는 후보가 나오냐인데 과반 넘는 후보는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여론조사 절기적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예. 그럼 결국 이제 1, 2, 3위들 중에서 선호 투표로 나중에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0: 예. 장 소장님.
1: 그런데 지금 예비 경선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대의원
0: 하고 중앙의원.
1: 중앙의원.
0: 예.
1: 대의원이 아니라 저 권리당원
0: 쪽으로
1: 중앙의원 쪽으로 한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순인데
0: 예.
1: 이 1, 2등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2: 1, 2등이 어떻게 되는데요?
1: 1등 뭐 정청래, 2등 김민석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미세한 차이로 이게 권리당원에 상당히 좀 더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청래 후보가 더 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0: 아하.
1: 좀 그런

0: 조금 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좀 제가 유익해 보는 게 의원들 다수가 지금 김민석 후보 편을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도 김민석 후보에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인데
1: 예.
0: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여유로워요. 위축되거나 주눅들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공개 일정을 보통은 다 공개 일정 하잖아요. 공개 일정 하면서 나 이렇게 활동한 거 누구 만났어요? 막 이러는데 비공개로 쫙 깔면서 그냥 맨투맨으로 당원 접촉을 되게 세게 하고 다니고
1: 전북에 가서
0: 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그 부인을 또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한 거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1: 뭔가 쎄합니까?
0: 예, 뭔가 조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정말 모든 방송 패널들이 두드러 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좀 여유를 부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 김민석 후보 측이나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이 체크하지 못한 뭔가 히든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 경선 그 수치가 발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 공개 안 되지 않아요 원래는 원칙이
0: 안 되나요?
1: 순위가 공개 안 되지만 순위는
0: 하여튼 뭐
1: 근데 또 어떻게 지라시를 또 막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사실 그렇긴 하는데
0: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 같아요. 왜냐하면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정말 표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냥 김민석 후보가 아니 무조건 이길 거예요 라고 전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일단 뭐 그렇게 막 무조건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2: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요즘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다닌다는
0: 계속 얘기 있어요. 그렇게 네, 한다고
2: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1: 아 그래서 네. 약간 뭔가 인터뷰에도 좀 차분한 네, 모습으로 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 그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때 당대표 네. 선거 나갔을 때도 네. SNS 상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엄청 높은 것 같았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서 이제 이겼잖아요.
1: 네.
2: 지금 이제 그런 양상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0: 약간 좀 더 얘기해
1: 주세요.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역할이야.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어. 당정 일치가 돼야 돼.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2030년 재집권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정말 민주당의 골수 당원이고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온 핵심적인 지지층 권리당원들은 아니야. 이재명도 우리의 수단일 수밖에 없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가치와 철학과 우리의 노선을 지키지 못한다? 궤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정청래를 뽑아서라도 우리가 그 궤도 이탈 오류를 수정을 해야 돼. 바로잡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대변한 게 저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지난주에 워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생각을 권리당원분들이 더 강하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2: 아, 근데 스탠스가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우리 정 소장님은.
1: 왜?
2: 타임별로?
1: 예, 예. 아무튼 우리.
2: 친 유시민 쪽으로 지금.
1: 예.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철현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케이라디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있습니다. 아, 지난주 국방부에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을 해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또 반대하는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 시간에는 사성 장군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세부사항 한번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1: 네, 네.
0: 바쁘셨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바빴죠, 늘.
0: 네. 사관학교가 이제 통합된다고 하네요. 우리 이제 의원님은 육사 출신이시고.
1: 네, 그렇죠.
0: 3군 사관학교가 이제 통합이 되는데.
1: 네.
0: 정부의 판단의 이유는 뭡니까?
1: 뭐, 그것은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해서, 좀 실제 미래에 다가오는 전장 환경하고 미래 위협, 또 우리 한반도의 그 안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가 된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실제 미래에 다가오는 전장 영역은, 점점 이제 전쟁의 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산업화 시대에만 해도 공군의 영역과 해군과 육군이 따로따로였잖아요.
0: 예, 예.
1: 전장 영역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사이버 영역, 우주 영역, 요새 AI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 놈으로 하나로 딱 연결이 돼서 우주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부터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한 개 화면에서 정군이 보면서 작전을 하는 여건이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통합적인 어떤 전장의 영역에 대한 소양이 없이는 앞으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죠. 미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시각각으로 육해 공군의 영역들이 이제 다 이제는 구분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군인 점점 더 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인구 절벽 현상으로 현역들도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인 군을 만들는 아마 시대적인 요구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0: 그렇군요. 일단 뭐 AI, 뭐 신기술 뭐 이런 게 등장해 네. 전쟁 양상이 변했다 이런 얘기합니다만 사실 육해공군이 이제 함께 모여 사는 게 합동참모본부.
1: 네.
0: 우리 의원님도 그렇죠. 이제 합참에서 일을 네. 하셨기 때문에
1: 네.
0: 아니 개별로 존재하다가 네. 합참이 해서 효율적으로 전쟁 작전 지휘하는데
1: 네.
0: 세계가 같은 각각 독립으로 존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셔서.
1: 네. 그렇게 그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고 보죠.
0: 아,
1: 산업화 시대와 예, 예. 현재까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사실 육해공군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다. 하나의 영역에서. 그것은 이미 1980년도부터 제기가 됐던 거, 합동성을.
0: 예.
1: 그래서 사실 합동참모본부나 뭐 연합사나 이런 데는 육해공군이 같이
0: 그렇죠.
1: 근무를 하는 구조를 예. 상부 구조는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부 구조는 역시 육해공군이 분리돼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쟁의 영역은 점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이번에
0: 예.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에서도 봤듯이 육해 공군 작전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정보와 통신으로 해서 한 개 화면에서 그 미사일도 육군 미사일, 해군 미사일, 뭐 공군 미사일 다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0: 예.
1: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0: 예.
1: 네. 그래 예전은 같으면 공군에서 운영하는 전투기는 육군이 운영을 공군의 영역은 못했잖아요.
0: 예.
1: 이제 드론은 육군도 드론을 운영하는 거고 공군도 운영하고 해군도 운영하는 것이고요.
0: 예.
1: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1: 1000km 이상 나가는 미사일을 육군도 운영하고 공군도 운영하고
0: 맞아요.
1: 해군도 네.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마인드 없이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미래 전장에 맞는 인재죠. 지금까지 사실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는 성공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증강한 데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0: 예, 예.
1: 그 아주 강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0: 예.
1: 이제는 그 성공 방정식이 계속 앞으로 미래에도 통할 것이냐라는 데는 의문이 많죠. 이제는 좀 더 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드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1: 네.
0: 육군사관학교 오케이. 육군사관학교 대전에 간다니까 대전 자원대에 네. 유성구 자원대에 창설하기로 했는데 육군이야 뭐 이제 훈련 받을 수 있겠다
1: 네.
0: 싶은데 해군사관학교랑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 초등 비행훈련 뭐 이런 거 이제 공군사관학교 주변에서 봤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는가? 또 해군사관학교는 그 배 배를 네. 어디서 타냐? 대전에서 지금 그 육지인데 그 바다까지 언제까지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서.
1: 그렇죠. 그렇게 문제 제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것은 사관학교 체계와 장교 양성 체계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어. 육군 사관학교나 회사 공사는 크게 세 개로 구분되는 교육을 받아요. 예.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4년 동안 자기 전공 과목이 있어요. 예. 저는 뭐 철학이든 뭐 아. 또는 뭐 그 전자공학이든 예, 예, 예. 또는 경제든 경영 예. 이런 일반 대학이 있는 과목의 전공을 이수 대학생과 똑같이 하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야간에는 아. 병사와 똑같이 예. 내무생활을 합니다.
0: 맞아요.
1: 저녁 점호를 하고 아침 점호를 하고 밤에 잘 때는 또 불침번도 쓰고 경계 임무로 하면서
0: 예.
1: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자질 정신을 기르는 거고요. 그럼 군사훈련은 언제 하느냐. 일반 대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 8월 예. 여름 방학 기간 두 달간 집중적으로 군사교육을 시킵니다.
0: ROTC도 그렇게 하죠.
1: 네네. 맞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예. 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주로 합니다.
0: 예, 예.
1: 공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조종사 교육 그걸 예. 사관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종사에 그 합격하면은
0: 예.
1: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소위 중위 때
0: 초등훈련,
1: 예, 중등훈련 그때 고등훈련. 하는 겁니다.
0: 예.
1: 사관학교 시절이 아니라
0: 아, 예.
1: 사관학교 시절에는 체험훈련을 해요.
0: 예.
1: 공군 1년에 한 두 번 정도 훈련기를 타면서 체험하고 예. 이런 거죠.
0: 예.
1: 그런 예를 들어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행글라이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체험 훈련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통합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완전히 조종사를 만든다 또는 그 해군 같은 경우 함장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0: 아.
1: 제가 육군 포병 장교인데
0: 예.
1: 포병 교육은 사관학교 때 전혀 안 배웠어요. 인간을 하고부터 이제 포병 교육을 그러니까 받기 시작.
0: 특기 교육은 임감으로
1: 네.
0: 맞죠.
1: 네. 네. 네. 네.
0: 근데 이제 공사가 청주에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청주에 계신 분들은 그럼 알맹이만 빼가고 소음만 남길 거냐.
1: 네.
0: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진해나 청주 같은 데는 네. 그럴 수가 있죠.
0: 네.
1: 사관학교나 해군 사관학교에 네, 있는 지역에서는
0: 예.
1: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위치돼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이제 빠져나오면은 그렇고 서울은 또 그 반대와 찬성이 겹치는 거고요.
0: 아,
1: 노원구에
0: 예.
1: 있는
0: 예.
1: 사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인 거고요.
0: 아.
1: 진해 예를 들어 사관학교가 철수하면 거기에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0: 아.
1: 국가적인 어떤 그런 메리트라든가 줄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0: 예.
1: 그런 것들은 국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노력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0: 그러니까 이제 대전 유성구 자운대 이제 통합사관학교가 창설이 되고 국군사관학교랑 간호사관학교가 위치할 예정인데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 선정은 그러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 세 개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위치는 일단 우리 한반도의 거리상 중앙인 그
0: 예.
1: 대전 지역이
0: 예.
1: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0: 공군학부, 육군학부, 네. 해군학부 네. 이렇게 있네요.
1: 네네, 그렇죠. 1, 2학년은 아마 같이 공동과목을 배우고
0: 아.
1: 아마 3학년 때부터 공군, 해군 이런 아직 저건 명확하진 않아요.
0: 예.
1: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0: 예.
1: 되고
0: 예.
1: 가칭.
0: 예.
1: 그런 학부를 해서 공군을 선택하면 공군에 좀 더 특화된 과목이나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거고
0: 예.
1: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운대는 이미 그 군사교육 인프라가 갖추고 있어요.
0: 아.
1: 거긴 육군대, 해군대, 공군대도 있고
0: 예, 예.
1: 간호사관학교도 현재 있고요.
0: 아하.
1: 거기는 완전히 그 군사 학교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고 또 그 주변에는 또 앞으로 첨단 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는 생도들이 배워야 되는 우주 분야, 사이버 분야 이런 연구기관이 많아요.
0: 카이스트도 대전에 있으니까.
1: 예, ADD도 있고요.
0: 예, 예.
1: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거 다 연구하잖아요.
0: 예, 예.
1: 카이스트도 있고
0: 예.
1: 거기 또 주변에는 대덕연구단지도 많이 있고요.
0: 항우연도
1: 있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계룡대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거의 대전권에 있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래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그 나아가는 지향점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운대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군 사관 학교를 만든다면은 최적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주성구 대전에서는 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관학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0: 아, 이거 오는 데는 네. 환영하겠죠. 네, 네. 아마 지역이 엄청 더 발전하고 유입되는 네. 뭐 교수원이라든지 네.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건 그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네. 이제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다.
1: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요.
0: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드로가 미국에 잡혀간 근본 원인이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거는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사관학교 단기 뭐 독재 뭐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예. 것이고요. 예. 예. 오히려 통합해서 민주 국민에 충성하는 군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안교혁 장관이 발표한 안에도 교수들의 비율을 50%. 한 50% 민간 교수로 하겠다. 지금은 한 20% 조금 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관생도 교육을 학부 과정 교육을 저녁에 그 내무생활은 당연히 군인 장교들이 그치. 하는 거고요. 후육관들이 예, 예, 예. 학부 교육 조차도 현역 소령 중령 대령이 가르쳐요. 예, 물론 예. 거기는 박사학위 가진 또는 석사학위 가진 장교들이 가르치지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의 폭이 넓지가 못해요. 사실 장교는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예, 예. 전장은 불확실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해결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사고는 군인으로서는 해결적인 태도와 가치더라도 사고는 폭넓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실제 국민에게 충성하는 예. 그 장교를 예.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들의 비율도 한 20% 내외에서 50%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느 저 특수한 사항 하나를 꺼려다가 마치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반성을 해야죠. 아직도 윤어게인 내랑세력과 단절을 못하고 예.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먼 눈에 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네.
0: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네. 민간교수 50% 늘리면 어떤 사람들로 자리 채울지 안 봐도 뻔하다라고 장도엽 대표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군인이라는 것, 장교 출신들은 저도 이제 공군장교 출신 사관학교 네. 아니지만 보면 생도교육 받을 때 보면 조국은 그대로 믿는다. 이게 막 이제 네. 세뇌되듯이 해갖고 이제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학교인데 만약에 뭐 일반 민간교수들이 와서 가르칠 경우에 자유주의라든가 네. 뭐 어떤 명령 체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따르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어떤 군의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런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은.
1: 네, 그것은 이제 사관학교 조금 전에 체계에서 얘기했듯이 예, 예. 군인 정신과 국가 간 이런 교육은 내무생활을 통해서
0: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1: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일과 후에는 사관생도들은 내무생활을 합니다.
0: 그렇죠.
1: 저녁 9시에는 점호를 하고 저녁에도 경계 근무 불침번을 써야 되고 예, 예, 예.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하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군인 정신과 이런 것들이 함양이 되거든요. 지체제에 대한 배움도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1, 2, 3, 4학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자율 지휘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0: 예.
1: 이 학부 과정의 교육은 그 사실은 일반 대학교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인 거기조차도 소령, 중령, 대령, 장교들이 가르치니까
0: 예.
1: 저는 그 진짜로 이 장교들의 생각은 예. 폭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리더로서의 폭이. 그런데
0: 예.
1: 너무 좁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0: 예.
1: 전장은 가장 불확실한 영역이고 그런 영역에서 상상력이라든가 폭넓은 사고 본질을 보는 눈이 키워져야 되는데
0: 예.
1: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교수분들의 역량이 크다고 봐요. 저도 오래전 육사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민간 교수 비율은 10%도 안 됐어요. 주로 석사 장교 출신 분들이 와서 했던 과정이 있는데
0: 예, 예.
1: 그분들 교육이 오히려 저는 사고폭을 참 넓혔어요.
0: 아, 그렇죠. 네. 민간대학교 네. 석사 출신들이
1: 네, 와서 가르쳤던 것이 네. 오히려 사고의 폭을 상당히 넓혔고 저는 전공을 철학을 했는데
0: 예, 예.
1: 진짜 철학이 도움이 됐어요. 늘 생각의 본질을 보려고 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그 당시 철학과 교수님들은 소령, 중령, 대령도 군인이었지만 그래도 폭이 다른 교수들보다는 폭이 좀 넓었어요. 생각이 보기에. 그것이 오히려 제가 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고 제가 그 포병 출신 네. 포스터가 되기 어려운데도 포스터가 됐던
0: 철학 교육이었다.
1: 그것도 철학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늘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고민하고 폭을 넓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노력하는 거고요.
0: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의원님 육사 출신이신데
1: 네.
0: 육사, 해사, 공사 총동문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1: 네, 그렇죠.
0: 우리 의원님 또 육사 네. 동문회에서 네. 비판 많이 받고 계시죠?
1: 네, 그렇죠. 뭐 저 민주당 와서부터 비판은 뭐 생활화돼 있었던 거고요.
0: 그래요?
1: 네,
0: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장성 출신이라든지 이분들은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이미 가만히 네.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 네. 네.
0: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1: 저는 뭐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0: 예.
1: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 동문에서 엄청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0: 그
1: 왜 학교라는 것이 네. 추억이 있고 꿈이 있는 곳도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자기
0: 맞아요.
1: 고향이나 네,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문회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폐교되어서 또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은 네.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0: 예.
1: 그리고 육사회사 공사 동문회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안보적인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해요.
0: 예.
1: 그것은 산업화 시대 안보관이라고 봅니다. 너무 고착되어 있는 것이 미래 변화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군생활을 할 때의
0: 예.
1: 전장 양상과 지금은 예. 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방부가 또 그런 분들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0: 예.
1: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은 쉽게 이해는 하지만은 전통이나 이것보다는 과거지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군은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 우리 국가를 지켜내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위협에 대응할지 어떤 미래의 전장이 올지를 가지고 그 폭넓게 사고하는 사관생도 장교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0: 예. 사실 이제 의원님이 다른 데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논의고 이제 시도였다.
1: 그렇죠.
0: 이게 이제 실현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고.
1: 네. 국민의힘 일부 뭐 의원들은 졸속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0: 한기호 임종대 의원.
1: 네네. 네.
0: 그 다 장군 출신인데 이분들.
1: 저 기억이 2009년도에 제가 현역이었잖아요. 그때.
0: 예.
1: 그때 그 완스타였던 것 같은데
0: 예.
1: 그때 그 2009년도에 시작 개념을 만들고 이명박 정부 때
0: 예.
1: 2012년도까지 상군사관학교 통합사관학교 만들게 했던 목표로 추진을 했어요.
0: 예.
1: 그때도 취지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아 이제 미래 전쟁의 통합으로 가야 되고 합동으로 가야 되기 취지 공감했는데 그때도 동문회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변형된 형태로 바꾸었어요. 1학년 학기를 육사생도들이 해사가 산다든가 또는 뭐 한 학기를 한다든가
0: 예, 예.
1: 그다음 육군 장교가 해군 부대 가서 근무하고 해군 부대가 육군 부대에 근무하고
0: 예.
1: 이런 변형된 형태로 만들었는데
0: 예.
1: 그때는 이미 15년 전이잖아요. 이제는 더욱더 통합의 필요성이 더 그 절실해진 시대가 왔죠. 이제는 AI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미래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관학교 통합이 지난 비상겸 사태에 연루된 고위급 다수 육사 출신이다.
1: 네.
0: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1: 저는 뭐 그것도 한 촉발 요인이라고는 봐요.
0: 요인 중에 하나 맞아요?
1: 네, 왜냐하면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그 내란 일어나기 4개월 전에 최초로 계엄할 것이다 윤석 경고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저를 완전히 그 음모론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할 수 있냐 계엄 실패한다 군에서도 그렇고 네.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네, 네, 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웬 말이냐라고 했는데 실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를 그런 구조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 이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깊게 그때 TV 토론을 했는데 보면 왜 민주화가 이렇게 됐는데 계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 사관학교 교육의 문제 예. 또는 군내 교육의 문제 또는 일반 우리 국민의 교육 문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각하게 군을 바라본 거죠. 교육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촉발 요인이지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다.
0: 예. 한 2분 남았는데요. 그 종합특검이 이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관련해서 그 조성현 대령, 이게 이분 이제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해도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이분이 지금 종합특검은 막 지금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고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좀 어리둥절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도 정보가 많으시니까 네네. 혹시 관련 진행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 저는 뭐 기본적인 생각은 내란에 옷깃만 스쳐도 예. 이것은 그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해야 앞으로 구태타나든가 내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예.
1: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내란 특검에서 전체적인 걸 밝혔는데
0: 예.
1: 방점을 어디 두느냐인 것 같아요.
0: 예,
1: 1차 내란 특검은 사실 내란에 가담을 했죠. 왜냐하면 병력을 출동했으니까
0: 예, 예.
1: 출동 안 하고 지금 공무원이나 군인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법무부의 유역 감찰관.
0: 아.
1: 법무부 장관이 12.3 내란이 일어나서 회의하라고 국장급 회의 소집했을 때
0: 바로
1: 여기에
0: 사표했을 때. 예.
1: 회의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부하 수행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군은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건 이미 부하 수행이 된 것이고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그 막아 세우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서야 그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0: 예.
1: 실제 내란을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시민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군의 소극적인 이런 태도도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1차 내란 특검에서는 후반 분야를 그 방점을 둬서 아 이런 사람 봐줘야 된다라고 간 거고 종합특검에서는 다 지지면서 앞에 가담했으니까
0: 예.
1: 부하 수행이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관점인데
0: 예.
1: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1: 네.
0: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시작입니다. 힘차게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2: (목소리)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서머 쿨 세일. 호박잎 두 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월드컵 재밌게들 보셨나요? 겁나게 재미없었죠. 아, 월드컵이 끝났네요. 이제는 뭔 낙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낙심 중인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영아입니다.

0: 자, 오늘 저처럼 이제 배터리가 반전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급속 충전 애프터 서비스를 오늘 하는 날이에요.
1: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난 3주 동안 월드컵에 푹 빠져 계셨던 분들 네. 당장 이제 주말 오면은 뭐 챙겨봐야 되지? 이러면서 조금 허전하실 것 같아요.
0: 약간 길을 잃었죠.
1: 갈 곳을 잃었다. 네. 어디로 가야 하나. 네. 네.
0: 내비게이션에 물어봐도 네. 대답을 안 해주죠. 이제는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얘기를 안 해주는.
1: 어떻게 네. 어떻게.
0: 어떡하지? 뭐 한식 먹다방 있잖아요.
1: 그럼요.
0: 네. 자, 하지만 요번 그 결승전이 좀 남다르긴 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네. 세계인의 축제지만 네? 우리 동네에서 펼쳐졌고
1: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우리 안방에서 펼쳐졌잖아요.
0: 거기까지가 안방이에요?
1: 거기까지 안방이죠.
0: 우리 진하게 지내자.
1: 뉴욕과 뉴저지는 안방이다.
0: 이야, 엄청난데 우리 영화 씨가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1: 배포가 이 정도 해야죠.
0: 아 예. 네. 아, 그것도 그렇지만, 네. 예. 하프타임에 등장한 우리 또 BTS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는 모습이.
1: 맞습니다.
0: 찌겠습니다. 네.
1: 아니, 정말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하면서 거기에 BTS까지.
0: 그러니까.
1: 야, 이 정도면 진짜 어깨 좀 이렇게 좀 올려도 되지 않아요?
0: 아, 이미 올라가 있어요.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어깨가 굉장히 없는데, 제가.
1: 네. 아니, 오늘, 근데 굉장히 공연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구글에서 전국이라는 그 키워드가
0: 네. 네 맞아요. 아주 전 세계를 또
1: 네 폭발적으로 네, 늘어났다고
0: 섭렵했죠.
1: 해요. 그러니까요. 아,
0: 대단합니다.
1: 역시 그 잠깐 사이에도 그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확 피로 네. 휘어잡지 않았나 싶어요.
0: 저도 갑자기 축구 볼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네. 이 하프타임 쇼에서 BTS 나오는 순간부터 버퍼링이 생기더라고. 아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니. 또 시상식 할 때는 네. 우리 스페인의 세계적인 테니스 뭐 지금 꼭지점을 갖고 있는 네. 알카라스 카를로스 알카라스하고 그 옆에 정호연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예쁜 아가씨가 네
0: 많이 봤어요?
1: 그럼요. 저희 또 오징어 게임으로 오징어 굉장히 게임으로. 익숙하잖아요. 네. 네. 정호연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근데 솔직히 그 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진 찍히고 또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정호연 씨더라고요.
0: 네, 정호연 씨. 네,
1: 놀랐습니다.
0: 네. 정말 국뽕이 네. 저 차오르는 그런 또 결승전이기도 했습니다.
1: 그 협찬사의 엠버서더라서 예, 참여를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은 그냥 백은 원하는 거는 다 주나요?
1: 그러지 않을까요?
0: 야, 부럽다. 자, 월드컵은 끝났지만 우리 음악다방의 텐션은 오늘부터 새로운 킥오프를 또 보이고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와 함께 신나게 또 1시부터 2시까지 달려보자고요.
0: 신은 나는 거는 맞죠?
1: 신납니다.
0: 나는 신이 안 난다. 왜는 신이 안 난다.
1: 월요병 나서 그래요, 성훈 씨는.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
0: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월요일날 원래 그렇게 그 연기를 월요일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리는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방송인데요.
1: 네. 네
0: 원래 텐션이 이 모양이에요, 월요일은.
1: 월요일만 되면은 아주 그냥 물에 젖은 네. 시금치가 돼버려요.
0: 바른 방송? 마켓 방송, 네, K라디오 한식의 음악다방 BTS 다이너마이트로 한번 월요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마음속에 있는 불꽃 한 번씩 터트려 보자고요.
0: 유후!

0: 자, 11분의 공연 시간을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굉장히 BPM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이 BPM이 아니고 더 빠르게 막 불렀었는데
1: 오늘은, 아, 그랬어요?
0: 네, 오늘은 원래 정확한 네, BPM으로 네. 여러분께 들려드린 아, BTS의 다이너마이트로 오늘 폭발하면서 한 주를 시작해봤는데 뭐 텐션이 그닥 오르지 않네요. 자, 한시의 음악다방 월요일의 시작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은 뭐니 뭐니 해도 한 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1: 그렇습니다. 네.
0: 자, 또 주간 베스트의 장원을 발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1: 맞습니다. 그날 공모하셨던 분들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0: 아, 이번 주 정말 엄선된 세 분의 작품이 너무 재밌었어요.
1: 각각이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재밌었어요.
1: 네, 맞아요.
0: 자, 지난주 주제는 여름방학 추억 이야기였는데요.
1: 네. 네.
0: 저는 그 개학 전날이면 일기를 한꺼번에 쓰면서 날씨를 월드컵 축구처럼 4쿼터로 나눠서 비 온 뒤 갬, 그리고 흐림, 구름 낌, 그리고 더움 이렇게 네 개로 통일했던 기억이 나요.
1: 그 중에 하나 딱 골라서 써주는 거죠.
0: 맑으면 너무 흔하죠. 흔해 빠졌잖아.
1: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그냥 오르는 거야.
0: 그래갖고 네 개로 쿼터를 나눠가지고 돌려 쓰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축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름방학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중에 네. 주간베스트 장원을 뽑았습니다. 자, 지난번 주간베스트 장원은요? 누구신가요?
1: 바로
0: 뭐예요 이거?
1: 뱀! 뱀술을 가족과 함께 담갔던 추억을 보내주셨던 광덕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아, 이게 첫 번째 사연이었는데, 저는 네.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1: 맞아요.
0: 온 가족이 한 몸이 돼서 뱀술을 담갔던, 예. 네. 아버님이 무슨 병이라고 했죠? 링거병?
1: 그렇죠, 네, 링거병.
0: 이게 앞에 주둥이가 크니까.
1: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것이 뱀술은 절대 이에 닿지 않게 빨대로 마셔라. 네, 이가 이런. 다 녹아내린다. 네. 아주 가슴에 콕 박혀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연으로 하여금 네. 청취자들이 뽑을 수밖에 없더라는 기승전결이 다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관동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네, 축하드립니다.
0: 우리 카톡에 지금 네. 방송 듣고 계시면 우리 주소.
1: 저희가 선물로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니까요. 그 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영문 성함을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강동님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잊지 못할 이야기.
1: 네.
0: 아, 이 뱀술이 아직도 우리 마을에 동네에 묻혀 있는데 그거 찾으러 가게 되면은
1: 맞아요.
0: 같이 가실 분
1: 동네 알려주시면 제가 먼저 달려간다고.
0: 네, 부인 광고를 또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국에 찾으러 가시게 되면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뱀은 그 병원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1: 무슨 생각하긴요. 이 인간들아 문 열어 이러겠죠.
0: 인간들아 문을 열어라.
1: 네, 숨을 못 쉬겠다. 그러지
0: 뱀은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딜 속임수를 알고 있는데
1: 그렇구나. 소주 안에서도 쉬려나?
0: 좀 취하긴 해도 아마 먹긴 먹을 거예요. 먹긴 먹을 거예요. 자, 지난주도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감사드립니다.
0: 이제 이번 주 주제를 발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1: 네.
0: 자, 이번 주 주제.
1: 이번 주 주제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한 끼. 네.
0: 무조건 그냥 미슐랭 갔으면 미슐랭 아닌가?
1: 근데 꼭 맛있게만 먹었었어야 되나요? 그냥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내 인생의 한 끼로 하면 안
0: 그런
1: 될까요?
0: 것도 좋아요.
1: 네. 네. 너무 맛없어서 기억에 남았다. 그런
0: 그렇죠.
1: 한 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강렬히 남아있는 그 한 끼.
0: 네. 네. 그게 뭐가 됐든.
1: 네. 그 한 끼를 소개해 주십시오.
0: 자, 어떤 분들은 뭐 군대에서 먹었던 우리
1: 짜글이.
0: 짜글이.
1: 네. 네.
0: 그 라면 한 그릇 보쳤으면서 먹을 좀 먹을 이런 음식부터 시작해서
1: 눈물 젖었던 초코파이.
0: 그렇죠.
1: 네. 네.
0: 또 이사 끝내고 먹었던 새집에서 먹었던 그 짜장면.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뭐 이런 거.
1: 네. 야, 한 끼 정말 뭐 무슨 미슐랭에서 먹지 않아도
0: 그러니까.
1: 됩니다.
0: 네.
1: 뭐 줄을 한두 시간씩 써가지고 먹었던 그 유명한 유명 맛집이 아니어도 돼요.
0: 네. 네.
1: 그냥 소소해도.
0: 네. 네. 그리고 저도 또 기억나는 게 미국에 처음 와서 네. 먹었던 그 첫끼 뭐 이런 거 의미 있잖아요. 아,
1: 저는요 캘리포니아에 먼저 갔었거든요.
0: 궁금하지 않아요?
1: 그런데요. 저는 정말 오렌지를 먹고 화들짝.
0: 아, 캘리포니아 가서?
1: 네.
0: 캘리포니아는 아몬드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1: 저는요 그 오렌지에 너무 홀딱 반해가지고요.
0: 진짜 맛있긴 맛있어.
1: 하루에 진짜 오렌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첫 달에 몸무게가 굉장히 늘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은
1: 네.
0: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명호 씨.
1: 네.
0: 밸런스 게임 가겠습니다. 제주도 한라봉 네. 캘리포니아 오렌지. 3, 2, 1.
1: 한라봉 못 먹어봤다.
0: 뭐야?
1: 제주도 한라봉 못 먹어봤다.
0: 네. 나 내국노로 좀 몰아가려고 했더니
1: 슬프다.
0: 피해가네. 자, 이런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었거나 혹은 굉장히 맛있게 드셨던
1: 네.
0: 한끼 사연들 보내주세요.
1: 네. 지금도 뇌리에 탁 박혀있는 기억에 남는 한끼. 네, 사연을 적어서 저희 K-Radio US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목요일까지 사연을 받을 테니까요. 목요일까지 예. 내 인생의 한 끼 사연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정원을 뽑아서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0: 우리 카톡창에도 지금 아니 뱀술을 먹으면 이게 정말로 이가 녹아내리나요? 어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하셨는데 AI에게 물어봐주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안에 흔히 그래 내려오는
1: 네.
0: 그런 속설들이 있어가지고
1: 네. 네,
0: 뱀술을 빨대로 먹어야 된다. 이가 녹아내린다.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네요. 네. 네 우리 또 뉴오랭님 축구에 대한 또 추억들. 아 결승전 맞죠. 준결승전에서 3, 4위전에서 10골이 나가지고요. 이게 또 이제 월드컵 기록이 됐는데 10골이 났어요. 한 경기에.
1: 아주 골 잔치를 했죠.
0: 네. 잔치를 네. 했어요. 아, 그런 이야기들 또 나눠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 뉴오랭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요. 월드컵 끝나가지고. 자 이럴 땐 뭐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겠죠.
1: 선선할 때 네, 나눌 네. 수 있는 건 노래입니다. 네, 언제 들어도.
0: 이 노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1: 네.
0: At last라는 뜻이에요. 수고로 말하면은 마침내 이런 뜻이죠.
1: 결국.
0: 결국 네. 마침내 이런
1: 마침내,
0: 이런
1: 드디어.
0: 노래예요.
1: 네. 네.
0: 자, 에타 제임스가 불러주는 At last 듣고 마음을 조금 추스린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대박대박 함께 오겠습니다. 슬프다.

0: 자, 멀컥 폐막식 곡으로 딱이죠. 에, 에타 제임스가 불러준 At Rest. 끝났다 이 녀석들아.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저희 탐구 손님들 만나보겠습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혹시 한식의 막대방을 놓치셨나요? 앞부분을 못 들으셨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1: 유튜브 라이브로 오십시오. 유튜브 라이브 오시면은요, 오늘 하루 동안 방송된 아침 7시부터 저녁 네. 7시까지 방송이 계속 유튜브 라이브에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요, 오전 7시부터 방송된 방송을 언제든지 어디든 네. 원하는 네. 방송을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다시 그 시간대로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1: 맞아요. 다시 보기처럼
0: 네. 네. 다시 보기처럼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로 편안하게 방송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난 방송들 시간 지난 방송들도 하루 안에는 여러분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유튜브 채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요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나가는 생방송, 이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유튜브 채널도 나와 있으니까요.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지은키님 라디오 들으시다가 바로 그냥 네,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1: 야, 1등이다.
0: 감사합니다. 네. 지금 1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네. 사연이 1등이 아니라
1: 도착이
0: 가장 먼저
1: 네. 네,
0: 도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1: 지은키님.
0: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장이 확 됐어요.
1: 네.
0: 근데 이름을 말씀드려버렸네.
1: 그렇네요.
0: 그렇네요. 네. 아무튼.
1: 하여튼간,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0: 모르기 때문에.
1: 네, 5번이 될지는 몰라요.
0: 네. 네. 저희가 잘 보내주신 사연들 재밌게 잘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5: 뱅크업 홈, 홈 모기지.
6: 뱅크업 홈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360-3800.
9: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0: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9: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1: 네. 오늘은 포크의 대명사, 네. 예, 또 송창식 선배님의 충격적인 곡이었죠.
0: 담배가게 아가씨.
1: 아, 네. 이 노래를 한번.
0: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담배가게 아가씨가 뭐 편의점 아가씨 이 정도 되려나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아가씨.
1: 아, 근데 좀 약간 그렇게 하면은. 네. 뭐라 그럴까. 우리 동네 편의점에는 파트타임 직원이. 이거는 좀 박자가 안 살잖아요? 예. 네.
0: 아, 근데 그때는 또 편의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가게 아가씨. 정말 담배만 파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1: 어, 편의점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실제 들어가는 데가. 네. 80년대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이 노래가 이제 86년도에 나왔는데. 네. 아마 그런 건 있기는 했을 텐데. 그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노래에다가 담기가 우리 동네 편의점. 이건 좀 약간 그렇잖아요. 어. 아닌 게 아니라 이 노래가, 송창식 씨가 1986년도에 이제 작사, 작곡해서. 네. 발표한 노래인데. 네. 이 노래 한 곡 안에 동네 청년들의 어떤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경쟁, 또 액션, 또 반전까지 다 들어있는.
0: 맞아요,
1: 그런 노래예요.
0: 맞아요. 완전히 약간 코미디 같은데 또 깡패들이랑 싸우러 갈 때는 약간 또 느바르 느낌도 나요.
1: 나요?
0: 네. 네. 가사를 읽다 보면은 재미납니다.
1: 재미나요. 네. 처음에 또 워낙 또 송창식 씨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0: 그렇죠.
1: 빛이 없는 어두 이런 거 부르시던 그 낭만적인 뭐 사랑이야 이런 거 부르시던 분이 갑자기 우리 동네 담배가게 여기까지 이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0: 아니 진짜 한 명 한 명의 이런 아니 재밌어요. 저는 일단 이 노래가 가사부터가 너무 재밌어요.
1: 진짜. 네. 충격적인 노래였어요. 당시
0: 총각들이 동네 총각들이. 네. 모두 다 이 담배가게 아가씨에게 홀딱. 네. 빠져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고백을 하러 가는데 다 차이고. 네. 나 혼자 남았다. 그렇죠.
1: 그리고 혹시 또 이제 그 미친 텐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후렴의 후크가 있는데.
0: 네.
1: 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충격적이었어요.
0: 이게 그 깡패들이랑 싸우러 가면서 내는. 아. 이 응원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1: 스스로의 어떤 기합 같은 거였죠.
0: 그렇죠, 그렇죠.
1: 화이팅! 막 이런 거였는데.
0: 근데 이제 하늘이 노래졌다 보는 거 보니까. 이기지는 못했나 봐요.
1: 이제 마음은. 네.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현실은 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뭐 김부장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누구나 김부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0: 아, 그래서 그냥 하늘이 노래졌다. 네.
1: 그래서 뭔가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 내 눈에 뭔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받고.
0: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가씨와 사랑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한번 네. 원곡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0: 들어보시면,
1: 어떤지. 예,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2: 짧은 머리 곱게 비싼 것이죠.
1: 원곡 버전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저희 광덕님, 지난주 저희 여름방학
2: 이야기.
1: 네, 장원을 하신 광덕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꼭 뱀술은 대나무 대롱으로 마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빨대 역할을 하는 거죠.
2: 네.
1: 외갓집엔 대밭이 있어서요. 외삼촌이 어머니가 늑마염을 앓고 계실 때 마지막으로 처방한 약이 뱀술이었고요. 마시고 늑마염이 나았습니다.
2: 이야.
1: 현재 9순이 넘도록 건강하십니다. 이야.
2: 확실하네요.
1: 예, 확실히 약효를 보셨네요.
2: 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달라들었다. 약효를 보셨기 때문에.
1: 그 이야기가 또 H마트 상품권으로 이어졌다.
2: 그렇습니다.
1: 네.
2: 호연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 같은 노래 다른 느낌의 또 좋은 레퍼런스를 하나 또 주셨어요.
1: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 네. 아무튼 저희 단골손님들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요.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를 할인해드립니다. 또 플러싱의 유니온 여성복 매장에서는요. 최대 75% 할인해드리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2: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2: 네, 월드컵이 끝나고 허전한 우리의 마음, 네,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 웃음과 음악으로 여러분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추억도 있네요. 추억을 또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줘야죠.
1: 저는 못 보내가지고 빨간색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왔어요.
2: 그래요? 76ers. 야, 필라델피아 농구팀 번호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당최 이게,
1: 빨간색만 보면은 붉은 악마 아니에요?
2: 그럴 수 있어요.
1: 네.
2: 여러 나라가 있지만. 아무튼.
1: 아니, 그날 BTS 옷 입은 거 보니까 저는 또 붉은 악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2: 맞아요.
1: 네. 빨간색으로 아주 예쁘게.
2: 그리고
1: 네.
2: 그 7자 보셨나요? 7자?
1: 7자요? 어디에 쓰였었나요?
2: 네. 누가 입고 나왔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7자가 있었는데, BTS가. 그 7명의 멤버도 생각하면서
1: 네.
2: 저는 솔직히 약간은 손흥민에 대한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1: 그런 깊은 뜻이?
2: 네, 해봤어요. 통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어요.
1: 맞아요.
2: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5: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잉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30

0: 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네, 오늘은 담배 가게 가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1986년도에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 노래를 왜 담배 가게를 했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의점도 있고
1: 그쵸.
0: 구멍 가게도 있고
1: 과일 가게도 있고
0: 과일 가게도 꽃 있고 가게 금밤 가게 네, 뭐 많은 꽃 가게 많이 있는데
1: 네.
0: 주로 예전에는 꽃 가게가 많았어요. 아가씨면 무조건 꽃 가게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아가씨는 예뻐요. 막 이래가지고 꽃 가게가 많았는데
1: 네.
0: 왜 담배 가게 아가씨냐.
1: 왜였을까요?
0: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이게
1: 인터뷰에서
0: 송창식 씨한테
1: 네,
0: 직접
1: 네, 네.
0: 그 공개 방송 나왔을 때
1: 네.
0: 송창식 씨가
1: 네.
0: 처음에 이 얘기를 그 여동생의 남편인 매부한테
1: 네.
0: 명동 서울 명동의 한 와이셔츠 가게 아가씨가 너무 예뻐갖고 거기가 그냥 총각들이 이상하게 거기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많이 산다.
1: 아~
0: 장사가 잘 된다.
1: 그게 맞는 말이 카페에도 그게 뭐 옛날에
0: 예.
1: 송승헌 씨 뭐, 예, 다들 카페에서 네.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잖아요.
0: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이정재가 카페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 와이셔츠 가게 아가씨가 예뻤군요.
0: 예뻐가죠.
1: 네.
0: 거기서 영감을 얻었는데
1: 네?
0: 막상 아까도 그렇지만 노래를 만들려다 보니까
1: 와이셔츠 가게
0: 네, 와이셔츠 가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 담배 가게.
0: 본인이 어린 시절에
1: 네.
0: 학창 시절에 자주 다니던 담배 가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1: 그냥 동네에 있던 뭐
0: 담배
1: 가게에서 뭐 이런저런 것도 파니까 간식 같은 것도. 네.
0: 네. 그렇게 포장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담배 가게 아가씨의 기억과
1: 네.
0: 송창식 씨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1: 아하.
0: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1: 오. 아니 탄생 스토리를. 듣고서 노래를 들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네.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 같은 노래. 이번엔 다른 느낌으로
1: 네?
0: 이 노래를 윤도현의 YB가 불렀어요.
1: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시원한 목소리가.
0: 담백하게 여기다가 이 뭔가 이 총각이 뭔가 어스름하게 튜닝 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1: 네.
0: 윤도현 밴드의 노래는 약간 가죽 재킷을 입고
1: 아니, 왠지 깡패들하고 싸워서
0: 그러니까,
1: 이겼을 것 같아.
0: 기타 앰플 앞에다가 네. 듣고 주먹에 왜 가죽 장갑에 이게 쇠박힌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약간 그런 거 낀 것 같은 느낌인데.
1: 윤도현 버전의 네, 그 총각은 왠지 이겼을 것 같은.
0: 그러니까.
1: 쟁취, 사랑을 쟁취했을 것 같은.
0: 뭐니 뭐니 해도 이 가죽 네. 자켓 하면 또 이게 젠슨왕인데
1: 네.
0: 약간 젠슨왕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1: 네.
0: 약간 새로 나온 그래픽 카드로
1: 손창식 버전은 왠지 지질한 그런 총각의 느낌이었다면
0: 네,
1: 네 느낌이
0: 윤도현 조금. 밴드의 노래는 약간 이런 느낌이 가죽
1: 네,
0: 자켓에.
1: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0: 그리고 또 웃긴 게
1: 네.
0: 이 노래를 영국과 미국 쪽에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영어 가사로 만들었어요.
1: 오호라 담배가게 아가씨를.
0: 아가씨를
1: 영어로.
0: 네. 그래갖고 제목을 네. A Cigarette Girl.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1: 네.
0: 정말로.
1: 궁금하다. 그래서
0: 어떻게 됐나요? Cigarette Girl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1: 그래서 어떤 반향을 좀 일으켰나요?
0: 야, 미국과 영국에
1: 네.
0: 탁 발표를 한 거예요.
1: 그랬는데요.
0: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무슨 뉴스 들은 거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자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이번에는 윤도현의 가죽 재킷으로 한번 가볼게요. 담배가게 아가씨 영어 버전 시가렛 걸입니다.

0: 윤빈이 한번 와서 우리 K라디오 한번 공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1: 야, 막 머리가 절로 만드는데. 네.
0: 노래면 노래, 연주면 연주. 아주 아. 그냥 끝내줍니다.
1: 기타도 못 치는데 막 에어기타를 막 절로 네. 치게 되는. 네.
0: 우리 지극희님께서 어머 시간에걸 지금 다시 재탄생하면 완전 뛰겠는데요. 감이 좋아요.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나이에 헤드뱅잉하게 맞네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아, 저도 야. 헤드뱅이 정말 예, 저절로 이렇게 몸이 네 이렇게 목이 막 움직입니다.
0: 네. 네. 헤드뱅잉은 안 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닌데 우리 성령아 씨가 노래 나가는 동안. 어, 꿀을 빨았어요. 완전, 오늘 완전 방송 꿀 빨고 있어요, 지금.
1: 아,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실 거예요.
0: 어, 네. 유튜브 보신 분들은 한번 뒤를 돌려보세요. 꿀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바른 방송, 맑은 방송. 네,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방송이죠?
1: TMI다, TMI.
0: TMI죠?
1: 네. 네,
0: 텐션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대로 그냥, 어, 그, 허블레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바른 방송, 맑은 방송입니다. 어, 절대 가장으로 막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오늘은요, 네. 못 들은 척하고, 다음 얘기, 네. 오늘, 같은 뭐. 노래 다른 느낌, 저 너무너무 재밌었네요.
0: 아, 그랬어요?
1: 네. 처음 듣는 이 영어 버전, Cigarette Girl.
0: 그렇죠.
1: 네. 이 노래가 진짜, 네. 키웠던 것 같아요.
0: 왜 안 떴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올라오네요, 갑자기.
1: 아니, 저는 혹시 랩 부분에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닐까. 랩을 조금 정문 래퍼가 있다면 어땠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0: 윤도식을 지금 평가 절하는 거예요? 어, 너는 랩은 하지 마라, 이렇게
1: 아니,
0: 얘기하는
1: 왠지
0: 거예요?
1: 왠지 랩하고 이 락앤롤하고 이렇게 조금 안 어울렸다 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0: 우리 전 세계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마스 형이라고 있어요. 마스
1: 네,
0: 형.
1: 네.
0: 이름은 이제 부르노인데요.
1: 네.
0: 이 형이 랩을 한단 말이죠. 메가폰을 들고.
1: 네.
0: 막 랩을 해요. 그러면은 하지 마라 그래요?
1: 왜 갑자기 브루노 마스는 여기서 왜 갑자기 낑겨대는
0: 거예요? 오마주를 많이 하니까 윤도현 씨가 네, 많이 하니까
1: 네.
0: 그 형도 R&B 하는 형인데
1: 저희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간 베스트 사연 주제 뭐라고요?
0: 쫄이구나 쫄
1: 쫄
0: 쫄 어쩐지 꿀빨들하니
1: 쫄이다
0: 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제 네. 브루노 마스는 안 건드리네
1: 발이 바로 꼬리를 싹 내려버리는 거죠 네
0: 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인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한 끼, 혹은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한 끼.
1: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요, 그 음식을, 그 음식의 맛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요,
0: 네.
1: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 먹었느냐.
0: 아, 그렇지.
1: 네, 그때 그 분위기와, 그때 그 누구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0: 맞아요.
1: 다, 그 내 인생의 한 끼를 좌우하지 네. 않나 싶어요.
0: 상황도 상황이지만
1: 네.
0: 어떻게 보면은 누구와 먹느냐.
1: 그렇죠.
0: 그 관계에서 오는
1: 맞아요.
0: 그런 것들 때문에.
1: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음식을 먹었느냐.
0: 맞아요.
1: 뭐 졸업식도 있을 거고요.
0: 맞아요.
1: 또 아니면은 첫 데이트 나간 날. 네. 먹었던 음식은 뭐 해상 맛 없어도 달콤하죠.
0: 그것도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소개팅이라는 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식당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1: 그렇죠
0: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1: 정말 세상 맛있는 음식도
0: 최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 네.
0: 야 이거 만약에 또 만나자고 막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1: 맞아요
0: 빨리 이거 끝내고 가야 되는데
1: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0: 네.
1: 모르고요
0: 그래서 가끔씩 네. 그 영화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막 전화 안 왔는데
1: 네.
0: 안 울렸는데 막 여보세요? 막 이러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어머,
1: 전화 받는 척
0: 엄마가 쓰러졌다고? 막 이러면서
1: 전화 받는 척 하는데 또 네. 전화 들어오고 정말 네 아주 민망한 그런 상황
0: 맞아요.
1: 네.
0: 아.
1: 성훈 씨는 기억에 남는 한 끼가 있나요?
0: 저요?
1: 네.
0: 저도 있어요. 제가 분위기가 좀 차오르면.
1: 차오르면.
0: 차오르면. 아직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텐션이 아니에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 차오르면.
1: 네.
0: 화요일 저녁 때쯤이나 제가 정신이 약간 돌아오면 수요일쯤이나 한번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영원 씨는요?
1: 저는요. 그때 그 총각과 함께 먹었던 돈가스.
0: 그 총각이라 하면
1: 생각난다.
0: 지금 볼 때 이거는 이게 남편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아닌 것 같아.
1: 첫 소개팅에서 먹었던 돈가스 생각난다.
0: 돈가스가 맛있었어요. 그 남자가 좋았어요.
1: 아니 돈가스를요. 네.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0: 아, 그래서?
1: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0: 남쪽에 있는 산 거기였나요?
1: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네, 남쪽에 있는 그건 아니었고요. 네. 저기 이제 이대입구 앞에 있는 신촌에 그쪽에서 네. 야, 그랬더니 먹기 전에 스프부터 주는데 그 스프가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네.
0: 그리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빵으로 드실래요? 밥으로 드릴까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냥 저는 무조건 빵이었어요.
1: 네, 그래서 그 돈가스가 네 생각이 납니다.
0: 그리고 마카로니 나오나요? 마카로니 나왔어요?
1: 마카로니 그 왜 한 스푼 너무 조금 줘. 이렇게 한 스푼 그 접시에다가 틱 얹어주잖아요. 그
0: 마요네즈 비벼갖고 나오는 거. 네.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벼 먹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1: 그 약간 마요네즈 섞인 그런 이제 소스 같은 데다가 네, 비벼서.
0: 돈가스를 네. 왕창 다 비비고 밥도 비비고 빵도 비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꺼번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
1: 맞아요. 여러분의 기억나는 한 끼는 어떤 식사가 있나요?
0: 궁금하네요.
1: 네.
0: 아, 맞아요. 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네. 음식의 맛은 배고픈 게 한 60%,
1: 네.
0: 그다음에 함께 먹는 사람이 한 30%, 그다음에 음식을 만든 게 10%래요.
1: 오, 꽤나 자세한데요. 이거 어디에서 내보낸 연구 결과예요?
0: 이거 제 배에서요.
1: 아이 진짜.
0: 연구 기관이 굉장히 신뢰가 가죠.
1: 위대하네요, 아주. 예, 위대한 네.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니까는 뭔가 그렇습니다. 좀 신빙성이 있겠어요?
0: 네.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시크릿하기 때문에요, 제가.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임상연구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1: 아니, 근데 또 맞아요, 맞기도. 네. 얼마나 배가 고픈가가 대충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또 누구랑 먹느냐 또 음식 솜씨에 네 골고루 또 다 갖췄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오늘 또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또 월드컵의 후유증을 또 달래기 위해서 우리 또 추억을 소환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맛있었던 한 끼 또 같은 노래 다른 느낌으로 오늘 또 완전히 정말 다른 느낌의 두 곡 송창식 씨와 윤도현 밴드의
1: 시크릿 걸. 네.
0: 시크릿 걸. 주말에 저만 네. 들었나요? 이놈의 스키가 나왔던 것 같은데.
1: 너무 빨라서 제가 못 들었어요.
0: 쭉 지나갔는데. 한국말로 탁 들렸는데.
1: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0: 하죠.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월요일 한 시간 막담이 끝나면 거의 2시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여러분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1: 거의 뭐 반나절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네. 네.
0: 나머지 시간들도 저희 캐리어드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오늘 월요일 되시고요.
1: 저희는요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 날.
0: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정말 내일 화요일은 주말이 네. 정말 한껏 가까워지는 네, 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리티지. 자,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내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이었습니다.
1: 정영아였습니다. 내일만.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약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소,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신의 출혈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비타민 김전입니다.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승 트로피는 단 하나였지만요. 사실 우리 기억에 남는 건 우승팀만은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 예상밖의 반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 90분 내내 잘 하다가도 마지막 1분에 승부가 갈라지기도 했었고, 또 한 번의 실수로 고개를 숙였다가도 다음 경기에서는 다시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뛰는 것,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축구에서도 이 중꺾마의 정신은 통했습니다. 월드컵은 끝났지만요, 우리의 경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이번 주에는 어떤 골을 넣게 될지, 어떤 멋진 역전극을 쓰게 될지 기대하면서 나른한 오후에 충전타임,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시작합니다.

0: out.
1: 시작을 맞이한 월요일 여러분의 귀를 2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그럴 땐 아이디를 추가가 보이시죠? 아이디를 추가를 누르시고요. 커서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옆에다가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해주세요.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창이 짠 하고 뜨지요. 자,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사연도 보내주시고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또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후에 충전 타임 2시의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가을을 생각할 만큼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새벽 늦게 저도 이불을 찾았어요. 우리 청취자님도 가을 같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천둥번개 우르르 쾅쾅할 때 얼마나 놀랬었든지 여러분들 많이 놀리셨죠?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분이 한 분도 정말 웰컴입니다. 근데요 아이디가 굉장히 눈에 탁 들어왔어요. 아이디가요 눈부시게 살자. 감사하고 겸손하게. 어머, 겸손이란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왜냐고요? 제 아이디도 겸손한 김지연 씨거든요. 겸손하냐고요? 겸손하려고요. 오늘 눈부시게 살자, 감사하고 겸손하게님. 제가 짤막하게 부를 수 있는 아이디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이디가 눈부시게 살자, 감사하고 겸손하게. 조금 기네요. 아무튼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자, 어제 경기가 끝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지금쯤 선수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 할리우드 스타들은 바로 전용기를 타고 갔을까? 아니면은 뉴욕에서 하루를 더 묵었을까? 경기장 옆에 드림몰에서 BTS가 놀이기구를 타진 않을까? 뭐 관중석에 있던 헐리우드 배우들 혹시 H마트 들러서 돌아갈 때 먹을 주전부리를 사지는 않을까? 별의별 시잘데기 없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엔라이프 가면은 마주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괜히 마음에 들뜨고 저도 혼자 괜히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바로 조금만 가면 옆에 다 있는 분들이었는데 손이라도 꽉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되니까 참 신기하게도 다른 일상이 찬 하고 펼쳐지죠. 선수들도 응원하러 왔던 팬들도 또 세계적인 스타들도 결국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달 동안은 축구 이야기로 웃고 떠들고 누가 우승할지 어떤 선수가 멋졌는데 하면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듯 했습니다. 축구를 모르던 저도요 심쿵하게 한 선수가 한 사람 생겼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노르웨이의 장신 공격수 얼링 홀란도 멋지더라고요. 오, 진짜 멋지더라고요. 또 이번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던 카보베르데 같은 나라도 새롭게 알게 됐죠.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 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 뭐 규모는 휴지 크지 않은데 정말 축구를 잘하는 대단한 나라라는 걸 또 한번 알게 됐고 저런 나라도 있구나 또 알게 됐고 이렇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만드는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맷라이프 스타디움도 다시 조용해지고 또 뉴욕과 뉴저지도 평소의 일상을 되찾아가겠죠?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시험나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파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바람도 솔솔 불어주고 대기질의 공기도 좀 좋아진 것 같고 하늘도 파란 기분 좋은 월요일 두시의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춤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와, 좋으시겠어요. 우리 청취자님, 루시아님 오늘 생일 맞으셨네요. 아, 제이레빗의 해피빙이 참 좋은 생일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청곡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자, 응원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눈부시게 살자. 감사하고 겸손하게. 친구 되셨으니까요. 앞으로 쭉 함께 해주시고요. 사연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명승부도 정말 대단했지만 사실 걱정을 좀 했었잖아요. 산불 연기 때문에 대기질 경보를 내릴 정도로 초비상이었잖아요. 진짜 만약에 주말에 비가 안 내렸으면 선수들도 그렇고 직관을 하고 있었던 관객들도 매캐한 연기 속에서 경기를 치를 뻔했었죠. 날씨 요정이 정말 이 날씨 요정이 도왔는지 딱 맞죠. 비가 내린 덕분에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던 2026년 월드컵 결승전이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늘이 파랗다고 해서 캐나다 산불이 다 꺼진 거는 아니라고 해요.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무려 3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고요. 또 그중에 100건 이상은 소방당국도 손을 쓸 수 없을 통제 불능 상태라서 군대까지 투입됐다고 해요. 이미 유저지주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숲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했죠. 최초로 시도되었던 하프타임 쇼 마돈나의 마이크를 받은 BTS가 그 수많은 곡들 중에서 픽한 곡은 바로 이 곡이었죠. 다이너마이트.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시의 미스테리.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셨습니까? 처음 가본 카페입니다. 창가에 앉는 순간 왠지 압니다. 조금 있으면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옆자리 손님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것 같고 창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일어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잠깐, 나 이 장면 분명 전에 겪었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온 곳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모든 게 기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익숙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월요일 오늘의 2시의 미스테리 데자뷰입니다. 자, 이름부터 참 신비롭습니다. 데자뷰. 프랑스어인데요. 데자는 이미, 뷰는 봤다. 그래서 이미 본 것. 우리말로는 기시감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이미 기, 볼 시, 느낄 감. 말 그대로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경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 10명 가운데 6에게 7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데자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죠. 그런데 흔한 현상인데도 과학은 아직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의 기억이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잠깐 본 것이다. 심지어 평행우주의 또 다른 내가 같은 순간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증명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상상으로 빈칸을 채웠던 거죠. 이런 상상은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혹시 영화 매트릭스 기억하실까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양이가 똑같은 길로 한 번 더 지나가죠. 주인공 네오가 말합니다. 방금 그 고양이 아니었어?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데자뷰야.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매트릭스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지. 불과 몇 초짜리 장면이었지만 이 한 장면 덕분에 데자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욱 신비로운 현상으로 기억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데자뷰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머릿속 아주 작은 기관 하나를 주목하죠. 그 기관은 해마. 바닷속 동물 해마와 모양이 닮아서 붙은 이름인데 이곳은 쉽게 말하면 기억을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저장하고 예전 기억과 구분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사람도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 뇌도 아주 가끔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전화가 갑자기 최근 통화라고 잘못 표시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분명 처음 통화인데 전에 통화를 했었나? 하는 착각이 들겠죠.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서도 비슷한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막 눈으로 본 새로운 장면인데 뇌가 아주 잠깐 이미 봤던 장면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라는 묘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하필 그 장면이었을까? 왜 수없이 많은 하루 가운데 딱 그 순간만 유난히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이 질문에는 아직 과학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데자뷰가 조금 더 자주 나타난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데자뷰를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도 오늘은 오늘도
세계의 뇌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궁금증 하나. 그럼 강아지도 고양이도 데자뷰를 느낄까요? 고양이도 창밖을 보다가 이 장면 전에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동물도 기억은 하죠. 하지만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인간 수준의 인지 과정이 데자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자뷰는 지금까지도 인간에게만 확실하게 보고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험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문득 이 골목 전에 걸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를 본 것도 전생을 기억한 것도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죠.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냈고 화성에 탐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서 왜 이런 느낌이 생기는지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어쩌면 인간에게 남은 가장 가까운 미스터리는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엔딩마저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의 2시의 미스터리 데자뷰입니다.

0: 결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호박잎 두 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비원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뷰원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이 아이의 시원한 목소리죠? 빨간 립스틱.

월드컵도 어느새 막을 내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우리를 웃기도 하고 가슴을 졸이기도 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이제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됐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늘 이야기했던 데자뷰처럼 언젠가 월드컵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아 그때 정말 함께 응원했었지 어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익숙한 기억으로 다시 떠오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기억은 하나 둘 쌓여서 또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롭게 입장하신 우리 닉네임이 긴 청취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90타님 김지연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C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정말 배고플 때 받은 김밥 한 줄이 제일 맛있고요. 손 씻고 나왔는데 누군가 건네주는 핸드크림. 너무 고맙죠. 지치고 힘든 날 어깨 한번 토닥여주는 손길은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그렇죠. 크기, 가격 이런 것보다 정말 꼭 필요한 타이밍에 주어질 때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0: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지난주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월요일 여러분 보고 싶어 일찌감치 왔거든요 오늘. 근데 와우 카톡이 정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날씨마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이 두려운 반면에 월요일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특히 주급이 월요일이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텐데요. 저도 오늘은 유난히 월요일 너무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오늘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합니다. 지난주에 아쉬웠던 일은 잠시 내려놓고 잘했던 일은 자신감으로 품은 채 출발해보는 날이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다소 무거운 발걸음이 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한 주는 분명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기대해보기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이 부담이 아닌 기대가 되는 요일이 되길 바라고요. 지친 마음에는 작은 위로를, 힘찬 발걸음에는 즐거운 음악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송은경입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 뉴스에 이어 지구촌 소식 들으시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저 송은경과 함께 오후 5시까지 편안하게 라라랜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월요일 날 만나봤던 로이체 보안관님은 없어졌나요? 아이, 무슨 말씀을. 예, 로이체 보안관님 시간을 잠시 이동했습니다. 자, 앞으로 매주 월요일은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해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고요. 2부에서 바로 매번 이 시간에 인사를 드렸던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또 수요일은 음악의 세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 한 곡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자, 목요일 웃으면 복이 와요. 예, 더운데 이 낮에 또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 라라랜드를 통해서 들으시면 더 좋겠죠? 아울러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우리 옴니와즈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는 전문가 이야기 특히 보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많이 갖고 오시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Let's go!

날씨 이야기.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스페인의 북중미 월드컵 우승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지만 정작 스페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올해에만 서울 면적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그야말로 화마가 쓸고 간 산림은 까맣고 하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두 건은 닷새 만에 서울 전체 면적 가까이 불태웠으며 올해 스페인에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800제곱킬로미터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무려 두 배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남동부에는 이번 주 최고 45도에 이르는 세 번째 폭염까지 예보가 됐으며 산불은 유럽 전역의 재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크로아티아, 터키, 영국, 독일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원한 기후로 알려진 북유럽 노르웨이도 주택에서 시작이 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피해를 겪었는데 북유럽에도 30도 안팎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 권역에 들어온 겁니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소 1,335건, 최근 20년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북미에선 멈추지 않는 산불이 정치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엔 지난달 말부터 산불 수백 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편서풍을 타고 미국까지 내려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캐나다에 물리겠다고 어깃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언젠가 당신들의 차례가 온다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주저없이 내려갈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때 자신들이 도움을 주었던 것을 그새 잊었냐며 응수하기도 했는데요. 왜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워싱턴 DC 지역의 대기질이 양호해서 보통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지역에 남아있던 산불 연기가 뇌우로 인해 상당 부분 거치면서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시기이니만큼 미세먼지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활동량을 줄이거나 야외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볼티모어 가스 앤 일렉트릭에 따르면 토요일 저녁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2만 7천 명이 넘는 고객이 정전을 겪었으며 일요일 오후까지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정전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최신 자료에 따르면 5,600명 이상의 고객이 여전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화요일에는 강한 뇌우와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기상현상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부 폭풍은 돌풍과 잦은 번개를 동반할 수 있고 수요일에는 약한 한랭전선이 워싱턴 DC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북서풍이 최대 시속 25마일까지 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온화한 기온, 낮은 습도, 그리고 풍부한 햇살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체된 전선의 영향으로 월요일 오늘 늦은 오후부터 습기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 오늘 밤에는 비가 오지 않겠지만 자정 이후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경우 강한 비와 번개, 천둥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온은 84도이고요. 섭씨 29도, 자외선 지수는 10으로 매우 높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고요. 내일 화요일에는 강한 한랭전선이 접근하면서 오후부터 밤까지 산발적으로 강한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풍이 주요 위험 요소이고 국지적인 돌발 홍수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DC 대부분 지역은 악천후 발생 가능성이 낮은 5단계 중에 2단계로 약간 위험 수준이라고 합니다.
화요일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이고요.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와 뇌우는 간헐적으로 수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주로 워싱턴 DC 남쪽과 동쪽 지역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북서풍이 최대 시속 25마일까지 불 수 있다고 하네요. 수요일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다소 선선한 수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햇볕이 다시 비추고 습도가 낮아지겠으며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 10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찌는 듯한 더위는 8월 초가 되면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부는 바람이 좀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쪼록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으시는 곳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나의
1: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0: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 건강 뉴스. 첫 번째 건강 뉴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이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성공을 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척추 교정사이자 전통 중의학 71세 전문가인 레디 그로긴이란 남성은 최근 100일 동안 매일 마라톤을 완주하는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의 71번째 생일에 뉴저지를 출발을 해 미 대륙을 횡단했고 100일 만인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2.19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원래 300회가 넘는 마라톤과 30여 차례의 아이언맨,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베테랑 장거리 선수였으나 2019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서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사멸하면서 손떨림과 근육경직, 움직임 저하, 균형 장애 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날도 많았지만 좋은 날도 있었다며 파킨슨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병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움직임이 최고의 치료라는 신념 아래 운동을 삶의 중심에 두고 달리기뿐 아니라 수영과 웨이트 트레이닝, 자전거, 등산 등을 꾸준히 했고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고 가족과 포옹하는 등 도파민 분비를 돕는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러닝머신에서 약 15km를 뛰고 야외에서 남은 거리를 달리며 하루 7에서 8시간에 걸쳐 마라톤을 완주했으며 달린 뒤에는 회복을 위해 매일 밤 스스로 침 치료를 하고 한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는 침과 한약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 도전을 통해 사람들이 파킨슨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길 바란다며 71세 파킨슨병 환자인 내가 해낼 수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움직임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건강 뉴스. 영국의 한 심장 전문의가 심장 건강을 위해

0: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소금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혈압 상승과 콜레스테롤 증가를 유발을 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섭취의 빈도를 줄이고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 스낵도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꼽았는데 성분표에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도 많고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도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역시 액체 형태의 칼로리라며 가능한 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대신 그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지중해식 식사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토마토와 잎채소 등 다양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고 베리류와 감귤류 같은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고 밝혔는데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섬유질과 단백질 공급원으로 유용하며 올리브오일과 견과류, 씨앗류 등 건강한 지방 섭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연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닭고기를 권장했으며 달걀도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이나 허브, 향신료를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하나? 아닙니다. 식습관 개선은 갑작스럽게 바꾸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우선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건강 뉴스. 아이스크림은 당분과 포화지방이 많은 대표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스크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에게서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아이스크림 역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 하루 약 반컵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이스크림에 함유된 웨이 프로틴인 유청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청 단백질은 이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이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또 미국 터프츠 대학교 식품의학연구소의 소장은 이 같은 결과가 역인과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사람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아이스크림 섭취를 줄이는 반면 건강한 사람은 평소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상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관찰 연구는 특정 음식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아이스크림이 직접 건강을 개선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들의 운동량과 체중, 전체 식습관 등 다양한 생활습관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를 적당히 즐기는 것은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당뇨를 앓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즐기라.

0: 잘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의 한 여성이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온라인에 글을 올리자 공항 측이 해당 직원을 찾아 두 사람을 연결해줬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프렌티어 항공 승객 그레이스라는 여성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에서 한 시설관리 직원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남성에게 전화번호를 건네고 싶었지만 그가 바빠 보여 말을 걸지 못했고 이름도 알아내지 못해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프론티어 항공편을 정비하다 다친 검은 머리 정비공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레이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 알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당신이 뇌 좌석 옆에 서 있을 때 전화번호를 주고 싶어 미소를 지었지만 매우 바빠 보였다. 정말 잘생겼다 라고 적었고 이어 혹시 이 글을 보고 괜찮다면 연락하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을 하자 공항 측이 직접 나섰는데 공항 관계자들은 그레이스가 찾던 직원이 사이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연결해줬고 이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플로리다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오자 사이먼은 꽃다발을 들고 탑승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이먼 옆에는 그레이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를 타러 왔다가 사랑에 빠지기까지 놓칠 뻔한 인연을 이어주는데 클리블랜드 공항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 적힌 팻말도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의 결혼식을 계획해주겠다고 나선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녀의 제안에 그레이스는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이제 막 만났어요. 모든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지들이 결혼이야. 왜들 옆에서 난리들이냐. 냅둬요. 저러다 말 수도 있으니까. 캐나다의 한 동성 부부가 대리모 임신 중 태아에게 구개열 가능성이 발견이 되자 임신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대리모를 상대로 출산 후 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부부가 검사 결과 태아에게 구개열과 경미한 심장 결함 가능성이 확인이 되자 대리모에게 임신 중단을 요구했으나 대리모는 해당 결함이 수술로 교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부부도 임신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대리모가 구개열 우려에도 조산사 입회 아래 자연분만을 고집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아이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을 겪었지만 조산사들이 산소를 공급하고 구급차를 호출해 무사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갈등은 출산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대리모는 실비와 소득 손실, 연금 기여금 등을 포함한 1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부부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리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가 태어난 지 약 2년이 지난 최근에는 부부가 오히려 대리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정식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부부 측은 대리모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아이를 위험에 노출했으며 자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비밀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교정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우는 대리모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인터뷰에서 완벽한 아이를 얻지 못하자 나를 버렸다며 이용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대리모가 상업적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만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측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1: 근데 말이오, 이 애는 누구애라고 해야 되나요? 제공자는 따로 있고 생산자도 따로 있는데 말이오. 아니 농사는 김제나 군산에서 졌는데 떡국떡은 CJ에서 맹그렸으면 이 떡은 김제 거요 CJ 거요. 이? 그 비유는 좀 아닌가? 이 다음 소식 줘봐요.
0: 영국에서 가장 높은 벤 네비스산에 오르던 반려견이 대마초 성분을 섭취해 의식을 잃으면서 산악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벤 네비스산 등반에 나섰던 5살 네브라도 네트리버종 도쿄가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정신을 잃는 증세를 보여 구조대가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도쿄는 주인과 함께 등반 중이었는데 산 정상을 1시간가량 앞두고 갑작스레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곧이어 쓰러졌다고 합니다. 정상까지 1시간 정도 남았을 무렵 반려견 도쿄의 뒷다리가 심하게 힘이 빠지는 것을 알아차렸고 처음에는 등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거나 디스크가 탈출한 건가 싶었지만 곧 도쿄가 의식을 잃다가 되찾기를 반복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무거운 개를 데리고 하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함께 있던 일행의 제안에 따라 응급 구조를 요청하기로 했고 때마침 근처에서 다른 구조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산악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들것을 이용해 곧바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이 된 도쿄 예상 밖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담당 수의사는 증상의 원인이 척추 이상이 아니라 신경독성이라며 이는 대마초를 섭취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견 주인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아닌 게 아니라 반려견은 대마초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보였고 결정적인 단서는 체온을 재던 중 방귀를 뀌었는데 그 냄새가 완전히 대마초 냄새와 같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며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약간 웃기기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맥수액과 함께 독소 흡착 효과가 있는 활성탄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은 도쿄는 하루 만에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을 하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의사는 개가 직접 대마초를 피우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산책로에 버려진 대마초 함유 식품을 주었거나 대마초를 피운 사람의 배설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짚었습니다. 주인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됐다고 밝히면서 반려견이 길가에 있는 것을 무심코 주워 먹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큰 교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산책할 때 반려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난 단 건 모르겠고 이 산책 댕길 적에 말이오 이 니시 이? 아 욕이 아니라 개 목걸이 말이오 니시 이? 니시나 좀 혔으면 좋겠네 니시 니시
0: 일본 한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치과 의사가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를 위한 혀 운동이라 속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치과 의사는 지난해 3월 치아 교정을 위해 내원한 10대 여성 환자에게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 한 뒤 혀 운동을 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접촉하게 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위화감을 느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상담했고 이후 언니가 유사한 피해 보도를 접하면서 어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경찰이 압수한 치과 의사의 스마트폰에서는 범행 당시의 동영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조서를 통해 설마 하반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치과 의사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 휴진일을 노려 피해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진료 예약을 잡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의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입 안으로 들어온 무언가에 대한 공포로 남자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에 법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늘었고 판결은 오늘 8월에 공판에 나온다고 하네요.
1: 아이고 8월이면 한여름인데 5월 개 맞듯이 한번 두들겨 맞아봐야 이놈이 정신을 차렸나나 이 말이오니 일본 애들이 문제요 남자 자체가 문제요 이 요샌 개들도 안 패는디 이놈의 자식은 그냥 후대게 그냥 그 태국이신가 어딘가 그냥 태형으로 좀 다스렸으면 좋겠네 이놈의 자식. 아이고 거세하세.
0: 일본에서 온천을 찾았다가 실종이 된 5살 남아를 찾기 위해 수색이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직접 어선을 타고 바다 수색에 나서게 된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종된 5세 어린아이는 지난 6월 말 가고시마현에 있는 한 온천에 방문을 했다가 부모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욕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시설 바로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점, 무엇보다 이 강은 바다로 연결이 돼 있어 아이가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실종 3주를 넘겼으나 아이의 부모와 친척 등 약 20명은 처음으로 해상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수색은 지역 어협협동조합 소속 어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뉴스를 본 한 어민이 주변의 협조를 요청해 모두 7척의 어선이 수색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배 위에서 쌍안경을 들고 바다를 살피며 처음으로 언론에 심경을 밝혔는데 아이가 발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어민들께 정말 감사하다. 아직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끝까지 찾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날 어선들은 약 100m 간격으로 일렬로 늘어서 기리시마시 앞바다와 인근 해역 등을 수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파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척 가운데 5척이 중도에 철수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2척이 오전 11시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종 이후 경찰과 소방은 지금까지 약 960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지금까지 못 찾은 거 보면 이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는 애는 잠깐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고.
0: 독일에서 증오, 선동 혐의로 실형이 확정이 된 극우 인사가 복역을 앞두고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했지만 결국 남성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의 성별 자기 결정법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는데 독일 작센주 법무부는 체코에서 송환이 된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를 남성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독일 연방경찰에 인계된 직후 여성교도소로 먼저 이송이 됐지만 교도소 측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곧바로 남성 수용시설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할레 출신인 그는 2023년 당시 남성 신분인 스벤이라는 이름으로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성소수자 축제인 크리스토퍼 스트릿데이 행사에서 성소수자를 향해 혐오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 활동으로 악명을 떨쳐왔었습니다. 이후 독일의 성별 자기 결정법 시행 이후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름도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으나 복역을 앞둔 지난해 8월 수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체코로 도주했으며 올해 4월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리비히는 체코 재판 과정에서 독일 남성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송환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행이 된 독일 성별 자기 결정법을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을 지폈는데 이 법은 법원의 허가나 정신감정 없이 등기소 신고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리비히가 복역을 앞두고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자 일각에서는 여성교도소 수감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성별 자기 결정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법적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모두 2만 8,364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1: 아니 성소수자도 아니면서 성별은 왜 바꾼디야? 이? 한마디로 미친놈이네 미친놈 내다이.
0: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상식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트로피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관람한 뒤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승전 경기 후 열린 시상식에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과 클라우디아 세인바는 멕시코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함께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과 준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는데 이후 스페인 선수들이 환호하며 기념 촬영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이들 옆에 서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본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상대에 계속해서 서 있자 그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트로피 전달을 마친 주요 인사들은 선수단의 우승 세레머니를 위해 무대에서 물러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지켜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참 미니는 말이오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먹고 눈치도 뒤지게 없고 말이오 도대체 뭐 하는 종잔지 모르겠네.

0: BTS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 축구 경기 하프타임 쇼에서 글로벌 스타스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표곡인 다이너마이트 들려드렸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기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1310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면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라라랜드. 특히 2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카톡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요. 노래 신청곡도 받습니다. 요새 생일 축하 사연이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또 결혼 기념일이나 무슨 또 애니버서리 있으신 분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같이 축하하고 또 상품도 받으시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 화재와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미님께서 아주 일찌감치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서인영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아마도? 어쩌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아무리 굳게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죠. 예, 절대자 이외에는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광실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곧 지옥이요. 처가상간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곧 천국.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마음의 평온이 가득 되시기를 하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복별님께서 또 기도문과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뜨며 각자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르겠지만 나만의 믿음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제일 먼저 오늘의 삶의 평강과 이웃과 가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의 평온이 가득 되면서 기도의 응답이 때에 맞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하시면서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기도의 응답도요. 그 때를 아주 잘 맞춰야겠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정말 다니고 싶을 때는 돈이 없었고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일만 하니 이번엔 몸이 안 따라준다고. 평생 건강할 것 같은 내 건강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김정호의 날이 갈수록 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빈 도화지입니다. 어떤 색깔로 오늘을 채워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월요일은 미루어왔던 꿈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하시면서 글 주신 우리 조석진님, 나태주 시인의 시를 보내주셨어요. 월요일 아침.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어제는 지나간 어제일 뿐, 오늘은 또 오늘대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뽀들 현도님께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렸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혹시 주소가 잘못됐나 하고 다시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주소 받아보니까 주소가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되돌아왔을까요? 와, 제가 오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노라조의 형 들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긴 합니다만은 뒤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아는 얘기예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 자 아마 우리 버지니아 특히 이 DMV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얘기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참 우리가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영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생물은 개미라고 한다. 퓰리처상을 받은 책 개미 세계 여행을 보면 앞으로의 지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것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펼친다. 그 근거는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 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절대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개미는 위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위이다. 굶주린 동료가 배고픔을 호소하면 두 번째 위에 비축해 두었던 양분을 토해내서 먹이는 것이다. 한문으로 개미의 의자는 벌레 충자의 의로울 의자를 합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위도 개미처럼 두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인류는 굶주림의 고통을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딱 하나의 위만 주셨다. 그래서일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굶주림의 고통이 닥쳐올 때 닭보다 더 무자비한 행위도 서슴지 않곤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위가 한 개뿐인 인간들이 때로는 위를 두 개나 가진 개미들보다 더 이웃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감싸왔다는 사실이다.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뉴욕 빈민가의 법정을 맡고 있던 피오넬로 라가디아 판사 앞에 누더기 옷을 걸친 노파가 끌려왔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다. 노파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위란 놈은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아파 누워있는데 손녀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비정했다. 고소 취하를 권하는 라가디아 판사의 청을 물리치고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라가디아 재판장이 노파를 향해 이렇게 선고한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0: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자를 법정 경찰에게 넘겼다. 그렇게 모인 돈이 자그마치 57달러 50센트였다. 대공황 시절 불황 속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판사는 그 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즈는 이 훈훈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게 된 빵가게 주인과 법정에 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방청객, 그리고 뉴욕 경찰들까지 벌금을 물어야 했다. 현재 뉴욕시에는 공항이 두 개 있다. 하나는 JFK 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라가디아 공항이다. 전자는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이고 후자는 바로 피오넬로 라가디아 재판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이후 뉴욕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맨하튼을 오늘날 맨하튼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리고 라가디아 공항에는 그곳 주차장의 특이한 주차 위치 표시에 담긴 일화도 있다. 그곳 주차장 바닥에는 저지, 법관, 그 옆에는 핸디캡, 장애인과 세네터, 상원의원이라는 주차 표시가 나란히 있다. 아무리 법관이 존경받는다는 사법국가 미국이라지만 그 미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어째서 장애인이나 상원의원보다 법관의 주차 위치가 더 좋은 곳으로 지정이 되었을까? 그것은 한 법률가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우러나온 인간애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훈훈했던 즉결 법정을 회상하기 위해 공항 주차장의 가장 좋은 위치에 법관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 신청곡도 보니엠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Rivers of Babylon. 이거 성경 말씀인 거 아시죠? 예전에 들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수십 년 전 에어로빅 하던 그 시절도 생각나게 하는, 마음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을 때도 슬픈 내용과는 달리 보니엠에게 입혀진 흥겨운 디스코 리듬과 팝 멜로디는 언제나 듣는 이들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짤막한 시험편 소개해드립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신 파도의 말이라는 글 보내주셨는데요.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울어줄게. 마음 놓고 울어줄게. 오랜 나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받은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푸르게 푸르게 내가 대신 노래해 줄게. 일상이 메마르고 무뎌질 땐 새로움의 포말로 무작정 달려올게.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단야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9: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당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만 들려드렸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라라랜드 방송이 없는 관계로 들려드리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딱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떻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 한 주를 더 해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퀴즈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라고 한 주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섯 곡 들려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이 다섯 곡의 공통점이 있다면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부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쿨의 곡이었고요. 세 번째 곡은 징검다리의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인디고의 곡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듀스의 곡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 소개해드렸고요. 청취자분들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도 오늘은 완벽하게 다 들려드렸습니다. 아, 숙제를 다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페이오프 어마운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내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통함을 토로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소서. 우리 영혼을 돌보시며 간절히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이 심령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들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시험 받을 때에 343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김장현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윤인숙의 음성으로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이어서 이장희의 곡 충성하라 죽도록.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최현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권성순의 곡으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슬은의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보내드리고요. 한홍재의 일상은혜 이어서 함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신영옥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이웃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어서 1000번째 김태홍 함께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보내드립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우리 옆 사람들 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JC 펜이라는 백화점 아시나요? 이 백화점의 이름은 창업자인 제임스 캐시 페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페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902년에 자신의 사업인 작은 포목점을 열면서 그 가게의 이름을 황금률 가게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황금률이 성경의 어느 구절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성경의 황금률을 가게의 이름으로 짓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섬기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숙중히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크게 번창케 하셔서 미국 전역에 1,400개가 넘는 백화점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닥치면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잃고 빚더미 속에 앉았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까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불명증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미시간에 있는 한 기독교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요양원 앞에 서 있는데 그 가까운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

0: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그에게 들려오는 순간 그는 그 찬송에 이끌려 예배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정말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죽고 싶던 마음은 다시 살아날 용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페니를 다시 일으킨 것은 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목마른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초청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 자복하고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마른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네 번이나 걸쳐서 주님께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돈 없이 오라라고 하시면서 사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사는 무엇인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되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가리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1년 전쯤에 우리 유스그룹 담당하시는 이희무 목사님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카드를 하나 발급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1갤런당 80센트가 디스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3불을 한 2불 20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뜻은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그 굿뉴스를 제가 듣고 지체할 수 없어서 우리 남 목사님과 함께 이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밴을 끌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무 목사님 카드를 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정말 3불이라는 가격이 2불 20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불에 넣었을 때 저는 3불 20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저만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가서 축구하는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카드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 중에 거의 이제 카드를 신청할 때쯤 하시는 말씀이 그 주유소가 내 집에서 너무 멀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면서 카드를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한 명도 그 카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카드를 신청하실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99%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실천하시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하 만물보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작 받아 누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데까지 나가는 그 행동을 가리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악인은 의인이 될 때까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조건일까요?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가 되기까지 노력하고 변화돼서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 초태생을 살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기셔서 그 가정의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래 듣고 똑같이 하면 그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월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점심까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보혈을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장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던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중하실 때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던 거짓말을 했던 어제 도적질을 했던 그 우리의 모든 모습 그냥 그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이제 신교할 때 말씀 어떤 게 생각날까요? 아, 그 카드를 목사님께 물어볼까 물어보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나면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돼지 두 개만 딱 가지고 가시면은 청종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셨는데 이 들으라는 쉐마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쉐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명한 장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 쉐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병원 신방을 해서 수술을 하셨거나 많이 몸이 편찮으신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아프실 때요, 예수님 이름만 그냥 한번 부르세요. 뭐 다른 기도할 것 없이 예수님만 가지런히 찾으시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여러분들의 질병에서 구원받고 문제에서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깊고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내 생각과 다른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부총재를 지낸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유학을 떠날 때 부모님이 달랑 편도 비행기표 하나 주시면서 네 힘으로 자력으로 유학을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미국 오시면서 편도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거의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 몇백 불은 갖고 오셨을 텐데 이 이돈 장로님은 달랑 그 비행기표 하나 갖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한 구절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내용이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편지 하나, 편도 비행기표 하나 그거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대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평생 그의 삶을 그의 방향을 좌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활 하면서 학비가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케냐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없다고 하면 자신의 생활비 90%를 선교비 보내고 그 당시 30불로 한 달을 생활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제학 박사를 받게 하시고 일본과 미국에서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멕시코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셔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섬기는 중에 이 장로님을 픽업하셔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라는 아주 높은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기억나시죠? 9.11 사태였습니다. 그날 세계무역센터 84층에서 세계무역센터 협회 이사들이 모이는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항에 가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갔더니 커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줄이 많아갖고 커피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가게에도 줄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커피 줄보다는 적어서 그곳에 가서 과일 주스를 이제 오더를 했습니다. 얼음 넣지 않고 주세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것을 까먹고 평상시보다 그 얼음을 더 넣어주셔서 거의 딸기 슬러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기 슬러시 때문에 이제 장이 꼬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항 화장실에서 20여 분을 보내야 됐습니다. 장로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하필이면 이때 내 탈이 나서 이렇게 늦어야 되나 이런 원망도 그 마음속에 잠시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서 맨하탄 무역센터에 도착하는 그 순간 첫 번째 비행기가 무역센터 그 빌딩에 부딪혔는데 정확하게 84층 자기가 회의하는 그 이사회 장소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탈이 안 났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시간이 조금 흘러서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훗날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를 장로님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작은 불편함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 불편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자격 없는 자도 믿어지지 않는 자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간증처럼 우리의 작은 불편함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메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수의 풍성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여러분들 삶 속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케이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중동지역 긴장 고조를 이유로 전 세계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동지역 체류 국민들에게는 항공편 차질과 영공 폐쇄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오는 10월 러시아 방문을 추진합니다. 미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FBI 수장의 러시아 행이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 감형 신청 6천여 건을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핵심 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를 강화합니다.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국방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AI 투자 확대에 대한 수익성 우려로 오라클의 신용 위험 지표인 CDS가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첫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 갤럭시 카드를 출시하면서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 스마트폰을 넘어 금융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IMF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약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네티컷주의 한 압류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 안에서 전 소유주 가족 등 유해 세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2027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일부 가입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교육, 직업훈련 등의 활동 요건이 도입됩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자격심사와 갱신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027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일부 가입자에게 새로운 근로요건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5년 7월에 제정된 연방예산조정법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른 것으로 뉴욕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다음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근로, 학업,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 승인된 활동을 월 8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둘째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임신부,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위탁보호를 종료한 만 26세 미만의 청년 등은 근로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메디케이드 자격 확인 절차도 달라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거나 2027년 3월 1일 이전에 갱신 절차를 완료한 가입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과 같이 12개월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갱신 대상자의 경우 6개월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요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갱신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과 이메일을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NY State of Health 웹사이트 계정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등록지원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센터 1 85355777을 통해서 변경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연방정책 변화에 따라 에센셜 플랜 일부 가입자의 자격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도입 등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잇따라 변경되는 만큼 가입자들은 NY State of Health가 발송하는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면 신청 300여 건과 감형 신청 5,600여 건에 대한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사면 청원을 직접 기각하거나 법무장관의 기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조항만 인용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건국 250주년을 계기로 최대 250명이 사면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참모진 차원의 아이디어였을 뿐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면이나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지난 2021년 퇴임 직전 약 6천 건의 사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들 헌터 바이든과 가족, 일부 정부 관계자를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2021년 16 연방의회 난입 사태 관련 피고인 약 1,600명을 사면하는 등 주로 정치적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배출가스 규제인 청정대기법을 위반해 처벌된 사람들과 정치 후원자 애덤 키던 등 11명을 사면했습니다. 공화당과 기업계는 청정대기법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디젤 엔진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키던은 사기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2024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에 27만 달러를 기부한 인물입니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는 8월 15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경축식은 강경화 대사가 동포들과 함께하는 대사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대사관을 한인 동포사회에 개방하면서 마련된 행사로 한인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세대를 아우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내달 8월 15일 워싱턴 DC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특히 이번 경축식은 강경화 대사가 동포들과 함께하는 대사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대사관을 오픈해 기념식을 열도록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는 15일 오후 3시에 워싱턴 DC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문인석 총영사, 이기련 보훈관, 윤주경 참사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경축식을 주관하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에서는 고은정 수석부회장과 이용학 부회장 겸 준비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공동주최단체인 버지니아 한인회 김덕만 회장, 메릴랜드 한인회 안수화 회장, 메릴랜드 총한인회 정현숙 회장과 함께 행사를 후원하는 광복회 워싱턴 지회 문숙 회장,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박준영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회의는 문인석 총영사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문 총영사는 최근 오랜 노력 끝에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한글 서울이 새겨진 서울대로 도로명이 공식 설치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위해 힘써온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버지니아 한인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월드컵 공동응원전과 메릴랜드 총한인회 및 메릴랜드 한인회가 주관한 3.1절 기념 행사를 높이 평가하며 늘 동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한인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는 한인회들을 위해 총영사관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련 보훈관은 2024년 8월부터 총영사관과 보훈처의 지원과 함께 수도 워싱턴 DC 지역 4개의 대표 한인회가 공동주최 체계를 갖추게 된 경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공동주최의 발전 방향과 기념식 식순의 장례와 운영시 고려해야 할 상황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이용학 준비위원장이 광복절 기념식 식순 초안을 설명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념식 식순과 그동안의 행사 자료를 바탕으로 식순의 각 순서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논의를 거쳐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표준 식순을 마련하고 향후 공동주최 기념식에 적용할 장례화된 식순을 확립했습니다. 고은정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한인사회도 점차 미국에서 성장한 차세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기념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행사는 특정 단체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한인 동포에게 열려있는 자리인 만큼 행사 때마다 한인 동포 누구나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4개 한인회와 후원단체 대표들은 또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세대를 아우르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은 약 15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대사관 측은 행사 당일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총영사관 주차장을 모두 개방할 예정이지만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고 이중주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카풀 이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또한 행사 참석을 원하는 한인 동포들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이용학 부회장 또는 고은정 수석부회장에게 사정 신청하면 됩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의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 AI 모델인 키미 K3가 공개된 직후 미국 증시가 출렁이는 등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중화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초 딥시크 모먼트에 비견되는 키미 모먼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오픈 웨이트 모델인 키미 K3를 미국 빅테크의 주력인 폐쇄형 AI 모델과 비교하며 미국 업계의 불안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능과 파급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21일 사설을 통해 키미 K3와 관련해 미국 기업의 폐쇄형 모델과 견주면서 키미 K3 모먼트는 공공선을 위한 AI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제한하려 하는 움직임 등과 관련해 중국 AI 업체들이 고성능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미국 측이 평정심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첨단 AI를 독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가 더 깊은 질문이라며 키미 K3 모먼트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키미 K3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불안감을 촉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싱크탱크 미국 기업 연구소의 라이언 페다슈크 연구원은 키미 K3는 중국의 최상위 모델이 미국에 비해 6에서 8개월 정도 뒤처져 있다는 통념을 무너뜨렸다며 격차가 몇 주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수도를 향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충돌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향해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수도권의 산업단지 등을 겨냥해 또다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9일 밤부터 20일 오전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주를 향해 드론 약 400대를 발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장거리 공격용 FP-1 드론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공격 드론 FP-1은 최대 비행거리가 1600km에 달하며 거리에 따라 60에서 12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이번 공습이 수도 중심부에서 약 37km 떨어진 모스크바 남부 도모데도보와 서쪽 교외 지역인 오딘 초보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500억 원 규모의 보석 도난 사건이 발생했던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가 22일 일반 관람객들에게 다시 문을 엽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루브르는 오는 22일부터 아폴론 갤러리의 관람을 재개합니다. 다만 왕실 보석은 전시되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프 르리보 루브르 박물관장은 프랑스 일간 르파리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에 전시됐던 과거 프랑스 왕실 보석과 귀중품 컬렉션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아폴론 갤러리는 17세기 국가 의전 공간이라는 본래의 성격을 살린 전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왕실 보석 도난 사건은 작년 10월 19일에 발생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위장한 4인조 일당이 사다리차를 타고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한 뒤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도난당한 보석류의 가치는 약 8,800만 유로, 한화로 1,4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수익화 역량을 두고 우려를 받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오라클의 신용 위험에 대비한 비용이 18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아이스 데이터 서비시즈에 따르면 5년 만기 오라클 채권의 신용부도 스와프 스프레드가 20일 오전 2.03%포인트까지 상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08년 말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채권 임금 1천만 달러당 매년 약 20만 3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신용 부도 스와프는 채권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트레이스 데이터에 따르면 오라클 채권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2056년 만기 채권의 미 국채 대비 스프레드는 이날 8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263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2일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규모 AI 설비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신용평가사 S&P는 이달 초 AI 인프라 자본 지출 증가를 이유로 오라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려 투기 등급 바로 위의 단계로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신용 애널리스트 린지 타일러는 지난 9일 보고서에서 특히 자기 자본과 조기 상환 수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위험이 당장은 없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사업 실행과 수익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20일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기준 갤런당 4.00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 전쟁 직전에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후 지난 5월 들어 4.5달러대에 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휘발유 가격은 이후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이달 초 갤런당 3.7달러대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경유 가격은 갤런당 5.108달러로 5.1달러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 보복 타격으로 응수하면서 양국 간 휴전 합의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유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석유 정제 시설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가동되지 않는 점도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하는 요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틴 라츠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서는 확보된 원유를 제품으로 전환할 만큼 충분한 정제 설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가져오고 동시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Radio 성룡합니다.
1: 96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 하프타임쇼가 펼쳐진 가운데 마돈나와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샤키라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총출동해 축구와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BTS는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월드컵 버전으로 꾸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19일 격돌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에는 전반전을 마치고 선수들이 락커룸으로 사라진 자리가 무지갯빛 거대한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미식축구 슈퍼볼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하프타임쇼가 96년 역사의 월드컵 결승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쇼의 문을 연 건 팝의 여제로 불리는 마돈나의 2000년 히트곡 뮤직이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사전 녹화 영상이 먼저 흐르는 가운데 마돈나가 사망용 4륜차를 타고서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후렴구를 부르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출신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축구 응원가로 흔히 불리는 화이트 스트라이프의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아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방탄소년단 BTS가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등장한 건 그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검은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복장을 한 BTS 7 멤버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 월드투어 공연을 한 직후 휴일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 공연을 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BTS는 곡의 가사를 축구와 월드컵에 맞춰 개사해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연예 매체들은 BTS가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역동적인 무대로 공연을 빛냈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빌보드 핫100 1위 곡을 선택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관중에게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도 BTS가 역동적인 다이너마이트 공연 무대를 선보이면서 하프타임쇼 무대를 빛냈다고 호평했습니다. 롤링스톤스도 BTS가 미국에 도착한 지 24시간도 채 안 된 상태로 짧게나마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곧이어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는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작년에 발표한 노래 Everything Hallelujah로

0: 러브라는 글자와 지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무대에 올라 We Dance라는 곡을 부르며 화려했던 무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Love. 이번 하프타임 쇼로 결승전의 전후반 사이 휴식 시간이 평소 15분의 2배가량인 약 27분간 이어졌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5: 전화하세요. 201-346-3800.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한 삶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산발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오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벼락에 대비해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야외 활동 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삼성전자가 미국 금융시장에도 진출해 애플과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바클레이스 은행과 제휴해 맞춤형 신용카드 삼성 갤럭시 카드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별도의 연회비가 없는 이 카드는 삼성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결제액의 5%를 갤럭시 스마트폰 내 가상지갑인 삼성 월렛을 통해 간편 결제하면 3%를 각각 캐시백 형태로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액은 2%, 기타 결제는 1%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검은색 삼성 로고가 새겨진 금속 소재 실물 카드로 발급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이 카드를 삼성 월렛과 연동하면 다른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신분증, 디지털 키 등과 함께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로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MX 사업부 디지털 월렛 팀장인 최원철 부사장은 삼성 갤럭시 카드는 이용자들이 결제할 때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며 바쁜 이용자들의 삶을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데니 닐런 바클레이스 CEO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바클레이스의 파트너 우선 전략과 세계 유명 브랜드와 함께 혁신을 선보이는 전략의 핵심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카드는 오는 22일부터 미국 내 삼성 소매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결제망으로 발급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고객은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9년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신용카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소비자 금융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하고 올해 초 사업권을 JP모건 체이스에 매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홍해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과 국제 유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난타전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홍해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회 수출로인 홍해를 이란 친위 세력이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 세력 후디 반군은 20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후티가 가로막으려는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잇는 바브엘 만대부 해협입니다. 이곳은 세계 원유 운송의 3% 이상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우디가 바브엘만대부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을 늘리면서 후티가 이곳을 막을 경우에 세계 원유 공급량이 7%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되자 사우디가 육상 송유관을 통해서 서쪽에 얀부항으로 보내 뒤에 홍해를 통해 수출하는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대미 항전의 지렛대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약화하기 위해서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해왔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우회로를 봉쇄하겠다는 후디의 선언은 이란과의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인 해협 두 곳을 틀어막겠다는 군사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후티의 홍해 봉쇄가 실행될 경우에 에너지 공급망 타격은 심화하고 국제 유가도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다시 넘었습니다. 전쟁 초기 수준으로 회귀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파국을 향해 치닫는 듯한 양상에서 세계의 이목은 양측이 물밑에서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외교적 해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재개하기에는 미국과 이란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 1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파키스탄 소식통에 전언도 소개됐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제안이 전달됐고 우리가 이를 접수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그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열리는 것을 기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던 엔트로픽이 미국 내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배상액인 15억 달러대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작가들이 엔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최종 승인하는 명령을 20일 내렸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엔트로픽은 작가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15억 달러를 기탁하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집단소송 구성원들은 저작물당 약 3천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 750달러의 4배 수준입니다. 법원은 또 엔트로픽이 소위 해적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저작물 복제물을 파기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 가운데 일부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원고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반대로 고액의 배상 편결이 나오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스릴러 소설 우리는 여기에 없었다의 저자 안드레아 바치를 비롯한 작가들은 엔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2024년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며 엔트로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법원은 엔트로픽이 해적 사이트에서 도서를 내려받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엔트로픽은 해당하는 도서 50만 권에 대해 권당 약 3천 달러씩 총 1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당시 엔트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소송이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압박 속에 합의를 택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승인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배상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파르나 스리다르 엔트로픽 부법무총괄도 성명을 통해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도서를 활용한 AI 훈련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가들과 출판사들은 이번 합의에서 빠진 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번 저작권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4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공개를 앞두고 법적인 걸림돌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6억 9천만 달러대 금융지원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MF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 경과를 검토한 뒤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집행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MF의 지원금 누적 집행액은 22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2023년 전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한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 규모의 확대 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IMF는 지난해 11월 확대 금융 프로그램을 갱신해 향후 4년간 우크라이나에 8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금액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IMF는 우크라이나는 지속되는 전쟁, 도전적인 대외 환경,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뜨끈뜨끈한 한 뉴스와 실전 영어를 함께 배달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는 Spain celebrates both a soccer win and a sense of wider success. 월드컵 우승을 넘어 더 큰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스페인 남성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정상에 오르면서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번 우승이 단순한 스포츠 승리를 넘어 경제와 문화, 스포츠 전반에 걸친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로 열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Spain's recent World Cup triumph has reinforced the belief that the nation is undergoing a broader renaissance across sports, culture, and the economy. 스페인의 최근 월드컵 우승은 이 나라가 스포츠는 물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World Cup triumph. 여기서 triumph는 단순한 win보다 훨씬 강한 표현인데요. 대승, 영광스러운 우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Olympic triumph 또는 election triumph와 같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reinforce the belief. reinforce는 강화하다, 더욱 확고히 하다, 뒷받침하다는 뜻이고 belief는 믿음 또는 확신이란 뜻이라서 reinforce the belief라고 하면 믿음을 더욱 굳히다 또는 확신을 강화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ndergo는 어떤 변화나 과정, 시련을 겪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대대적인 변화를 하거나 조직 개편을 할 때 The company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늘 기사에서는 스페인 국가 전체가 지금 하나의 부흥기를 겪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Despite political controversies at home, the country boasts one of Europe's strongest economies and continues to gain international recognition in film and music. 국내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명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Despite 무언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despite the rain, the game continued 라고 말하면 비가 왔지만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boast, 자랑하다 또는 좋은 요소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랑거리로 삼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빵집이 있다면 Our town boasts a world-class bakery. 우리 동네는 세계적인 빵집을 자랑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스페인이 유럽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 national football team's roster, filled with children of immigrants, highlights how cultural diversity is shaping modern Spanish identity. 스페인 축구 대표팀에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오늘날 스페인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oster, 스포츠팀의 선수 명단이나 구성원 명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오늘 라인업 어때? 라고 물어보듯 선수나 구성원 전체 목록을 Roster라고 부릅니다. 이번 스페인 우승의 주역들, 대표팀 선수 명단, roster에는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처럼 이민자 가정 출신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While public celebrations fill the streets, underlying challenges like high youth unemployment and severe housing shortages remain major concerns for many citizens. 사람들은 거리에서 우승을 축하했지만 높은 청년 실업과 심각한 주택난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Underlying challenges. Underlying은 근본적인, 이면에 있는, 잠재된 이란 뜻인데요.
Underlying causes, 근본 원인. Underlying issues, 근본적인 문제. Underlying tensions라고 하면 잠재된 긴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underlying challenges는 근본적인 과제,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기사에서는 축구 우승의 화려한 열기 뒤에 숨겨진 서민들의 진짜 경제적 어려움, underlying challenges이 있다고 말하네요. 오늘 기사는 스페인의 이번 월드컵 우승이 스포츠를 넘어 스포츠와 문화, 경제 전반 등 국가 전반에 불어온 부흥기를 상징하고 스페인 국민들에게 거대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지만 축제 분위기 뒤편에는 정치적 스캔들과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심각한 주택난 같은 서민 경제의 실제 과제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삶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르네상스가 찾아오고 오늘의 작은 도전이 내일의 큰 트라이엄프로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를 이유로 전 세계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동 지역 체류 국민들에게는 항공편 차질과 연공 폐쇄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오는 10월 러시아 방문을 추진합니다. 미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FBI 수장의 러시아 행이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 감형 신청 6천여 건을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핵심 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를 강화합니다.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국방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AI 투자 확대에 대한 수익성 우려로 오라클의 신용 위험 지표인 CDS가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첫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 갤럭시 카드를 출시하면서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 스마트폰을 넘어 금융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IMF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약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네티컷주의 한 압류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 안에서 전 소유주 가족 등 유해 3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과 소란 맘단이 뉴욕시장의 체포검토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공개적인 보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서 네타냐후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그는 최근 5만 2천 명의 무고한 시위대를 살해하고 지난 47년간 미군 병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살해해온 이란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체포돼야 할 유일한 사람들은 이란을 이 전례 없는 죽음과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자들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단이 뉴욕 시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할 수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사실상 보호막을 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전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 외교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이 올해 가을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파텔 국장이 오는 10월 14일에서 15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미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신규 제재 부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겁니다. 파텔 국장은 모스크바를 먼저 찾은 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할 예정이며 옛소련 국가보안위원회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그의 방문을 주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파텔 국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 참모들과 만날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논의 의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FBI 국장이 미국의 주요 적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민감한 일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FBI 국장은 2013년의 로버트 뮬러입니다. 특히 파텔 국장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러시아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정이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연계 의혹을 수사한 FBI 수사의 정당성을 공격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트럼프 측 인사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파텔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한 2020년 대선에 대해서는 선거 사기로 규정하는 등 논쟁적인 발언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일 월요일 오전 9시경 뉴욕 로어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용의자가 건물 입구 앞으로 주황색 버킷을 들고 달려옵니다. 이후 버킷에 담겨있던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이붓고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면서 흙에 치솟았고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한 시민은 건물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며 매우 긴박하고 무서운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3: Well, I actually got scared because I could see from my window I was high up so I could see the whole scene And I could see police officer just starting to walk towards the guy. And I got scared. I was like, I could see there were guns inside the little cart. I mean, it's hard to tell. I'm still far away, but I could see there were definitely a lot of things in that cart. And I just assumed because of what he was doing, it could be bad.
2: 다행히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면서 건물 내부로 불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이민 절차를 담당하는 연방기관과 연방수사국 FBI, 이민세관단속국 ICE 관련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건물 전체 shelter in place, 즉 실내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불꽃놀이용 폭죽과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사제 발화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용의자가 끌고 왔던 손수레에는 흔히 비비탄 총으로 알려져 있는 에어소프트 소총, 펠릿건, 칼과 망치 등 다양한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손수레에는 Ice of our streets, 즉 우리 거리에서 아이스를 몰아내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도 붙어 있었으며 경찰은 용의자가 과거 반 아이스 시위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큰 인명피해 없이 용의자가 체포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는 뉴욕시경과 연방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FBI 뉴욕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 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4: As you may or may not be aware, around 9 o'clock this morning, a man with an incendiary device, a liquid, I don't know what the liquid was, put the liquid down, set some fireworks on top of it. It caused a little bit of a little fire. He was armed with a pellet gun.
2: K-Radio, 이하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8월 1일 오후 8시 문화원 극장에서 전통 창작 음악 집단 4인 놀이의 콘서트 X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아쟁, 대금, 검은고, 해금 등 국악기와 색소폰, 키보드, 베이스, 비트박스가 한 무대에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게 됩니다. 4인놀이는 2013년에 결성된 전통 창작 음악 집단으로 남도 육자배기와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의 토리, 시나위 등 우리 민속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공연 X는 결성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공연으로 로마 숫자 X의 지난 10여 년간의 음악적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는 투어링 K-아츠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열리는 2026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직 채용 기회가 마련됩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미 테니스 협회와 함께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플러싱 탐그램 몰에서 채용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회 운영을 지원할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 분야는 게스트 서비스, 선수 지원, 시설 운영, 관리, IT 등 다양한 직종입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학생들의 직업 경험 쌓기나 추가 소득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등록이 권장됩니다. 등록은 이메일 d20events@council.nyc.gov 또는 전화 718-888-8747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채용 정보는 USTA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버지니아주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수면 부족, 학업 집중력 저하, 그리고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소아과학회와 여러 연구기관들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불안감과 우울감 증가, 낮은 자존감, 그리고 수면 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가정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한다는 우려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연방법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최종 시행 여부는 향후 판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멀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유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20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전 세계에 있는 자국민에게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 격화하는 데 따른 경보입니다. 국무부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항공편 취소와 주기적인 연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안 경보와 현지 당국의 공지, 뉴스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는 중동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간 중동 지역 이외에 미 외교시설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이나 미국인과 관련한 시설과 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미국 대사관 시설 등 공격 대상이 됐던 지난 3월에도 전 세계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올해 2월 28일에 이어 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해 60일 휴전과 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근 무력 공방 중에 MOU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하는 등 미국과 AI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으로 지정해 압박하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AI 모델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기업들의 사용을 가로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제한 명단 지정 같은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중국산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건으로 중국 AI 모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나 국내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중국 모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 강경파가 득세한 가운데 중국의 AI 굴기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면서 접근 금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중국에 맞서 미국에서도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차원이지만 그동안 중국을 겨냥해 오픈소스 모델의 규제를 요구해온 엔트로픽과 OpenAI 등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섹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날 과점 체제를 구축한 두 폐쇄형 AI 연구소들이 정부가 자신들의 개방형 경쟁자들을 제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개방형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리콘밸리의 절대다수 기업이 이에 맞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섹스 위원장은 규제 대상인 소수 이익 집단이 입법 규제 당국을 포획해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는 규제 포획의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예외 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공급처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합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국방 공급망을 재편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 광물의 국내 조달 보장으로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 무기 생산에 민감한 소재를 조달할 때 예외 승인을 까다롭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무기 생산 공급망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 만큼 계약업체가 당국의 예외 승인을 신청할 때는 모든 단계에 관여한 공급처를 적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중국 업체에서 가장 저렴하고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안 되고 미국산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정한 국가안보 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핵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규정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공급업체의 소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계약업체들이 법규에 맞는 대체품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선 전화 브리핑에서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로 옵션이 없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의존을 겨냥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공급망을 점점 더 대담하게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취약점 해결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강력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가능한 한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산 무기 공급망에 투명성이 떨어지는 중국 업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핵심 광물 가공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자체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이란 전쟁으로 줄어든 미국의 무기고를 채우느라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대중국 의존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한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나바로 고문은 핵심 광물 게르마늄 정연과 관련해서는 연내 미국이 자국 수요의 3배에 달하는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에 직면한 일본과 유럽, 한국 등에 우리가 게르마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산발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2027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일부 가입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교육, 직업훈련 등의 활동 요건이 도입됩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자격심사와 갱신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2027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일부 가입자에게 새로운 근로요건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5년 7월에 제정된 연방예산조정법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른 것으로 뉴욕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다음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근로, 학업, 직업훬련, 자원봉사 등 승인된 활동을 월 8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둘째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임신부,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위탁보호를 종료한 만 26세 미만의 청년 등은 근로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메디케이드 자격 확인 절차도 달라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거나 2027년 3월 1일 이전에 갱신 절차를 완료한 가입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과 같이 12개월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갱신 대상자의 경우 6개월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요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갱신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과 이메일을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NY State of Health 웹사이트 계정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등록 지원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센터 1 855-355-5777을 통해서 변경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연방정책 변화에 따라 에센셜 플랜 일부 가입자의 자격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도입 등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잇따라 변경되는 만큼 가입자들은 NY State of Health가 발송하는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미국 압류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안에서 주인 가족을 포함한 유해 3구를 발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

0: 23일 보도했습니다. 코네티컷주 경찰에 따르면 유해 3구 중 2구는 이 집의 전 소유주와 그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유해 1구는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연쇄범죄의 희생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19년 이 주택을 구입한 전 소유주는 2024년 말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 주택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압류 주택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현지 법 규정 때문에 집 내부 공개 없이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경매 참가자들은 집 외부만 둘러본 뒤 입찰했고 결국 52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압류주택 경매에 나오는 집은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고 미리 집안을 둘러볼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집안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텍사스 에디슨에서도 압류주택 경매 후 9개월간 방치된 이전 집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기록적인 폭우로 뉴욕시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뉴욕 뉴저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또다시 강한 폭풍과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돌발 홍수와 강풍, 토네이도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기상당국은 21일 화요일 또다시 강한 폭풍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지난 토요일 폭우를 몰고 왔던 폭풍과 비슷한 성격으로 돌발적인 홍수, 국지성 토네이도, 시속 수십 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우박이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매우 집중적인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며 많게는 그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비구름은 지난 주말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 침수 위험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인 침수와 배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비와 천둥 번개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 수요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일대에는 지난 주말 돌발 홍수로 주택가 일대 지하실과 차고가 침수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대규모 침수와 인명피해를 입었던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강수만 예보돼도 차량부터 옮기고 지하실 물건을 치우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음식과 의류, 가전제품이 매번 비만 오면 못 쓰게 된다며 비가 올 때마다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2: When it's rain, we knew that it's going to be flooding. First, we had to move the vehicles. Now we're going downstairs, moving our stuff and storage. Food is spoiled, clothes is spoiled, appliances. It's like we have to restart our lives every single time a rain comes, which is terrible. Anyone should have that.
1: 또 다른 주민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배수구 때문에 온수가 변기와 욕조를 통해 역류하면서 지하실이 침수되고 있다며 악취까지 심해 피해가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2: It's all dirty water. You don't want to be stinks. You don't want to be in it. Because it's my house. I have to sleep in my house. Got to do anything to save my family. It's hectic. It's chaotic.
1: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플러싱 지역이 지형적으로 돌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이라 사전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배수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There's the topography of this area. That's very difficult to combat. But information is really key. Early interventions are key. We're giving pumps out to the residents so they can clear out their basements. Giving them information, making sure that the streets are clear.
1: 하지만 주민들은 펌프 지원은 침수된 물을 스스로 퍼내라는 것이 아니냐며 배수시설과 지형에 맞는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Even if you call like emergency people, they just give the pump. Like whatever you're supposed to do, we already have a pump.
1: 주말 폭우로 퀸즈 베이사이드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는 완전히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고립됐으며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와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일부 구간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소호에서는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형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걸으면서 침수된 도로를 건너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시티필드에서 예정됐던 싱어송라이터 노아 카한의 공연은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됐으며 예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의 경기 역시 하루 연기되며 다음 날 더블 헤더, 즉 하루에 두 번의 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변경됐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해변과 수영장, 퀸즈 지역 야외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뉴욕시에는 약 4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뉴저지 해켄색에는 5.4인치, 엘리자베스 지역에는 4.5인치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당국은 21일 화요일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와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하고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침수 도로나 지하 공간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화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국회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대상 장학금 운영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20일 하버드가 중국 기부자들의 자금을 활용해 미국 학생을 배제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하버드의 해외 자금 공개 자료가 미국 학생에 대한 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특정 장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민관국은 이번 조사가 하버드의 중국 기반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부자들이 특정 국가 출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이는 출신 국가에 따른 불법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관국장은 학교들은 연방 자금을 받은 뒤 외국 자금으로 미국 시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장학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는 법무부의 통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버드 측은 성명을 통해 기부금 관련 보고 의무를 지키고 있으며 타이틀 6에 따른 법적 의무에 따라 인종, 민족,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불법적인 재정 지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도 이번 조사가 교육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류창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의 교육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라며 정상적인 교육 및 학술 교류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수십 년간 중국 관련 자금으로 약 6억 3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4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금을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해왔으며 특히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국가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버드는 미국 대학 중에서도 드물게 미국 학생과 외국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필요 기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장학금은 미국 학생에게만 지원되지만 자체 재원을 활용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기부자는 특정 국가 출신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 부동산 기업 소호 차이나 창업자인 판스이와 장신 부부가 중국 학생 장학금 용도로 하버드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외부 신고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착수한 준수 여부 검토 절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상대로 반유대주의 대응과 교육계 내 진보 성향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연방 차원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백악관이 하버드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 연구지원금을 삭감하여 한 조치를 일시 차단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과 입학 절차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원인 규명이 다시 혼선에 빠졌습니다. FDA가 당초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던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의 양상추 검사 결과가 위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둘러싼 조사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발병 경로가 미국에 빠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20일 식품의약국 FDA가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팜스의 양상추가 사이클로스포라증과 관련이 있다는 실험실 결과가 가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FDA는 테일러팜스에 오염된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타코벨 등에 공급되면서 전국적인 기생충 감염 사태를 일으켰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번복한 겁니다. 테일러팜스 측은 FDA가 이 같은 오판에 대해 회사 측에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기생충의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34개 주에서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일러팜스의 양상추 리콜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일러팜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멕시코 중부에서 공급해 알라바마, 아칸소 등 27개 주에 유통한 아이스버그 양상추 리콜을 완료했습니다. FDA도 가짜 양성 결과와는 별개로 테일러팜스와 사이클로스포라증 발병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FDA는 이날 SNS를 통해서 FDA의 역학조사와 발병 데이터는 테일러팜스의 체를 친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FDA 측은 현재까지 사이클로스포라증 원인 기생충이 검출된 제품은 없다면서도 가짜 양성 결과가 결코 오염이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국세청 IRS를 이끄는 프랭크 비시냐노 CEO가 JP모건 체이스 재직 시절 동료 직원과 임원들의 내부 기록을 부적절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복수의 전현직 관계자를 인용해 비시냐노가 JP모건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재직하던 당시 보안 업무 관련 권한을 이용해 기밀 정보나 내부 통신 내용을 열람하며 동료 임원들을 감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시냐노가 2013년 JP모건을 떠나 글로벌 금융결제 업체 퍼스트 데이터로 자리를 옮긴 뒤 실시된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그의 부하 직원들이 명확한 업무상 필요 없이 회사 민감 기록과 직원 간 대화 자료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비시냐노가 직원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다른 임원들의 업무를 부정적으로 보고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런 정보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임원은 자신이 사찰당하고 있다는 의심에 이메일에 특정 암호 문구를 넣어두었는데 이후 비시냐노가 그 문구를 그대로 언급하는 것을 듣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시냐노는 직원들에게 업무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키보드 입력 내용까지 추적하려 했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문서 초안이나 수정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2년께 실시된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비시냐노가 이끌던 부서가 JP모건 전체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조직 중 하나로 꼽혔는데 비시냐노는 부하들에게 설문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어떤 직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남겼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시냐노는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직원이나 임원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라고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감시 행위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비시냐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비시냐노의 인준 당시 그를 미국 기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시냐노는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권 출신으로 금융결제기술기업 파이서버 회장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사회보장국 국장으로 발탁된 그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직위인 국세청 CEO에도 임명돼 두 직책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면 신청 300여 건과 감형 신청 5,600여 건에 대한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사면 청원을 직접 기각하거나 법무장관의 기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조항만 인용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건국 250주년을 계기로 최대 250명이 사면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참모진 차원의 아이디어였을 뿐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면이나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지난 2021년 퇴임 직전 약 6천 건의 사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들 헌터 바이든과 가족, 일부 정부 관계자를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2021년 1.6 연방의회 난입사태 관련 피고인 약 1,600명을 사면하는 등 주로 정치적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배출가스 규제인 청정대기법을 위반해 처벌된 사람들과 정치 후원자 애덤 키던 등 11명을 사면했습니다. 공화당과 기업계는 청정대기법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디젤 엔진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제일 중요한 게 경청하는 거야. 듣는 거예요. 정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러는데 약간 비판을 해요.
5: 아, 비판.
4: 이거 왜 저렇게 얘기하지?
5: 제가 낮은 게 확실해.
4: 지능이
5: 제가 낮은 게
4: 일단은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능력하고 정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5: 그러면 우리가 정서 지능을 높이면 성공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네요. 행복 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이 정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우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인데요. 그래서 더욱 제대로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룰지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관련한 중요한 삶의 기술을 알려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6: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감정, 다음에 생각 모두를 갖춘 지성인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챗GPT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계속 이성, 창의력 뭐 이런 지적인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성의 존재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제목에 담고자 했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5: 좀 나쁘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6: 그렇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5: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건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6: 같이 만나면 좀 불편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감정하면 우리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5: 그렇죠. 감정하면 뭐 분노.
6: 그렇죠.
5: 짜증.
6: 짜증. 불안. 근데 사실 감정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맞죠, 있거든요. 맞죠. 뭔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감정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5: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6: 편견이에요, 사실은.
5: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란 말도 있잖아요.
6: 그렇죠.
5: 근데 사실은 감정도 인간에게만 있는 거 아닌가요?
6: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느낄 수 있는
5: 감정.
6: 감정. 이것이 그러니까요.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5: 감정적인 네. 사람입니다가 그래서 좀 저 사람은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는 사람인가라는 편견은 그건 진짜 편견이고 네. 사실은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6: 없습니다.
5: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인
6: 맞습니다.
5: 거죠.
6: 예, 예. 네,
5: 그렇군요. 근데 이 책을 딱 읽어보면 감정과 정서를 구분하더라고요. 감정과 정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6: 보통 감정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총괄해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정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정서라고 구분한다.
5: 아, 그렇군요.
6: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느끼는 감정은 정서라고 하고 또 호랑이 하면 일반적으로 그 호랑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두렵다.
5: 두렵다, 무섭다.
6: 그렇죠. 그게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다.
5: 아, 그러면 타잔이 호랑이를 봤을 때는 반가움.
6: 그렇죠.
5: 밀림의 왕자, 내 친구니까. 근데 우리는 호랑이를 보면 두려움인데 타잔은 그렇죠. 반가워하면 그 타잔의 정서는 반가움이군요.
6: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주관적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을 정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5: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감정을 뭐랄까 잘 다스리고 조절한다. 이거는 내 정서를 잘 다스리고 그렇죠. 조절한다.
6: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인 정서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다룰 것이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5: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가장 그 뭐랄까 흥미로운 부분은 어쨌든 감정, 즉 정서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지 않냐, 조절해야 되지 않냐.
6: 그렇죠.
5: 그러니까 우리 뭐 좀 삶의 성장이나 더 나은 뭐 삶이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다들 느끼고 그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우리 정서대로 살면 되지. 정서를 왜 다스리고 조절해야 되는 건가요?
6: 제가 느끼는 대로 네. 표현을 하게 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정서가
6: 우리가 혼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거나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교감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일을 해나가고 하는 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현한다. 부정적인 감정도 문제가 되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하면 우리가 분노 얘기하잖아요. 막 화를 낸다.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5: 멀리하죠.
6: 다음에 긍정적으로 막 자기가 뭔가를 그 잘했을 때 막 자랑을 해요.
5: 그렇죠.
6: 그렇죠. 처음에는 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저 사람 뭐야.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하게 자신의 기쁜 마음 또 슬픈 마음을 전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 또 일을 하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 정서를 잘 조절하는 건 중요하죠.
5: 그러면 정서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조절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건 우리 정서를 좀 잘 조절하는 방법은 뭔가? 이게 좀 궁금한데.
6: 일단은
5: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 정서를 자기가
6: 조절할 수 있죠. 이게 결국은 제가 화가 났다.
5: 예, 예.
6: 물론 이제 화가 난 것을 즉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화난 것을 표현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해치거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화내는 행동을 일단은 멈춥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5: 실제로 그렇긴 하죠. 예.
6: 그게 바로 이제 정서를, 감정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일상적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서 조절, 감정 조절이 그러면 왜 가능한 거냐, 결국은. 일단 내가 그런 감정 표현, 즉 분노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무시하느냐.
5: 아.
6: 되게 중요한 겁니다. 화를 내는 것도 만약에 나보다 사회적 주의가 높은 사람에게,
5: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6: 화를 낸다.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5: 그렇죠. 재죠.
6: 그렇죠.
5: 계산을 하죠.
6: 그거 무시하고 했다가는 큰 일종의 자기 손해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하고 정서의 조절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있다. 다만 내가 그 결과를 소위 말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할 거냐, 아니면 결과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으로 말 그대로 행동할 것이냐,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경험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거다.
5: 저는 궁금한 게 그 두 가지로 나누셨잖아요.
6: 예, 예.
5: 조절할 거냐, 아니면 이거 조절을 무시하고 그냥 갈 거냐. 후자의 경우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6: 많아요. 근데 그게
5: 그 사람들은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 거예요?
6: 결국은 무시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을 나타내도 그 감정을 타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내가 그 표출하는 것을 보면 지휘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안에 깔려있다. 따라서 이 감정의 조절은 어떻게 보면 감정과 생각이 또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가치 판단, 상황 판단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정서도 아까 타자니
5: 호랑이 보면
6: 어 친구야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보면 친구야가 안 되는 게 경험과 그 상황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거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는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는데 누가 저를 밀었어요. 탁 쳤어요. 이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탁 쳤는데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보고 막 하다가 탁 치고 가. 그러면 어떤 정서를 경험하게 되느냐. 뭐야. 약간 화가 나죠.
5: 화가 나기도
6: 그렇죠?
5: 하고.
6: 근데 딱 쳤는데 시각장애인이야.
5: 아 그러네요.
6: 그럼 화를 낼 수 있습니까?
5: 관용과 이해와.
6: 제가 미안함을 느끼죠. 제가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다. 즉,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 또 그 상황과 관련된 경험하고 정서 판단, 정서 경험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5: 그러니까 이 책에서 사회적 지능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6: 그렇죠.
5: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서 지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 그렇죠. 이전엔 저희가 이제 사회적 지능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했는데 90년대부터 이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새로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5: 그렇군요.
6: 그러니까 결국은 정서의 문제도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회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능력하고 정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5: 이게 최근 경향이 반영된 새로운 개념이군요. 정서지능이.
6: 그렇죠.
5: 아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진짜 중요하다.
6: 그럼요.
5: 그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개념이다.
6: 리더의 되게 중요한 덕목이 인성이잖아요.
5: 그렇죠.
6: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것이 전환돼서 일로 연결될 수 있게.
5: 그러면 우리가 정서 지능을 높이면 성공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네요.
6: 그래서 골만이라는 사람이
5: 골만.
6: 정서 지능이라고 하는 책을 경영 분야에서 90년대에 출판을 한 겁니다. 이미 이제 살로베이
4: 하고 마이어라는 학자가 그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들 쭉 해왔는데 그걸 이제 실제 조직 상황에서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일을 팀으로 할 때 그 팀의 어떤 그 생산성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이런 팀원들 간의 정서, 이해와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그 골만이라는 사람이 정서지능이라는 책을 90년대 후반에 출판을 하게 된 것이죠.
5: 정서지능이 진짜 중요하고 예전에 뭐 IQ가 있었고
4: 그렇죠.
5: 또 EQ라는 게 있었고 또 얼마 전에 EQ를 그 개념을 만드는데
4: 선도적 연구
5: 그 예일대학교 총장님이 서울대 방문하셨잖아요.
4: 그분이 바로 EQ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 총장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교직원들 마음들 잘 헤아리고 또 본인의 감정도 잘 긍정적으로 조절해가면서 구성원들의 뜻들을 모아 가실 테니까 뭐 총장으로서 역할 아주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사실 한국에서 정서지능을 굉장히 우리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중요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정서지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군요.
4: 그렇죠.
5: 자 그러면 정서지능이 이제 우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게 좀 나의 지능은 그럼 얼마나 되나 나의 정서지능은 이런 건 높은지 낮은지는 어떻게 합니까?
4: 사실 대화할 때 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상적인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보면 그런 경험들은 다 하셨을 겁니다. 대화를 하려면요.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쯤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정서,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지 대화가 됩니다.
5: 저희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그렇죠. 정서지능이
4: 뛰어난 사람이에요.
5: 뛰어난 사람.
4: 그리고 대화를 할 때 큰 무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잘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5: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난 거는 무슨 뭐 어떤 성과로 알겠지만 정서지능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맺을 때 무리가 없는 정도도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4: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사실은.
5: 자기는 모르는데
4: 예.
5: 나를 남이 불편해해.
4: 그럴 수 있어요.
5: 자기는 몰라 근데.
4: 그러니까 타인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5: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정서지능이 높은지 낮은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4: 그것도 알 수 있는 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느낍니다.
5: 느낀가요?
4: 예,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은 있어요. 대화가 길지 않아요. 절대. 그다음에 사람들이 회피해. 그 얘기가 다 들려 또.
5: 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자신의 정서지능이 높은지 낮은지는 곰곰이 한번 회고해 보시면 알 것 같고 예. 이제부터 좀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상대방을
4: 예.
5: 나랑 얘기하는데 슬슬 피하고 짧게 얘기하고 사라져 총총총 그러면 제가 좀 낮은 겁니다.
4: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대화를 하는데 업무만 딱 얘기하고 가. 아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오전에 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일과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5: 그렇군요. 그 얘기를 내가 물어봤더니 획각으로 가버리면
4: 다시는 물어보지 않죠. 다른 사람이 그런 질문을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한번 보시면은 아예 그 정서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군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5: 왠지 그 우리 세바시 직원들이 저와 이야기가 이게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이 좀 걱정이 갑자기 앞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서지능이 낮아요. 되게 낮으면 이걸 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나요?
4: 일단은 그 정서지능은 타인을 먼저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지능을 키울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두 번째는 보통 들으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러는데 약간 비판을 해요.
5: 아, 비판.
4: 이거 왜 저렇게 얘기하지?
5: 제가 낮은 게 확실해요.
4: 지능이 낮은 게 확실해요. 일단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5: 아, 그렇군요.
4: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좋은 점, 약간 개선해야 될 점들 짚어주는 거하고 소위 말해서 그 저는 뭐 교직에 있으니까 꼰대질이라고 하는데 야, 저 얘기가 과연 맞아? 안 맞아?
6: 충분히 고민한 거야, 안 한 거야? 응? 이렇게 딱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면 정서 지능이 낮은 겁니다.
5: 그렇군요. 꼰대의 비속어를 학문적으로 다시 이제 수정하면 그게 정서 지능이 낮은
6: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5: 네네.
6: 이때 이제 역시 지적지라고 하셨는데 정서 지능이 낮은 것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5: 그렇죠.
6: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정서 지능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상담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I 메시지. 내가 중심이 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노력한 것은 보이는데 자, 요 점은 조금 더 자료들을 모아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이 돼. 그러니까 한 번 더 보면 어떨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서 지능인 거죠. 왜? 자신의 느끼는 정서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딱 던지면서 야, 이거 다시 해와. 누가 다시 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 일 할 때 정말 열심히 이번에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한두 번 합니다. 혼나기 싫어서. 근데 여러 번 하잖아. 에이, 나 일 그만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5: 계속 얘기 들으면서 자기 검열이 되네요. 지금 오늘 집어던질 적은 없나. 지능이 낮다고 하니까 약간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6: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5: 네. 표현이 좋긴 한데 정서 지능이 낮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6: 그럼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조금 지적으로 그 이제 생각하는 힘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데 전자하고 후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후자는 정서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보면
5: 맞아요.
6: 사회적인 상황에서 모멸 경험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의 존재, 사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한 개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완전히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존재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상실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하는 거죠.
5: 지금까지는 이제 타자, 우리가 상대하는 누군가를 기준으로 좀 정서에 관련된 설명을 하셨는데
6: 예.
5: 사실은 또 내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존감이 낮다라거나 아니면 좀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내가 좀 부정적인 감정 속에 휩싸여 있는 경우들도
6: 맞아요.
5: 많잖아요.
6: 맞습니다.
5: 그럼 이거는 이제 타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인데 이 자기 자신의 이런 정서,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6: 주의 깊게 또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정 편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5: 감정 편향.
6: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5: 아, 자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6: 타인에 대한 편향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편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경험에 의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 정서 경험도 분명히 그 개인의 일상 삶 속에 네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5: 네.
6: 그걸 알아야 돼요.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5: 봐요. 근데 우리 왜 그 부정적인 정서에 편향되어 있을까요? 원래 타고난 게.
6: 타고난 게 우리를 건강한 자신의 정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싶거든요.
5: 네.
6: 근데 그게 깨지니까, 그걸 위협하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민감해지는 거죠.
5: 민감해진다.
6: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네. 내가 좋은 일들이 아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너무 민감해 있지 않느냐를 성찰해 봐야 한다.
5: 내가 편향적으로 좀 있지 않느냐.
4: 친구들 한번 보세요. 친구,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9명이야. 근데 나를 괴롭히는 친구 하나가 있어. 그럼 누가 더 신경 씁니까?
5: 그 놈.
4: 예, 그렇죠.
5: 나를 괴롭히는 그 놈이.
4: 그렇죠.
7: 아니, 그 실제로 명,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4: 한 명이 사실 내 삶에 있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홉 명이 더 중요한 거야. 나를 긍정적으로 아. 바라보고 또 나와 좋은 시간을 공유하는 그 아홉 명하고의 관계에 더 가치를 둬야 된다. 그리고 한 명하고의 경험은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관계의 본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고 그 책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관점, 경험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회복하는 문제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할 수 있다. 불가능한 사회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5: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있다?
4: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해야 된다. 내가 모든 사람하고 친해야 한다. 그럴 수가 없죠.
5: 애쓰지 마라.
4: 그럼요.
5: 잊어라 이거군요.
4: 그렇죠. 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거다. 너무 부정적인 것에 민감해하지 마라. 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신의 관심을 두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생각 이걸 좀 버려야 한다.
5: 긍정적인 경험은 쉽게 있는 거죠.
4: 그렇죠.
5: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4: 그러니까 일시적이에요. 긍정적인 경험은 짧게 끝나고
5: 휙 사라져버리는.
4: 근데 그거를 좀 오랜 동안 자신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경험 자산, 삶의 자산, 관계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한번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좀 연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5: 그래서 뭐 흔한 방법이지만 다 감사일기를 뭐 세 줄 써봐라 이런 거군요.
4: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네. 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해라. 왜 운동하라 그럽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네. 그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뻔한 얘기인데 당신 실천합니까?
5: 안 하죠.
4: 안 하죠. 실천하는 사람 알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해보면 좋다 이거예요. 해보면.
5: 그러니까 우리가 늘 뻔하다고 당연하다고 뭐 그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하는 거를 매일 실패하고 있죠.
4: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청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5: 그 진리.
4: 진리의 진리. 아. 근데 그 진리인데 아 그 당연한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8: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8: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377
12: 703-9877 703-989-8877
5: 그래, 우리 세바시에도 뭐 되게 우리 교수님 같은 분도 나오고 뭐 여러 우리보다 경험이 좀 많고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댓글로도
4: 예, 예.
5: 근데 사실은 그게 진실인 거예요.
4: 진실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실천하는 그렇죠. 사람하고
5: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는
4: 그렇죠.
5: 사람
4: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5: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정적인 사람입니다도 제목은 되게 소프트하지만 삶의 진실
4: 그렇죠.
5: 우리가 그거지. 원하는 그 행복으로 가는 그 비법이 다 이 책에
4: 그렇죠.
5: 들어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4: 그럴 수 있습니다.
5: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 중에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4: 그럼요.
5: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이겠죠.
4: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속성이다. 따라서 그런 편견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용기가 필요한 거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그 경험 또 다양한 사람들하고의 만남들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서 나에게 주는 의미,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자꾸 읽는 사람하고 읽지 않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이 프로그램 보는 분들도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어떤 건가 오늘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하고 아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를 중심으로
5: 맞아요.
4: 이
5: 예.
4: 프로그램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5: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뭐 세바시 강연이나 이 세바시 나머지

0: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는 수용하는데 약간 불쾌한 거 이런 것들은 자꾸 누르려고 해. 억제하려고요.
1: 그럼 그런 거를 수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한다는 거.
0: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을 못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약간은 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 미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래 미안함을 느끼는 거야. 누구든지 다 똑같아.
1: 그래 미안해.
0: 그래 미안함을 안 느끼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1: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뻔뻔함.
0: 그렇죠. 뻔뻔함. 근데 우리는 미안함을 왜 안 느끼고 뻔뻔함으로 가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뭔가 못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나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알아, 사람들이.
1: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은 수용을 못하는 그 아주 명확한 존재군요.
0: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제 책에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누가 트럭을 했어.
1: 트름.
0: 트름. 그럼 이상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럼 쳐다보잖아요. 그럼 트름하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머리를 긁는 거하고 모르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하고 그 행동을 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렇죠. 미안해하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가만히 있어. 저건 뭐 하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공공 예의도 없어? 화를 경험하고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걸 수용해줘요. 수용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미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1: 미안함을 수용하고 나면
0: 뭔가 미안하니까
1: 극복을 하는 네, 노력을 더하는
0: 미안하니까 노력하겠죠. 근데 뻔뻔하면 노력하겠습니까?
1: 그렇죠. 미안함을 인정도 안
0: 인정한 건 그렇지 되니까 뻔뻔하면 에이씨 야 니네들 찾아봐. 내가 했는데 내 하는 줄 알았는데 왜 당신들은 자기 역할을 못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일 자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일까지 망쳐버리는 거죠. 계속.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1: 그게 뭐 사과의 중요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0: 그렇죠. 네,
1: 중요한
0: 그다음에 이제 슬픔이 있을 때 막 억제하는 거. 분노가 있을 때 억제하는 거. 물론 그 순간에 막 표출하는 건 좋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해서 되게 화가 났어요. 그걸 꽁꽁 감춰놓는다고 해서 정말 없어질까요? 그 사람 관계가 좋아질까요?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유지돼야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경우에 화난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해놓고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억제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자신의 그 정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기술이냐? 아니에요. 언젠가는 터진다.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터지잖아요? 그냥, 그 땐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지면 사람들일 거야. 저 사람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내?
1: 근데 갑자기는 아니죠.
0: 갑자기가 아니죠. 억눌러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억제하지 말고 그때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약간 시간적 텀은 두되 전달하는 그러한 결정,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억제가 해결책은 아니다.
1: 우리가 인정하고 좀 수용하고.
0: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1: 표현하는 거.
0: 네, 표현까지가 돼야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위 말해서 응어리, 감정의 덩어리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1: 그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0: 중요합니다.
1: 정말. 우리는 모르겠어. 문화적으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감정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좀 터부시한다고 그러나?
0: 그렇죠. 정서 규범이라고 하는데.
1: 정서 규범.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서를 표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대,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표출을 해야지 어긋나게 표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뭐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화가 났다라고 했을 때 화를 내는데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1: 그렇죠.
0: 하면 거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가 난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난 것을 표출하는 일반적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난 것은 화가 난

0: 거지만 일을 잘 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도 같이 한번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더 아주 신중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화를 표출하고 분명히 화가 났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서 표출과 관련된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의 방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 근데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이라면 이게 이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거기에 맞게.
1: 숨기는 그 억누르고 이런 게 지금 많은 문제를 아까처럼 막 갑자기 터진다라는.
0: 맞습니다.
1: 그런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0: 예.
1: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면서 건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상대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네. 높은 경우입니다.
1: 그렇죠.
0: 그 경우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우리처럼 위계하고 조화가 되게 중요한 집단 문화로, 집단 정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집단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자기 윗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건강한 거죠.
0: 해야 됩니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관계 또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갖게 됐을 때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1: 상사랄지라도.
0: 예, 상사라고 할지라도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책무거든요. 즉, 일종의 정서 표출 규칙, 규범 내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일종의 지위가 낮더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 경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서도 이런 뭐랄까 정서 지능, 정서 규범 이런 게 되게 그 조직 문화라는 것을 말할 때 되게 중요한 거네요.
0: 맞습니다.
1: 정서 규범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막내 신입이 자기 뭐 사장님에게 혹은 대표에게 일에 관해서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뭐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위계적 관계가 너무 강하면 또 일종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너무 강조하면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각 기업도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감정, 정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저도 조직 문화 가지고 이러저러한 뭐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럴 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업무가 우선입니까? 감정이 우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우리 이야기로 따지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0: 두 개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1: 엄청난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관련이 뭐 그러니까 완전히 배척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기업에서도 이런 정서라는 부분의 이슈가 되게 중요한.
0: 그렇죠. 예.
1: 기업에서도 이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0: 예.
1: 자, 우리가 이제 약간 기업 조직까지 나왔는데, 사회적 감정, 사회적 정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0: 예, 예.
1: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가진 정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서.
0: 예, 예.
1: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거죠.
0: 그렇죠. 그걸 집단 정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 또는 감정을 집단 정서, 집단 감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이제 공동체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럴 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위기라고 하는 정서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F 때 보면 그때 금모으기 그렇죠. 운동했잖아요.
1: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0: 이게 개인이 위기에 빠진 것도 있지만 국가가 위기에 빠졌잖아요. 네. 국가는 곧 우리 같은 경우는 나예요.
1: 나예요. 그렇죠.
0: 그리고 집단이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 불안하다. 그럼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게 근무기
1: 국민정서라고도
0: 국민정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정서예요. 되게
1: 이 국민정서가 엄청 뚜렷한 나라.
0: 뚜렷하죠. 거죠.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긍정적인 힘이 되게 강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는 똘똘똘똘 뭉쳐서 공동체성을 너무 강조한다. 최근 사회는 개인들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인데 너무 공동체성을 강조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1: 근데 또 반면에 이게 이 집단 정서라는 게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편견, 뭐 차별, 그렇죠. 혐오 이런 것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집단 내에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집단 정서가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각 집단, 즉 외집단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외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 집단 정서가 작동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편견 같은 것들이 이제 집단 정서의 왜곡된 표현, 왜곡된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 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서, 공유가 특히 이제 타민족이나 또 우리 사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편견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네. 근데 차별의 정도가 일반 서구, 보다 즉 포용성 측면에서 타인 우리하고 다른 집단에 대한 수용이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그 포용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그러한 평가 결과를 보여줘요.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방된 마음을 갖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집단 정서가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1: 그럼 이런 부정적인 집단 정서의 부정적 측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0: 결국은 사실 그 부정적인 편견은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집단의 경우에도 그런데 사실 다른 경험, 다른 문화 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그 접촉하고 수용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한 지역에 계속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타 문화, 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으면 내가 모르면 두려움이 생긴다.
1: 아, 그렇죠.
0: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없애는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 사실은 다양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암, 그로부터 시작한다. 알아야지 그 사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 알게 되는 거.
0: 그렇죠. 근데 우려되는 것은 이제 왜곡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왜곡된 정보 때문에 편견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슬람 하면 테러.
1: 그죠.
0: 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각종 신문에 보면 그 언급되는 사건들이 긍정적인 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런 제한된 정보 때문에 왜곡된 정보는 아니죠. 이 경우에는 여하튼 간에 제한된 정보 때문에 이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문화적 가치 또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고유의 어떤 그 인성 또 집단이 갖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을 그런 제한된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계속 부정적인 소식에만 일종의 그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다른 문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1: 이런 편견이나 몰이해 같은 게 결국 아는 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세바시 강연도 상당히 많은 다양성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자부하고 있고요.
0: 예.
1: 오늘도 또 어떻게 보면 정서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 열쇠일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들고
0: 예, 예.
1: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0: 우리 자신을
1: 네,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이야기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사실은 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의 명강의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정서, 우리가 배운 이 정서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좀 행복해지고 싶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이 정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좀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사실 우리가 자신의 감정, 정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마음속에 갖고 싶어서
1: 네네.
0: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행복이 뭐냐? 제가 뭐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1: 행복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0: 네, 근데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1: 그러니까 사실 행복은 결과값이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결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물이 행복한 결과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사실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뭔가의 풍부한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 중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차이가 뭐냐? 그 과정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냐 결과만 보느냐 그 차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은 그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진짜 매우 공감이 갑니다. 어떤 우리 그 세바시 강연자의 배우 권혜효 씨가 강연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 말이 행복은 근육과 같다.
0: 예.
1: 써야 생긴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저는 행복에 관한 아주 명언 중에 하나로 이제 제 삶의 명제로도 꼽아놓고 있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 같아요. 과정이란 말은 곧 근육이란 말이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을 키우려면 그걸 움직여야 된다. 써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정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정서를 잘 다루는 법을 이제 알게 됐고 이 결과로 또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0: 그렇죠.
1: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단 그거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만
0: 그렇죠.
1: 듣고 끝나는 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나를 더 이해하고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정서 조절 기술에 대해서 신종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여름이 한창이죠. 오늘은 아침에 창밖을 보니까 구름이 좀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현재 지금 기온은 76도, 섭씨로는 약 24도 정도로 비교적 조금은 선선하게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91도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섭씨로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전형적인 한여름의 날씨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오후 시간대는 또 6시 정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름이 한창일 때 여름에 관한 시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혜인님의 여름이 오면.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한번 여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름이 오면 이 해인 움직이지 않아도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자고 했지.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실록의 숲이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한 그루 나무가 되자고 했지.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파도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탁 트인 희망과 용서로 매일을 출렁이는 작은 바다가 되자고 했지.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을 닮아가는 나의 초록빛 친구야.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기 쉽게 만드는 그윽한 눈빛에 고마운 친구야. 네,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시 여름이 오면의 한 구절로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시인은 여름을 단순한 계절로서만 아니라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에게는 그늘을 내어주며 희망과 용서로 삶을 출렁이게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어쩌면 이 여름의 뜨거움은 우리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크게 꿈꾸라고 등을 떠미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지요. 산에 오르지 않아도 바다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 여름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고 지친 이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여름보다도 아름다운 여름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한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여러분 곁에 어떤 초록빛 친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곁에 계신가요?
그런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참 행복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떠오르지 않으신다고요? 네, 그러면 이번 여름에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초록빛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어쩌면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렐의 파반느 작품 50입니다. 예, 파반은 16세기 유럽 궁정에서 춤을 출 때 연주가 되던 느리고 우아한 춤곡을 의미를 하는데요. 포레는 이 오래된 춤의 형식을 빌려서 한여름 저녁에도 산책처럼 섬세하고도 서정적인 선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 이혜인 수녀의 시처럼 이 곡 역시 뜨겁다기보다는 은은하고 또 화려하기보다는 깊은 여운을 남겨줄 것 같은데요. 잠시 숨을 고르시면서 오늘 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주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합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 작품 50입니다.

네, 이어서 세상의 소식들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란 전쟁 상황과 전 세계 또 여행주의보, 중동발 유가 불안, 미 정치권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AI 반도체 경제 소식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식,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의 해안을 재봉쇄하기 위해서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항공모함 두 척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군이 살해당한 경우로 인해서 몇 배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다시 내놓기도 했죠. 네, 이런 가운데 이런 강경 발언과 함께 군사적 압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외교 채널도 함께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예정된 외교 접촉 결과를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확전입니다. 확전. 작은 충돌 하나가 중동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중동 정세가 악화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경제 전문가들 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항로가 동시에 불안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겠지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 정부가 어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국무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중동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내려졌는데요. 특히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히고 있고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 만약 이곳에 항항이 계속 제한이 되거나 충돌이 확대될 경우를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항공편 취소와 영공 폐쇄 이동 제한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이 발령하는 보안 경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이동 계획을 변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요. 국무부의 경고 수위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미국인과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중동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 외교 시설이 공격받은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미국은 전 세계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양국이 MOU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긴장이 조금 완화되는 듯 했지만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무력 충돌로 인해서 이 합의가 사실상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죠.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국지전을 넘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국제 유가는 상승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특히 한국 원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름값과 물류비 상승이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겠죠. 투자자들은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과 또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겠죠. 그리고 국제 항공노선. 이번 여름에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실제로 가장 또
항공편을 이용하는 그 횟수가 높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부 항공사들 중동 상공을 우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항 시간 증가와 또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황을 단정하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죠. 외교적 해법이 다시 모색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물밑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동의 작은 불씨 하나가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큰 파장이 지금 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중동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한 지인이나 친지분들 현지에 가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많이 염려가 될 것 같은데요. 해외에 가족과 친지분들이 계시다면은 미국 국무부와 해당 국가의 여행 안전 공지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갈등이 더 이상의 희생이 없이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또 크게 요동치고 있죠.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 선거 보안 이슈가 동시에 부상하면서 워싱턴의 정치적 긴장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전쟁의 명확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정치계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문제는 결국 경제다.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오르면 유권자의 마음도 당연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번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선거가 아니라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큰 이유가 바로 이 경제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AI 관련 주식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또 AMD를 비롯한 기술주가 반등을 했고 글로벌 AI 열풍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곳, 의외로 지금 한국이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제 AI 경쟁은 미국의 혼자만의 그런 게임이 아닌 것 같죠. 미국이 GPU를 만든다면 한국은 메모리를 만듭니다. AI 시대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호남 지역에 80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추진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력과 물 부족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과연 이 정부가 지금 발표하고 경제의 그 삼성과 SK가 동의한 이 지금 호남 집중의 그 AI 반도체 산업단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의 판도를 바꿀 프로젝트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자원이 없는 나라죠. 그렇지만 인재와 기술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인재와 기술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나라로 성장한 거죠. 과거에는 조선과 자동차가 한국을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는 AI와 또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전쟁,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은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역사책에 후세가 지켜볼 그런 굉장한 격변기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중동의 전쟁 어디로 향해질까 더욱 고심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AI 시대의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소식들이 가득할 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지요.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지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습니까? 벌써 지금 현재 시간 10시 33분인데요. 몇 번을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셨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아침에는 오전에는 보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요즘 식당이나 쇼핑몰, 공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각자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제 정말 낯선 풍경이 아니지요. 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주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를 하루 1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청소년 계정에는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을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지요. 버지니아주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 지나친 소셜미디어 사용이 우울증과 불안감, 낮은 자존감, 수면 부족, 학업 성취도 저하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만 보게 되는 거죠. 친구들의 여행 사진과 성적, 외모, 또 인기 등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에 사이버 괴롭힘까지 더해지면서 그 영향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조사를 보았는데요. 세계 최빈국 여러 나라들이 있죠. 네팔, 또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도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공급이 되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현실과 또 다른 세상 속의 그 아이들과 또 삶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행복감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뭐 어떻게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타인의 삶을 SNS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크린 타임이 4시간으로 훌쩍 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두 시간씩 영상을 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면 부족은 학교 생활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이런 현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녀 교육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지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책은 법원의 검토를 받고 있고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까지 얼만큼 제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사 시간에는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만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시면은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학교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었니?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은 그 앱이나 SNS, 스마트폰의 작은 세상이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따뜻한 대화를 잔소리가 아니겠죠? 네,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한국 기업에서 AI에 그 굉장히 지금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요즘에 정말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경기가 또 잠시 좀 침체를 겪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 역시 적자를 걱정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은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AI 열풍이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의 AI 산업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지요. 네, 최근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이 있지요. 한 나라의 경제, 한국 경제를 생각했을 때 이 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또 염려를 살짝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도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도 SK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죠. 정부는 반도체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죠. 결국 SK 하이닉스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기대를 동시에 지금 짊어진 상황입니다. 최태원 회장 가끔씩 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세계가 너무나도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부품을 찾고 있다라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냥 팔지 말고 계속 갖고 있으라는 말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반도체 산업이 원래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올라갈 때는 하늘로, 내려갈 때는 바닥으로 간다. 뭐 HBM 시장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의 CXMT까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공급이 늘어나거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는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떤 분들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투자를 하고도 계십니다. 투자는 희망을 사는 일이긴 하지만 또 한 기업에 너무 전부 올인하는 것도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하는 저의 개인적인 염려입니다. 한국 경제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건강하게 또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계속 잘 되어야 하는 거 맞지요. 하지만 동시에 바이오, 로봇, 우주산업, 문화 콘텐츠,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함께 한국에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를 한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너무 많이 흔들면 언젠가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염려가 되죠. SK 하이닉스의 성공 분명 한국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또 한 기업의 성공이 곧 국가의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과연 대한민국은 SK 하이닉스 이후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 워싱턴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아침에는 선선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다가 또 오후에는 땀을 흘리고 저녁에는 오늘은 우산을 또 찾게 되어야 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선글라스와 우산을 함께 챙겨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늦게 야외 모임이나 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일정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천둥이 들리면 즉시 실내로 대피하시고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야외 활동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릴 적에 엄마가 싸주시던 그 김밥, 네 김밥이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11시에 1시까지 리 김밥, 리 라면 콤보 9불 99에 네, 드실 수 있습니다. K-Radio 카톡으로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께 20불 쿠폰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전통 한국식 중화요리 진짜 맛을 찾고 계신 분들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또 20불 쿠폰 카톡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의 가곡 또 아름다운 한국의 가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또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피어나는 순간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꽃을 기다리는 시간 역시 아름답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서정시 가운데 하나,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꽃을 노래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김영랑은 순수 서정시의 시인으로 불립니다. 1930년대 시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노래했습니다. 그의 시에는 화려한 표현보다 맑고 깊은 울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도록 사로잡아온 대표작입니다. 시인은 모란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모란이 피는 순간보다 피기까지의 기다림과 지고 난 뒤의 허전함을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은 기다림과 이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모란은 예부터 부귀와 아름다움,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영랑의 시에는 시에서 모란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며 설레고 꽃이 지면 깊은 허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꽃은 다시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도 모란이 피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졸업을 기다리는 시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꿈을 믿으며 견뎌내는 인고의 시간. 기다림은 때로 길고 답답합니다. 마치 터널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기다림이 있기에 기쁨도 기대감도 설렘도 더욱 깊어집니다. 꽃은 하루아침에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시간이라는 계절이 마치 지나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이 시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하나의 저마다의 모란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시 만날 가족, 다시 걸어볼 고향의 골목길, 그 기다림이 있기에 오늘을 견디고 그 희망이 있기에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김영랑은 기다림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림을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오래 기다리고 계신가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 조급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모란을 떠올려 보세요. 꽃은 자신의 계절이 오면 반드시 피어납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순간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여러분의 꽃이 조용히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화의 시간을 기대하며 이제 김영랑 시인의 아름다운 언어가 선율을 만나 더욱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한국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작곡가 정영주의 버전으로 오늘은 이 가곡을 들으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꿈, 그리고 언젠가 다시 피어날 여러분 자신의 모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함께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꽃이 피는 순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꽃을 피워낸 것은 긴 겨울을 견딘 시간과 보이지 않는 뿌리의 인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란이 해마다 다시 피어나듯 우리의 희망도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이 시간에는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우리 DMB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신앙 여정과 목회 철학 그리고 워싱턴 지역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갖고 계신 그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김찬영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목사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친한 목사님이신데 워싱턴 성도교회 메일랜드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또 2018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또 섬겼던 우리 주명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장로교회 PCA 교단 소속이고 또 메릴랜드 락빌에 위치한 워싱턴 성도교회를 섬기고 계신 주명식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명식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2: 예, 네, 반갑습니다.
0: 네,
1: 목사님 저는 목사님 되게 어리게 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벌써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딸이 대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몇 번 봤는데 그렇게 큰 애들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 좀 반갑습니다, 목사님.
0: 이녀 일남이시네요.
2: 예.
0: 아, 좀 다복하시고, 네. 목회하시면서 또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와 또 가정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2: 예, 뭐 큰 아들은 지금 뭐 대학을 그 졸업하고
1: 네.
2: 교수님을 도와서 또 뭐 리서치를 좀 하고 있고요.
0: 네. 네.
2: 또 딸은 그 김찬영 목사님 언급한 것처럼 대학교 3학년이고
1: 어허.
2: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아미 아르투시 해갖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또 막내는 또 6학년 딸아이가 있어요.
0: 아,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2: 예, 네. 막내는 미국에서는 늦둥이.
0: 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네요.
2: 목회하면서 힘들 때 힘내라고.
1: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
0: 네.
1: 목회자들 모임 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음악 또 이렇게 연주도 하고
0: 네.
1: 좀 귀한 자녀들이에요.
0: 그러시군요. 또 이제 이렇게 귀한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또 무엇보다도 또 사모님 함께 하시죠.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2: 네, 아내가 그 인생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데
0: 네.
2: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0: 네.
2: 아내는 늘 남편 가는 길에 있어서 늘 함께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본인이 미국 올 때에도 한국에서 특수교사 한 14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2: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 가는 길에 도움을 되고자 따라와주고 지금도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개척교회를 두 번 하는데 그 사모님들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를 가장 싫어한대요.
0: 아.
2: 그런데 제 아내는 네. 두 번씩이나 시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하거나
0: 네.
2: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게 순종적으로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0: 아, 두 번을 개척을 하셨다고 지금
2: 그쵸.
0: 말씀하셨어요. 네.
2: 예. 그게 플로리다 템파에서 네. 한 12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그때에도 이제 미국 장로교 PCA 교단 내에서 한번 개척했었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로 3년 전에
1: 네.
2: 한 장로님 가정과 함께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섬겨오고
0: 네.
2: 있습니다.
1: 아유.
0: 메릴랜드 오신 지가 지금 이제 3년 되셨군요.
2: 8월 네. 둘째 주가 딱 3주년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목사님 되게 오랫동안 교제한 것 같아요. 오자마자
0: 아.
1: 교제를 시작해서 그런지 되게 오래 교제하는 목사님 같아요.
0: 네.
1: 그렇군요.
0: 목사님께서 이제 이 지역에 교회가 3주년이 되시고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개척하시면서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2: 그런 점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개척의 뜻을 같이 하는 핵심 멤버가 좀 있는 그런 그룹이 있는 교회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가정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이제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또 비전 이런 게 있어갖고 이곳이 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2: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줄 알고 열심히 노방 전도 한인마트에서 앞에서도
0: 네.
2: 하고 뭐 그랬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할 네. 것에 대한 확신은 네.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그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또 이제 동안에 만들어 하나님께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이곳을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지금 이 하는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더 구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2: 네.
0: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아마도 이 책을 먼저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좀 특별한 제목이에요.
2: 예.
0: 무당엄마 목사아들. 어떤 내용일까요? 네.
2: 예, 책 제목 자체가 너무 도전적이고 네. 너무 신기한 네. 제목이죠.
0: 네. 네.
2: 엄마는 실질적으로 내림굿을 받은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 마귀 사탄의 영을 실제로 이제 몸으로 받아서
0: 네.
2: 예, 무당의 일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로 또 소명을 주셔갖고
0: 네.
2: 목사로 소원한 가운데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저는 이제 목사로 소명받아서 목사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아, 일이 한 집안에
0: 그렇군요.
2: 두 종교가 있는 아주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고
0: 네 그, 하나로 합치라고들 하시죠.
2: 예, 한쪽으로 네. 대부분 이렇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한쪽으로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저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 가족은 다 아버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지만 되는 결국 네. 또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 돼서 무업을 하니까 생계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유지되잖아요.
0: 아, 네.
2: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너가 지금 집안을 이제 말아먹는다는
0: 네.
2: 소위 말해서
0: 아,
2: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업의 길을 가는데 자식이 부모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고 따라야 주는
0: 네.
2: 게 기본적인 예절이고 뭐 도리인데 넌
0: 네.
2: 어떻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걸 목사의 길을 가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0: 그러시군요.
2: 집안이 망한다는
0: 네.
2: 얘기가 많이 들었죠.
1: 어떻게 하면 목사님 때문에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길인데 알지 못하시고 또 무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눈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2: 예.
1: 거기 그 상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겠어요, 목사님.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된 그 어떤 배경이나 어떤 것이 있나요?
2: 저희 부모님 고향은 요즘 그 인천 공항이 들어선 인천 그 공항이 사실은 용유도하고 영종도 양쪽을
0: 네.
2: 막아서 세운 거거든요.
1: 네.
2: 근데 저희 집이 용유도 이제 덕교동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뭐 양식 많이 했었고요. 어촌기에서요.
0: 네.
2: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배 선조로서 이제 꽃게잡이라든가 주로 이제 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바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 또 복받기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었어요.
0: 네.
2: 그래서 뭐 지금도 그곳에 가면 뭐 선녀바위니 장군바위니 뭐 다 지금 좀 보존돼 있고요. 그리고 뭐 용왕신도 섬기고
0: 네.
2: 또 굿도 많이 네. 했고 어머니는 전부로 다녔었고
0: 네.
2: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0: 네.
2: 그리고서 이제 2년 있다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간 그 사이에 이전에 이제 우상숭배 쭉 했는데 때가 됐는지
0: 네.
2: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어머니가 이제 인천에 있는 철마산 굿당에서 내림굿을 받은 거죠.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다 그래요.
0: 난리가 아니었다는 게 어떤?
2: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내림굿을 받는데 신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머니가 열아홉 귀신 정도가 이제 각자의 신 이름으로 내려왔거든요. 신 내림이에요.
0: 네, 네.
2: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장군 신이 들어와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0: 근데 작두도 타셨군요.
2: 작두를 네. 타는데 그 뭐 쌍작두를 타는 무당도 있고 외작두를 타는 무당도 있고 못 타는 무당도 있는데
0: 네.
2: 어머니는 이제 맨발로 이제 외작두를 타갖고 내림굿 타는 그 산당에 이제 가장 근심이 내렸다고 그래서 뭐 어머니가 그 그 작두 위에서 이제 공수, 예언 이런 거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 구경 온 사람들이 예언 들으려고, 네. 공수 들으려고 막 네, 네. 울고 뭐 서 들으려고 막 난리였고, 또 그 당시에 또 어머니를 또 무당도 그냥 하면 안 돼.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자격증이 아, 있고 또 무당 협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협회 회원이 돼야지 동네에서 자격 부탁으로 하면 민원 들어가잖아요. 그 보호해 네.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요.
0: 그렇군요.
2: 어머니는 무속 자격증도 있고 협회 회원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굿을 했는데 아주 큰 굿 황해도 굿을 해갖고 이게 무형문화재로 하려는 그런 추대 그런 네. 그 작업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0: 네.
2: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이었죠.
0: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무녀셨군요.
2: 아, 그렇죠. 무당도 이렇게 네. 등급이 있어가지고.
0: 등급이 있으신데.
2: 아. 처음 받은 게 무당들은 뭐 애기 동자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0: 네,
2: 하고.
0: 네.
1: 아, 그렇군요.
2: 어머니는 아. 이제 방방 뜨면서 이렇게 구술한다 그래서
0: 네.
2: 어머니는 선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부적수고 전만 보는 이렇게 네, 네. 안증거리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무당도 있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이제 굿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공수를 주는 신의 이렇게 언어로 각 사람들을 보면 다 보죠. 집안을 보고 네. 문제 있는 거를 예언해 주고 뭐 해답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아, 많이 열광하고 막
0: 그러셨군요.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2: 아 그럼요. 네. 신도들이 몇백 명이 있었죠.
1: 그랬군요.
0: 아, 참 저희가 와. 잘 알지 못하는 그 또 그런 세계를 너무나도 목사님께서 잘 아시겠어요. 네.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과정에 또 실제로 그 영적인 존재를 보신 거잖아요. 또 다른 영의 세계를.
2: 아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그 무속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마음에는 사단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
2: 저의 몸에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0: 네, 네.
2: 근데 한 집 안에 같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영은
0: 네.
2: 세상의 어떤 영보다도 귀신이니 뭐 사탄이든 사탄의 할아버지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눌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1: 아,
2: 어머니 때문에 네. 힘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0: 네.
2: 어머니가 이렇게 그 집안에서 조그만 굿도 하시고 뭐 늘 점 보고 점 오는 네. 손님도 보고 네. 그랬지만 네. 저는 괜찮았는데 어머니가 괴롭죠.
0: 아 어머니가 괴로우셨어요.
2: 어머니가 괴로워갖고요. 네. 하나 기억나는 것은 친할머니도 무당이었어요. 대물림으로 이제 어머니가 네. 이제 무당된 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그 내림굿을 받은 이유가 만약에 어머니가 안 받는다. 그럼 한 대 걸러서 누나가 받는다 그러니까.
1: 아, 그 무서운
2: 누나가.
0: 그렇게 되는.
2: 그러니까 이제 네. 어머니가 이제.
0: 그걸 받으셨군요.
2: 엉엉 울면서 내 자녀만큼은 무당 만들 수 없다고 어머니가 이제.
1: 희생을 하신 거예요.
2: 받았죠.
0: 아, 그러셨군요.
2: 근데 그 할머니가 친한, 나중에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제가 전도해서.
0: 네.
2: 그쵸? 근데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법당에 성경책이라든가 찬송가 이런 거 놓지 마라. 어머니가 그거 하지 않아도 제가 집안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괴롭고요. 제가 있으면은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0: 아.
2: 그게 무업이 생계수단인데
0: 네,
2: 어머니가.
0: 안
2: 되고
0: 네, 네.
2: 어머니가 괴롭고 두통도 있으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괴롭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이제 저에 대해서 험한 말도 많이 했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뭐 쫓아내기도 했었고
0: 네.
2: 집에서.
0: 네.
1: 그러니까 무당의 그 신이 아무리 강해도 좀 하나님의 영에게는 아무로 힘을 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시골에서 네. 자라서 그런 그 무당들이 구다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그 시골에 초등학교 교회 다녔던 그 형이 그곳에 가니까 이 무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0: 네.
1: 사람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나가라고 그 쫓아낸 다음에 구슬을 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예수 믿는 그 영이 좀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파워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목사님의 소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2: 처음 제 교회에 다니게 된 거는 그 저희 집이 용유도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2: 그곳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없어서 인천 무수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둘째 이모님이 귀회를 다녔어요.
1: 아, 이모님.
0: 이모님을 통해서
2: 네. 이모님이 이제 그 시골에서 오고 그랬으니까 친구들도 사귀라고 그래서 이제 귀회를 저를 데려가고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고 노는 거 좋으니까 또 어머니가 그 당시에 우상숭배 많이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지 않았어요.
0: 네.
2: 무당되기 전에는.
0: 네.
2: 그래서 이제 교회 3년 다녔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일요일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대학 가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양리를 딱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전도 훈련.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확 바뀌었죠.
0: 네.
2: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셨고요.
0: 네.
2: 그래서 목사로 선함 이후부터 이제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0: 네.
1: 정말 영적 전쟁이
0: 영적 전쟁에 정말 한복판에 계셨네요. 네.
1: 어머니는 무속의 길을 또 내림받아서 하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건 그냥 정말 전쟁이 일어났겠네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겠네요.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그래도 집에서 한 번은 어머니 뜻을 반대한다고 저를 이제 그 호주로 유학 보내려고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용료도 그 보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0: 네.
2: 인천에 뭐 아파트 세 채를 살 정도로 보상이 많이 나왔고
0: 네.
2: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저를 호주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대신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1년 동안은 보상받은 거는 너 학비 대주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무당을 해서 버는 돈을 너 지원을 해줄 테니까
0: 네.
2: 한 조건이 너 예수 믿지 마라.
1: 아,
2: 네. 제가 그 싫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어요. 그날이 엄청나게 비 오고 막 그런 날이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옷이라든가 수건 같은 데 뭐 십자가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런 거 다 가위로 오려내고 다 불태우고 책도 다 불태우고 뭐 앞마당에서 성경 찬송가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끝났 이제 부모 자식 아니라고
0: 네.
2: 호적에서 판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럼 그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 믿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제정신으로 했겠냐. 어머니 나중에 네. 그 다 알아요.
0: 네.
2: 그 저한테 그때 미안했다고.
1: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신 거네요.
2: 그렇죠.
1: 어떻게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당 중에서 또 최고의 어떤 네. 경지 잃었던 무당이었는데 또 아들도 쫓아내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또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됐을까요?
2: 근데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이잖아요.
0: 네.
2: 어쨌든 그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든 그래도 섬겨야 되는 자녀에 대한 도리가 있고 그래서
0: 네.
2: 몇 번 전화하고 막 시도했는데 받지도 않고 다 끊어버리고 그런데 아무리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드리는 거예요.
0: 네.
2: 그러면 이제 명절 때는 살짝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있다 오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에 대한 소명을 줘갖고 신대를 가야 되는지 그런데 주변에 막 상담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아, 너는 엄마가 무당이고 네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너가 무슨 뭐 전도사하고 무슨 목사라냐 이런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을 텐데
0: 네,
2: 제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 들어가야겠다. 부모님을 어떻게든 한번 전도를 한번 시도해보고 신대원은 나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졸업하지만 집에 갔어요.
1: 네.
2: 근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 한 몇 년 했었거든요. 한 6년 정도 실제로 무업을 하는 상태였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신도들이 있는데 단골들이 네. 있는데 그리고 점괘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2: 어머니가 괴롭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더 사랑으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전에는 좀 신앙이 좀 약해갖고 영적으로 약하면 엄마 무당이 무섭잖아요.
0: 네.
2: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몸을 이렇게 안마를 해줬어요.
0: 안마를, 네.
2: 엄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손이 네, 네. 귀신이 함께하는 어머니 몸이 닿으니까 그때마다 몸이 아수시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0: 네.
2: 그리고 손님은 더 안 오고.
0: 네.
2: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영적으로 어머니가 눌리고 그 영역이 떨어지면 뭐 산기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 바다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가 약간 영적으로 약해진 그런 모습 보고서 전도할 기회를 그 만든 게 제가 졸업식 때 어머니를 초대를 했어요.
1: 졸업식 때.
2: 대학교 졸업식 때. 근데 네.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제가 네. 또 대표까지 했었거든요. 연순장을 했었는데 선교단체에서.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졸업식 때 있지만 그 전에 이제 파송예배, 졸업예배를 해드려줘요.
0: 네.
2: 저는 이제 학교 졸업식이라고 부모님을 초대해놓고 실제로는 그 파송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2: 부모님은 난생 처음으로 교회, 사실 교회는 교회 건물 아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하는 파송예배, 네. 그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1: 네.
2: 그곳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온 게 못 모르고. 근데 차 찬양하고 예배들이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괴로워서 아니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네. 무당인
0: 계시기가 힘드셨겠네요.
2: 예배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장소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너무 두통도 심하고 막 몸도 아프고 막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아들이 성교단체 대표고 체면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0: 못하셨군요.
2: 그걸 참았어요.
0: 아유,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인천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진짜 손님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0: 네.
2: 영적으로 완전히 어머니가 완전히 다운돼 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손님들도 안 오고 그러는 찰나에 동네에 있는 이제 저희 집에 구월동에 있었는데 개척회 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러 왔다가 저희 집에 들은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딱 근데 전도를 왔는데 어머니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좀 심이 약해졌어도 영적으로 다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알고 오자마자 고춧가루 뿌리고 뭐 소금 뿌리고 나가라가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전도로 온 것 같아 느낌이.
0: 네.
2: 그래서 그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목사 만나고 싶다고 주소를 받아갖고 그날 가서 그 목사님을 저녁 때 만났어요. 근처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0: 네.
2: 그 목사님과 이제 저녁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도 이제 강원도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예수님 믿은 케이스라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0: 그러셨군요. 네.
2: 그러면 내일 우리 어머니 좀 전도 하러 다시 와달라고 약속했어요.
0: 네.
2: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친구 목사님 세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분에서 이렇게 왔어요.
0: 네. 네. 처음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2: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머니 또 이제 맨발로 뛰쳐갖고 네. 나갔고요. 그러다 아버지는 이제 손님이니까 이제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들은 막 야단치셨죠. 아니 어머니가 무업을 하는데 남의 영업을 방해해도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지 이게 무슨 경우냐고.
0: 상도들게 이렇게 되는 거.
2: 막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목사로 서원하고 준비한다는 거 아니까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7시에 왔거든요. 근데 밤 11시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그러셨어요? 아침 7시 와가지고.
2: 네. 아니, 저녁에 7시에 오셔갖고,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2: 네 시간 동안 저는 뭐 커피 대접하고 과일 대접하고 네. 하면서 하는데 어머니는 맨발에 뛰쳐나갔고, 근데 이제 11시 되니까 이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동안에 내가 딱 보니까 어머니가 앞집 할머니 집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마음속으로는 목사님들 어머니한테 인사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또 오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아침 할머니 댁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인사드리려고 가보니까 엄마는 이제 아침 할머니한테 신세 한탄하면서 소주를 2엽짜리 두 병을 마시고 약간 좀
0: 취하셨군요.
2: 취한
0: 네.
2: 기분에 근데 정신은 똑바랐다 그래요.
0: 네.
2: 근데 거기서 이제 있는 거야.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앞집 할머니가 목사님들 같이 가서 인사를 오니까 저희 집안에 그런 거 어머니가 무당이고 제가 목사를 준비한다는 거 아침 할머니 다 알고 계셨거든요.
0: 네.
2: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0: 아, 네. 네,
2: 근데 이제 그분이 할머니가 어머니를 설득했죠. 아들 뜻 따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설득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믿겠다. 그래서 11시 넘어서 앞집 할머니하고 목사님들하고 다시 저희 집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앞집 할머니가 중요한 간증을 한 거예요. 본인도 내림굿을 받았는데 내림굿이 무업을 하는 내림굿이 아니라 그 시인의 그 풍파를 잠재우기 위한 내림굿을 받은 거예요. 이분도 뭐 식당 다 하고 남편은 경찰이 잘 살다가 시내 풍파 겪으면서 이제 망했던.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제 그 식당 할 때 이제 옆집 분이 우리 귀에 부흥이 하니까 한번 하도 오라오라 그래갖고 귀찮아갖고 한번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제 강대산에서 불이 날라와서 자기 몸에 이렇게 머리에 부어지면서 요년아 내가 졌다. 귀신이 세 번 요년아 내가 졌다. 나가는 이 간증을 목사님들과 아버지 엄마한테 한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틈을 타서 이제 무당이가 돼봤자 이 무업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니까 이 아찔 할머니가 그 증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드님의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아드님 뜻 따르라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제 계속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아주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남편이 믿으면 저도 믿을게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예수님 믿으실 거냐, 영접할 거냐, 그러니까 영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어머니도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1: 그날처럼.
2: 예, 어머니가 무당이잖아요.
0: 네.
2: 여러 귀신 들려 있잖아요.
0: 네.
2: 뭐 장군신도 들려갖고 뭐 외적들을 탈 정도로 심리학이 그렇게 되게 강했던 분인데 복음 받아들인 다음에 귀신이 떠났어요.
1: 그날
0: 아, 그냥
2: 떠났어요.
0: 네.
2: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머니가 법당이 되게 컸거든요. 그 당시에 돈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드는 그거를 다 처분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거 다 봉고 트럭으로 세대에 갖고 인천 앞바다에 다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 새벽 2시 넘어서 목사님들은 그 우상들 이런 거 다 가지고 이제 떠나셨고.
1: 아, 그날 밤에 다 물건을 다 빼내.
2: 다 뺐어요 그날로.
0: 그날 그냥 다 역사가 이루어진 거네요. 정말
2: 기적이네요. 귀신이 떠났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어머니가 무당되면서 술과 담배를 그냥 할아버지 신이 들려갖고 그 뭐 담배도 하루에 두세 갈 피고 술도 엄청나게 드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날 술 담배 딱 끊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신이 역사하는 뭐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한 6년 동안 또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기도하고 돌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무당들 중에 다시 돌아간 케이스도 엄청나게 또 많아요.
1: 거기 기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2: 그렇죠. 누군가가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랬던 거죠. 그리고서 어머니 저는 그리고서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재밌는 게 그게 아까 뭐 김찬영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에 비하면 이렇게 우리는 그 사탄 영, 뭐 귀신의 영, 뭐 되게 두려운 존재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긴 했지만 뭐 한 시간 반 그 정도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저 전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북 두들기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0: 네.
2: 자기 신한테. 근데 그거 아무런 영향도 없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0: 네.
2: 제가 응답돼 아까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일부터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하던 대로 새벽 기도부터 다니셔야 된다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시니까 그 다음날, 뭐 금요일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 다니셨는데 그래도 영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있죠.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 금요 예배를 갔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칠판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면서 이제 요점을 쓰시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글씨를 딱 썼는데 갑자기 거기서 빛이 어머니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봤어요. 한 10명 안 되게 예배 드렸는데 저도 안 보였고 저는 뭐 깨달았고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임마누엘에 대해서 네. 믿고 안 보였는데 다른 사람 다 못 봤는데 어머니는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를 그 임마누엘 그 마치 그 섬광처럼 환한 빛이 어머니 마음속에 확 들어가 저보고 옆에 있는 저보고 조심해서 야야야야 저게 뭐

0: 이렇게 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네. 은근히 물어봐.
1: 네.
0: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미래에 대한 네. 불안하고 그쵸. 궁금하니까
2: 네.
0: 또 어머니가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머니한테 이거 예수 믿으면 엄마 그거 첫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네. 주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떠오른다고 그거 얘기하면 공수지만 안 된다고 엄마한테 네. 철저히 해갖고서 이제 그런 걸 말했죠.
1: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어머님께서 확실하게 받으셨네요. 네. 아, 참
2: 예, 좀 극적이신 네. 사건. 우리도 아까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무당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 목회하면서도 약간 섬뜩한 게 있거든요. 잘 안 가려고.
1: 네.
2: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오히려 이겨내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0: 그렇죠. 어머니는 권사님.
1: 권사님 되셨어요. 네.
0: 아버지는 안수집사로 다 은퇴하셨지만 나이가 네. 70대셨지만
2: 네.
0: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서 그 우상 숭배 그 결과로서 집안에서 일어났던 신의 풍파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0: 풍파로 인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경제로 그 보상 같은 거 거의 많이 잃었고 집도 뭐 잃고 막 그리고 어머니는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의 풍파로 그 귀신이 친 게 사탄이 친 게 물질 갖고 쳤고
1: 네.
0: 그리고 의리 형제 간에 네. 형제 자매 간에 의리 네. 네. 이간질하고 갈라지게 하는 걸로 쳤고 어머니 몸 건강 가지고 치고 네. 뭐 30일 동안 굶은데도 몸이 빼짝만 했는데도 뭐 물도 안 마셨는데도 뭐 살아 있고 신병 때문에 세 가지를 건강 문제로 치고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서 하는 6년에 걸쳐서 다 없어 보고 듣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1: 네.
0: 그래서 그 고통을 알잖아요.
2: 네.
0: 그리고 그 아들과 그 갈등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발 벗고 도와주라고. 그 집안에서 자기네들은 네. 아닌 것 같아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그 갈등이 무당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요. 뭐 세상에서는 뭐 세상에서는 뭐 전통을 뭐 유지하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막 포장하지만 그 영은요.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갖고 내 의지 없이 이리저리 이끌려가고
1: 네. 아.
0: 그 종노릇하는 게 뭐 좋겠어요.
1: 아, 그러니까,
0: 그래서 밥 먹고 네. 도와주려 해서 어머니하고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전도만 다녔던 것 같고요.
1: 네.
0: 제일 처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무당할 때 단골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2: 좀 씁쓸하지만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0: 어머니 전손님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은 교회 다니세요. 크리스찬이세요.
1: 네.
0: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네. 무당된 사람들이 대부분 한 반 이상은 다 교회 다니세요. 왜냐하면 신병 이런 거 고칠 적에 주변에서 들은 게 있거든요. 뭐 예수신이 네. 가장 세다 이런 얘기 네.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다 교회, 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자기 네. 신병 고치려고 다 네. 걸쳐서. 또 무당 중에 그런 무당도 있어요. 큰 무당이 되려면 교회 다녀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당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인천에서 한 5, 6년 정도
1: 네.
0: 무속, 그 굿당, 그 굿당도 대여섯 군데 있거든요. 다 굿당도 다녀보고 전도하려고. 무당들도 많이, 어머니 또 동료들 많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다 만나고. 근데 전도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교회에서 뭐 특수 전문 사역으로 감당되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1: 네.
0: 섬기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또 인내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당들 그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다면 도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2: 그렇죠. 또 장기간으로 그렇군요. 도와줘야 되니까.
0: 네. 맞아요.
2: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지만 그래도 5, 6년 동안 계속 그거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아마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 다니시고 목사님의 어떤 그런 사역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런 시간도 낼 수 있었지만 외부 사람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많이 있겠네요.
1: 네. 아, 오늘

0: 참 목사님의 그 어머님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결국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진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1: 저는 우선적으로 저 개인에게 네. 저는 그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목회를 하는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요.
0: 네.
1: 제 자신이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그 불쌍히 여기다.
0: 불쌍히 여기다.
1: 이 단어예요. 아. 그게 이제 네. 그게 원문상, 원문상의 의미가 좀 스프랑코 니조마이라고요.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상대방과 공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0: 네.
1: 그래서 돕는 데까지 나가는
0: 아,
1: 그게 불쌍히 여기는
0: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는군요.
1: 동정이 아니고
0: 네.
1: 그거를 넘어서서 도와주는 데까지 나가는 그게 뭐 선한 사마리안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0: 네.
1: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뭐 첨단 과학 시대를 할지라도 요즘 무당 전복 이런 게 또 이전부터 더 많아지고 있어요.
0: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뭐 쇼에서도 예. 무당을 그렇죠. 소재로 한 쇼들도
1: 소재로 한 것도 되게 많죠.
0: 네.
1: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목회 방향 가운데 늘 생각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도둑은
0: 네.
1: 그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데 세상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옷을 입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빼앗아서 영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으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목회의 방향이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미 목회 가운데 뭐 그 지역의 필요, 교회의 필요, 성도의 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소망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다는 예수님으로 아, 네.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목회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복음 중심적이고 복음의 능력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 뭐 축사에서 어머니 귀신 쫓은 게 아니라
0: 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또 복음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그래서 귀에 피워도 복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고요.
2: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 안타깝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걸으셨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확실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싶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예끄리실 것 같고 또 목사님이 그 복음을 주니까 더 신뢰가 가고 목사님 그것을 걸어왔던 분이고 또 체험했던 분이고 또 가정 안에서 그것을 보았던 분이고 그래서 청취자들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또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그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무당이 됐을 때 그런
0: 네.
1: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신은 다 똑같은 거다. 아니라는
0: 네.
1: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0: 네.
1: 뭐 세상도 좀 취하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도 취하고 뭐 예수님이서 다른 종교에도 조금 이렇게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세상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어머님은 정말로 그 영적으로 무녀의 삶과 네, 그 또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누구보다도 정말 체감을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도 그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요.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던 것들에 대해서 참 너무 기대함이 큽니다. 간증도 많이 하셨고요. 여러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시기도 하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1: 그 전도하다가 한 만났던 그 자매님이 어머니하고 저의 간증을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 아버지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인생에 소망 없이 늘 술로 지새우고 그 엄마를 구타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뒤에 이 한마디를 딱 붙이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0: 의심.
1: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네. 저도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책도 쓰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간증 프로에 나가서 간증도 여러 번 했지만 결국은 이 간증을 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네.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상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사람이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그냥 들은 거를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거지 내 삶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청취자들이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실제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저의 가정처럼 좀 이민사회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목사님 교회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입니까?
1: 아, 저희 교회는 그 미국 장로교 PC의 소속 교회고요. 네. 그 메릴랜드 락빌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함께 개척한 그 장로님과 권사님 네. 두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 거는 장로님, 권사님 참 요즘 시대에 되도록이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건물 있고 사람들 좀 이민사회는 특히 사람들이 네. 더 많아갖고 교제도 하고 싶고 정보도 그렇죠. 얻고 싶고 네. 또 자녀 교육 관련된 거 또 프로그램 액티비티 뭐 이런 거 많이 고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당신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개척하는 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요즘은 결론은 그거더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제 몇 달 전부터 장로님 가정과 더불어 새벽기도 하면서
0: 네.
1: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때
0: 네.
1: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제 소망하고 있죠.
0: 네. 네.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지 저희가 함께 또 응원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참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워싱턴 지역에 이 지역의 DMV 지역에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인 동포분들, 또 뭐 크리스찬들도 계시고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좋은 말씀으로 좀 축복의 말씀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머니가 무장계 때문에 당했던 고난, 환난, 여러 가지 힘들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그런데 또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집이 또 복받은 것도 있고
0: 네.
1: 지금까지 뭐 그리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구절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속에서 우리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했던 것도 있고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한 가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저희 집안 같은 경우 어머니가 무당되고 가장이 겪었던 그 고통 때문에
0: 네.
1: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네. 대해서 이렇게 또 쓰임받는 그 계기가 되었기
0: 네.
1: 때문에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도 받고 또 감동도 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 그 책도 했지만 지금 한 16,000개에서 17,000개 교회, 전 세계 한 100여 교회들이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눴던 귀한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서 한 가지 제 가슴에 계속 남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셨던 이야기, 나와 같은 사람 좀 도와달라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은 진심이었던 것 같고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또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워싱턴 성도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 주명식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삶에 어쩔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또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은 좀 더 좀 특별한 삶을 사셨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앙의 간증을 오늘 듣게 돼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어려움들을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 주명식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은 많은 위로와 회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시는 찬양을 좀 말씀해 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찬송가는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요. 430장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저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무엇도 저를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할 수 없는데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내 인생과 신앙 가운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 가사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3: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2: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3: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2: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4: 애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게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게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게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게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게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게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게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페이오프 어마운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핵심 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를 강화합니다.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국방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AI 투자 확대에 대한 수익성 우려로 오라클의 신용 위험 지표인 CDS가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피디,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첫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 갤럭시 카드를 출시하면서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 스마트폰을 넘어 금융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IMF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약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 정부가 중동지역 긴장 고조를 이유로 전 세계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동지역 체류 국민들에게는 항공편 차질과 연공 폐쇄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오는 10월 러시아 방문을 추진합니다. 미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FBI 수장의 러시아 행이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 감형 신청 6천여 건을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네티컷주의 한 압류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 안에서 전 소유주 가족 등 유해 3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관련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취재원 확인을 위한 수사 과정에서 기자 가족들의 통화 기록까지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뉴욕타임스 기자 3명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소환장에는 해당 기자들의 통화 기록뿐 아니라 기자 한 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두 명의 배우자 통화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검찰이 형사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소환 대상에 포함된 가족 중 한 명은 환자 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다른 배우자 중 한 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8일과 9일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관련 기사에서 비롯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카타르 정부가 제공한 새 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일부 보안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FBI 요원들은 관련 기자들에게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고 법무부는 보도 과정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취재원 확인을 위해 기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통화 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은 언론의 취재 활동과 사생활 보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소환장은 해당 기사 작성 시점보다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의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특정 기사와 관련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취재 활동 전반을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이번 조치에 대해 기자들의 비공개 취재원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이뤄진 이례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이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의 대상은 언론인이 아니라 국가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자 대상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제출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오는 23일 뉴욕타임스 측이 제기한 소환장 무효화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원인 규명이 다시 혼선에 빠졌습니다. FDA가 당초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던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의 양상추 검사 결과가 위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둘러싼 조사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발병 경로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20일 식품의약국 FDA가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팜스의 양상추가 사이클로스포라증과 관련이 있다는 실험실 결과가 가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FDA는 테일러팜스에 오염된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타코벨 등에 공급되면서 전국적인 기생충 감염 사태를 일으켰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번복한 겁니다. 테일러팜스 측은 FDA가 이 같은 오판에 대해 회사 측에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기생충의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34개 주에서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일러팜스의 양상추 리콜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일러팜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멕시코 중부에서 공급해 알라바마, 아칸소 등 27개 주에 유통한 아이스버그 양상추 리콜을 완료했습니다. FDA도 가짜 양성 결과와는 별개로 테일러팜스와 사이클로스포라증 발병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FDA는 이날 SNS를 통해서 FDA의 역학조사와 발병 데이터는 테일러팜스의 체를 친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FDA 측은 현재까지 사이클로스포라증 원인 기생충이 검출된 제품은 없다면서도 가짜 양성 결과가 결코 오염이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주말에 기록적인 폭우로 뉴욕시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뉴욕 유저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또다시 강한 폭풍과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돌발 홍수와 강풍, 토네이도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기상당국은 21일 화요일 또다시 강한 폭풍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지난 토요일 폭우를 몰고 왔던 폭풍과 비슷한 성격으로 돌발적인 홍수, 국지성 토네이도, 시속 수십 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우박이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매우 집중적인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며 많게는 그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비구름은 지난 주말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 침수 위험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인 침수와 배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비와 천둥, 번개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 수요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일대에는 지난 주말 돌발 홍수로 주택가 일대 지하실과 차고가 침수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대규모 침수와 인명피해를 입었던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강수만 예보돼도 차량부터 옮기고 지하실 물건을 치우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음식과 의류, 가전제품이 매번 비만 오면 못 쓰게 된다며 비가 올 때마다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3: When it's rain, we knew that it's going to be flooding. First, we had to move the vehicles. Now we're going downstairs, moving our stuff and storage. Food is spoiled, clothes is spoiled, appliances. It's like we have to restart our lives every single time a rain comes, which is terrible. Anyone should have that.
2: 또 다른 주민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배수구 때문에 온수가 변기와 욕조를 통해 역류하면서 지하실이 침수되고 있다며 악취까지 심해 피해가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3: It's all dirty water. You don't want to be, it stinks. You don't want to be in it. Because it's my house. I have to sleep in my house. Got to do anything to save my family. It's hectic. It's chaotic.
2: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플러싱 지역이 지형적으로 돌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이라 사전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배수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There's the topography of this area. That's very difficult to combat. But information is really key. Early interventions are key. We're giving pumps out to the residents so they can clear out their basements. You know, giving them information, making sure that the streets are clear.
2: 하지만 주민들은 펌프 지원은 침수된 물을 스스로 퍼내라는 것이 아니냐며 배수시설과 지형에 맞는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Even if you call like emergency people, they just give the pump. Like whatever you're supposed to do, we already have a pump.
2: 주말 폭우로 퀸즈 베이사이드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는 완전히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고립됐으며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와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일부 구간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소호에서는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형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걸으면서 침수된 도로를 건너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시티필드에서 예정됐던 싱어송라이터 노아 카한의 공연은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됐으며 예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의 경기 역시 하루 연기되며 다음 날 더블 헤더, 즉 하루에 두 번의 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변경됐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해변과 수영장, 퀸즈 지역 야외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뉴욕시에는 약 4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뉴저지 해켄색에는 5.4인치, 엘리자베스 지역에는 4.5인치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당국은 21일 화요일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와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하고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침수 도로나 지하 공간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K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프

0: 인생의 자기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지역 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잇따라 낮추며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도로 대부분은 주거 지역 내 도로로 주민들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몽고메리 카운티는 메릴랜드주 교통당국과 협력해 카운티와 주정부가 공동 관리하는 5개 주요 도로 구간의 제한 속도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간에는 노스 베데스타 지역의 몬트로즈 로드와 조시아 헨슨 파크웨이, 락빌 지역의 다네스타운 로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도로의 제한 속도는 현재보다 낮아져 시속 25마일에서 35마일 정도로 조정될 예정이며 새로운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은 오는 8월 말까지 설치될 계획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지역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지역 도로는 시속 20마일까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는 시속 15마일까지 제한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비전 제로 담당자인 웨인드 홀랜드는 고속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설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노스 베데스타의 몬트로즈 로드와 유니버시티 블러바드 웨스트 일부 구간, 몽고메리 빌리지 에비뉴, 랜돌프 로드 일부 구간에서도 안전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단순히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단속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홀랜드는 여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과속 주의 산만 운전, 음주 및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례가 많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운티는 제한속도 조정 과정에서 도로의 위치와 구조,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조정과 도로 설계 개선을 이어가며 교통사고와 사망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4: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하는 등 미국과 AI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으로 지정해 압박하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AI 모델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기업들의 사용을 가로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제한 명단 지정 같은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중국산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건으로 중국 AI 모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나 국내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중국 모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강경파가 득세한 가운데 중국의 AI 굴기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면서 접근 금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중국에 맞서 미국에서도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차원이지만 그동안 중국을 겨냥해 오픈소스 모델의 규제를 요구해온 엔트로픽과 OpenAI 등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날 과점 체제를 구축한 두 폐쇄형 AI 연구소들이 정부가 자신들의 개방형 경쟁자들을 제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개방형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리콘밸리의 절대다수 기업이 이에 맞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섹스 위원장은 규제 대상인 소수 이익 집단이 입법 규제 당국을 포획해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는 규제 포획의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생산 공급망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예외 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공급처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합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국방 공급망을 재편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 광물의 국내 조달 보장으로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 무기 생산에 민감한 소재를 조달할 때 예외 승인을 까다롭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무기 생산 공급망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 만큼 계약업체가 당국의 예외 승인을 신청할 때는 모든 단계에 관여한 공급처를 적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중국 업체에서 가장 저렴하고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안 되고 미국산 확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정한 국가안보 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핵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규정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공급업체의 소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계약업체들이 법규에 맞는 대체품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선 전화 브리핑에서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로 옵션이 없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의존을 겨냥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공급망을 점점 더 대담하게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취약점 해결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강력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가능한 한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산 무기 공급망에 투명성이 떨어지는 중국 업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핵심 광물 가공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자체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미 정부가 20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전 세계에 있는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 격화하는 데 따른 경보입니다. 국무부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항공편 취소와 주기적인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안 경보와 현지 당국의 공지, 뉴스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는 중동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간 중동 지역 이외에 미 외교시설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이나 미국인과 관련한 시설과 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미국 대사관 시설 등 공격 대상이 됐던 지난 3월에도 전 세계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올해 2월 28일에 이어 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5: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의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 AI 모델인 키미 K3가 공개된 직후 미국 증시가 출렁이는 등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중화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초 딥시크 모먼트에 비견되는 키미 모먼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오픈 웨이트 모델인 키미 K3를 미국 빅테크의 주력인 폐쇄형 AI 모델과 비교하며 미국 업계의 불안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능과 파급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21일 사설을 통해 키미 K3와 관련해 미국 기업의 폐쇄형 모델과 견주면서 키미 K3 모먼트는 공공선을 위한 AI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제한하려 하는 움직임 등과 관련해 중국 AI 업체들이 고성능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미국 측이 평정심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첨단 AI를 독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가 더 깊은 질문이라며 키미 K3 모먼트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키미 K3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불안감을 촉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싱크탱크 미국 기업 연구소의 라이언 페다슈크 연구원은 키미 K3는 중국의 최상위 모델이 미국에 비해 6에서 8개월 정도 뒤처져 있다는 통념을 무너뜨렸다며 격차가 몇 주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수도를 향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충돌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향해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수도권의 산업단지 등을 겨냥해 또다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9일 밤부터 20일 오전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주를 향해 드론 약 400대를 발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장거리 공격용 FP-1 드론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공격 드론 FP-1은 최대 비행거리가 1600km에 달하며 거리에 따라 60에서 12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이번 공습이 수도 중심부에서 약 37km 떨어진 모스크바 남부 도모데도보와 서쪽 교외 지역인 오딘 초보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500억 원 규모의 보석 도난 사건이 발생했던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가 22일 일반 관람객들에게 다시 문을 엽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루브르는 오는 22일부터 아폴론 갤러리의 관람을 재개합니다. 다만 왕실 보석은 전시되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프 르리보 루브르 박물관장은 프랑스 일간 르파리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에 전시됐던 과거 프랑스 왕실 보석과 귀중품 컬렉션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아폴론 갤러리는 17세기 국가 의전 공간이라는 본래의 성격을 살린 전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왕실 보석 도난 사건은 작년 10월 19일에 발생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위장한 4인조 일당이 사다리차를 타고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한 뒤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도난당한 보석류의 가치는 약 8,800만 유로, 한화로 1,4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산발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벼락에 대비해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야외 활동 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엔지니어링.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 국제통화기금 IMF가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6억 9천만 달러대 금융지원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MF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 경과를 검토한 뒤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집행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MF의 지원금 누적 집행액은 22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2023년 전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한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 규모의 확대 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IMF는 지난해 11월 확대 금융 프로그램을 갱신해 향후 4년간 우크라이나에 8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금액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IMF는 우크라이나는 지속되는 전쟁, 고전적인 대외 환경,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는 8월 15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경축식은 강경화 대사가 동포들과 함께하는 대사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대사관을 한인 동포사회에 개방하면서 마련된 행사로 한인 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세대를 아우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5: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내달 8월 15일 워싱턴 DC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특히 이번 경축식은 강경화 대사가 동포들과 함께하는 대사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대사관을 오픈해 기념식을 열도록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는 15일 오후 3시에 워싱턴 DC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문인석 총영사, 이기련 보훈관, 윤주경 참사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경축식을 주관하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에서는 고은정 수석부회장과 이용학 부회장 겸 준비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공동주최단체인 버지니아 한인회 김덕만 회장, 메릴랜드 한인회 안수화 회장, 메릴랜드 총한인회 정현숙 회장과 함께 행사를 후원하는 광복회 워싱턴 지회 문숙 회장,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박준영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회의는 문인석 총영사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문 총영사는 최근 오랜 노력 끝에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한글 서울이 새겨진 서울대로 도로명이 공식 설치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위해 힘써온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버지니아 한인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월드컵 공동응원전과 메릴랜드 총한인회 및 메릴랜드 한인회가 주관한 3.1절 기념 행사를 높이 평가하며 늘 동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한인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는 한인회들을 위해 총영사관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련 보훈관은 2024년 8월부터 총영사관과 보훈처의 지원과 함께 수도 워싱턴 DC 지역 4개의 대표 한인회가 공동주최 체계를 갖추게 된 경과를 소개하며

0: 앞으로 공동주체의 발전 방향과 기념식 식순의 장례와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상황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이용학 준비위원장이 광복절 기념식 식순 초안을 설명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념식 식순과 그동안의 행사 자료를 바탕으로 식순의 각 순서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논의를 거쳐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표준 식순을 마련하고 향후 공동주체 기념식에 적용할 장례화된 식순을 확립했습니다. 고은정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한인사회도 점차 미국에서 성장한 차세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기념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행사는 특정 단체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한인 동포에게 열려있는 자리인 만큼 행사 때마다 한인 동포 누구나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4개 한인회와 후원단체 대표들은 또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세대를 아우르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은 약 15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대사관 측은 행사 당일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총영사관 주차장을 모두 개방할 예정이지만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고 이중주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카풀 이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또한 행사 참석을 원하는 한인 동포들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이용학 부회장 또는 고은정 수석부회장에게 사정 신청하면 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대상 장학금 운영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20일 하버드가 중국 기부자들의 자금을 활용해 미국 학생을 배제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하버드의 해외 자금 공개 자료가 미국 학생에 대한 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특정 장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민관국은 이번 조사가 하버드의 중국 기반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부자들이 특정 국가 출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이는 출신 국가에 따른 불법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하미 딜런 법무부 민관국장은 학교들은 연방 자금을 받은 뒤 외국 자금으로 미국 시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장학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는 법무부의 통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버드 측은 성명을 통해 기부금 관련 보고 의무를 지키고 있으며 타이틀 6에 따른 법적 의무에 따라 인종, 민족,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불법적인 재정 지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도 이번 조사가 교육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류창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의 교육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라며 정상적인 교육 및 학술 교류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수십 년간 중국 관련 자금으로 약 6억 3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4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금을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해왔으며 특히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국가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버드는 미국 대학 중에서도 드물게 미국 학생과 외국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필요 기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장학금은 미국 학생에게만 지원되지만 자체 재원을 활용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기부자는 특정 국가 출신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 부동산 기업 소호 차이나 창업자인 판스이와 장신 부부가 중국 학생 장학금 용도로 하버드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외부 신고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착수한 준수 여부 검토 절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상대로 반유대주의 대응과 교육계 내 진보 성향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연방 차원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대각관이 하버드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 연구 지원금을 삭감하여 한 조치를 일시 차단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과 입학 절차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홍해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과 국제 유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난타전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홍해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회 수출로인 홍해를 이란 친위 세력이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은 20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후티가 가로막으려는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잇는 바브엘 만대부 해협입니다. 이곳은 세계 원유 운송의 3% 이상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우디가 바브엘만대부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을 늘리면서 후티가 이곳을 막을 경우에 세계 원유 공급량이 7%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되자 사우디가 육상 송유관을 통해서 서쪽에 얀부항으로 보내 뒤에 홍해를 통해 수출하는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대미 항전의 지렛대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약화하기 위해서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해왔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우회로를 봉쇄하겠다는 후디의 선언은 이란과의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인 해협 두 곳을 틀어막겠다는 군사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후티의 홍해 봉쇄가 실행될 경우에 에너지 공급망 타격은 심화하고 국제 유가도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다시 넘었습니다. 전쟁 초기 수준으로 회귀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파국을 향해 치닫는 듯한 양상에서 세계의 이목은 양측이 물밑에서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외교적 해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재개하기에는 미국과 이란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 1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파키스탄 소식통의 전언도 소개됐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제안이 전달됐고 우리가 이를 접수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그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열리는 것을 기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뉴욕 맨해튼의 연방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일 월요일 오전 9시경 뉴욕 루어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용의자가 건물 입구 앞으로 주황색 버킷을 들고 달려옵니다. 이후 버킷에 담겨있던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이붓고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면서 크게 치솟았고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한 시민은 건물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며 매우 긴박하고 무서운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 Well, I actually got scared because I could see from my window I was high up so I could see the whole scene. And I could see police officer just starting to walk towards the guy. And I got scared. I was like, I could see there were guns inside the little cart. I mean, it's hard to tell. I'm still far right. away. But I could see there were definitely a lot of things in that cart. And I just assumed because of what he was doing, it could be bad.
3: 다행히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면서 건물 내부로 불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이민 절차를 담당하는 연방기관과 연방수사국 FBI, 이민세관단속국 ICE 관련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건물 전체 shelter in place, 즉 실내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불꽃놀이용 폭죽과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사제 발화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용의자가 끌고 왔던 손수레에는 흔히 비비탄 총으로 알려져 있는 에어소프트 소총, 펠릿건, 칼과 망치 등 다양한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손수레에는 Ice of our streets, 즉 우리 거리에서 아이스를 몰아내라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도 붙어 있었으며 경찰은 용의자가 과거 반 아이스 시위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큰 인명피해 없이 용의자가 체포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는 뉴욕시경과 연방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FBI 뉴욕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 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5: As you may or may not be aware, around 9 o'clock this morning, a man with incendiary device, a liquid, I don't know what the liquid was, put the liquid down, set some fireworks on top of it. It caused a little bit of a little fire. He was armed with a pellet gun.
3: K-Radio 이하입니다.
1: 미 국세청 IRS를 이끄는 프랭크 비시냐노 CEO가 JP모건 체이스 재직 시절 동료 직원과 임원들의 내부 기록을 부적절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복수의 전 현직 관계자를 인용해 비시냐노가 JP모건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재직하던 당시 보안 업무 관련 권한을 이용해 기밀 정보나 내부 통신 내용을 열람하며 동료 임원들을 감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시냐노가 2013년 JP모건을 떠나 글로벌 금융결제 업체 퍼스트데이터로 자리를 옮긴 뒤 실시된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그의 부하 직원들이 명확한 업무상 필요 없이 회사 민감 기록과 직원 간 대화 자료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비시냐노가 직원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다른 임원들의 업무를 부정적으로 보고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런 정보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임원은 자신이 사찰당하고 있다는 의심에 이메일에 특정 암호 문구를 넣어두었는데 이후 비시냐노가 그 문구를 그대로 언급하는 것을 듣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시냐노는 직원들에게 업무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키보드 입력 내용까지 추적하려 했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문서 초안이나 수정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2년께 실시된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비시냐노가 이끌던 부서가 JP모건 전체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조직 중 하나로 꼽혔는데 비시냐노는 부하들에게 설문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어떤 직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남겼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시냐노는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직원이나 임원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라고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감시 행위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비시냐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비시냐노의 인준 당시 그를 미국 기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시냐노는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권 출신으로 금융결제기술기업 파이서버 회장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사회보장국 국장으로 발탁된 그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직위인 국세청 CEO에도 임명돼 두 직책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유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명품 향수 브랜드마다 태양의 향기를 담아낸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잡지사를 시청하시면 공짜로 태양의 향기 썬네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태양의 향기를 말씀하신 김에 그 향기와 냄새 굉장히 뉘앙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3: 아, 썬네와 썬향은
4: 썬네는 약간
3: 썬네는
4: 채취
3: 약간 아. 겨드랑이 쪽에서 날 것 같고.
4: 아, 그럼요. 네,
3: 썬향은 향긋할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양방향 소통 코너죠. 썬킴의 썬문답. 오늘의 주제는 잡지사 구독자분께서 궁금하다고 요청해 주신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술이라 불리는 향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향긋한 썬킴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향수 영어로
4: 영어로는 향수를 뿌린다라고 안 하거든요.
3: 뭐라 그러죠?
4: Wear, 입는다라고요.
3: 아, 그렇구나.
4: So what kind of perfume are you wearing 하거든요.
3: 입는다.
4: 그래서 입는다. 패션의 완성은 바로 향기다. 마지막 파이널 터치요.
3: 퍼퓸에 담긴 그 단어에 담긴 뭐 유래나 의미가 있을까요?
4: 퍼퓸이 일단 영어고 이게 라틴어는 퍼퓨머스에서 나왔습니다. 퍼는 뭐뭐를 통해서 이거 퓨머스는 연기거든요. 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향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3: 예.
4: 예전에는 인간과 신의 중간 매개체가 연기, 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했거든요.
3: 아,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향을 그렇죠. 피우는구나.
4: 향을 피운다든지 연기를 피우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과 위에 있는 신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3: 어허.
4: 뭐 말 그대로 향을 피워가지고 예, 향이 예.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신과 우리가 만난다. 예.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어디든지 있었던 것 같아요.
3: 아, 그렇습니다.
4: 그래서 향을 피워서 이 연기를 통해서 신과 만난다. 퍼퓸머스에서 나온 것이 퍼퓸이다.
3: 하늘과의 소통. 예. 그렇다면 처음으로 향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긴 사람, 뭐 이를테면 인류 최초의 조향사랄까요?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4: 조향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향수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향수, 향을 이용해서 뭔가 제사를 지내든지 의식을 했던 기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상형 물자를 보면요. 네. 뭔가를 연기를 피운다든지 뭔가를 유약, 또 몰약이라고 하죠.
3: 아, 몰약. 성경에 나오는.
4: 성경에 나오는 그 동방 박사님들이 박사가 맞나요? 그분들이 예수님한테 갖고 갔던 선물 중 하나의 어떤 몰약.
3: 그렇죠.
4: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향수의 일종이잖아요. 그런 걸 발랐다라는 기억은 상당히 많은데
3: 네.
4: 최초의 조향사,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향수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기원전 1200년경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타프티라는 당시의 메소포타미아의 화학 자 여성이었거든요.
3: 아 여성 화학자.
4: 이 양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향수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최초예요.
3: 어 그래요. 야 기원전 1200년까지 거슬러 가는군요. 예. 뭐 이제 향수는 옛날에 뭐 유럽에서 위생이 좀 심각해서 그 가리려고 뭐 향수 뿌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고대 때부터 인류가 좀 향을 즐겨왔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어 이집트인들이 향을 다용도로 많이 썼다던데 뭐 어떤 방식으로 썼을까요? 예.
4: 일단 향수는 아니었고요, 당신은요.
3: 예, 예.
4: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향수는 알코올 베이스가 돼가지고 알코올이 들어간 향수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 종류가 돼서 이제 바르는 거였어요, 이렇게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내세를 믿었잖아요.
3: 아, 그렇죠. 예.
4: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망자의 시신이 부패가 되면 안 돼요.
3: 아, 그렇죠.
4: 그렇죠. 예, 예. 이게 부패가 되면 돌아올 뭐가 없잖아요.
3: 미라만 봐도. 예,
4: 그렇죠.
3: 그렇죠. 예.
4: 그래서 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이 나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부패를 막자 해서 시신에게 기름을 많이 발랐다고 합니다.
3: 예, 예, 예.
4: 그 대표적인 예가 아직까지 이집트의 파라오가 썼던 향수통.
3: 향수통.
4: 에서 아직까지 향기가 난다고 해요.
3: 아, 이거 약간 좀. 아닐 것 같아요.
4: 에이.
3: 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4: 투탕카멘이라고 아시죠?
3: 투탕카멘 알죠.
4: 그 비운의 예. 소년 파라오. 뭐 투탕카멘의 저주도 유명하고
3: 예.
4: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일찍 돌아가시고 한 거예요.
3: 서프라이즈에서 봤어요.
4: 예. 서프라이즈. 네. MBC 파이팅. 예. 그 투탕카멘 묘에서 나온 이 석고로 된 향유가 담긴 도자기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 향내가 난다고 해요.
3: 아 진짜일까? 와
4: 향내가 난다고요.
3: 예.
4: 그래가지고 예.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향료가 향기가 난다는 거는
3: 네.
4: 그만큼 이거를 발랐을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진한 향기가 그렇죠. 났을 것이다.
3: 끼얹고 다녔다 이렇게 말겠죠.
4: 예, 들이붓고 다닌 거죠.
3: 예, 예.
4: 내 시신은 안 썩어 이런 식으로.
3: 어, 그 정도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향수의 여왕이기도 했다는데 특히 정치와 사랑의 무기로 향수를 썼다? 뭐 일화가 있습니까?
4: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스토리는 정사 3분의 1, 야사 3분의 2예요.
3: 아.
4: 제가 이것을 모 프로그램에서 네. 클레오파트라를 주제로 강의했다가 꼴찌했거든요.
3: 예,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4: 아 예.
3: 예.
4: 참네.
3: 털어내시고 여기서 새 출발하세요. 새 출발하세요.
4: 그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예. 왜 클레오파트라
3: 예.
4: 진짜.
3: 예. 한번
4: 풀어봐요. 근데요. 예. 클레오파트라에 관련된 정사는 그 그리스 출신 로마 역사가였던 플루타르코스가 쓴 영웅전에 클레오파트라 부분도 아니라 안토니우스 전기 부분에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나와요.
3: 아.
4: 굉장히 짤막짤막짤막하게 나와요.
3: 기원업기처럼 넣었구나.
4: 그렇죠.
3: 예.
4: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클레오파트라가 요부다, 정말로 무슨 뭐 이 향수로 남자를 유혹했다 등등등 파머파탈이다라고 하는 거는
3: 예.
4: 누구의 잘못이 크냐면
3: 예.
4: 플루타르코스가 아니라 셰익스피어 때문이에요, 진짜.
3: 셰익스피어가
4: 셰익스피어
3: 그런 야사를 만들었어요?
4: 셰익스피어가
3: 예.
4: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가 쓴 정사 기록과
3: 예.
4: 이집트에서 내려온 여러 야사들을 합쳐가지고
3: 예.
4: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창작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3: 아, 진짜.
4: 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희곡을 썼어요. 어. 원래 정사를 보면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독사에 물려 죽는 장면도 안 나와요.
3: 아, 진짜요? 그것도 아니야.
4: 플루타르코스도 이것은 약간 애매모호한지 네. 정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들은 바에 따르면 들리는 바에 따르면
3: 예, 예, 예.
4: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3: 네, 네.
4: 독사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어.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딱 보니까 뭐? 독사? 미녀? 야야야 이거 스토리 한번 만들어보자
3: 아,
4: 해서 독사에 물려 죽은 걸로 스토리를 만든 거가
3: 정사처럼 굳어졌구나.
4: 정사처럼 됐고 이것이 어. 나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을 했던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본 사람들이 저건 정사다. 어쨌든 정사와 야사를 합쳐서 말씀드리면요.
3: 예, 예, 예.
4: 클레오파트라는 원래는 시저에게 붙었어요. 로마예요.
3: 가이사람, 예.
4: 그래서 시저라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어떻게 잘 보이면은 자기의 그 파라오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저가 우리 편을 세지 않습니까?
3: 예, 시저 편 했었죠.
4: 그 칼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3: 예, 예, 예.
4: 그 다음 클레오파트라는 다음 권력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당시에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였어요.
3: 아, 예, 예.
4: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약간 접촉을 시도를 해요.
3: 네.
4: 안토니우스도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시저가 정말 호가닥 넘어갔냐. 그리고 돈도 많다고 하니까
3: 예.
4: 어차피 내가 계속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재력도 필요하니까 한번 만나나 보자.
3: 만납니까? 만나겠죠. 예.
4: 만나면 좋은 여인
3: 클레오파트라
4: 뜨등뜨등뜨등 그래가지고 지금의 튀르키예 구터키죠. 에 있는 한 강으로 오라고 해요.
3: 예.
4: 그래서 만나는데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토니우스를 유혹하는 게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떠오르는 실질적인 권력자인 안토니우스를 지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도 살고 이집트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정사 프로타르코스의 영웅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 아, 정사다.
4: 이건 정사예요.
3: 예, 예, 예.
4: 보면은 그 튀르키예에 있는 강에 만나기로 한 접선 장소, 강남역 7번 출구.
3: 예.
4: 여기에 예. 클레오파트라가 배를 타고 가요.
3: 그렇죠.
4: 정말로 화려하게 치장을 한 배라고 해요. 왜냐하면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3: 그렇죠. 보여줘야죠.
4: 그런 다음에 그 돛대와 배 위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장대에다가 비단천을 걸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향수를 때려 부어가지고 이게 펄럭펄럭 거릴 때마다 냄새가 샤 샤 샤
3: 강 건너편까지
4: 강 건너편에 있는 안토니우스까지 갈 수 있도록 샤 샤 샤 거기에 안토니우스가 이게 무슨 향인가
3: 그치.
4: 저기 누워있는 저 누워서 갔다고요? 이리 와요.
3: 아 누워서 시각과 후각을 다 사로잡네요. 예.
4: 이야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3: 예, 예, 예.
4: 그 안토니우스가 네. 얘기를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이쪽으로 오시오. 자기 내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네가 와라 내 쪽으로.
3: 아 진짜로요?
4: 진짜로요. 나는 파라오인데 당신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일단 굉장히 있는 척을 했어요.
3: 그렇죠. 자존심을 세우면서.
4: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뭐 향수와 향기 나는 뭐 향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안토니우스를 뭐 유혹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정사다 이거죠.
3: 아 그렇구나. 정사에서 구분 확실히 해서 재미나게 풀어주셨고요.
4: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였어요.
3: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역시 뭐 향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4: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잡지사에서
3: 또마죠. 또마.
4: 했죠.
3: 뭐, 예. 그러니까
4: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우나와 찜질방은 아, 다 네. 로마에서 시작을
3: 맞습니다.
4: 했습니다.
3: 목욕의 역사. 예.
4: 목욕의 역사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찜질방은 거의 똑같아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정말 탈옥실이란다. 탈의실에서
3: 예, 예.
4: 옷을 벗고 네. 들어가면은 일단은 오일 마사지를 받고
3: 아.
4: 오일 마사지를 받은 다음에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3: 예.
4: 또 옆에 냉탕이 있대요.
3: 냉탕.
4: 냉탕에 들어갔다가 예. 찜질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옆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책도 보고 낮잠도 자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스포츠 마사지 같이 오일 마사지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3: 그때 향을 넣었나?
4: 기름 나는 향료가 들어가 있는 오일 마사지죠.
3: 그렇구나. 특별히 향을 좋아했던 로마 황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4: 날라리아!
3: 네로 황제죠. 또 네로 황제가 향을 좋아했나요?
4: 얼마나 향을 좋아했으면 예. 퍼덕퍼덕퍼덕퍼덕 날아가는 새를 예. 향료에 빠뜨린 다음에 날아라!
3: 아, 향 뿌리고 다니라고?
4: 그래서 날개짓을 하면은 퍼덕퍼덕퍼덕 날라랴!
3: 아, 냄새도 딱! 동물복지에는 소홀했네요. 네.
4: 아, 근데 네. 일단 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향수 얘기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미리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3: 예.
4: 우리 편집장님은 향수 뿌리세요?
3: 종종 뿌립니다.
4: 뭐 특정 브랜드가 있죠?
3: 예. 뭐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4: 아, 그렇죠. 예. 저는 말했는데 아까.
3: 아, 예. 네. 예.
4: 근데요. 네. 향수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오드 파르팡, 오드 그다음에 또일렛, 오드 콜론 이렇게요.
3: 오드 파르팡, 오드 또일렛, 오드 콜론.
4: 그렇죠.
3: 네.
4: 오드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뭐뭐의 물이란 말이거든요. 부향률이라고 있어요. 부향률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쓰는 향수요.
3: 예.
4: 향수에 얼마만큼의 향수 원액이 들어갔냐 퍼센티지로 따지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향에서 진해져요.
3: 그렇겠죠. 예.
4: 제일 진한 것이 오드 파르팡. 파르팡이 퍼퓸이거든요.
3: 아.
4: 이게 제일 오래 가요.
3: 예.
4: 그 다음 게 오드 뚜알렛도요.
3: 토일렛?
4: 이 토일렛이 그 뜻이 맞아요.
3: 예.
4: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과 그 길거리 위생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3: 예.
4: 길거리도 응가 천지인데 화장실은 어떻겠습니까?
3: 그렇죠.
4: 그래서 예. 이 화장실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오드 뚜알렛.
3: 방향제네, 방향제.
4: 방향제예요, 방향제요.
3: 예.
4: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간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이 오드 콜론.
3: 오드 콜론.
4: 콜론이요.
3: 네네네.
4: 놀랍게도 콜론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독일 쾰른에서 만들었습니다.
3: 그래서 콜론이에요.
4: 예, 그래서 쾰른의 프랑스 발음인지 콜론이거든요.
3: 예.
4: 이게 가장 은은한 향기예요.
3: 은은한 향기. 예, 그것도 몸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4: 몸에 뿌리는 거죠.
3: 그렇죠. 예.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예. 지금 프랑스가 향수의 천국이잖아요.
3: 예.
4: 하지만 이거를 다니엘한테 얘기하면 다니엘이 화를 내요.
3: 아, 독일 출신 다니엘.
4: 독일 출신 다니엘이요.
3: 예.
4: 현재 우리가 쓰는 알코올 베이스의 향수를 가장 상용화시킨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 쾰른이요. 그래서 오드 콜론
3: 네.
4: 이 가장 처음 상용화된 향수고
3: 상용화됐기
4: 이거를 나중에 나폴레옹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3: 아 그래요? 나폴레옹
4: 오드 콜론을 정말 때려 붓고 다녔다고 해요. 심지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갔잖아요.
3: 네.
4: 향수도 좀 보내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3: 아 그 정도군요. 예. 자 용어 정리를 먼저 해주셨고 예. 14세기에 그 흑사병 패스트가 돌았을 때는 향이 질병을 막는 상징이 됐다고 하네요.
4: 그 1300년대죠. 14세기니까.
3: 예, 그렇죠.
4: 그때 흑사병도 이래 가지고 유럽 전체 인구의 뭐 어디에서는 절반이 죽었다. 어디에서는 3분의 2 이상 죽었다. 하여간 많이 죽었어요.
3: 그렇죠. 예.
4: 패스트는 말 그대로 그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옮기는 패스트균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고 악취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 그렇게 믿었구나.
4: 그렇게 예. 믿었죠.
3: 예.
4: 그러면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악취가 안 나면 돼요. 그래서 꽃향, 라벤더향 등등.
3: 아.
4: 그래서 향기, 그러니까 악취를 막기 위해 가지고 예. 향기가 나는 무언가를 코에 끼어 맞춰 가지고 다녔거든요.
3: 아, 코에다가 넣고 다녔어요?
4: 악취만 안 나면 되니까.
3: 코마개처럼.
4: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이 새부리처럼 된
3: 새부리 마스크.
4: 새부리 네, 마스크요.
3: 맞아요.
4: 물론 이 새부리 마스크 자체는 패스트 때는 아니었어요. 몇백 년 지난 후에 이제 그 의사들이 썼던 건데
3: 예.
4: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모든 질병은 악취 때문에 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새부리 부분에 예. 향기 나는 뭔가를 집어 넣고 다닌 거예요.
3: 그렇구나.
4: 악취만 안 나면
3: 지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고역일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악취가 심했으니까
4: 네, 이 얘기는 정말 잡지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3: 예, 예.
4: 아, CBS 단독이에요.
3: 예, CBS 단독.
4: 프랑스에서
3: 네, 네.
4: 이 특히 베르사유 궁 같은 데서 그 연회를 베풀 때
3: 네.
4: 마스크 가면 무도회 했잖아요.
3: 가면 무도회 유명하죠.
4: 가면 무도회.
3: 예.
4: 아,
3: 왜요?
4: 가면을 왜 썼을까? 냄새 나가지고요.
3: 아 진짜요?
4: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네. 채취가 장난 아니야.
3: 아, 프랑스 심각했네.
4: 심각했다니까요.
3: 아 채취 가리려고 그랬다고? 아 좀 씻지.
4: 아 실제로 그 당시.
3: 예, 예.
4: 아휴.
3: 아 아니요.
4: 저... 루이 14세 있잖아요.
3: 루이
4: 14세. 루이 14세가 평생 세 번 목욕했어요.
3: 아 루이 14세 평생 세 번 목욕.
4: 세 번이요.
3: 마오쩌둥은 평생 양치 안 하고.
4: 양치 얘기 나온 김에 루이 14세도 네. 양치를 안 해가지고 아, 예. 이가 다 빠져요.
3: 아, 루이 14세는 양치도 안 하고 목욕도 평생 세 번 했어요?
4: 루이 14세가 웃는 초상화가 없어요.
3: 아, 예, 이건 들었었지.
4: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이 웃으면 시커멓기 때문에.
3: 아, 그 프랑스.
4: 그래서 가면 무대 할 때 가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팔았냐면 가면 안쪽에다가 예. 이거를 요런 우리는 이런 향을 발랐습니다. 예. 이 가면을 착용하시면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가면 무도예요.
3: 아, 그렇구나. 예. 저희 재미는 있는데 지금 타임오프가 오늘따라 너무 현란해가지고.
4: 아, 그렇습니까?
3: 지금 약간 멀미 날라 그러니까 좀 시간 순서 좀 지켜주세요.
4: 알겠습니다. 네. 이래서 내가 꼬치 됐다. 이래서 꼬치 됐어.
3: 아니야. 잡지사에서는 1등이야.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알코올 기반 향수는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4: 일단 야사에 따르면 1370년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니라 네.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어요.
3: 헝가리에?
4: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네. 일단 알코올 자체는 중동 아랍권에서 만듭니다. R이 붙으면은 아랍어잖아요.
3: 그렇죠. 예.
4: R 뭐뭐뭐요. 네. 그래서 알코올이 중동에 있던 연금술사들이 네. 뭘 끓여보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3: 알코올.
4: 알코올이니까요. 예. 이거를 1370년에 그 헝가리에 있는 한 조향사가 예. 알코올에다가 향기라는 그 원료를 넣으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를 발견했다고요.
3: 예.
4: 그래가지고 헝가리 워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3: 헝가리 워터.
4: 헝가리 워터. 그거를 당시에 헝가리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준 거예요. 뿌려보니까, 아, 향기 좋아. 야사는 뭐냐면요.
3: 예, 예.
4: 이 향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네. 엘리자베스 헝가리 여왕이 70살이 넘은 이후에도 네. 이 향기 때문에 당시 폴란드 국왕이 청혼을 했다.
3: 아, 70이 넘었는데도 향이 좋아서.
4: 그렇죠. 야. 근데 그거는 1370년 얘기니까 약간 야사에 좀 가깝고.
3: 예.
4: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그 처음으로 알코올이 들어간 알코올이 들어간 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향수를 상용화시킨 거는 독일 쾰른이
3: 맞습니다. 쾰른이다.
4: 꼴론. 꼴론이요.
3: 예.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도 향수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4: 베네치아 상인들 저희가 십자군편에서 여기서 했죠.
3: 예, 아마 나왔죠. 예.
4: 그 베네치아 그 십자군은 8차 십자군 전쟁까지 다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기독교 세력이 이제 다 져요. 그러면서 중동 그러니까 인도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중동에서 끊깁니다.
3: 네.
4: 유럽이 난리가 났죠. 야, 저기 인도에서 들어오는 물자들 네.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중동 이슬람권에서도 약간 안 됐는지 다른 항구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한 군데만 우리가 무역을 허용을 하겠다. 너희들이 그럼 중개 무역을 해라.
3: 예.
4: 유럽에서 쓰는 후추 등등등등등등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알코올 자체가 중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3: 예.
4: 그래서 이거를 베네치아가 중개 무역을 하면서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네. 베네치아의 상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3: 베네치아 샤일록.
4: 에이, 아, 힌트. 베니스 영화제의 상징. 무슨
3: 아, 베니스, 무슨 곰이야 사자야 뭐야?
4: 곰이야? 곰은 베를린 영화제고
3: 사자인가? 황금 사자인가?
4: 역시 편집자님.
3: 다행이다.
4: 잘 찍으셨어요.
3: 황금 사자상이죠?
4: 황금 사자상이죠.
3: 그렇죠, 그렇죠.
4: 네. 이 날개 달린 사자가 네. 날개 달린 사자가 이제 베니스의 그 상징이에요.
3: 네.
4: 왜냐하면 베니스의 수호 성인이 누구냐면 성 마르코 성인인데
3: 예.
4: 마르코 성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마가복음이잖아요.
3: 아 마가.
4: 마가복음의 그 마가가 마르코 성인이에요.
3: 예예. 예.
4: 아시다시피 뭐 마가 성인의 그 복음서를 보면 네.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3: 예.
4: 외친다라는 거를 후대 사람들이 보고 이거 사자다. 포효니까 와!
3: 아,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4: 해석을 했어요.
3: 아~
4: 그래서 마르코 성인은 사자가 또 상징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3: 예.
4: 베네치아가 중개무역하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3: 에이.
4: 야, 뭐 없냐? 하다가 네. 마르코 성인, 마가 성인의 원래 그 순교지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집트요.
3: 네.
4: 묘소도 원래 거기 있었고 그 유해를 모셔와가지고 네. 베니스에 이거 모시게 된 거예요.
3: 베네치아 상인들이?
4: 네, 베네치아 상인들이.
3: 예.
4: 지금도 성 마르코 성당 위에 보면 황금 사자상이 있어요.
3: 예.
4: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후추, 향수 이런 거 중개 무역을 통해가지고 약간 돈 자랑을 하게 됐다 이거죠.
3: 아, 그때 향수 무역도 자주 했기 때문에. 예. 아, 아까 이제 가장 먼저 상용화된 그 오드 꼴롱은 이제 독일 켈르니 지분이 크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가 향수의 나라로 유명한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4: 나폴레옹이 향수광이었어요.
3: 아, 나폴레옹이요?
4: 나폴레옹.
3: 예. 예.
4: 그 전에 이제 일단 나폴레옹 이전에도 원래 프랑스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보니까 그 채취를 루이 14세가 일단은 그 향수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장렬했어요. 베르사유 궁에서 파티를 하는데 땀 냄새, 오줌 냄새 이거 화장실이 일단 있었어요 베르사유 궁에요.
3: 변기 루이 14세 쓴 변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4: 나,
3: 역사 때 봤는데
4: 남자 귀족들은 창문 열고 그냥 쉬야 했고
3: 어.
4: 여성들은 오줌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서서 이렇게 볼일을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3: 지린내 나겠네요.
4: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 때부터 야야 향수 좀 뿌리라고 이게 유행을 하다가 향수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토를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3: 아 향수 냄새가 지독해서.
4: 네. 그래서 아... 다음 왕이었던 루이 15세는 향수 금지령까지 내려요. 아... 너무 진하다.
3: 예.
4: 근데 바로 취소합니다.
3: 왜요?
4: 왜 그런지 아세요?
3: 왜죠?
4: 채취가 더 독했기 때문에. 차라리 향수 뿌려라.
3: 어...
4: 이러면서 향수가 이제 파리에서 약간 유행을 하면서 이건 브랜드가 아니라 역사니까 말씀드릴게요.
3: 예예.
4: 우비강이라는 지금도 판매가 되는 그 향수가 상용화가 돼요.
3: 네.
4: 이걸 누가 가장 많이 애용을 했냐면 마리 앙뚜아네트요.
3: 마리 앙뚜아네트가
4: 이거를 정말 처발했대요.
3: 아, 때려 부었다.
4: 때려 부었다.
3: 예.
4: 저 우비강 같은 경우에는 왜 유명해졌냐면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기오틴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3: 네.
4: 처형 당하기 직전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 우비강 세 통만 좀 쓰게 해달라.
3: 아 진짜요?
4: 그래서 향수를 세 통 뿌리고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했을 정도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우비강이다. 이거를 누가 이어받았냐? 나폴레옹.
3: 나폴레옹이 진짜 향수 좋아했구나.
4: 나폴레옹이 향수 백과사전도 썼어요.
3: 진짜요?
4: 진짜요.
3: 오, 약간 매치가 안 되는데 나폴레옹은. 루이 14세는 매치가 되는데.
4: 나폴레옹 왜 모독하십니까?
3: 아니 모독이 아니라 약간 제 머릿속에.
4: 배가 나왔다고 해서?
3: 나폴레옹 배 나왔어요?
4: 배 나왔어요.
3: 아, 일단 뭐 향수를 진짜 좋아했다.
4: 향수 백과사전도 썼고
3: 예.
4: 그 뭐 부인이죠. 조세핀과
3: 조세핀.
4: 조세핀과 약간 향수 경쟁을 했어요.
3: 그래요?
4: 향수 배틀이요.
3: 예.
4: 조세핀, 내가 정말로 희귀한 향수를 내가 구했지롱. 그러면 조세핀은 내가 더 비싼 걸 샀어.
3: 사랑 싸움.
4: 사랑
3: 경쟁. 예.
4: 그래가지고 당시 그 여러 레시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제조 방법을요.
3: 예.
4: 이것도 브랜드니까 삐처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시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그 제조 방법 가지고 당시에 만든 불땡 1803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3: 불땡 1803.
4: 1803이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되기 곧 즈음이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의 레시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나폴레옹의 향수라고 해서.
3: 그 정도로 향수의 대명사였네요.
4: 네, 맞습니다.
3: 나폴레옹이. 하루에도 뭐 향수 60병을 썼다는 뭐 얘기가 전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합성 향료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4: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꽃 아니면 정말로 천연 재료를 통해 가지고 향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뻔했어요. 에이 라벤더, 에이 자스민.
3: 종류가 제한적이니까.
4: 그렇죠.
3: 예.
4: 근데 이것이 이제 화학 합성이 가능해지면서 저거 무슨 냄새지?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냄새가 등장을 하고 단가가 싸져요.
3: 아, 우리 싸지는구나. 예.
4: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적으로 상품화시킨 것이 바로 샤넬.
3: 아, 그렇군요.
4: 샤넬이요.
3: 샤넬 특집 한번 해야 돼요, 진짜. 여기까지 오늘은 썬킴 선생님과 함께 향긋한 향수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눈의 개발에만 매진했던 잡지사 지성인들에게 건강한 몸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스포츠 영양사 우수 영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습니다.
3: 두 번째 뵙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7: 네, 그러네요.
3: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그 탄단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지만 글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영양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오해부터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일단 필수 영양소라고는 하지만 지방 하면은 좀 혈관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살찌게 하는 주범? 좀 비호감을 사고 있는 영양소 같은데 네. 지방이 왜 우리 몸에 필수적이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7: 일단은 우리가 지방이 없으면은 사실 살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이야 워낙 먹을 게 풍족해갖고 이렇게 체지방도 나빠 뚱뚱해지는 거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느냐입니다.
3: 네.
7: 근데 사실 뭐 탄수화물을 몸속에 저장할 수 있는 건 참 아쉽게도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도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지방은 정말 컴팩트하게 아주 똑같은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굶고 먹을 거를 잘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지방을 얼마큼 잘 저장해 놓고 그걸 또 얼마 또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 같은 공간을 차지해도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7: 그렇죠.
3: 지방에.
7: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따지면은 그 같은 공간 안에 그 안 마른 그러니까 그냥 생물 오징어를 집어넣냐 마른 오징어를 집어넣냐
3: 그런 느낌?
7: 네 그런 느낌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은 정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방 세포 자체가 한 10%에서 13%의 수분 사실 다른 세포들은 거의 70% 육박하게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3: 네.
7: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없는 나머지 공간에 지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빼곡하게 저장할 수가 있죠.
3: 쫙 쥐어 짜서
7: 네.
3: 네, 알짜만
7: 알짜만 네.
3: 단백질처럼 뭐 하루 필수 섭취량 같은 게 있나요?
7: 사실 단백질 빼고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3: 아,
7: 그거는 그러니까. 뭐 개인의 편의 상황과 주변 환경 그리고 뭐 개인의 활동량, 에너지 소비량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건 얼마큼 먹어라, 저건 얼마큼 먹어라, 뭐 얼마큼 먹으면 좋다, 뭐 너 안 먹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는 과학적 근간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3: 그래요.
7: 네.
3: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이제 먹었을 때 좋은 양질의 지방이 있다 그러고 또 나쁜 지방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가 양질이고 뭐가 나쁜 지방인지 둘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7: 예전에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3: 네.
7: 그걸 우리 흔히 편하게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3: 네.
7: 근데 이 불포화 지방이 가장 좋은 지방, 몸에 좋은 지방이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나쁜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 네.
7: 뭐 현행도 트랜스지방은 나쁘다는 거는 확실한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 근거는 조금 희박하고요.
3: 네.
7: 근데 트랜스지방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가공 과정에서 가열이나 아니면 일부러 이제 경화 기름을 딱딱하게 굳히는 과정에서
3: 튀김.
7: 그렇죠. 뭐 그런 튀김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대두유나 이런 식용유를 마가린처럼 고체화시키는
3: 그런
7: 과정에서
3: 것도. 네. 예.
7: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소 경화 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붙이면서 트랜스지방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좀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시중에 먹는 식품 중에 거의 없거든요.
3: 그런가요? 말씀하신 마가린, 버터 이런 거 있잖아요.
7: 마가린이나 이런 것도 트랜스지방산이 지금 거의 없게끔 계속 가공을 바꾸고 있습니다.
3: 예. 네.
7: 그래서 그런 가공 과정을 통해서 트랜스팻 제로 시장을 지금 뭐 가공 식품 가공업계에서 거의 만들어내고 있고요.
3: 네.
7: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가공하는 과정, 주로 이제 기름을 써서 튀기거나 볶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3: 네.
7: 뭐 냉장고에 이제 기름이 있는 음식을 오래 보관했다가 지방이 있는 음식을 오래 보관했다가 다시 또 재가열해서 먹는 과정 이런 것들에서 주로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식품 중에 들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람 모유에도 들어 있고요.
3: 트랜스지방이요?
7: 네, 모유에도 들어 있고요.
3: 예.
7: 그다음에 우유, 버터 같은 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스지방이 뭐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3: 네.
7: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몸에도 들어 있습니다.
3: 그러네.
7: 네. 예. 그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사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중간 과정에 생기는 물질이라서 네. 그래서 항상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될 경우 이제 몸이 뭐 교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3: 네.
7: 어떤 좀 미흡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제시된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먹었 먹었던 많이 먹었더니 네. 좀 총 사망률이 증가됐다.
3: 총 사망률이 증가했죠.
7: 네, 증가됐다.
3: 두루뭉술하네요.
7: 두루뭉술하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뭐 예를 들어 불포화지방산으로 바꿨더니 5% 정도 바꿨더니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들만 있어서 명확하게 트랜스지방산만 먹이고 네. 결과물을 추출한 인과관계 연구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3: 그럼 포화지방은 꼭 나쁘지는 않습니까?
7: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과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또 불포화지방산이 나쁘다. 포화지방산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네. 일단 장기적인 안전성

0: 아공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나라 식약처는 기준을 정해놨죠. 예.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너네 판매 못해. 라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식용유나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기준을 따라서 판매를 하고 있긴 하죠. 아.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뭐 오래 쓰고 뭐 흔히 말하면 뭐 조리할 때 뚜껑 열어놓고 그대로 그렇죠. 방치하고
1: 관리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0: 그렇죠. 예. 또 뭐 예를 들어 야채 같은 거 기름에 볶은 다음에 다 못 먹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또 재볶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네. 좀 해롭다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포화지방산이 해롭다, 불포화지방산이 해롭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이 해롭게 먹는 건 많이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장기 보관하거나 아니면 가열 재가열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좀
1: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오래 보관하거나 재가열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뭐 가정에 가보면 냉동실에 한 네. 2년 묵은 고기도
1: 오래 보관하는 것도 네. 안 좋구나.
0: 많아요. 그런 것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치킨집에서 치킨 시킨 다음에 예. 다 못 그렇죠. 먹어서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네. 다음 날 아침에 에어프라이어로 다시 또 구워서 맞죠, 먹거나 맞죠. 네.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지방 찌꺼기 같은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을 좀 건강하게 바꾸면 이게 줄어드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더 안 쌓일 뿐인 건가요?
0: 사실 혈관에 이미 쌓인 거를 줄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0: 혈관에 이미 쌓인 건 줄일 수는 없다고 보고
1: 평생?
0: 있고요. 평생? 네, 아마 평생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근데 더 쌓이는 걸 예방하는 개념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녀요.
1: 네.
0: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이유는 세포한테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모든 세포는 필요한 만큼 콜레스테롤을 포도당으로부터 주로 만들고 있어요.
1: 아, 예.
0: 만들고 있는데 몇몇 세포가 더 필요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신이라는 신장 위에 있는 세포가
1: 신장에?
0: 있어요. 네. 그 부신은 호르몬,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듭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정소나 난소 이런 데는 이제 성호르몬을 만들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쓰라고 간이 합성해서 보내줍니다.
1: 아, 간이 합성을 하는군요.
0: 네. 예. 보내주는데 만약에 세포에서 필요 이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 필요 없는데 하면 다시 돌아와야죠.
1: 그렇죠.
0: 그렇죠. 돌아와야죠. 네. 근데 간이 만약에 정상이지 못하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0: 그게 뭐 유전적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지방간이나 간경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혹은 뭐 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1: 아.
0: 네. 그 경우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는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
1: 예.
0: 하지만 기전상은 그렇습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쌓이는 그 체지방 역시도 이제 과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우수님께서 이뇨 에너지 때문에 결국 살이 찌고 체지방이 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네.
1: 여기서 이제 이뇨 에너지라는 건 그러면 뭐 개인의 기초 대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0: 기초 대사량도 있지만요. 네. 사실 그게 포션이 제일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사람이 쓰는 에너지 이걸 이제 TDE라고 표현을 해요. 그 토탈 데일리 에너지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1일 에너지 총 소비량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있고요.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개념은 예. 이 사람이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생명현상만 유지하고 있어도 하루에 쓰는 에너지
1: 예, 예.
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활동에너지 이거는 운동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활동들에 쓰는 에너지 근육활동이나 이런
1: 네,
0: 것들
1: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는 TEF라고 해서
1: 네.
0: Thermic Effect of Food 이거는 식품을 소화할 때 발생하는 열발생 에너지
1: 아 이것도 네. 네, 기초에 안 들어가네요.
0: 네, 기초에 안 들어갑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서사이즈. 실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운동.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그 중에 한 60몇 프로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기초대사량이 차지합니다.
1: 그 네 가지를 넘어가면 그럼 이제 불필요한 거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몸은 좀 유동적이에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섭취를 많이 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하고요. 인간의 오랜 역사상 인간이 살을 찌는 거는 좀 유해요.
1: 살을 찌는 거는
0: 예, 유해요.
1: 유해요?
0: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이 많이 먹어서 체지방을 저장하는 거 몸이 저항은 하긴 하는데
1: 예.
0: 그래도 한번 먹어봐.
1: 약간 좀, 이런 좀 유하게 한다고.
0: 네, 유하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살이 빠지는 건 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래서 더 이상 못 쓰는데

0: 이거 안 되는데 이거
1: 아, 옛날엔 그게 맞았는데 네. 지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0: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지금 반대로 하기에는 우리의 이런 환경 변화가 너무 네. 빨랐고요. 환경 변화가 너무 빨랐고 네.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뭐 그 유튜버 중에 네. 그 먹방 하시는 뭐 찌양이나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되려면 인류학자분들 얘기에 따르면 한 만년 이상
1: 만년 지나야 그게 네. 막힌다.
0: 만년은 예.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 찌양하고 비슷한 남자분이 결혼을 하셔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1: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우수한 그게
0: 그렇죠. 아들딸 예. 계속 낳고 하면 만년 걸린다는 얘기죠.
1: 아, 좀 빠지는 걸 좀 유하게 해주지. 예,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상에 도는 사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같은 무게의 근육과 체지방인데 그 부피 차이는 한 서너 배 나더라. 이런 사진인데요. 저런 사진입니다. 저거는 뭐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0: 옛날에 아주 많이 돌았던 약간 밈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피트니스 업계에서 헬스장에서 네. 저런 거 많이 그러니까 딱 헬스장 딱 들어가면 회원님 아직도 이런 큰 거 갖고 계실 겁니까?
1: 아,
0: 근육으로 바꾸면 몸매가 달라집니다. 아, 예. 네. 근데 저건 좀 거짓말이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사실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람 몸에서 측정하는 건 그 덱사라고 해서 그 DXA 혹은 DEX라고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우리 골다공증 측정할 때 그걸 네. 써요. 사람 몸을 색깔로 비춰주는 건데, 이중 이제 XA 갖다가 이중으로 해갖고 네. 체성분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뼈다귀, 그 다음에 근육, 네. 그 다음에 지방을 완벽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골다공증 측정용으로만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험용으로만 사실 쓰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근데 그거 말고 측정하는 좀 오래된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중 체밀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수중에서 하는 거예요?
0: 네, 수중에서 들어가서. 예. 그래서 사실 저런 모형, 근육 1kg와 지방 1kg를 집어넣고 얼마큼의 물이 빠져나오는지를 보는 건 부피 측정에 가장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렇게 측정해봤더니 기껏해야 한 1.5배, 한 1.4배?
1: 아, 1.5배 차이 정도였어요.
0: 네, 뭐 3, 4배, 4, 5배는 아니고요. 아,
1: 과장이네.
0: 네, 좀 과장입니다. 아. 그래도 만약에 지방을 근육으로 바꾼다면
1: 지방을 근육으로 바꾼다면
0: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좀 슬림해지겠죠.
1: 그렇죠. 예. 네. 1.5배 정도의 차이는 나니까. 체지방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0: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이소성 지방이라고.
1: 아, 이소성 지방.
0: 예, 이소성 지방.
1: 일단 이게... 피하 지방은 피부 아래에 쌓이는 거고 네, 내장 지방은 내장에 끼는 거고 네. 맞죠? 예. 이소성은
0: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 건 네.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곳에 있는 지방.
1: 가령 어디?
0: 예를 들면 췌장 안에 있거나
1: 아 내장 지방이랑 다른가요?
0: 네 내장 지방은 주로 이제 내장 주변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고요. 췌장 안에 쌓여 있거나 네. 간 안에 쌓여 있거나
1: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혹은 근육 내에
1: 근육에
0: 네. 그래서 그건 또 따로 근내 지방이라고 하는데 네. 근내 지방도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마라톤 선수 같은 이제 활동적인 사람들은 근내 지방을 정말 근내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럼 바로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원. 근데 비만인 사람이 근육 내에 지방이 쌓이는 마블링이 쌓이면 그거 이소성 지방이라.
1: 그건 진짜 마블링이구나.
0: 네. 예.
1: 그 이제 배 나온 분들은 이제 배가 나왔을 때 모양이 예를 들어 이제 뭐 두툼하게 좀 접히는 모양인지 아니면 올챙이처럼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지를 보고 이게 피하 지방이 과한 건지 내장 지방이 과한 건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0: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배가 그 정도로 나오면 네. 피하 지방도 많고 내장 지방도 많습니다.
1: 그래요. 네. 오늘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한테.
0: 사실 그거 갖다가 뭐 자꾸 이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요. 이 남성과 여성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그 호르몬이라고 하죠. 남자는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네. 그다음에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네. 이 두 호르몬이 체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1: 어떻게 다른가요?
0: 보통 안드로젠은 약간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유도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내장 지방으로 체지방을 좀 모는 성격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자꾸 배, 특히 이제 복부, 상복부에 많이 체지방을 가두겠죠.
1: 아저씨들이 배에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죠. 그런가 보다.
0: 그래서 이제 윗배가 좀 많이 부르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지방을 저장을 하면 피하에도 지방이 저장이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리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에스트로겐이 인슐린 저항증을 저항성을 좀 완화해주고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호르몬의 성향은 허벅지나 예. 이제 엉덩이 주변 근육부의 피하에다가 지방을 저장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1: 내장지방은 남성보다는 덜하고.
0: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본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저는 엉덩이랑 허벅지가 너무 두껍고 살이 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상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1: 자연스러운 거네.
0: 네, 자연스럽고 네. 건강한 거라서 그걸 좀 운동을 하시면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성분들은 아, 저 술 빼놔갖고 이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1: 예, 예, 예.
0: 제가 보기엔 술 빼도 술 빼지만 많이 드셔서 그런 겁니다.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술만
0: 술 플러스
1: 먹겠습니까?
0: 안주도 예. 많이 드셔서 그런
1: 그렇죠.
0: 거고요.
1: 예.
0: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배가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대기업 임원분들이 많으세요.
1: 왜 그럴까? 회식 많아서인가?
0: 식사도 하시고요.
1: 예, 예,
0: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위스키나 이런 거에 과일 안주를 주로 드십니다.
1: 아, 과일 안주?
0: 네.
1: 아.
0: 그게 이제 뭐 술 안주는 과일이 좋다. 예. 수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최악의 메뉴입니다.
1: 아, 과일 안주가?
0: 네, 저는 최악의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구나.
0: 술과 함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1: 와.
0: 안주가 과일 안주라고 생각합니다.
1: 내가 술 안주로 과일을 먹었다고 하면 그래도 약간 건강 신경 쓴 느낌인 줄 알았는데.
0: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 예, 예, 예.
0: 이 지방간이라고 하죠. 지방간.
1: 예.
0: 지방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1: 네.
0: 첫 번째 알코올성 지방간은 당연히 원인이 알코올이겠죠.
1: 그렇겠죠.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1: 예.
0: 그렇죠. 두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현재 이제 가장 큰 주범은 과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 과당이에요.
0: 예, 과당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1: 예.
0: 이 포도당과 다르게 과당은 대사하는 장소가 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혈액을 돌고 돌고 돌아도 간밖에 못 먹어요.
1: 그렇군요.
0: 다른 세포들은 과당이 오면 너 뭐야? 하면서
1: 패스.
0: 그냥 패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은 자기가 차곡차곡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리코겐으로 변화를 하거나
1: 예.
0: 아니면 지방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미 글리코겐이 충분히 있을 상태니까 현대인들이 글리코겐이 빌 상태는 없거든요.
1: 지방으로 전환하네요.
0: 그렇죠. 지방으로 예. 전환합니다. 차곡차곡 지방으로 전환해줍니다.
1: 술 안주로 과일 먹으면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콜라보네요.
0: 그렇죠.
1: 아,
0: 제일 안 좋은 거는 과일을 바탕으로 설탕을 집어넣고 만든 화채 뭐 이런 것들.
1: 아, 화채. 아, 네. 저 여름에 자주 먹는데. 네.
0: 그런 것들을 먹으면 지방간이 좀 많이 좀 심화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방간이 그렇게 생기면 그 지방간이 자꾸 이제 간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다가
1: 예.
0: 나중에 그 세포가 터져요.
1: 아,
0: 그러면 그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섬유성 지방 조직이 생기고요.
1: 예.
0: 그렇게 되면 그걸 간 경변이라고 합니다.
1: 간 경변.
0: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대사나 예. 뭐 아까 말했던 콜레스테롤 대사가 망가져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지방들이 작고 주변 내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면서 예. 아까 얘기했던 이소성 지방들이 생기는 거죠.
1: 아, 이소성 안 될 곳에 생기는 지방들.
0: 그렇죠. 그런 것들이 5만 가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이런 거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예. 자,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체지방이 뭐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미적으로도 우리가 무조건 날씬한 게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꼭 살을 빼고 체지방을 줄일 필요가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 우수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0: 일단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무조건 빼야 합니다. 네. 사실 전체적인 체지방보다 중요한 건 내장지방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체적인 체지방률, 그다음에 나의 전체적인 체중
1: 네.
0: 이런 거, 뭐 BMI 이런 치수보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복부둘레입니다.
1: 복부둘레.
0: 네, 그래서 남자는 90cm 이상,
1: 네.
0: 여성은 85cm 이상.
1: 아, 남자 90cm, 여자 85cm.
0: 네, 근데 이게 재는 게 중요한데요. 꼭
1: 네.
0: 얇은 데를 재시더라고요.
1: 유리하게.
0: 얇은 데를 재시면 안 되고요.
1: 네네.
0: 그 두 발을 어깨 넓이로 서서
1: 네네.
0: 호흡을 마셨다가 천천히 뱉고 그 쥐어짜듯이 뱉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뱉은 상태에서 갈빗대 맨 밑과
1: 네.
0: 그렇죠? 그다음에 골반의 맨 위
1: 네.
0: 가운데를 재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배꼽 주변을 재면 된다고 하는데
1: 그러니까 제일 나온 부분인데요.
0: 네, 그렇죠. 제일,
1: 제일 나온
0: 부분입니다.
1: 부분으로 재세요. 네.
0: 그 제일 나온 예, 부분을 예, 예. 측정했을 때 남자는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1: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0: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1: 아.
0: 네. 위험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 바지 치수가 안 맞으면 진짜 큰일 난 거구나. 예. 체지방 줄이려면 공복 운동이 좋다 이런 말을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일단 맞는지 궁금하고 맞다면 왜 맞는지.
0: 지방을 줄이는 효율성 자체는 공복 운동이 좋긴 합니다.
1: 예. 퇴근 후보다 출근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0: 네. 그리고 예. 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예. 퇴근 후에도 뭐 한 시간 정도 따로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오전에는 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1: 하고.
0: 예. 그리고 퇴근 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뭐 본인이 취미를 갖고 있는 운동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오전에 3, 40분 유산소가 좋다. 아, 요거 가장 궁금했는데요. 나이살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왜 나이 먹으면 예전만큼 살이 잘 안 빠집니까?
0: 일단은 네. 이게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세포 노화라는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동화 저항이라는 게 생긴다.
1: 동화저항.
0: 그렇죠? 네, 동화저항.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먹으면은 예. 점점 우리는 똑같은 에너지를 먹고 있는데 세포는 에너지를 점점 덜 써요.
1: 그렇지. 예.
0: 만들 게 별로 없거든.
1: 예.
0: 예. 혹은 만드는 걸 별로 안 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세포는 점점 더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는 많습니다.
1: 슬프다.
0: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잉여 에너지를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이살이 찌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거고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난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살이 붙지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방이 빠지는데 불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부위만 살 빼는 거 안 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전신이 골고루 빠진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골고루가 완벽하게 형평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어떤 부위들은 좀 빨리 빠지고
1: 예.
0: 어떤 부위는 좀 늦게 빠집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베타 수용체라는 것들인데
1: 예.
0: 그 베타 3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1: 예.
0: 이게 아까 말했던 뭐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결합하는 수용체입니다. 근데 그 수용체가 많은 데는 지방을 잘 뽑아줘요. 잘 뽑아줘요.
1: 네네네.
0: 대신 저장은 잘 안 합니다.
1: 아.
0: 근데 반대로 그게 없는 데는 저장은 잘 하는데
1: 예.
0: 뽑아내는 건 힘듭니다.
1: 나이 먹으면 베타 수용체가 없나 보다.
0: 그런 거라기보다는
1: 예, 예, 예.
0: 이게 계속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1: 아,
0: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예.
0: 배, 허벅지,
1: 예.
0: 그다음에 엉덩이
1: 예.
0: 이런 데는 자꾸 쌓이는데
1: 아,
0: 뽑아내는 기능은 떨어지는 겁니다.
1: 아,
0: 반대로 얼굴, 손발 이런 데는 쌓이는 거 잘 안 쌓이고 뽑아낼 땐 가장 먼저 뽑아내집니다.
1: 아, 그런 거구나.
0: 예,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그냥 이건 뭐 100%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닌데
1: 예.
0: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얼굴이나 손발 이런 데 먼저 빠져요.
1: 예.
0: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다이어트해? 왜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골았네. 그만해.
1: 맞아.
0: 사실 이 사람은 속으로 보면 배에 지방이 한가득. 그렇죠?
1: 맞습니다.
0: 근데 여기 주변에서 자꾸 아, 너 요새 다이어트 심하구나. 야, 좀 그만해.
1: 맞아.
0: 얼굴 안 돼 보여. 이런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끝까지 다이어트를 해서 배에 복부, 네. 그 다음에 허벅지, 엉덩이까지 싹 빼고
1: 맞아.
0: 유지를 잘 해낼 수 있다면
1: 네.
0: 괜찮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그만둬요.
1: 아,
0: 그러면 이제 흔히 맞아. 말하는 요요가 오죠.
1: 네.
0: 요요가 안 올 수 없어요.
1: 아,
0: 요요가 오면 또 배, 복부, 허벅지부터 찝니다.
1: 아, 거기부터 또 찝니까?
0: 네.
1: 아.
0: 그리고 나서 살이 한참 다 찌고 나면 얼굴과 손발이 살짝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얘기하죠.
1: 너
0: 요새 좀 살이 찌는 것 같다.
1: 올랐다.
0: 네. 그러면 또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조금 뺐는데 또 아이고 얼굴 안 돼 보여 그만 빼.
1: 배를 봐야 됩니다. 배를. 네.
0: 그게 이제 나이살로 계속 추정이 되는 거죠.
1: 여러분도 예전 영상 돌려보시면 제가 얼굴 살까지는 좀 뺐을 때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때도 배는 들어가지 않았다.
0: 네.
1: 예. 이해가 되네요 이제. 아, 진짜 마치면서 지난 시간에 단백질한테 영상 편지 보내고
0: 네.
1: 마무리했잖아요. 나대지 말라고.
0: 네. 예.
1: 오늘도 지방에게 영상 편지 한 말씀. 예,
0: 지방이 워낙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 예.
0: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지방아 정리정돈 좀 하자.
1: 아, 네. 정리정돈 좀 하자.
0: 정리정돈 좀 하자.
1: 알아서 좀 정리 네. 좀 해줘. 예. 자, 스포츠 영양사 우수님과 오늘은 지방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더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 모셨을 때 우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내가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거면 차라리 참치로 태어났을 걸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우리 몸의 발전 과정에서 내장 지방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이제 비상시 에너지를 공급하는 좀 마지막 보루였던 셈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은 이 부위의 지방을 절대 쉽게 내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도 복부 내장지방 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독하게 마음 먹어야 정말 평생 습관화해야 녀석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파이팅 하시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첫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어제 진행된 가운데 후보들의 레이스 열기에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인석 후보는 신천지 세력이 결합된 반명연대의 존재를 언급하며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도현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장외 정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대표의 오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사건을 중개하기로 허가했습니다. 일부 배추 한판과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김대호 와이스트리트 편집장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ETF 얘기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본방송 후에는 유튜브 원전방송 더 락홀룸이 이어집니다. CBS 박지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CBS 박종의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드디어 왔습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오늘 뭐 준비한 멘트가 없었던
4: 그러니까요,
1: 것 같아요.
4: 떨어졌네요. 네.
1: 뭐라고?
4: 아, 떨어졌어.
3: 아, 내를?
4: 아, 떨어졌어요. 내를 떨어내세요, 빨리, 지금.
3: 네. 아니, 지난주가 제가 못 와가지고.
1: 아, 지난주?
3: 지난주에 우리 코너가. 네. 패싱이 되는 바람에. 집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떠올리고. 네, 떠올리고.
5: 네. 눈물 배추로 하세요.
3: 알겠습니다. 눈물 배추. 배추.
1: 예, 지난주에 또 이지호 박지원 네. 두 분의 아, 또 이렇게 시간이 있었죠.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6: 네, 반갑습니다. 예, 이상민.
1: 예. 자, 그리고. 아, 그레이스정, 엘레강스정, 정옥희 의원님,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예, 카인드정.
7: 네.
1: 카인드장. 예, 네. 장윤미 대변인.
4: 땡큐.
1: 예.
4: 땡큐.
1: 땡큐. 아유, 본토 발음. 네. 자, 그럼 현안 바로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 후보들의 첫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있었죠. 아, 단연 주목받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어떤 당대표 후보들의 연설 장면인데, 2대1 구도였다는 평가가 있고, 정청래 후보는 계속 언더독 전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기호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배 소장님.
3: 그,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저도 이제 한 뭐 20, 30년 가까이 전당대회를 좀 가까이서 봐왔거든요.
1: 네.
3: 왜냐면 이제 직업상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까지 좀 잔인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뭐 잔인해요?
3: 잔인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 잔인할 정도로?
3: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로를 막 긁어요. 저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1: 예.
3: 그래도 우리가 서로,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지 싸워야지 했는데 지금은 서로를 막 긁잖아요. 막 서로가 서로를 긁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 말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전대가 되고 있다. 전대가 아니라 이제는 붕대를 감아야 된다.
1: 오늘 이거 고민해 보셨고요. 붕대.
3: 네네. 네,
1: 전대가 아니라 붕대가 필요하다.
3: 고민했습니다.
1: 예. 자,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7: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1: 붕대 필요하다.
7: 전당대회 끝나고 네. 총선 때까지 네. 상당히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한 상황은 총선 앞두고
1: 공천.
7: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1: 가슴이 예, 그러네요.
7: 그리고 이게 예. 지금 그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1등으로 뛰고 있는 사람도
1: 예.
7: 지금 확실한 내가 1등이다 이렇게 마음을 놓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통하는 게 있는데요. 예. 바로 그게 언더독이에요. 이게 사람이 말이야. 너무 강해 보이면은 네. 거부감이 들어. 한국인들은 반골 기질이 있거든. 그런데 뭔가 두들겨 맞아. 그런데 뭔가 이렇게 얼굴을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 할 말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동정이라든지 한국인들이 그런 감상이 있거든요.
1: 그렇죠.
7: 그걸 정청래 후보가 지금 간파해가지고 계속해서 2대 1.
1: 3대 1.
7: 3대 1인가 지금은? 아니, 4대
1: 뭐,
7: 1인가?
1: 예, 아무튼 뭐
7: 지금은
1: 2대
7: 뭐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맞는 와중.
1: 뭔데? 뭔데?
7: 맞는 와중에도.
3: 그레이스.
1: 엘레강스, 엘레강스.
7: 다시.
5: 편집? 편집, 생각이지만.
7: 그 두들겨 맞는 와중에도 나는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은, 이게 주는 함의가 너무 커요. 김민석, 송영길은 다 당을 지금 나갔다 들어왔거든.
1: 맞아요.
7: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소위 그 권리당원들한테 얼마만큼 반향이 될까 이런 거를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민주당원으로서 네. 자, 우리 장윤미 대변인.
5: 네, 구도가 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과 기조, 전당대회 임하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청 이 대전이라는 프레임에 정청래 전 대표를 꾹꾹 이제 눌러 담으려고 하고 정청래 대표는 아니야 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 이재명의 역사 다시 쓰는 내가 적임자야 라고 하면서 그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또 본인의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적자론 정통론 뿌리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송영길 이제 전 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정청래 대표는 당 나가는 게 선당후사일 때 안 나갔다 이러면서 언론에서 또 직격하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탈당한 거는 선당후사 당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러면서 대립구도가 좀 명백하게 딱딱 서 있는 것 같아서 이 구도대로 임했을 때 오늘 이미 예비 이 경선 들어가서 투표 맞아요.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하. 이게 공개는 안 되죠?
5: 예비경선 목요일날 컷오프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만 공개가 되고
1: 그러니까
5: 순위는
1: 순위는 공개 안
5: 공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근데 일부러 또 알 수도 있겠죠.
5: 그런데 막 이제 밭글 형태로 돌긴 돌죠.
1: 밭. 네. 근데 이런 밭이 각 후보들이 본인 유리한 것처럼 해서 가짜 밭도 있잖아요.
5: 그래서 가짜 밭이 거의 이제 난무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1: 그렇군요. 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밭을? 그러면?
5: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싸하게 이제 끝자리까지 나오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1: 아,
5: 네.
1: 어이, 많이
7: 끝자리까지도 막
5: 그런. 와, 밖으로.
1: 37! 막 이러면서.
5: 그러면 또 믿음이 없잖아요.
1: 박지영 27!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 연설회 끝나고, 김민석 후보가 또 발언 중에 주목된 게 신천지 개입설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MBC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신천지가 개입하려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명연대와 함께 하는 그 정황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아, 이게 뭔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배 수장님, 뭔가 짚으세요?
3: 저는 이게 일종의 그 김민석 전 총리가 국면전을 하는 것 같아요.
1: 국면전만?
3: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것이 일종의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환을 대전환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이거든요.
1: 예.
3: 뭔가 새로운 어떤 당대표에 대한 진입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격앙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이렇게 연결 짓는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가 신천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 신천지를 척결을 하죠.
1: 예.
3: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는 일종의 일체화, 동조화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반대로 이런 어떤 이 영향을 주려고 하는 배후 세력은, 기존에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번 전당대회를 끌고 가려는 듯한 이 전략이 이제 숨어 있는 거 아닌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 말 워딩이 정확해요. 어떻게 했냐면,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 전대에 개입하라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 예선의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거든요. 뭔가 이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말이면.
7: 그렇겠죠. 그리고 알고 있을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신천지 교주는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1: 예, 예, 예.
7: 그런데다가 그 신천지가 국민의힘 해가지고 뭐 수만 그 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몇만 교도가 당원 개입했어요.
7: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그러면은 왠지 윤석열 정권이 생각이 나고 그럼 자동적으로 반명인식이 되잖아요.
1: 예.
7: 그런데 그러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런 어떤 그 소위 집합이 상당히 지금 마치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1: 예, 예.
7: 그런데 또 본인이 과거에 계엄과 관련해 갖고 예언을 해 갖고 굉장히 빈축을 샀는데 그게 어떻게
6: 맞았다
7: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그냥 흘려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신천지 얘기를 지금 요 시점에서 꺼내는 게 본인한테는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6: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 접근하고 민주당도 뭔가 접근했다고 봐야 돼요?
5: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성을 뗀 의혹적이라고 했다. 내가 뭐 차근차근 밝히겠다고 하니까 이제 현 시점에서는 뭔가 있어라는 이제 물음표 정도가 던져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 전 대표 쪽에서는 이거 가짜 뉴스는 족족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친청계로 분류되는데 냄새만 피우지 말고 뭐가 있으면 그냥 얘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천지 이러면 기시감은 전당대회랑 지금 연동되는 국면에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신천지 당원 가입 이 정치법 뭐 정당법 다 위반 이런 부분으로까지 다 번지는 이 연상작용의 단어 딱 신천지 이 세 글자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 문제를 막 발전시키고 이러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그 개입했으면 그것도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5: 그러니 오늘도 그 아침 라디오에서 사회자도 그 질문을 하니까 수사 이거는 저희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실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6: 김민석 후보님 나와주세요.
8: 예, 김민석이고요. 2014년 계엄 전에 제가 계엄을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 김민석이가 미쳤다. 아, 뭔 소리냐, 정신이 나갔냐 이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소상히 보고 있습니다.
6: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그 코스레가 좀 덜 나셨는데 다시 또 코가 안 잡아주셨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8: 감기약을 바꿨습니다.
6: 성분을 좀 아닙니다. 예, 그런데.
8: 네, 똑같은 그 국민의힘 소속이신가요?
6: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뭔가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8: 제가 집사입니다. 네.
6: 그렇죠. 네, 신천지. 교회 다니시죠. 예.
8: 네, 신천지와 관련해서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7: 아, 똑같아.
5: 진짜 비슷한데.
8: 아직 대사가 남았습니다.
6: 그러니까 계속.
8: 적당한 시기에 제가.
6: 예, 대사 게임 말고.
8: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그게 CBS라면 더 좋겠죠?
6: 예, 인터뷰 해드려야겠네요. 예, 또 저희가 CBS가 또 신천지와의 싸움을 계속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왔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8: 예, 알고 있습니다. 예.
7: 근데 뭔가가 있다면 진짜 8월 17일 전에 얘기를 해야지.
6: 그렇죠.
7: 지금 친청계에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진짜 군불만 때우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6: 그러니까요. 정청래보다 바로 이렇게 또 대응을 해요.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고 이러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지휘과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어휴, 그러니까 이게 또 본인을 향한 공격이라고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인식을 한 것 같고 강력한 법적 조치 이게 전당대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저는 최대 이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 진짜일까요?
3: 아니 그러면 왜냐하면
6: 세상에 정책 대결이
3: 이게
6: 아니라.
3: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뭔가 전당대에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1인 1표제 그렇다고 해서 뭐 보안 수사권도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상으로는 폐지도 썩 좋은 선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당원 간의 이전 투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른바 친명 쪽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신천지 뭔가 의혹이 있구나. 그래?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종교 자체 그때도 어디에선가 나왔던 이야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 또 보수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 있었었어요.
6: 예.
3: 그런 만큼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완전 당원들 간에도 이제는 이걸 통해서 대립구도가 확연하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당원들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먹힐 수 있어요. 왜냐? 신천지 이슈가 단지 이 김민석 전 총리 이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천지를 타격했지 않습니까? 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봉화마을에 가서까지 사과까지 했는데 뭔가 당원들의 이 지금 구도는 심상치가 않다. 그럼 마지막에 내가 던질 것은
6: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3: 그렇죠.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 그래서 이제 정치 후보는 김진석 후보의 반명 분열주의 반박을 했고 오히려 반명 분열주의를 언급하는 분이 실제 반명 분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 또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 지지하신 분 중에서 이제 친청 후보 그 최고위원 후보까지 친석 후보 이미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투표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미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열기가 있었나요? 사실?
7: 아니요. 이런 거 안 했는데 예. 보고 배울까 봐 걱정.
6: 왜?
7: 네, 이런 거 보고 배울까 봐 걱정입니다.
6: 예, 보고 배울까 봐.
7: 네. 아, 근데 참 기발하네요. 네. 네, 생일에 따라서 1월에서 4월생, 5월에서 8월생, 9월에서 네. 12월생. 이러면서 어떻게 민주당, 민주주의의 원조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네. 건데.
6: 이미지 나가고 있어요.
7: 근데 원래 이렇게, 네. 원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5: 그러니까 이제 생일은 사실 저도 생소하고요. 다만 네. 이제 짝짓기 뭐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 던진다?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은 선거 때마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대단히 1월부터 4월생, 5월부터 8월생 이런 광경은 사실 처음
6: 저거 보죠. 뭘까? 투표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의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얘기예요.
5: 그렇죠.
6: 아, 그럼 저 정도로 이렇게 1월부터 4월생은 저렇게 두 분을 뽑고 5월 8월생 뽑고 9월 12월생 뽑으면 최고위원은 딱 저 세 분이 잘 뽑힐 수 있게 투표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5: 예, 친청계로 이제 나온 아. 이 최고위원 후보군은 3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예. 3명을 다 지도부에 입성시키기 위해서는 예. 표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분산이 이 3명 중에 2명은 많이 받았는데 1명이 덜 받았어. 이러지 말고 우리 아. 골고루 가도록 야. 한번 해봅시다. 요 컨셉인 거죠.
6: 야, 그게 잘 이해하세요.
5: 전략과 꼼수 그 사이 어딘가.
3: 아니, 근데 저는 저걸 처음 보는데.
6: 처음 봐요. 저는 처음 봐요.
3: 아니 처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있거든요. 네. 샘플을 어떻게 하면 대표성 있게 고르는 데 있어서 뭐 키시 그리드라는 방법도 있고 생일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일을 저렇게 기준으로 나누면은 샘플을 네. 선택할 때 네. 뒤섞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의 어떤 기법상 총 동원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7: 아니 근데 아까 키시 그리드?
3: 키시 그리드라는 네. 방법도 일정한
7: 이게 외국에서 온 방법이에요?
3: 맞습니다. 네.
5: 이게 여론조사 표본 이건 채집 방법이라는
3: 그렇죠. 이건 생일법이거든요.
7: 아, 그럼 여론조사 채집 방법을 갖다가 지금 자기네 투표 방법으로 그렇죠. 활용을 하는 거야.
3: 생일법으로 하면 이제 표본이 이제 최대한 섞이지가 않죠. 골고루 이제 뽑아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동원돼요.
7: 그러니까 외국의 방법은 여론조사 기법인 거지 득표 방법은 아닌 거죠.
3: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예. 총동원 된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수 정당 쪽도.
7: 아니요, 그 동안 없었는데 네. 이런 게 한번 이렇게 오픈이 되면은요.
5: 앞으로 그럼.
7: 네.
6: 예.
7: 김민석은 따라요.
6: 김민석 후보
7: 문자 폭탄도 따라하더라고.
6: 또 다른 이미지 하나 더 있죠. 한번 그것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요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이 여기든 여기 생일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교차 투표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5: 근데 여기서 빠진 분들은 조금 서운하시겠네요.
6: 그렇긴 하겠네요, 그죠? 예. 예.
7: 그래서 김민석 후보도 좀 비슷하게 하자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지지층들마다 예. 나뉘어가지고
7: 지침이
6: 그러니까 예. 두 후보 모두 3분할됐네요. 일단 3분할해서 조합을 만들었다라는 점 투표 가이드 논란인데 저거는 불법은 아닌가봐요.
5: 이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저도 아. 이 아까 정호위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네. 공감이 되는 게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는 거죠. 정당이. 그런데 요건 요렇게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다 형식으로 유포가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성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당원분들이 이제 하나의 뭐 아 이런 의견도 있네 정도지 아 나 4월생이니까 저 같으면 2월생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뽑고 뭐 요건 저렇게 저렇게 뽑아야겠다. 이런 당원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저
7: 그건 또 모르죠.
6: 그건 또 뭐야. 네. 자. 이런 건 정청래 후보 차량이 또 파손됐다라는 사실이 또 공개가 됐어요. 이제 어제 오후에 연세를 마치고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의 차량을 발과 도구로 가격해서 차량이 손괴됐다고 하죠. 또 차에 정청래 후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3: 그러니까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방법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6: 예, 예.
3: 이제 이렇게 격화됐다라는 것도 한 단면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예. 정청래 전 대표 쪽도 이걸 이제 최대한 부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종의 언더독 이펙트가 작동하는 거죠. 지금도 내가 지금 다굴이 당하고 있다.
6: 몰매를 맞고 있다.
3: 그렇죠. 아. 네, 네. 아, 뭐 하여튼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제가 표준을 써야 되니까 몰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송영길 의원도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사주한 거냐. 아. 그건 아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온라인 상에서는 약간 배우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거에서 가장 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들이 방금 전에 이제 최고위원 선택하는 방법 총동원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동원되는 전당대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6: 예. 자기 예. 위에서 뭐 하신 말씀이 표정이 안 좋아.
5: 예. 그냥 이제 뜨거운 건 맞지만
6: 아까 처음 보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막 한 건 아니다. 원래
5: 뭐 이 정도는 아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상을 찾아갈 것이다. 아. 시스템 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6: 아 보여드리겠다. 네. 예. 후보로 나가시지 그랬어. 네. 자, 근데 저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
7: 아니요. 근데 예. 그 김민석 예, 후보 예. 측에서 예. 우리가 사주한 것이 아니다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3: 아, 네네.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예. 없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이렇게 이제 어떤 피격을 당했다, 차가 예. 뭐 발로 또 가격을 당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배우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7: 거죠. 아니요. 근데 일단 피격을 예. 당하면 예. 다른 후보들도 예. 이런 폭력은 안 된다라고 성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 그렇죠. 그렇죠.
7: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싸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예. 아까 시스템대로 움직인다 그러셨는데 예. 지금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원칙에 대해서 거의 망각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 경선인데 이게 이렇게 과열되는 어떤 일련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6: 전당대 끝나도.
5: 네. 말씀대로 각 캠프에서 네. 이런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같이 공유해서 좀 나왔으면
6: 예, 좋겠다. 김민호 후보도. 폭력 발본색원 해야 된다. 네네. 진상 파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7: 여기
6: 했어요.
7: 보면은 무슨 네. SNS에 정청래를 이거 방송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제가 예, 읽을 예. 수가 없는데요.
6: 예, 극단적인 문구.
7: 근데 이런 극단적인 문구가 돌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 정말 이건 차량이 습격을 당하는 거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6: 맞아요. 예, 자. 저 이런 중에 이제 후보들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9: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 테러 하면 또 송영길 아니겠습니까? 저도 2020년 대선 맞아. 이재명 뭐가 맞습니까?
7: 아니 그때 망치로의
9: 아직
7: 머리를...
9: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뭘 맞습니까? 맞긴 그렇습니다. 맞아. 제가 맞았습니다. 아, 물병을 던지라는 겁니까? 물병 예. 왜 줍니까? 예. 우리 쇠망치로 정말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상도 당해가지고 목발로 그냥 아유 우리 족발을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정말 머리 부상도 당하고 정말 혼신임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6: 요새 그 정청래 대표에게 스토커 같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죠?
9: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불편하다. 왜 이러냐 근데 내가 날 좋아한다. 내가 날 사랑한다. 이런 이건 스토커 아닙니까? 스토커.
6: 예, 스토커.
9: 아, 스토커입니까?
6: 아닙니다.
9: 스토커는 하면 안 됩니다. 그나저나 우리 당내에서 제가 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신천지 냄새가 납니다.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 선배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6: 아, 홍준표 전 시장.
9: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6: 국민의힘의 상황. 당신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당의 그런 개인 문제 인식했었다라는 말. 그 바쁜 와중에 또 점심을 같이 하셨네요.
9: 바쁜 와중에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재민 밥 안 먹습니까?
6: 예, 저도 밥 먹으니까.
9: 그렇습니다.
6: 예, 잘하셨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최고의 후보 컷오프 명단이 각 계파의 본선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명에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장미 대변인은 좀 말하기 어려우신가요?
5: 네. 예.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6: 아, 정말?
5: 예.
6: 아, 뭐야, 끝. 네. 예. 자, 우리 이제 맨날 철저한 준비.
9: 3초만 해.
3: 뭐, 대처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누가 유력한가도 있겠지만, 이건 네. 결국 세대결이거든요. 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는 후보자가 이제 8명이 돼서 본선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체로 저는 한 5대 3 구도가 되지 않을까.
6: 5대 3.
3: 그러니까 이제 친명 쪽이 5. 그 다음에 친청문 쪽이 이제 한 3 정도. 왜냐면 그게 지금 새 대결이니까. 그런 만큼 지금 아까도 조합에 나왔지만은 이제 두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은 그런 정도가 뭐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구도가. 아하. 왜냐면 송영길도 있기 때문에. 예. 송영길도 지금 친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체로 아하. 그렇게 분류한다면 8명을 놓고서 한 5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장동혁 당대표 요즘 그 올림픽공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선관위 특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국회에서 특검 처리 합의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국회 일정에도 이제 상임위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다 복귀할 거라고 하는데 네. 관련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5: 이미 그 네. 국민의힘에서 나머지 상임위의 위원장을 네. 어느 분으로 이제 모실지에 대해서는 네. 그 명단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일단 정점심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못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사실 특검 추천도 뭐 민주당이 맞다 국민의힘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특정 정당이 추천해서 수사하는 게 대단히 이상해요. 예. 그리고 이게 당의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있는데 선거라는 게 국민의힘만 추천하죠.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협상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묘미를 보여줬고 예. 그 물꼬가 한번 트이니까 원 구성도 민주당 다 가져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또 민주당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또 정정식 원내대표의 결단 또 한병도 원내대표의 결단 좀 높이 사고 싶습니다.
6: 예. 정 의원님. 예. 선관위 특검?
7: 네. 특검 처리 합의한 거는 예. 진작에 했어야 되지만 어쨌든 잘 한 거 같고요.
6: 예.
7: 지금 원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그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볼 때 그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국민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을 일단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예. 특검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는 잘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뭔가 계속해서 집회를 주도할 만한 명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내 지도부의 어떤 그 역할과 입지가 확고하게 되는 하나의 그 초석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6: 예. 장동혁 대표 복귀할까 그럼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3: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6: 많아요?
3: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제 되긴 됐지만은 결국 뭐 국민추천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이 지금 2차 종합특검도 지금 연장됐거든요.
6: 예.
3: 그러니까 또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장외투쟁하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 들어오면은 뭔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호응을 받을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6: 예.
3: 지금 바깥에서 보안수사권 또 폐지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 특검 추천에 대한 부분에 대통령에 대한 또 이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6: 예.
3: 이런 부분들을 공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장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할 거지. 왜냐면 올림픽 공원에 가면 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6: 아, 또 그걸 뭐
3: 당위적으로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아직까지 그 장외 투쟁에 대한 장동혁 대표 스스로의 효능감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8월 말까지는 이어질 가능, 추석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6: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추 한판 오늘도 배준찬 소장님과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1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1: K라디오.

0: 네, CBS 박정희 아파트 무의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히 그리고 필요한 대응을 더 과감히 해달라라고 주문을 직접 했죠. 민주당 역시 또 당국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이게 참사다 비판하면서 이제 총공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 관련 내용들, 최근 주식시장 동향 관련한 문제 이대호 와이스트리 편집장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처음 뵙습니다.
1: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채널에서 많이 뵙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 와이스트리 제가 경제 채널 유튜브 보니까 거의 98만 4천 명.
1: 아, 예. 아직 100만이 안 되는 채널입니다.
0: 저희 한판승부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좀 적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0: 저희 97만.

0: 일단 ETF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에 가장 주목받는 혁신으로 평가받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제는 대통령의 골칫거리 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1: 예, 외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0: 블룸버그에서. 네. 예. 맞습니까, 이 평가?
1: 골칫덩이.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0: 예.
1: 요즘에 보면 하루 16종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추종하는 게
0: 예.
1: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요.
0: 아.
1: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0: 예.
1: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20년.
0: 예, 예.
1: 그때 막 팬데믹으로 시장 흔들릴 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0: 예, 예.
1: 그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하루 전체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안 됐어요.
0: 아,
1: 6조 원, 7조 전체? 원? 예. 하루 거래대금이 적을 때는 4조 원, 5조 원 그랬거든요.
0: 오.
1: 근데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만 하루에 10조 원 이상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0: 야.
1: 엄청난 거죠.
0: 그럼 이게 주식 부의 흐름이 주시장 ETF에도 많이 왔다.
1: 그렇죠. 관심들이 많이 넘어갔고
0: 예.
1: 또 얼마나 과열이 되고 있냐면 그 순자산이라고도 예. 하는데 펀드니까
0: 예.
1: 펀드 안에 담겨 있는 순자산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한 개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0: 예.
1: 하루에 6조 7조씩 거래가 됩니다.
0: 그
1: 몸값의 6, 7배가 하루에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0: 아하.
1: 엄청난 거죠.
0: 예.
1: 그리고 한 5월 27일부터 7월 16일에 그 단일 종목 16종에 몰린 돈이 13조 원이 넘어요.
0: 아.
1: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돈이 순수하게 13조 원 넘게가 예. 그 펀드로 들어갔다는 거죠.
0: 돈이 간다는 건 그만큼 뭔가 돈을 벌 수 있겠다.
1: 그렇죠. 기회를
0: 한다.
1: 찾아서 가는 건데.
0: 예.
1: 그런데 보통 ETF는 예. 만 원에 딱 맞춰서 한 좌를 만 원에 맞춰서 상장을 시키거든요.
0: 예.
1: 근데 요건 이제 두 배짜리니까
0: 예.
1: 변동이 커질 수 있어서 2만 원에 상장을 했어요. 그게 한때는 삼성전자 추종하는 건 3만 원 조금 넘었었고
0: 예.
1: 하이닉스 추종하는 건 한 3만 7천 원 조금 넘기도 했었는데
0: 예. 예.
1: 공교롭게도 두 개가 지금 다 1만 2천 원 수준입니다. 3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죠. 13조 원이 몰렸는데
0: 엄청난 거죠 지금.
1: 3분의 1 토막이 났다.
0: 그럼 진짜 투자하신 분들은 빚을 내서 했다고 하나?
1: 일단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아마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안 내줄 거예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0: 아, 예,
1: 100%
0: 예.
1: 자기 돈이 있어야
0: 그러니까
1: 비투는 할 수 없게 이거 자체가 일단은 레버리지니까
0: 아.
1: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비투는 못하지만
0: 예.
1: 이미 그 돈은 녹아내리고 있다.
0: 녹아내리고 있다.
1: 예.
0: 그러니까 ETF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1: 네.
0: 분은 ETF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주식이랑 뭐가 상품이 뭐가 다른 건지 원래 이게 단일 종목도 없었던 건데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ETF는
0: 예.
1: Exchange Traded Fund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예요.
0: 그렇죠.
1: 펀드는 예.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바구니라고 배웠죠.
0: 담아요.
1: 그렇죠.
0: 여러 개 상품, 여러 종목, 여러 자산을 담는 바구니예요.
1: 그 바구니인데 예. 그 바구니에 딸랑 하나만 들어 있는 겁니다.
0: 삼성.
1: 그렇죠.
0: 전자.
1: 아니면 SK 하이닉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품이죠.
0: 그 바구니에 딱 단일한.
1: 그렇죠.
0: 그게 그래서 무슨 ETF야 이럴 수도 있네.
1: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3배짜리 ETF도 안 나오고 그런 게 너무 위험하니까 허락을 안 해줬었어요.
0: 예.
1: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단 하나의 종목만 2배로 추종하는 혹은 거꾸로 2배를 추종하는
0: 예.
1: 16개의 ETF를 내준 거죠.
0: 그래서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 네.
0: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거를
1: 그렇죠.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0: 됐다
1: 생각된다.
0: 예,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허락이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정책적 판단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1: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0: 예, 예.
1: 일단은 들리는 전언.
0: 전언.
1: 뭐 저도 이제 자산운용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0: 예.
1: 아무래도 좀 환율 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건 환율. 이미 뭐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0: 예, 예, 예.
1: 해외에 없던, 그러니까 해외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던 건데, 심지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조차 뭐 3배 이렇게 레버리지를 주는 거는 되게 싫어했던 금융당국이
0: 예.
1: 전격적으로 단 하나의 종목만 추종을 하는 걸 내줬다는 거잖아요. 아마 뭐 청와대 쪽에서도 정책실장 측면에서도
0: 예.
1: 외환시장을 좀 잡아야겠다. 원달러 환율 너무 많이 치솟고 서학개미들이 해외로 2배짜리, 3배짜리를 추종하러 나가니
0: 예.
1: 그 수요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 안으로만 돌려도 그게 어디겠느냐 이런 계산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게 좀 이렇게 모여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다라는
1: 그쵸,
0: 거네요.
1: 예. 예. 근데 너무 좀 단편적으로 하나만 봤던 거죠. 이 부작용까지 과연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게 하나 둘씩 아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닫는 거죠.
0: 환율 방어는 됐습니까?
1: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1480원대

0: 까지도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예. 더 이상 치솟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예. 요게 상장이 된 게 5월 27일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환율이 내려온 건 최근의 일입니다. 아하. 사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ADR이라고 하는 예. 증권 예탁 증서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한 40조 원 정도의 공모 자금을 받았고 그걸 한국으로 들여와서 뭐 환전 수요가 좀 있다고 하죠. 예. 그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좀 컸지. 과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원화 강세로 방향을 돌렸다? 글쎄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자, 그럼 이 레버리지 ETF가 왜 또 우리 증시의 변동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0: 일단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예, 예. 7월 들어서 16일까지 예. 하루 평균 변동률이 6.75%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예. 고점과 저점 6.75%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관련된 변동성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는 신용천국 미국이 망할 뻔한 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10월에 2008년 10월에 6.11%였어요. 변동률이. 근데 지금은 6.75.
1: 더 높네요?
0: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지금 우리나라 사상 최대 무역 수지 경상 수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그만큼 그 이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1: 비정상이고.
0: 굉장히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 V코스피라고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예. 이제 빅스 지수라고도 하는데 예. 변동성 지수. 예. 이걸 공포 지수라고도 합니다.
1: 공포. 왜?
0: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공포에 빠지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등락을 크게 크게 하면서 흔들리게 되면 예. 그걸 자체를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해요.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이니까. 그게 오늘 보니까 한 84.89, 한 85 정도 되거든요. 예. 6월 29일에는 97.99까지 갔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지수를 만든 이후 최고입니다. 그리고 2010년쯤에 이 지수가 만들어졌나 해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도 어떠했는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데 예. 그때가 90대 후반 잠깐 100을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90 안팎을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만 그래요. 그 우리 저 박정우 아나운서 네. 해외 증시 좀 보실 수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나스닥이 미국 3대 지수 중에 올해 들어서 최근 한 1년 동안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1: 예.
0: 몇 퍼센트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십시오.
0: 최근 1년 동안에 나스닥이 예. 2.7% 빠졌어요.
1: 아.
0: 최근 1년 사이. 근데 코스피는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1: 야, 그럼 편집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나라 경제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0: 물론 우리 구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좀 이제 치우쳐 있는 수출도 예. 마찬가지고 예. 반도체 단일 종목에, 단일 품목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 시장 자체가 안 그래도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인데
1: 예.
0: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지렛대로 인해서 거의 나스닥의 10배 떨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는 인식이 됐고 네. 그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이제 원인을 갖고 처방전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네네.
1: 방법은 있는 것이냐. 지금 ETF 얘기, ETF 얘기하고 있지만
0: 그렇죠.
1: 예. 먹힐까요? 지금 뭐가 내놓고 있잖아요, 정부가.
0: 안 그래도 지난주에 네. 금융위 차원에서 대책이 나왔죠. 예. 기본 예탁금 원래는 예.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살 수 있었는데.
1: 3,000만 원으로?
0: 3,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예. 대용증권 안 쳐주고 현금으로만. 그러니까 대용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 계좌에 예. 한 3,000만 원어치 주식이 있어요.
1: 예.
0: 그러면 그것도 기본 예탁금이 있는 걸로 쳐줬거든요.
1: 예.
0: 뭐 한 증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예. 70% 정도는 이제 현금처럼 쳐줬는데 이제 그거 안 하고 순수 현금으로만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1: 예.
0: 근데 그거는 뭐 증권사에 뭐 전산 같은 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 8월 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걸 봐야 하는데.
1: 예, 예, 효과 있을 것이냐.
0: 없죠.
1: 없어.
0: 왜냐면 없어요. 일단은 기본 예탁금 예. 3천만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예. 많고,
1: 예.
0: 일단은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거나 물타기를 더 못하게 하는 효과는 생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하루에 10조 원이 넘고, 이거보다는 좀 낮아질 건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레버리지는 두 배로 사고 두 배로 팔아야 하거든요. 펀드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1: 예, 예.
0: 그러면 두 배로 사는 돈, 두 배로 파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ETF의 거래대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 예.
0: 그러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오를 때는 5, 6% 오르고 떨어질 때는 5, 6% 떨어지고 거의 뭐 9% 떨어진 날도 많고 사이드카가 거의 여의도 경찰차보다 더 많이 발동이 되는
1: 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0: 그렇죠.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아니 이게 지금 뭐 날씨 눈 온다 비 온다랑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장난이 아닌 상황인 것 같긴 한데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조금 이제 그 전에 지적을 했던 게 지난주 요 목요일에 대책 나오기 전에
1: 예.
0: 기본 예탁금을 한 최소한 3억 이상으로 높여놔야 된다.
1: 아 3천이 아니라 3억?
0: 3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 대용증권이나 순수현금 이거 다 떠나서 그냥 기본 예. 예탁금 3억 이상.
1: 어.
0: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이거 거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한켠에서는 아니 그러면 현금 3억 이상 그러니까 뭐 대용증권 포함해서 주식 3억 이상 없는 사람들은 레버리지 ETF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하실 수 있잖아요.
1: 예.
0: 네, 하지 말라시라는 거예요.
1: 아.
0: 이게 왜냐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반박도 하세요.
1: 예.
0: 우리의 성장 사다리를 왜 너희가 걷어차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뭐라고 반박을 드리냐면 지렛 때는 사다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자꾸 지렛 지렛대를 가지고 사다리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1: 아.
0: 지렛대 가지고 잘못 3층, 4층, 5층 올라가려다가
1: 예.
0: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1: 그러면
0: 이거는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저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 투자자가 뭐 현금만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 예.
0: 아니면 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자격증을 갖췄거나 그분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소득 수준이 있고
1: 예.
0: 또 금융자산 있으니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지금 뭐 그냥 몇 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 예.
0: 어느 날 갑자기 했는데 30, 40% 마이너스 돼요. 그러면 이게 복구가 어렵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험과 자본을 갖춘 사람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하시라. 그러니까 그 허들을 높게 두는 게 결코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다.
1: 안전한.
0: 그렇죠. 지렛대와 사다리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1: 좋네요. 예.
0: 근데 이제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그 발표된 날 저는 사실 예. 조금, 예.
1: 안 된다.
0: 예, 그랬습니다. 좀 기분이. 예.
1: 아, 기분이요?
0: 예, 좀, 너무 걱정해서. 왜냐면 금융당국이,
1: 예. 예.
0: 저도 예전에 뭐 금융당국 출입해보고.
1: 아니, 기자 하셨으니까.
0: 예.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구나.
1: 아.
0: 이거 서서히 거래대금 줄이면 되겠구나라고 잘못 오판하고 있다. 두 번째 오판. 처음에 이거 출시할 때 첫 번째 오판.
1: 예.
0: 이번이 두 번째 오판인데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1: 예.
0: 기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해외처럼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달라라고 하던 분들이
1: 예.
0: 지금은 온갖 댓글 한번 보세요. 당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계세요.
1: 지금 맞아요. 상장 폐지 얘기 나와요.
0: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이제 피부로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1: 위험하다.
0: 저거 뜨겁다고 했는데 내가 손을 대보니까 진짜 손 대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1: 어허.
0: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당국이
1: 예.
0: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높이고 서서히
1: 이거 진짜 뜨거워 진짜 위험한 건데 하지마! 하라는 신호를 확실히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조금 좀 위험해요. 뭐 이 정도 신호가밖에 될 수 없다.
0: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 진단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워딩 보니까 피로시 예. 추가 대책. 아니 그 피로시는요. 도대체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져야 변동성이 얼마나 더 커져야. 그러니까 사실 변동성이 크다는 게
1: 예.
0: 단순히 약세장에 돌아와서 기업 실적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1: 예.
0: 변동성이 큰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1: 예.
0: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왜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1: 예.
0: 잡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죠. 이제 삼전익스 빼고.
0: 그러니까 외국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증시를 보면
1: 예.
0: 거의 매일같이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1: 예.
0: 심지어 시가총액이 천몇백조 원, 2천조 원 넘었던
1: 예.
0: 주식마저도
1: 예.
0: 거의 10%씩 폭락하는 근데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1: 예.
0: 저런 시장에 뭘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식적 얘기할 때 밸류 인베스트먼트 어떤
0: 그쵸,
1: 기업의 가치를 가치 투자론 자체가 먹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0: 그렇죠.
1: 예. 상장 폐지 얘기 나오는데 이제 김용범 실장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사실 규정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는 맞고요. 근데 사실 펀드이기 때문에
1: 예.
0: 상폐를 시키더라도
1: 예.
0: 펀드 안에 있는 순자산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거를 나눠서 각각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만큼 비율대로 나눠드리면 돼요. 펀드니까.
1: 아.
0: 그래서 펀드는 상장 폐지 된다고 해서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1: 아.
0: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예.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물려 있었던 분들 나 기다릴 건데 물 타고 싶었는데 하던 분들한테 그냥 손실을
1: 3분의 1 됐지만
0: 네, 확정을 짓게 된다라는
1: 3분의 1 내려간 상태로 그냥 나눠드릴게요.
0: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과연 오케이 할 수 있느냐.
1: 오케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그 반발을 과연 네.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1: 예.
0: 그게 어렵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것 아닐까요?
1: 네.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서 아까 변동성 얘기하셨는데,
0: 네.
1: 저도 이제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사무실 앞자리에 있는 분도, 아니, 이게 주식이 너무 변동이 커서, 이거 코인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0: 요즘에
1: 네.
0: 코인 시장이 너무 조용해요.
1: 아, 오히려
0: 코인 거래소들이 실적이 팍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 네.
0: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코인 시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1: 주식시장도 코인 같아.
0: 코스피가.
1: 코스피가
0: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아. 하이닉스가
1: 네.
0: 웬만한 잡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변동성 큰데? 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1: 아.
0: 해외에서도
1: 네.
0: 이른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야, 대한민국 시장 저 변동성 끝내준다. 파도타기 선수들이
1: 넣다 뺐다 넣다 뺐다.
0: 그렇죠. 높은 파도를 찾아서 특정 어디 바닷가에 찾아가듯이
1: 네.
0: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코인 시장 대용으로. 그게 맞냐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코인 시장 대용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국민의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지적이 틀리지도 않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0: 일단은
1: 예.
0: 시장에
1: 예.
0: 투자할 수 있는 수단,
1: 예.
0: 다양한 금융 상품이 많은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위로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고 두 배로도 벌 수 있게끔 뭐 사실 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어떤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투자하려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1: 아닌데.
0: 저는 이제 근본적인 잘못 진단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1: 예.
0: 일단 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시장의 특성을 알려면
1: 예.
0: 그 시장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류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그 박재홍의 한판승부 스튜디오에 보면 뒤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여기서 만약에 피아노 연주를 하면 음악 방송이 되겠죠.
1: 그렇죠. 예.
0: 정치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면 정치 방송이 되는
1: 예,
0: 거고
1: 예, 예.
0: 저 같은 사람이 오면 경제 방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그 시장이 달라져요.
1: 예.
0: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어떻죠? 좀 공격적이죠.
1: 맞아요. 돈 벌고
0: 조금
1: 싶고.
0: 성급하고
1: 네.
0: 과감하고
1: 네.
0: 그런 국민성이 있는데다가 아마 그거는 좀 부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1: 네.
0: 특히 대한민국 시장은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코스닥은 많을 때는 거의 70%의 매수를 개인이 차지합니다.
1: 네.
0: 그리고 위해서. 최근에는
1: 네.
0: 코스피마저도 매수 비중의 60% 이상을 개인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날이 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과거의 코스닥처럼 현재 코스피가 개인화, 개인 중심의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굉장히 급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한 시장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허용해줬으면
1: 아하.
0: 어떤 결과가 펼쳐지겠느냐.
1: 아하.
0: 이게 해외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해외는 대부분이 간접 투자. 기관들이 투자를 하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하는 투자. 물론 이제 그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서 아, 이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어떤 분위기며 이게 상장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까지는 너무 좀 내다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죠.
1: 예, 우리 편집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0: 아, 그럼요.
1: 네, 지혜로운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서 굉장히 좀 잘 말씀해 주시네요.
0: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1: 예.
0: 저 또한 아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까불었다가
1: 아.
0: 크게 대이기도 하고
1: 예.
0: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역시 주식은 모아가는 거라는데,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는데,
1: 아...
0: 근데 그게 또 우리 시장에서는 안 통해요.
1: 예.
0: 왜냐? 주주 환원이 안 되거든요. 주주 환원 세 개 꼴찌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10초? 방법이, 시간이 괜찮나요?
1: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다.
1: 네. 이대호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오랜만에 경제 이야기 해드렸는데, 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연장방송 이어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큰맘 먹고 수박 한 통 샀는데 생각 외로 단맛이 덜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수박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단맛이 더 산다는 거 아세요? 멕시코에서는 칠리 파우더도 뿌려서 먹는다는데 베트남에서는요, 과일용 고추 소금도 있다고 하고요. 짠맛과 매운맛이 더해졌을 때 극대화되는 단맛. 혹시 오늘 하루 짠내 나고 코끝까지 알랄했다면은 내 인생 얼마나 더 달달해지려고 일어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더 큰 달콤함이 곧 올 테니까요. 조항조입니다. 만약에

0: 조항조의 만약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우리 제니퍼님께서 수박에 레몬 좀 넣어서 먹어도 상큼해서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수박에 레몬이라 의외인데요. 사실 레몬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서 물 나오면 꼭 레몬 달래서 레몬을 그 물에다 짜서 먹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맹물이 좋다고는 하지만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맹물은 잘 안 먹히게 돼서 디톡스 개념으로 레몬을 짜서 먹으니까 이거 의외로 잘 먹혀요. 보통은 뜨거운 물을 달라 그래서 레몬을 짜서 먹는데 요즘은 좀 더우니까 찬물에 레몬즙 짜서 먹으면 괜히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더운 여름철 물 한번 잘못 먹어서 배앓이 했던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 레몬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수박에 소금도 정말 의외 아닌가요? 아닌 게 아니라 수박에 소금 뿌려 먹는 영상도 나왔더라고요. 수박 주스 만들 때에도 소금을 살짝 같이 넣어주면 단맛이 더 극대화된다고 하는데 뭐 소금이 나트륨 덕분에 전해질 보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90도를 웃도는 날씨까지는 아니지만 덥습니다. 비 소식 때문에 다소 끈적거리는 것도 있고요. 저는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수박 한 통 사서 소금이나 레몬 뿌려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진짜 어떤 맛이 있는지, 정말 단맛이 나는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 그리고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인사드렸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는요. 수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폴리스 스토리도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고요. 어저께 왜 수지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안 나오냐고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주신 분이 계신데 내일 인사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라라랜드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부점.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인도 전역에 내린 몬순, 우리나라로 치자면 장마철 폭우로 산사태와 급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소 19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인도 북동부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홍수로 최소 19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미얀마와 접한 나가랜드주 몬 지역에서는 8명이 숨졌고요. 이 가운데 4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구조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령에서는 라조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돌발 홍수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에 주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인도령 라조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 홍수로 공공 및 민간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의 삶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과 재난당국은 라조리 지역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한 주민 11명을 구조했다고 전했고요. 인도 기상청 또한 향후 이틀 동안 매우 강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인명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카슈미르 지역 힌두교 성지에서 열리는 연례 순례 행사를 일시 중단했고요. 기상 상황이 개선이 되고 순례길의 안전이 확인된 이후에는 행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년 수백만 명이 참는 잠무 지역의 힌두교 성지 바이슈너 데비 사원 순례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몬순 기간 집중호우로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반복이 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도 나오고 있죠.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을 해 7월 내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각장마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 등지에서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거센 비가 내리며 출근길 교통 혼잡과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서울 도봉구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되는 등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인 7월 25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다 차차 종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반면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린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 날씨 편차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올해 장마는 7월 들어 비가 잦고 강하게 발달하는 특징을 보였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2009년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 변동성 때문에 장마의 시작과 종료일을 공식 예보하지는 않고 여름철이 지난 뒤 사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전문가들은 정체 전선이 머무는 중부지방의 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 이후 북상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흐름에 따라 점차 마무리될 가능성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장마철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연속으로 비가 내리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식 장마는 아닌 듯합니다. 점차 먹구름이 끼고 있죠. 오늘 화요일 오전에는 나름 햇볕도 비추면서 기온이 80도 후반에서 90도 가까이 올랐었는데, 높은 습도와 맞물려 체감 온도는 거의 뭐 100도에 육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예측센터는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에 5단계 중 3단계의 악천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최대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주요 위험 요소이고요. 특히 전선 전면에서 형성이 되는 폭풍의 경우 큰 우박과 국지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악천후 위험은 해가 진 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자정까지 내리는 폭우로 인해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은 0.5인치에서 1.5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날씨는 좋아지겠지만 수요일 새벽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89도, 섭씨 32도, 바람은 남풍으로 10에서 최대 15마일 불고 있고요. 오늘 밤 최저기온은 71도, 섭씨 22도, 하지만 94%의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거의 100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특히 블루리치 산맥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이동속도가 느려지면 일부 폭풍은 강해질 수 있지만 심각한 악천후는 버지니아 남동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늦게는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주말에는 더욱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으로 5에서 15마일 불겠고요. 때에 따라 25에서 30마일 이상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바람은 북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습도는 낮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고요. 최고 기온 82도, 섭씨 27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불지만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이고요. 습도도 낮겠고 밤 최저 기온도 66도, 섭씨 19도로 다소 선선한 느낌의 불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고요. 8월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주얼리의 One More Time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요, 이탈리아 가수 잉그리디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데, 발매 직후 그리스, 스웨덴 차트에서 1위를 휩쓸고요, 덴마크와 독일 등 유럽 전역을 뜨겁게 달군 노래라고 합니다. 끈적한 원곡 가사 분위기를 주얼리가 그대로 살려서 섹시 컨셉으로 밀어붙인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원곡의 공식 유튜브 뮤직비디오 댓글에 주얼리가 원곡보다 낫네 라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1978년생으로 이탈리아 출신의 댄스 가수인 잉그리드는 2002년 첫 싱글 앨범으로 유럽 팝 댄스계에 데뷔했는데요. 그녀는 섹시한 보이스와 감각적인 멜로디가 특징이고요. 이국적인 분위기와 아코디언 연주 소리가 조화된 경쾌한 리듬, 특유의 뇌세적인 보컬이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명인 잉그리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전설적인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경영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자랐고요. 자연스럽게도 이런 경험은 그녀 자신이 가수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첫 싱글 앨범은 당시 언론으로부터 최근 10년 동안 유로 댄스 플로어를 달군 곡들 중에 가장 섹시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클럽 최고의 곡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2003년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던 첫 정규 앨범이 발매했는데, 이 앨범은 유로 댄스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독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지방 등지에서 탑 10 위에 진입하는 성공을 이루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싱글 앨범까지 성공적인 스코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칸네에서 열리는 국제음악발람회 그 미뎀에서도요, 10여 개의 골드, 플래티넘 디스크를 기록하는 등 성공 가도를 이어갔는데요. 원곡의 가사 내용이 좀 뇌세적이라 굳이 뭐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주얼리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One More Time, 잉그리드의 목소리로 원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방금 들으셨던 One More Time이라는 곡, 한국의 걸그룹인 주얼리의 노래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 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의 댄스 가수인 인그리드가 먼저 불렀습니다. 사실 원래 이 곡도요, 주얼리 곡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MC 몽이 부를 예정이었고요. 당시 주얼리 멤버였던 김엘리도 같이 참여해서 부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노래도 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MC 몽이 이 곡을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별로가 아니었을까 하기도 했다가 의외로 또 MC 몽의 대표곡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끼가 많은 친구라. 자, 그룹 주얼리의 대표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One More Time. 활동 당시 멤버는 박정아, 서인영, 김은정, 하주연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2008년에 발매된 이 곡은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두 손가락을 맞대는 ET 춤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고요. 각종 음악방송 2위를 휩쓸기도 했는데요. 기존 멤버였던 이지현과 조민아가 이때 탈퇴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합류한 김은정과 하주연이 기존 멤버인 박정아와 서인영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불렀는데요. 그룹 멤버가 네 번째까지 바뀌면서도 많은 히트곡과 사랑을 받았던 주얼리의 One More Time.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주얼리의 One More Time 들으시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이 됐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레스토랑 대표와 레스토랑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쇼벗을 1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검찰은 음식에 사용이 된 개미가 약 4만 9천 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레스토랑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개미의 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아니, 그 코딱지보다도 적은 개미를 무어치게 먹는다는 거요. 이? 개그맨 누구처럼 파먹어? 아이, 구워 먹다가 오그라들어 비지도 않을 텐디. 아이, 원숭이도 아니고 말이오. 돈 주고 사먹는 놈도 미친놈이지만, 아이고, 요립내 하고 내놓는 너그들도 도른 놈들 아니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방금한 밥에 김 얹어가지고 된장찌개 쓱쓱 비벼먹는 것이 최고요. 미슐랭 좋아하네. 언제부터 미슐랭 타령을 했다고. 미국의 한 남성이 결혼식 첫날 밤에 하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켄터키주 출신의 38살 남성으로 지난해 10월 자신의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결혼식에 참석해서 술을 마셨고 다른 하객들과 함께 근처 집에서 하룻밤 묵을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하객들이 잠자리에 든 후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단둘이 남게 됐고, 이 여성은 자신의 동의 없이 신랑이 키스를 시도했으며 자신을 따라 방에 들어와 추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침실에서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채로 깨어났다고 전했는데, 그녀는 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남성의 DNA 샘플을 확보해 검사를 의뢰했고, 당국은 남성의 샘플이 피해 여성의 몸에서 검출이 된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16일 법정에 출두했고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낸 뒤 석방이 됐으며, 심리는 오는 8월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0: 아니 그나저나 신부하고 첫날 밥은 우찌게 보낸겨 우찌게 된겨. 아니 보냈다면 그럼 그날 야는 따불 띵겨. 이? 압류 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안에서 주인 가족을 포함해 유해 3구를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경찰에 따르면 유해 세 구 중 두 구는 이 집의 전 소유주와 그의 아들로 확인이 됐으며 나머지 유해 한 구는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연쇄 범죄의 희생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데 지난 2019년 이 주택을 구입한 전 소유주는 2024년 말부터 은행에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을 중단을 했고 이에 따라 은행은 이 주택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다만 압류 주택은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현지 법 규정 때문에 집 내부 공개 없이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지난달 진행이 된 경매 참가자들은 집 외부만 둘러본 뒤 입찰했고 결국 52만 5천 달러에 새 주인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압류주택 경매에 나오는 집은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고 미리 집안을 둘러볼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집안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텍사스 에디슨에서도 압류주택 경매 후 9개월간 방치된 이전 집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압류된 집이라면 참 이 한이 서려 있을 텐디 거기에 시체 가정 있으면 아이고 아무리 쇼세일로 거저 산다고요도 지는 싫으네요.
1: 이스라엘이 교도소 탈옥을 막기 위해 악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환경보호부는 나일 악어를 야생동물에서 사육 번식 야생동물로 재분류하는 규정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악어 관리 권한은 이스라엘 자연공원청에서 안보기관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교도소 등 보안시설에서 보안 목적으로 악어를 사육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극우 성향의 국가안보부 장관이 추진해온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수용이 된 교도소 주변에 악어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이른바 악어 알카트라즈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인데 규정이 발표된 뒤 자신의 SNS에 목줄을 찬 악어와 함께한 자신의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올리며 탈옥을 시도할 생각인가? 다시 생각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새 규정은 나일 악어를 안보기관이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야생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자연공원청장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환경보호부 장관이 안보 목적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구상은 처음 제안됐을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왔었는데 이스라엘 자연공원청은 사실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스라엘 현지 방송도 교정당국 내부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이 해당 제안을 조롱 섞인 반응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됐지만 실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네요.
0: 아이 그럼 뭐 악어 때문에 여러 죽이고 고생시키는디 아이 그 악어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짝 교도소로 풀어놓으면 좋겠구만. 아이 근데 왜 반대를 현디야? 이? 동물보호법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이런 애다잉.
1: 호주 태즈메이니아 해안에서 스피어 피싱을 하던 다이버가 대형 상어에게 팔뚝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1살의 남성은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직후
0: 태즈메이니아 해안에서 길이 2m가 넘는 상어에게 팔을 물렸는데 당국은 이 남성이 어드벤처 베이 해안에서 약 50m 떨어진 수심 8m 지점에서 동료 2명과 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일단 동료 다이버들에 의해 해안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남성은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물린 상어는 넓은 코 7 아가미 상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이 다이버가 사고 당시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스피어 피싱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린 남성은 물고기를 작살로 찔렀고 작살에 꽂힌 물고기를 건져 올리던 중 상어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꽤 심한 물린 자국이었다며 개 한 마리 크기 정도의 물린 자국이 팔 윗부분에 난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다이버를 문 것으로 추정이 되는 넓은 코 7 아가미 상어는 길이가 약 2m에 달하는 상어로 상어 종 가운데에서도 최상위 포식자로 꼽히고 있는데 이 종이 최대 3m까지 자랄 수 있고 대부분의 상어와 달리 아가미 틈이 5개가 아닌 7개라고 합니다. 이 상어들은 주로 최대 45m 깊이에 서식을 하며 호주에서는 위험한 상어로 분류되고 있는데 다만 호주 남부주에서 상어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총 15건만 기록이 됐고 이 가운데 6건이 사망사고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상어들은 호기심이 많은 동물로 종종 다이버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탐색하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물속에 먹이가 있거나 물고기 피와 같은 자극 요인이 있을 때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도 말이요, 지 먹을 거 누가 건들면 짱나듯이 말이요. 동물들도 왜 그러잖아요. 아이 우주컴은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야. 아이 근데 아가미가 5개도 아니고 7개 달린 놈의 먹을 것을 건드렸으니 아이고 당연히 팔뚝을 물지. 대가리 안 문 것이 다행이네. 아이 그나저나 이 상어 죄다 잡아다가 아까 그 이스라엘 교도소 앞에 풀어놓으면 딱일 것 같은데. 영국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과밀 교도소 문제 해소를 위해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20개 교도소로 넓히는 한편 최악의 성범죄자에게는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법무부가 자율 참여를 전제로 시범 운행하던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해 약 6,400명의 수용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법무부 장관은 자율적 화학적 거세 제도가 폐지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해당 정책은 폐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술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위험한 개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은 2007년부터 일부 교도소에서 의료적 성욕 억제제를 활용한 화학적 거세를 소규모로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사바나 마무드 당시 법무장관이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는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항우울제와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고 과밀한 교도소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정책 지지자들은 약물 치료를 재활 프로그램과 병행을 하면 강박적인 성적 사고와 성충동을 억제해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비판론자들은 수용자에게 의료 처치를 강제하는 데 따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정책이 아주 좋구먼. 이 근데 왜 반대를야? 이 지들도 한번 당해봐야 곧다고 말이 쏙 들어갈란가? 이 아이 우치게 범죄자들에게는 성욕을 넘쳐나게 해주시고 말이오. 정작 필요한 가정에는 말이오. 이
1: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오른 스페인 축구 대표팀이 어제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선수 26명과 코칭 스태프는 결승전 다음 날인 어제 스페인에 도착해 왕실 인사들을 만난 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멋진 경기력과 우승을 안겨준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경기를 보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는데요. 산체스 총리를 예방한 선수단은 총리 관저인 몽클로아 궁전 인근을 출발해 시벨레스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시벨레스 광장에는 선수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환영 행사에는 약 2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수들은 시벨레스 광장에 마련이 된 무대에 올라 시민과 축구 팬들과 함께 월드컵 우승을 자축을 했는데요. 반면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에게 0-1로 패배한 직후 39살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멍하니 그라운드에 앉아있다가 아르헨티나 응원석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진 그는 취재진의 잇따른 요청에도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런 메시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후 하루 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통이 너무 크며 이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전날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에 0-1로 패배하며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의 꿈이 무산을 했는데 연속 우승의 꿈이 무산이 됐는데 메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대표팀은 2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으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뒤집었던 경기들,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경기들, 그리고 전 국민의 응원이 이 선수단의 노고와 노력과 더해져 우리를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토너먼트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써가며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 특히 이집트와의 16강전과 4강전이었던 잉글랜드와의 대결에서는 승부의 추를 뒤집으며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막판 역전승을 노렸으나 스페인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강했고 특유의 유기적이며 끈끈한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간 스페인은 한층 여유 있는 경기력으로 아르헨티나 골문을 점진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메시는 상대의 견고한 수비와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플레이에 막혀 볼을 잡아볼 기회조차 많이 갖지 못했는데 결국 티키타카로 정점에 오른 스페인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메시는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이자 세 번째 결승전 무대를 씁쓸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는 따뜻한 인사와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로서 하나가 되었고 아르헨티나인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공유하며 함께 했다고 밝히면서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에게도 축가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컵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인 메시.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치른 8경기에 모두 출전을 해 8골 4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월드컵 통산 성적은 34경기 중에 21골 12도움의 전적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아니, 우승은 고사하고 출전도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 뻑적지근한 뒤 참말로 호강에 겨워 요강에 걸터앉는다고 말이오. 찌꺼는 것이 욕심이 너무 과하네. 아, 이길룸한테 진 것도 아니고 말이오. 속상한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만 허겄냐고. 아이고, 갑자기 또 열받으려 그러네. 아이, 메시는 전경기 다 뛰었다잖요. 근데 손흥민은 왜 뺑겨? 이? 손 빼라 그랬지 손흥민 빼라 그랬냐고. 아이고 갑자기 열이 떨네. 아이고 메시 그대는 욕심쟁이 후후후.

0: 심신의 욕심쟁이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바로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키즈 그리고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2026년 7월 21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요. 오후 늦게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꾸물꾸물한 것이 뭔가가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우리 앤디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신청곡이 많지 않다면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조간호의 늪을 신청해 주셨네요.

조관우의 오리지널 원곡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리바이브를 했나? 분명히 조관우 곡이긴 한데 음정이 좀 약간 떨어지는 듯해서 아, 곡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었는데 아, 조금 안타까웠네요. 예. 앤디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범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자연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 제압하지 못하나 지금까지 협동하여 재앙을 이겨내고 앞으로 미래도 잘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점점 똑똑하고 슬기로워져서 인간이 갈 길을 잘 지키리라 확신합니다. 협력하여 의를 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캐나다의 어려움을 기도합니다. 아, 캐나다 맞아요.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작년인가요? 그 LA에서 큰 산불 났을 때 정말 캐나다에서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그 산불 나갖고 그거 좀 날라온다고 관세를 물으느니 뭐 어째, 아유, 정말 참. 키나 지금은 제가 말도 안 해요. 키는 조선 반만이어가지고 어떻게 소갈딱지가 그런지 모르겠네. 누구 말하는지 알죠? 넘어가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신청해 주셨네요.

0: 다른 건 모르겠고 노래는 정말 잘합니다. 나훈아의 홍시 들려드렸습니다. 라라랜드 2부 이 시간 변함없이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미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앤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 알아보는 폴리스 스토리. 자, 오늘도 로이츠의 보안관님 스튜디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확실히 정복 입었을 때와 사복 입으셨을 때 그 표정,
1: 아, 그래요?
0: 자세가 확실히 달라요. 아, 오늘은 그냥 옆집 오빠 같아.
1: 아, 그래요? 다음에는 정복 입고 와야겠네.
0: 아, 아니. 근데 확실히 남자들은 이 제복을 입으면 좀 멋있어 보이긴 해요.
1: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택했나 봐요.
0: 그때도 말씀하셨죠?
1: 예, 맞아요. 네네네.
0: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트 견학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제 주위 분 중 한 분이 다녀오셨대요.
1: 아이고, 얼마나. 네,
0: 정말 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예, 그 다음날 안 되겠다, 바로.
1: 아이고, 땡큐.
0: 예, 그래서 다녀오셨는데, 예, 너무 좋았고.
1: 얼마나 좋습니까?
0: 코트에 이렇게 다양한 이 일을 하는지는 정말 몰랐대요.
1: 그럼요. 배울 것도 많고, 네, 볼 것도 많고.
0: 근데 오전 시간에는 사람이 좀 많더래요.
1: 많아요. 예. 너무 좋은 경험 하셨을 겁니다. 네.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거리도 주고.
0: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6.25 참전 기념관이라는 곳이 그 퀀티코?
1: 네, 퀀티코.
0: 퀀티코. 아우, 예. 발음이. 아우. 자, 그 퀀티코, 예, 거기를, 예, 갔었어요.
1: 예, 예.
0: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1: 너무 좋습니다. 거기.
0: 거기도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예, 너무 잘 돼 있고.
1: 그 생각해 보세요.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 오셨을 때, 네네, 거기를부터 들렸지 않습니까? 내리자마자 가신 데가 그 퀀티코 거기를.
0: 확실히
1: 가신 거예요.
0: 군대를 제대로 다녀오신 분이라. 그럼요. 관심이 많으셨고.
1: 저는 가끔 그 리코딩하러, 그 퀀티코 그 안에 테이블 셋업해서, 네, 또 리코딩 하는 바람에 제가 한 몇 번 간 적은 있어요. 그리고 퀀티코 또 제가 그 안쪽에 직접, 네네, 들어가서 한 적도 있고.
0: 그래서 일사후퇴 때 그 피난 내려오던,
1: 그렇죠.
0: 그걸 했는데 그 안에 갔더니 정말 추워요. 그걸 제대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1: 맞아요.
0: 베트남 전쟁서부터 미국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
1: 그렇죠.
0: 그 밑에 땅굴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멀쩡히 싸우다가 싹 없어지잖아요.
1: 예,
0: 그게 다 땅 밑으로 들어간 거.
1: 그렇죠.
0: 그것까지 다 해놓고.
1: 그거 지금 대단합니다. 거기 가시면은 볼 거 많아요.
0: 그러니까 볼 거 많죠.
1: 이 버지니아의 주변에 얼마나 볼 거 많고 또, 예, DC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래요?
1: 그러니까는 지금 DC도 홀리코스터 같은 데 있잖아요.
0: 맞아요.
1: 거기는 그러니까 역사니까.
0: 그렇죠.
1: 그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DC에는 너무 볼 게 많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렇지 않아도 DC에 경찰 박물관이 있는 거 아세요?
0: 네? 경찰도 박물관이 있어요?
1: 예, 거기가 National Law Enforcement Museum이라 그래가지고.
0: 저 지금 처음 듣는데?
1: 네, 거기에 그 DC에 거의 어디 쪽에 있냐면 DC 경찰 본부,
0: 네?
1: 거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니언 스테이션까지는 안 가고,
0: 네네,
1: 그 캐피럴 힐 거 가기 전에 그 펜실베니아 에비뉴하고 4강가 그쪽에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거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안 가봤었는데, 저는 일 때문에 한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0: 네네,
1: 거기 그 디렉터로 있는 친구가, 혹시 너 리크루니까 우리 쪽에 와서 테이블 셋업하고 사람들 오면 뭐 리크루팅 해도 좋고 그냥 얘기하고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우린 땡큐지. 그러고 제가 한 달 전에 갔는데 저도 처음 가봤지만,
0: 네?
1: 너무 좋았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잘 해놨나 싶을 정도로. 그게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DC는 지금 말하자면 스미소니언이나 이런 데 박물관 가면 돈 안 내죠.
0: 안 내죠.
1: 근데 여기는 내요. 내는데
0: 얼마예요?
1: 많은 돈은 아니고,
0: 네,
1: 뭐 15불 이렇게 20불 했는데
0: 그냥 뭐 도네이션 한다는 마음으로.
1: 그거예요. 도네이션이에요. 이거는 도네이션으로 받는 거고.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면은 또 디스카운트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16살 미만인가는 공짜입니다. 지금 그 안에 꾸며놓은 게,
0: 네,
1: 실제 있는 거를 갖다가 갖고 온 것도 있고. 뭐 헬리콥터도 안에다가 해놨고. 실제로 된 헬리콥터를,
0: 네,
1: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해놓고,
0: 네,
1: 경찰차도 해놓고. 또 가면은 그 밑에 그 시뮬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0: 네네네,
1: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도 있고.
0: 진짜요?
1: 네, 그다음에 또 총도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 식으로 해갖고 체험할 수 있게끔,
0: 네,
1: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라인 오브 듀리라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네, 일하다가 순직한 친구들, 그게 연도수대로 있고 각 주마다 순직한 경찰들에 대한 그게 다 있어요. 그거를 컴퓨터로 놓아가지고 이름만 찍으면 다 떠요. 예, 우리 뭐 제가 전에 일했던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그때 옛날에 한 2006년도에 돌아가셨던 제 그 동료들이었는데,
0: 네,
1: 그 친구들도 거기 다 있고.
0: 어허.
1: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제가 과속 깜짝 놀란 게 혹시 송은경 씨 아세요? 그게 옛날 2002년도가 2003년도에 여기 그 버지니아에 네. 스나이퍼 슈팅이라는 거 아세요?
0: 스나이퍼 슈팅 그거 예. 잘 모르겠는데요.
1: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그 무자비하게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인 적이 있었어요.
0: 제가 브이텍
1: 브이텍 말고요.
0: 어, 그거는
1: 브이텍은
0: 아니면...
1: 그 후고.
0: 아, 그 후입니까?
1: 예, 브이텍은 2006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그만 그 네. 사건은. 이거는 그 훨씬 전, 2001년도.
0: 어, 그때는 제가 뉴욕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라 제가 버지니아에 내려온 게 2011년도인가 2년도였거든요.
1: 그러시구나.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었어요. 버지니아에 네. 어, 그냥 묻지마 살인이에요, 어.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페어팩스에서도 한 5, 6명이 죽었고 그냥 기름누타가.
0: 네?
1: 그러니까 여기 저 세븐스 코너에 보시면은 그 네. 홈디포 있죠.
0: 네, 네.
1: 그 홈디포에서 물건 사가지고 물건 자기 차에 놓다가 네. 총 맞아 죽고.
0: 그냥?
1: 그냥. 그다음에 또 메나세스 쪽에는 그 기름 놓다가 총 맞고. 이래서
0: 아니, 게스 스테이션에서 그렇죠. 총을 쐈단 말이에요?
1: 예. 근데 그게 누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쐈는지도 모르고.
0: 어머.
1: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됐었냐면 기름 넣을 때 될 수 있으면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이런 천막 같은 걸 일부러 가려주고 밖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뭔 말이 있었냐면 기름을 넣거나 이럴 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네. 계속 움직여라.
0: 예? 네? 아유, 웃을 일이 아닌데.
1: 예, 예. 막 이런 말도 있었고.
0: 예, 예.
1: 근데 그거를 나중에 잡았어.
0: 잡았어요?
1: 범인을.
0: 어떻게 잡았어?
1: 그게 그래서 그 버지니아가 스나이퍼 슈팅이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스나이퍼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조준해서
0: 예, 예,
1: 들어온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쏜 거예요. 그 범인들이. 근데 그 범인이 이제 흑인인데
0: 이유가?
1: 아들하고 네. 아빠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유는 없어요.
0: No
1: 그냥.
0: reason.
1: 예. 근데 이 친구들은 메릴랜드에서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지니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메릴랜드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잡았을 때 그 차를 그 트렁크를 잘라가지고 총구가 바깥으로 나가게끔 해서
0: 아, 그러니까 트렁크 안에서 조준을
1: 그렇죠.
0: 한 거군요.
1: 그렇게 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건 너무 주도적이다.
1: 그렇죠. 이거는 네. 완전히 뭐 저기 한 거니까.
0: 작정하고.
1: 그렇죠. 그때 당시에 증거를 잡았던 그 자동차
0: 네?
1: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지금 그 박물관에 있습니다.
0: 아...
1: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0: 히스토리
1: 같은 거,
0: 거? 예, 예.
1: 그다음에 모든 그 빅덤들 사진
0: 네.
1: 어디서 죽었고 어떻게 했고 이게 그 안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때 당시에는 알았으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0: 생생하셨겠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크겠어요.
1: 예, 크고 또 거기에는 관광객들도 많고
0: 네.
1: 또 이제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그 기프트샵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예, 티셔츠도 굉장히 멋있고 경찰들
0: 아우 알죠.
1: 또 팔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 3주 토요일마다 갔는데
0: 네네.
1: 토요일마다 저는 이제 사람들 뭐 얘기도 하고 리크링하러 갔는데 오는 손님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다른 주에서 여행 왔다가
0: 네.
1: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주에서 경찰관이었던 사람들이 자녀들하고 왔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가까운 버지니아나
0: 안 갈 수 없죠.
1: 예, 메릴랜드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너무 가까운데 왜 안 가겠습니까?
0: 원래 서울 사시는 분들이 예. 유람선 못 타보고 남산 못 올라가 본다.
1: 맞아요. 저도 서울에서 저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지만
0: 네.
1: 저 때는 제가 미국에 83년도에 왔을 때는 한강에 없... 유람선 안 떠다녔는데
0: 예,
1: 왜냐하면
0: 예.
1: 냄새나서 안 갔어요. 그리고 63빌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나 63빌딩 갔다 왔어. 뭐 유람선 탔어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지만 그만큼 가까운 데 살면 안 가요 확실히.
0: 네.
1: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런 좋은 데 살면서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경찰 박물관도 한 번쯤은 가보시면 너무 괜찮다는 거.
0: 아 이거 안 갈 수 없겠는데 이번 네. 주 주말에 한번 우리 자녀들하고
1: 네, 꼭 가보십시오.
0: 네. 네,
1: 적극 추천합니다.
0: 네. 우리 동포사회에서 크고 작은 그 단체들이 참 많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냥 모여서 식당에서 바글바글 뭐 회의하고 식사하시는 것보다 이런
1: 네.
0: 뜻깊은
1: 아, 그럼요.
0: 예, 이런데 너무나 가까운 데 있으니까
1: 한 번쯤 정말로 제가 뭐 저도 다른 데도 많이 가봤지만
0: 네.
1: 이번에 그런 박물관 갔다 왔을 때 그 경찰 박물관은 정말로 이거는 내가 송은경 씨 만나서 이 방송을 할 때 꼭
0: 네.
1: 한 번은 얘기를 해야겠다.
0: 제가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1: 네네.
0: 그래도 이왕이면 예. 뭐 선물 받는 거 좋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경찰 박물관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인증샷 카톡으로 올려주시는 분에게
1: 제가 선물 갖고 올게요. 그러면.
0: 선물 뭐 텀블러도 있고 뭐 열쇠고리도 있고 호루라기도 있잖아요.
1: 예예. 예. 뭐 뭘 원하시는지 하여튼 제가 챙겨서 네네네. 제가 송은경 씨한테 내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0: 다음 주에?
1: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카톡이 오시는 분들 있으면 네네. 우리 송은경 씨가 보내주세요.
0: 그럴게요. 네. 아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1: 아 그럼요.
0: 네. 많은 분들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로이처의 보안관과 함께 알아보는 폴리스 스토리 지금까지 로이처의 보안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아우, 저는 이 손은설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귀엽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예, 이 평행선 성리와 손은설의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랄랄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0: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라라라 퀴즈. 아니 이번 주 퀴즈 너무 쉬운데 모르시나? 다들 어디 가셨나?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다섯 곡 한 곡 한 곡 들려드립니다. 가수든 노래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요. 퀴즈 맞추시는 분들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나갑니다. 자, 첫 번째 곡은 DJ 덕입니다.

하루에 한 곡씩 또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노래 다섯 곡 들려드리고 오늘도 또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이 바로 징검다리의 곡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듀스의 곡이죠. 이맘때면 뭐 어김없이 라디오나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곡, 듀스의 곡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 말은 틀린 말이었다. 일단 그 말은 돈 없는 노인은 결코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차별적이고 속물적인 언사로 여겨진다. 저속한 자본주의와 몸만 어른인 젊은 세대들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어찌 보면 폭력적인 언사였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야 할 말까지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건 어른의 도리가 아니다. 지갑을 잘 여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환영받는 일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유로운 사람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 주변에 팍팍한 사람들에게 윤기 있게 해주는 일은 본인도 즐거운 일이다. 윤후명이란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한다. 젊은 시절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그는 뒤늦게 여유가 생기자 모임에서 항상 지갑을 여셨단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오는 모임에서는 돈 걱정 안 하고 편히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나이가 들었거나 말았거나 지갑은 본인이 열고 싶을 때 열면 된다. 그렇다고 입은 어떨까?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사는 게 정말 바람직한 일일까? 나는 오늘 과묵한 노인이 되지 말고 대화를 즐기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를 쓴 와다 히데키는 중장년층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는 인간이 노화를 이기는 방법으로 자주 열심히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그것이 의욕이든 여유든 감정과 기억력과 언어 능력과 사고력 등등이 다 자주 열심히 사용해야 시들거나 감퇴되지 않는다고 한다. 입을 닫고 있으면 오히려 치매를 부르기 쉬우니까 입은 될수록 닫지 말고 사용해야 한단다. 언어 능력이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언어 능력은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힘이어서 말을 잘 하려면 뇌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뇌의 전두엽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도 나이가 들면 입을 닫아서는 안 되고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참 말이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같은 말을 해도 너무 스윗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이쁘게 잘 하는 습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저부터 더 노력을 하지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자두가 부르는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뭐가 정말 한바탕 쏟아지겠어요. 퇴근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뷰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저는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반군이 홍해의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21일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북미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협상 강화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산불 문제와는 별개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각종 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국적 국가나 실제 거주 국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제3국을 통한 비자 신청은 크게 제한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장기 연체자가 COVID-19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권이 갖는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 미 법정에서 쿠팡 모 회사를 상대로 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끄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광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더 브롱스의 한 웰니스 센터에서 20대 여성이 혈청 주사를 맞은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뉴욕, 뉴저지와 코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강한 뇌우가 통과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법무부가 뉴욕타임스 취재원 확인을 위해서 기자와 가족들의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33개 도로에 제한 속도를 낮췄습니다. 버지니아주 규제 당국이 20일 라우든 카운티 주택가와 학교 부지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하는 것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티 반군은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 흑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곡괭이산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필사적으로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47년간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했다며 바로 그 방식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해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한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21일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같이 밝히며 그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 유지비, 군인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75억 달러 중에 일부 항목은 현재까지의 실제 비용을 의미하고 군인 급여와 운영, 유지비, 기타 비용은 9월 30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추가 예산 876억 달러 중에 670억 달러가 국방부 관련 예산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맞는 수치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확보한 예산 가운데 아직 750억 달러의 미집행분이 있다는 지적에 수긍하면서 우리 군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계획과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1일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무역 협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캐나다, 미, 멕시코 무역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 중에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현재의 캐나다, 미, 멕시코 무역 협정이며 앞으로의 무역 협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실제로 발효될 경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관세는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30일 후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에 이번 관세가 캐나다 산불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냐는 질문을 받고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는 그 문제를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존하기 위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나라라며 우리 없이 그들이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지난 50년 넘게 우리에게 매우 가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미 동부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 상황과 관련해서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전날 나온 새 관세 조치는 미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권이 갖는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글로벌 시민권 거주 자문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21일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 20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국에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어 싱가포르의 192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도 한국과 공동 2위입니다. 이 지수가 처음 개발된 2006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73곳, 일본은 60곳, 아랍에미리트는 153곳이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180개국으로 11위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에는 1위였다가 순위가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상위인 국가가 36개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7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권에 있는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순위 하락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CNN은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 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 여권이 제공하는 여행 자유를 추적하는 이 지수는 미국 여권이 더 이상 가장 강력한 여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지수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2개국입니다. 북한은 35개국으로 97위,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가 국가 간의 분쟁 등을 분석해 마찬가지로 20년째 지수화한 세계평화지수와 비교하면 두 지수는 양, 즉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경우 세계평화지수가 134위인데도 여권지수는 11위로 높은 편이고 이스라엘 역시 평화지수는 149위인 반면 여권지수는 18위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란과의 긴장과 중동 전역의 불안정이 다시 한번 주요 뉴스가 되는 시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높은 이동성은 여권의 힘이 평화 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화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육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9: 문배술.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접 국가로 이동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장소를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으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제3국에서 비자 심사를 받으려던 신청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관광, 유학, 취업 등 비이민 비자는 물론이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비자 신청자도 원칙적으로 본인의 국적 국가 또는 합법적인 거주국가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신청자들은 본국 대사관의 긴 대기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가까운 제3국으로 이동해서 비자 인터뷰를 받는 방식을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우회 신청 방식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국무부는 신청자의 국적이나 실제 거주지와 관련성이 낮은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에서 인터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방문 목적의 체류자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될 경우에 이미 낸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신청 절차로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국립비자센터는 앞으로 영주권 인터뷰 장소를 신청자의 국적국가 또는 합법적 거주국가에 위치한 미 대사관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본국 대사관의 예약 적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변경하는 요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COVID-19 이후에 누적된 비자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신청자의 신원과 자격 심사를 보다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 관련 비자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 적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만료를 앞둔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미리 인터뷰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본국이나 합법적인 거주국가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국인 체류자들은 비자 갱신 계획을 세울 때 이번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또다시 강한 뇌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시속 58마일 이상의 강풍과 돌발 홍수, 우박, 국지성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1: 국립기상청은 21일 화요일부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강한 뇌우가 통과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으로 시속 58마일, 약 93km 이상의 직선성 강풍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돌발 홍수와 우박,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국지성 토네이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폭우는 21일 낮과 저녁 시간대 두 차례에 걸쳐 강한 비구름 형태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 오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정오 이후부터 저녁까지는 뇌우가 더 강해지면서 피해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욕시 서쪽 지역에서 폭풍의 위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박과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시를 포함한 동부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돌발 홍수 위험은 뉴저지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폭풍은 지난 주말 뉴욕을 강타했던 폭우보다는 이동 속도가 빨라 같은 지역에 장시간 비가 집중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을 중간 수준 moderate risk의 돌발 홍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저지대와 배수시설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뉴저지 대부분 지역은 5단계 가운데 3단계 악천 후 위험 등급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침수된 도로를 무리하게 통과하지 말 것과 강풍과 낙뢰 발생 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고 배수시설이 포화 상태인 지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에도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상정보와 돌발 홍수 경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2: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핫한 뉴스와 실전 영어를 함께 알려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기사는 What happened when Meta used AI to ban accounts on Facebook and Instagram?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에 AI를 도입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비즈니스 계정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기 및 기만 행위로 영구 정지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메타가 인력 감축 후 계정 제재와 항소 처리를 AI 로봇에게 맡기면서 억울하게 계정을 박탈당한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메타's increased reliance on automated systems for content moderation has led to the wrongful suspension of numerous legitimate business and personal accounts. 메타가 AI를 활용한 콘텐츠 검열을 확대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과 개인 계정까지 잘못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Reliance on, 무엇무엇에 대한 의존. 많은 기업들이 AI에 의존합니다 라고 할 때 Many companies rely on AI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Many companies have a heavy reliance on AI.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ontent Moderation, 직역하면 콘텐츠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Wrongful Suspension은 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억울한, 부당한, 잘못된 정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Wrongful Imprisonment, 억울한 옥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ffected users often find themselves trapped in automated appeals processes, making it nearly impossible to reach a human representative for assistance. 계정이 잘못 정지된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이의 신청 절차만 반복하게 되고 실제 담당 직원과 연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ffected users, 피해를 입은 사용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A로 시작하는 affect와 E로 시작하는 effect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Affect는 동사로 무엇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의미이고요. Effect는 명사로서 영향, 효과,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trapped in, 무엇무엇에 갇힌, 빠져나오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 연결은 안 되고 AI, ARS 음성만 계속 반복되어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때 I felt trapped in an automated phone tree.
13: 자동 응답 시스템에 갇힌 기분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 These abrupt account terminations have caused severe damage to small business owners who rely heavily on social media platforms to reach clients.
13: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로 인해 SNS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2: Abrupt,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뚱딴지 같은 이라는 뜻인데요. Abrupt resignation, 갑작스런 퇴사. Abrupt cancellation, 갑작스런 취소란 의미입니다. 만약 잘 운행되던 버스가 갑자기 끼익 하고 멈춰서면 Abrupt stop, 갑작스러운 정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서는 평소처럼 로그인하려는데 아무 경고도 없이 계정이 사라진 상황으로 abrupt termination이란 표현이 쓰였네요.
14: Although Meta claims its technology reduces errors, several banned accounts were restored only after major media outlets brought them to the company's attention.
13: 메타는 AI 기술이 실수를 줄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한 이후에야 여러 계정이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 Bring something to someone's attention.
13: 무언라는 사실을 어느 누군가에게 알리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중요한 문제를 보고할 때
12: I wanted to bring this issue to your attention.
13: 이 문제에 대해 상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가 소비자의 항의를 무시하다가 언론사가 취재, bring to attention을 시작하니 그제야 계정을 복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메타는 AI 시스템이 인간 검토자보다 오류가 적다며 자사의 기술력을 방어하고 있지만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억울하게 정지되었던 계정들을 뒤늦게 복구해 주었는데요. 기술이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발전하고 있다지만 정작 피해를 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온기마저 차단해버린 알고리즘의 차가운 단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의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보내고 계신지요? KCS 정신건강 클리닉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2026 가족 웰빙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가족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가족 아트 테라피, 정신건강 상담 세션, 가족 연결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전문가와 함께 가족 간의 소통법을 배우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며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KCS 정신건강클리닉 이메일 info@kcsny.org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 차세대 위원회 학예 정기 모임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차세대 위원과 한인회 임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차세대 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 많은 한인 2세들이 참여해 차세대 간의 네트워크를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회는 분야별 차세대 부회장을 새롭게 영입하고 위원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한국 역사 평가 시험에 차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 올해 12월에는 차세대 디너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한인 사회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 이사 오거나 자녀의 가을학기 개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중요한 교육청 안내입니다. 메릴랜드 공립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등록 서류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기록입니다. 디탭, MMR, 소아마비, B형 간염, 수두 예방접종 기록이 필요하며 중학생의 경우 수막구균과 T-DAP 백신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보완치 않으면 등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증명서입니다. 임대계약서나 주택매매 서류, 최근 전기나 가스요금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와 하워드 카운티는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어 정확한 주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 배정 확인입니다. 새로 이사온 가정은 주소에 따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각 카운티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입력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시에는 출생증명서와 이전 학교 성적표, 학부모 신분증, 비상연락처도 함께 준비하시면 등록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국립학교 등록을 위한 사전 서류를 확인해 등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0: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7명이 입원 치료 중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레지오넬라 집단 감염 업데이트 상황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뉴욕시 보건국은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망 사례는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됐으며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추가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집단 감염과 관련해 총 76명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Upper East Side East 70 Street 88세 사업가이자 공군 참전 용사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택에서 고열 증세를 보였으며 당시 체온이 104도, 섭씨 40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약 2주간의 치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냉각 탑의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변호인은 건물 옥상에서 독성 가스를 뿌린 것과 다름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지오넬라병은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이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지고 이를 사람이 흡입할 때 감염될 수 있는 폐렴성 질환입니다. 특히 냉각탑과 냉방 설비, 대형 건물의 급수 시스템 등에서 균이 증식할 수 있어 여름철 집단 감염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은 21일 화요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조사 결과 노출의 원인이 된 감염원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온 모든 냉각탑에 대해 추가 점검과 소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특히 우편번호 10028, 10075, 10128 지역에 거주했거나 최근 방문한 사람들에게 발열, 기침, 근육통, 오한과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만큼 증상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만 치료 시장을 두고 대형 제약사 두 곳이 소송전에 나섭니다. CNBC 방송은 21일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뉴저지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양사 비만 치료제 비고 광고를 중단하고 지정 광고를 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모두 비만 당뇨 치료제 GLP-1 계열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 제약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오젬픽을 개발해 전 세계 브랜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한 세계 최대 당뇨병 관리 기업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한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으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 제파운드를 개발했으며 노보노디스크보다 후발 주자지만 빠르게 성장해 올해 1분기 전 세계 의약품 판매 1위에 자사 제품인 마운자루를 올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일라이 릴리가 저용량 위고비와 고용량 제파운드의 효능을 비교한 전국적인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일라이 릴리 제품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고용량 위고비가 출시됐음에도 의도적으로 오래된 연구 결과를 가져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새롭고 더 효능이 좋은 치료제가 나와 있는 만큼 대중은 최신 과학적 증거를 반영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 측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광고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확한 배상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라이 릴리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사 광고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소송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비교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더 브롱스의 한 웰니스 센터에서 20대 여성이 혈청 주사를 맞은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의료 면허 없이 진료를 해온 이른바 홀리스틱 의사를 체포해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로 기소한 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20일 뉴욕시 더 브롱스 리버데일 에비뉴에 있는 베레시트 라이프스타일 센터에서 27세 여성 엘리자베스 바론이 혈청 주사를 맞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바론은 오후 1시경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주사를 놓은 사람으로 드러난 루이스 로하스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로하스는 자신을 홀리스틱 닥터라고 소개하면서 대체 의학과 자연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미국 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하스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의료 면허가 없습니다. 로하스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대체의학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돼 있으며 대체의학 분야의 의료 보조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미국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무면허 의료 행위 자체를 지적하면서 환자가 사망한 이번 사건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2: I think it's terrible that somebody died, period. And the fact that doctor was not licensed and was doing some dubious injection makes it even worse.
3: You wouldn't think that somebody can have like a double life or a secret life like that. But then to hear that somebody lost their life because of that, like, you know, we feel for the family.
0: 현재 뉴욕시 검시관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당시 투여된 혈청의 성분과 시술 과정, 의료 과실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또 숨진 20대 여성 바론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웰니스 센터의 의료 행위 전반과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장기 연체자가 COVID-19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상환 지원 제도까지 축소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9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대출자는 약 950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약 20%로 대출자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현재 미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1조 7천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2,333억 달러가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장기 연체자가 늘어난 가장 큰 배경은 COVID-19 기간 시행됐던 상환 유예와 이후에 이어진 정부 지원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COVID-19 확산 당시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했고 2023년부터 상환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2024년 가을까지 추가 유예 기간을 운영하면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종료된 2025년 6월 이후 채무 불이행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환 부담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한 소득 연계 상환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세이브 플랜은 소득과 가족 규모에 맞춰 월 상환액을 낮춰주고 일정 기간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해당 제도의 폐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은 새로운 상환 지원 플랜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 상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월 납부액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연체하면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연체가 계속될 경우에 급여나 사회보장연금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강제 징수 조치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환 지원 축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33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췄습니다.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주요 도로 구간에도 제한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잇따라 낮추며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도로 대부분은 주거지역 내 도로로 주민들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몽고메리 카운티는 메릴랜드주 교통당국과 협력해 카운티와 주정부가 공동관리하는 5개 주요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간에는 노스 베데스타 지역의 몬트로즈 로드와 조시아 헨슨 파크웨이, 락빌 지역의 다네스타운 로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도로의 제한속도는 현재보다 낮아져 시속 25마일에서 35마일 정도로 조정될 예정이며 새로운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은 오는 8월 말까지 설치될 계획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지역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지역 도로는 시속 20마일까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는 시속 15마일까지 제한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비전 제로 담당자인 웨인드 홀랜드는 고속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설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노스 베데스타의 몬트로즈 로드와 유니버시티 블러바드 웨스트 일부 구간, 몽고메리 빌리지 에비뉴, 랜돌프 로드 일부 구간에서도 안전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단순히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단속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홀랜드는 여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과속 주의 산만 운전, 음주 및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례가 많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운티는 제한속도 조정 과정에서 도로의 위치와 구조,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조정과 도로 설계 개선을 이어가며 교통사고와 사망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뉴욕과 워싱턴이론 모두 오늘 저녁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 하루 치열하게 일하고 퇴근길 운전대 잡으셨을 텐데요. 솔직히 지금 마음속으로 딱 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집에 가고 싶은데 브레이크랑 엑셀 밟는 것조차 귀찮다. 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침대와 한몸이 되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 적 다들 있으시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날 있잖아요. 메시지 답장을 보내는 것도, 씻으러 욕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그런 날이요. 인간 누구나 완벽함을 꿈꾸지만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찮고 위대한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불 끄기가 귀찮아서 발가락 원격 조종을 시도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베개를 던져서 스위치 맞추기 챌린지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배는 고픈데 배달앱 메뉴 고르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라면에 밥 말아 드셔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한없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순간만큼은 온 우주의 집중력을 끌어모은 나름의 치열한 사투였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리는 이 귀여운 게으름은요, 끊임없이 갓생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인간적인 방어기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출복 채로 침대에 툭 쓰러져도, 싱크대의 설거지 거리를 조금 미뤄둬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버텨낸 당신에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당당은 당당한 귀찮음의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귀찮은 거 아는데 누운 채로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움직여서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오늘은 나 이것까지 귀찮아 봤다. 귀차니즘의 끝판왕 배틀.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꽉막힌 도로 위 브레이크 밟는 것조차 귀찮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온몸 세포를 사정없이 제끼고 흔들어서 퇴근길 텐션을 활짝 켜드릴 남자 DJ 제이든입니다. K-Play DMB 시작합니다. 여기는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0: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제이든의 K-Play D&B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The Book of Us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귀차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니까 문득 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귀차니즘이 한번 도지면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귀찮을 때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요, 한 번은 주말에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저 멀리 식탁 위에 둔 그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 너무 가져오기 귀찮은 거예요. 일어나면서 걸어가면 한 딱 다섯 걸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섯 걸음이 귀찮아서 침대에 누운 채로 방을 나가서 그대로 이게 밀어서 등으로 밀고 나가는 거 있죠. 식탁까지 가가지고 발을 쭉 뻗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를 이제 발가락으로 집어서 올린 다음에 그걸로 식탁 위 케이블을 맞춰서 떨어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실패했죠. 귀찮을 때 우리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력과 잔머리를 발휘하곤 합니다. 그게 참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누워서 공을 던져서 방에 불을 끄기도 했었고요. 밥하기 귀찮아서 밥을 굶기도 되게 창피하다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귀찮을 때 어디까지 귀찮으신지. 네. 혹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런 귀찮음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편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 친구를 사귈 때 MBTI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오시는 엘프님한테도 물어보긴 했었는데.
1: 안 믿더라고요. 제 MBTI를.
0: 안 믿어요. 엘프님이 I라는 거는요. 세상 모든 글로벌 케냐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1: 아니 근데 워낙 네. 우리 제이드님이 편하게 네. 해주시니까 제가 E가 나오는 거지.
0: 아 근데 저, 네,
1: 저 제가 원래 이제 I예요.
0: 제가 이 엘프님을 만나러 저 멀리서 갔는데 혼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뭐 얘기를 막 하고 막 뭔가 막 사진 찍고 이거는 I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포즈를 지으면서 사진을 찍는 거 절대 I는 예 네, 저희 그 아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우리 I분들.
1: 콘텐츠 네, 회의를 위해서 아, 가끔씩 보면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네. 좀 약간 아인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진 안 찍어요. 네. 돈 주면 하겠지.
1: 아 해야지 뷰가 네. 많아지죠.
0: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주차장 아닌데 내리기가 귀찮아서 20분째 노래 들으면서 멍 때리고 있어요라고 하셨고요. 또 김민지님이 오늘 싱크대 설거지는 내일이 나에게 토스했습니다. 지금 누워서 발가락으로 리모컨 누르기 챌린지 중이에요. 얼마나 그 귀찮이 지금 어디까지 한번 가보셨어요?
1: 저 그냥 되게 귀찮을 땐 쉬지도 않아요.
0: 아, 지금. 아까는 연예인이라고 하시더니. 네,
1: 아니, 내가 연예인이라는 게 아니고, 연예인, 네. 이제 MBTI, 네. 그 예를 들어서.
0: MBTI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늘
1: 아, 나 I 맞다니까.
0: 아니, 안 하셨잖아요. 무슨 I야, I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하고 네. 있을 때는 E가 나오고. 네,
0: 오늘 꼭 해보세요.
1: 근데 뭐, 저 진짜 귀찮을 때는 네. 안 씻을 때도 있어요.
0: 그거 말고. 따로 이거 나는 이렇게까지 귀찮아봤다. 약간 ISFTP? 뭐 이런 친구들이 귀찮은 진짜 좀 되게 많은 그런 MBTI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을 때가 집에서 침대에만 누워있는 거.
1: 잠깐만, 저 그거 항상 하는
0: 짓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1: 저 항상 저 침대가 제일
0: 약속이 생겼어요. 약속이 생겼어요. 네. 뭐 언니들 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생겼어요. 네.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러 갔어.
1: 케이크?
0: 네.
1: 오케이.
0: 케이크 좋아하세요?
1: 뭐 좋아하는
0: 무슨 케이크 좋아하세요? 그냥 케이크보다 스시를 더 좋아하시죠?
1: 스시를 더 좋아해요.
0: 네, 스시를 먹고 케이크를 네. 먹자고 했어요.
1: 네.
0: 그 지금 6시 10분이니까 6시 20분에. 근데 6시에 일어나 저기 뭐야 씻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약속이 취소됐대.
1: 전 또 좋아요.
0: 좋아요?
1: 네.
0: 그 아이가 맞긴 한데.
1: 아, 나 아이 되니까.
0: 내가 봤을 때 존나 요. 연기하는 것 같아.
1: 아니, 그 약속이 네. 취소돼도 되게 좋아하고요. 저 네. 화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예. 친구들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모여도 네. 이렇게 맥스가 4명 네. 정도?
0: 맥스가
1: 저는
0: 4명?
1: 더 프라이빗한 걸 좋아해요.
0: 그래요?
1: 네. 아, 자꾸 제이든이 편하게 해주셔서 네. 네. 제가 이렇게 막 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0: 이가 나오면 이가 탄탄. 알겠습니다. 저는 안경을 닦으러 안경 수건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그냥 흐릿한 채로 주말 내내 살았습니다. 세상이 참 뽀얗고 아늑하네 하면서 유튜브 보는데 화면 글씨가 안 보여서 자막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봤어요. 닦으러 가는 게 더 빠른 걸 저도 압니다.
1: 아, 일어나기 귀찮아서 발가락으로 이제 리모컨.
0: 그 했다고요?
1: 아니, 핸드폰 이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0: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룰인 것 같아요. 모두가 좀 하는 그런 느낌. 예. 아니면 약간 귀찮으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 쳐야지. 동생이든 형, 뭐, 야, 발로? 이렇게 해봐. 예, 그런 느낌. 이 정도면 근데 좀 예술가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닦으러 가는 삼촌은 귀찮고 자막을 이제 뭐, 또 읽는 또 정성은 안 귀찮으시네요. 예. 당장 좀 닦으세요. 침대 옆 콘센트가 멀어서 충전선이 엄청 짧거든요. 선을 길게 뺄 멀티탭 가족이 귀찮아서 폰에 충전기 꽂아둔 채로 침대 맨 끝자리에 온몸을 아슬아슬하게 기역자로 꺾어서 밤새 폰만 졌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담이 걸렸네요. 그 누웠을 때 최고의 편안한 자세로 누웠을 때 그때 핸드폰이 지금 한 3%밖에 없어. 아, 너무 고역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자세는 내가 지금 오늘 누웠던 자세, 이번 연도에 누웠던 자세 중에 최고 자세.
1: 3%밖에 안 남았으면 그냥 저는 핸드폰을 그냥 내려놓을 것 같아요.
0: 저게 맞는 말이다.
1: 네. 그냥 진짜 귀찮으면요. 핸드폰도 안 하게 돼요.
0: 그 이상한 자세로 막 소파에서 누운 적 있잖아요. 그 소파 위에 걸터 누워가지고. 괜히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1: 네, 많이.
0: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좀 열이 많으니까.
1: 아, 맞아요.
0: 안 닿은 곳에 차가워.
1: 저도 발에 열이 많으면은 잠도 못 자고 좀 짜증났었어요. 그래서 발을 항상 차가운 데다가 벽이나 이런 데다.
0: 아니, 그 이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 이불을 항상 덮은 자리는 따뜻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곳은 차가워.
1: 바꿔야 돼.
0: 너무 설레요.
1: 바꿔야 돼.
0: 그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방금 얘기하면서 상상했거든요. 네.
1: 지금 좀 더우신가 봐요.
0: 아, 네. 여기가 좀 오늘 또 과자 먹으면 손에 기름이랑 양념 묻잖아요. 그거 씻으러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과자 봉지를 양손으로 들고 입안으로 탈탈 털어넣었습니다. 근데 양 조절해서 실패해서 눈이랑 코로 인절미 가로자 들어갔어요. 재채기 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다 왔어요. 그거. 그 과자를 먹고 키보드를 만지면 더러워지잖아요.
1: 네네, 그거는. 네,
0: 그래서 여기에 젓가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나왔어요.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1: 나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저 하나 선물해주세요.
0: 은근히 좋습니다.
1: 네.
0: 또 이제 또 컴퓨터하고 컴퓨터로 영화 자주 보세요? 컴퓨터로?
1: 영화 잘, 테레비를 안 본다니까요.
0: 테레비를 안 봐요? 네. 그럼 뭐 핸드폰으로만 계속?
1: 그냥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리얼
0: 컴퓨터를 보시면 다시 못 내려가요. 그 큰 화면에 주는 그 행복감이.
1: 그거는 아예 그냥 텔레비 보는데 뭐 집에서도 텔레비를 안 보니까.
0: 집에서 보는 거 그러면 안 앉아 계세요 보통? 뭐 하세요?
1: 누워 있어요.
0: 누워서 핸드폰.
1: 네. 좋아하는.
0: 누워서 핸드폰.
1: 누워서 둠 스크롤링 하는 게.
0: 그거를 누워서 핸드폰 하면은 가끔씩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알아요? 졸리면?
1: 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0: 떨어지죠? 저는 그 떨어지는 그 0.1초의 찰나에 탁 피합니다.
1: 저도 피한 적은 많은데 이제
0: 너무 아파
1: 다쳐가지고 저 강릉이 나갈 뻔했어요.
0: 그러니까 코도 아프고 입도. 네. 그게 맞잖아요. 그럼 나도 내 자체가 좀 어이 없어. 뭔 말인지 알죠?
1: 한심하죠. 네. 근데 또 하게 돼요.
0: 그러니까. 자, 주말에 라면 끓여 먹었는데 앞접시 꺼내면 설거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냄비 뚜껑에 덜어 먹었습니다. 근본이지. 근본이지.
1: 아니면 그 컵라면 같은 경우
0: 뚜껑 접어서
1: 옛날. 네. 옛날식.
0: 요즘 친구들이 이런 거 알려나? 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조심스러운 거 알아요?
1: 아니야, 근데 요즘 친구들이 더 잘 아는 거.
0: 에이, 요즘 친구들은 또 그런 거.
1: 아니 무슨 라면 봉지에다가도 끓여 먹고
0: 그거 아세요? 요즘 친구들은 전화를 받는 그 뭐라고죠? 제스처가 이렇게 손가락을 저희는 엄지 손가락이랑 새끼 손가락 펼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귀에다가.
1: 옛날식, 이제는 이건가?
0: 이제는 이거래요. 손바닥을 귀에다 대고. 이런 느낌.
1: 스마트.
0: 옛날에는 이런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1: 저희는 이렇게 띠띠띠띠띠띠 이거는.
0: 근데 그 감성이 좀 좋긴 한데.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뭐... 요즘에 전화번호 기억 못 하잖아요. 저는 제 번호밖에 기억 못 해요.
1: 저는 제 번호도
0: 좀... 옛날에 약간 그 폴더폰이 있었을 때는 네, 네. 1번 누르면 누구, 2번 누르고 그래서 그렇죠. 그 0번까지 있잖아요. 그 번호가. 그래서 9명만 딱 스페셜한 느낌. 아. 아니에요?
1: 레트로. 근데 네. 뭐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레트로가 다시
0: 돌아오고 있나요?
1: 돌아오고 있잖아요.
0: 오, 핸드폰으로 네. 이렇게 누르는 감성이 좀 좋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이제
1: 집에 가서 누르세요.
0: 어디를 눌러요? 어디를?
1: 옛날 전화기 그냥 누르세요. 느낌이 좋다니까.
0: 자, 오늘 늦잠 잤는데 머리 전체 다 감고 말리려면 30분은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모자 쓰고
1: 아, 안 돼요. 머리 쏙 빠져요. 안 돼요.
0: 세면 아, 진짜요?
1: 네, 안 되게 안 좋은 거예요.
0: 그게 머리 안 감은 안 말렸는데 모자 쓰는 게
1: 네. 그리고 아. 다 바싹 안 말렸는데 자는 네. 것도 안 좋고요.
0: 아, 그래요.
1: 모자 쓰는 것도 되게 안 좋고요. 모자 비 맞는 것도 안 좋고.
0: 본인 지금 모자 쓰셨잖아요.
1: 저는 머리 바싹 말렸잖아요.
0: 알겠습니다. 앞머리만 샴푸 묻혀서 초고속으로 감고 나왔습니다. 아. 뒷머리는 까치집인데 앞머리만 찰랑거려서 이런 분도 많던데.
1: 여자분들, 예. 네, 네. 그러니까 떡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더러워 보이잖아요, 좀.
0: 네. 우리가 모르는 그 여자분들의 그런 것들이 좀 많아. 네, 네. 좀 신경
1: 저도 같아요, 이런 것들. 제가 탈색머리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를 이제 좀 머릿결을 잘 유지하려면요. 머리를 많이 빨면 안 좋아요.
0: 머리를 감는다고 하죠, 빨는 것보다. 네.
1: 네. 네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안 감고 이렇게 목욕도 네. 머리 이렇게 묶고 이렇게 최대한 안 감으려고 그래. 그래서 저번에 정수리 얘기했을 때 제가 알았어요. 노답인 거. 가끔씩 이렇게 아니, 있다 보면은 제
0: 코너 속의 코너라고 옐프의 사생활. 이런 느낌. 여러분 잘 들었고요.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은데 컵 꺼내서 따르고, 아, 씻기 귀찮은 거예요.
1: 아, 그냥 마셔요.
0: 그래서 그냥 냉장고 문 열어둔 채로
1: 그냥 입대고 마셔.
0: 주스통 채 들고 고개 꺾어서 벌컥벌컥 원샷하고 냉장고 문 닫았습니다. 엄마한테 글 걸려서 등짝 스매시 맞았어요.
1: 나네.
0: 약간 저희가 지금 게스트에 약간 OCD 이런 친구 지금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기본인데요?
0: 예?
1: 그냥 마시는 거.
0: 기본이라고? 국룰이라고? 너무
1: 우리 엄마 때
0: 너무 먹고 싶으면
1: 저희 엄마가 OCD여가지고
0: 많이 혼났어요?
1: 많이 혼났죠. 깔끔 떨으라고. 귀찮이든.
0: 집 현관에 택배 박스가 엄청 크게 와 있는데 방에 가위나 칼 가지러 들어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현관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 끝으로 박스 테이프를 미친 듯이 긁어서 사정없이 뜯었습니다. 야생의 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야생의 사자 너무 귀엽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자기가 이걸 했는 처음 한 거야.
1: 아, 내가 봤을 때 많이 합니다. 저도
0: 급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안 잘려.
1: 근데 키가 좀 탄탄하잖아요.
0: 가끔씩 좀 택배 박스가 뭐 들어있는지 알면 그 뜯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자, 회상을 하고 있는 옐프님이고요. 전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양말 벗을 때 무조건 발가락 기술 씁니다. 오른쪽 발가락으로 왼쪽 양말 뒤꿈치 밟아서 쓱 빼고 반대쪽도 똑같이 빼요. 양말 두 짝 다 뒤집어진 뱀 허물 모양으로 현관 바닥에 발사해둡니다. 발사해둔대.
1: 뱀 허물 이거 우리 아파트에 듣는 말인데.
0: 그 제가 저번에 본 그 기술이 있었는데 벽에 집 벽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티셔츠나 뭘 던지면 거기 센서가 발동해서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어서
1: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0: 네. 그게 돌아서 이제 집안의 밑에 세탁기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1: 진짜로요?
0: 예. 네.
1: 누구 어디서? 어느 나라서?
0: 유튜브에서 봤어요.
1: 아, 유튜브에서 한국 사람이요?
0: 한국 사람 아니고 외국. 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댓글 달았죠. 이제 작게선 안 될 것 같다. 구멍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1: 아, 뭐 있으면 좋죠. 네.
0: 그렇게 약간 양말 쭉쭉 던지면 쑥 빨아들여가지고 바로 그냥 세탁기에다가.
1: 근데 이제 또 그런 거를 또 비싼 돈 주고 사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0: 그 로봇 나오면 네. 어떤 로봇을 제일 갖고 싶으세요?
1: 로봇이요? 네.
0: 예를 들어서
1: 나 씻겨주는 아니면은 그리고 저는 제가 진짜 제일 원했던 네. 거는 뭐 이거 로봇은 아닌데 왜 애기들은 그 구루마 있잖아요. 유모차. 네. 네. 저는 어른용
0: 어른용 구루마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어? 아,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1: 아니 그냥 네. 좀 가끔씩 그냥 전 누가 이렇게 밀고 다니거나 저는 누가 어부바 해주거나 어부바 네. 해주는 로봇 어때요?
0: 어부바 하는 로봇? 네. 어 그걸 해서 뭐 하려고요?
1: 그냥 걷기 싫을 때 그냥
0: 걷기 싫을 때
1: 로봇가 응. 어부바나 이렇게
0: 걷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1: 그건 따로 이제 운동하고 이제 이제 좀 네이처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싶을 때 그럴 때
0: 하나가 되고 싶을 때
1: 그 외에는 뭐 거의 뭐 침대에 누워 있죠.
0: 그 뭐 미래의 남자친구 약간 이런 느낌 해가지고 예, 그 제일 첫 번째 이상형 나를 업어줄 수 있는 남자
1: 업어주고 안 이렇게 잘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남자 기타 칠 수 있는 남자
0: 눈 이쁜 남자 이렇게 세 개
1: 재밌는 남자
0: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신고 아니 그 제보 바랍니다. 자, 아까 벨트웨이 진입하다가 조수석에 둔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엎어진 거예요. 물건들이 발 밑으로 다 쏟아졌는데 허리 숙여서 줍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에라 모르겠다. 목적지 도착하면 한 번에 죽자라고 발 밑에 양파랑 감자 굴러다닌 채로 운전해왔습니다. 뭐 이거는 네, 그럴 수 있는데 가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장 본 거 있잖아요. 장 본 거를 비닐봉지에 해가지고 뒷좌석에 놨을 때 차 문을 열었을 때 이게 가끔 떨어져서 양파나 뭐 이런 게 대굴대굴대굴대굴 해가지고 다른 차 밑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생각이 납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주세요.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그리고 K라디오 DMB 둘 다 신청곡 사연 받고 있거든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방송 듣는 법은요. K라디오.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 그거 누르시고 DMB 라디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반응이 좀 있던가요? 어떠세요? 방송을 또 듣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1: 네. 저기 뭐야 우리 양파님께서는 이제 네. 초창기 때 이제 우리 케이든
0: 네, 케이든으로
1: 네. 케이든을 그때 불러가지고
0: 맞아요.
1: 빡 터졌었죠.
0: 어머 아 저번에
1: 네네 저기 제이른님 네.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0: 아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1: 그때 좀 그때 한참 트러블 있었잖아요. 아, 지금은
0: 그,
1: 괜찮아요.
0: 네네네네. 네. 그런 거 좋아요. 피드백
1: 그런 피드백
0: 많이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성장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1: 네. 아, 그래도 저희 주변에 좀 독특하신 분이 계신데 네. 출연을 되게 하고 싶어하세요.
0: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1: 되게 독특하신 분이세요.
0: 독특한 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뭐 갑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건가요? 좀 약간
1: 네. 좀 되게 좀
0: 좋아요.
1: 똑똑하신데 네. 좀 특이하신?
0: 알겠습니다.
1: 되게 유니크하신?
0: 너무 좋아요. 네.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제일 먼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1: 한번 네. 같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0: 네, 좋아요. 어제는 약간 그 노래가 너무 처졌다고.
1: 예. 네.
0: 그래서 좀 약간 오늘은 또 신나게 또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또
1: 어제 노래들이 예. 오늘 틀었었으면 좀 날씨랑 좀 어울렸을 텐데.
0: 지금 약간 비가 올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1: 네, 좀 꿀렁꿀렁해요.
0: 네, 꿀렁꿀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할 말은 많지만 예, 노래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좀 좋아해요. 요즘에 이 가수의 좀 매력 목소리에 빠졌어요. 예, 약간 그 끄듬이 좀 약간 이런 느낌 아닌데 아무튼 들으면 알 것 같습니다. 로제가 부릅니다. Toxic Till the End.
1: 아 로제.

0: 로제 카스튜디엔 그리고 세렌디피티의 알버트 포시스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또 차분한 그 오전에
1: 로제 탁스티드엔 그리고 세렌디피티 알버트 포시스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또 노래가 그 저녁 때 노을을 보면서 약간 여유롭게 그런 커피를 마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 신청곡으로 틀어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또 오늘은 또 많이 틀어줄 예정이니까 너무 처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달달한 사랑 노래인데 제 최애곡이에요 라고 소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아름다운 날들이요. 남친이 소개해주는 노래가 많은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예요. 오늘도 방송 화이팅 하세요 라고 코코몽님이 잠잘 때 방불 끄기 귀찮아서 벽에 스마트 스위치를 달아서 음성으로 누워서 불을 끈답니다. 편하게 침대에 누워있거나 다시 일어나기 귀찮음에 하이테크를 시작했네요. 헤이 알렉사 방 불 좀 꺼줘. 저게 저는 되게 어색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2: 아 맞아. 네. 알렉사.
1: 좀 어색 좀 많이 쓰시는
2: 저는
1: 편인가요?
2: 그런 거 아예 안 써요. 네. 저 약간 올드 스타일이라서.
1: 알렉사 불 꺼?
2: 그런 거 안 해요.
1: 그 어떤 강아지들은 막 트레이닝 잘 돼가지고.
2: 전 챗 GPT도 안 써요.
1: 진짜요?
2: 한 번도 안 써봤고요. 또 이렇게 막 보이스 커맨드 이런 거를 자체를 그냥 보이스 커맨드 쓴 거는 그냥 차에서 그게
1: 저는
2: 그게
1: 차에서
2: 잘한 것 같아요.
1: 차에서 친구한테 메시지 보낼 때 그 말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말로 전달이 되니까 그런 느낌?
2: 네, 전 그것 빼고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만.
1: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고 툭툭 던지고는 이 저희가 참견하기 딱 좋은 극간의 현실 공감 귀차니즘 예시를 또 카테별로 또 뽑았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만나볼 테니까 예, 여기 지금 준비가 살짝 안 돼서 오늘은 그러면은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가 노래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어떠신 것 같아요?
2: 예. 되게 크리에이티브한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한 명씩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노래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2: 오.
1: 네, 그래서 저 원하시는
2: 누구 아이디신?
1: 제 아이디어.
2: 네,
1: 그렇습니다.
2: That's good idea.
1: 감사.
2: 네. 네네. 겐통 받았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노래.
2: 감사합니다. 네,
1: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2: 네네.
1: 다음 주에 또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또 이제 깔끔하게 또 만들어 드려서
2: 네,
1: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상큼하게.
1: 좋습니다. 네. 자, 매일 똑같이 여러분들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 같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저마다 한 편의 영화 같고 아름다운 소설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특별한 코너 노래 드림 당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드립니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참 많은 장면이 겹쳐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우편함에 도착한 어느 청취자분의 고백입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미국으로 건너와 남들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삶.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바다와 여행을 사랑하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낭만을 가진 분입니다.
2: 되게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1: 네. 물론 아픈 순간도 많았어요. 사랑에 서툴러서 상처받았고 관계의 무너짐을 겪으며 깊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기도 했죠. 하지만 이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고요. 남에게 사랑받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2: 맞아요.
1: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2: 맞아요.
1: 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이 좀 맴돕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야. 내 인상은 어쩌면 지금까지는 긴 서문이었을지도 모른다.
2: 완전히 브라보 마이 라이프.
1: 네, 진짜.
2: 뭔데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1: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토리를 듣고
2: 네네.
1: 그거를 가사로 다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 드렸어요.
2: 되게 열심히 네. 되게 현명하게 철저하게
1: 열심히 하신 분.
2: 진짜 하시는 분 같아요. 네.
1: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2: 그러니까.
1: 예, 우리 청취자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예, 이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여러분을 이분을 위해 만든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2: 응원합니다.
3: 참 길었지 내 밤들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아서 난 그냥 걷고 있을 뿐이야
4: Yeah, listen.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신발끈을 못

0: my story is just getting started.
1: 저는 이 노래 제목을 붙였어요. Love, love myself. 이런 느낌.
2: 네.
1: 아, 어떠신 것 같아요, 노래?
2: 좋아요. 네.
1: 약간 좋아요. 그 네. 내용이 약간 실패했는데, 네. 뭐 결혼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고 그랬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저는 또 저희가 요즘에 또 성장형 좋아하지 않습니까?
2: 그럼요.
1: 네,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2: 약간 업리프팅한 네. 약간 그런
1: 느낌.
2: 그런 가사.
1: 맞아요.
2: 네, 좋았습니다.
1: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하게.
2: 아, 저분은 꼭 잘 되실
1: 진짜.
2: 것 같아요.
1: 이게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생에 약간, 나고 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정말 힘들어요.
2: 그죠.
1: 힘내라고 했을 때, 이제 진짜 힘내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느낌인데, 또 이제 그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의 주인공은요, 인간으로 잘못 태어난 비운의 판다이십니다. 이분 스펙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주부, 백수, 건달, 한량이라는 4개의 직업을 프로페셔널하게 소화하고 계신 분인데요.
2: 주부?
1: 네.
2: 백수?
1: 백수, 건달, 한량.
2: 아니, 주부는 백수가 아니잖아요. 집안일 하잖아요.
1: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2: 네. 네.
1: 비록 남편들이나 인간들은 날 몰라줄지언정 오직 댕댕이와 야옹이 위로를 받으며
2: 맞아요.
1: 이 가슴 시린 지구 삶을 버텨내고 계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마성의 매력 이 시대 최고의 한량 판다 주부님을 향한 노래 빠르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파이팅!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다시 기다리는 코너를 또 만들어 왔죠. 다들 귀찮아도 지금만큼은 스마트폰 자판에 손가락을 올려 하실 타이밍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기습 퀴즈, Who is this? 시간이 돌아왔거든요. 오늘 또 우리 귀차니즘 감성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는 이 가수의 진짜 흥미로운 real fact를 힌트를 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채팅창에 쏴주세요. 귀 쫑긋 세우시고요. 자, 첫 번째 힌트 드립니다. 이 가수의 독특한 활동명은 음악만큼이나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수의 어머님은 목사님이신데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뭐죠?
1: 하하? 땡!
0: 아. 자, 이 집안에서 자란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 땡땡에 십자가를 뜻하는 뭐를 붙여서 지금의 독보적인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름부터가 아주 영업하고 힙하죠?
1: 아, 영어.
0: 네.
1: 쌀?
0: 아닙니다.
1: 요즘 가수신가요? 아니면
0: 요즘하고 뭐 90년도 뭐 00 아 90년도 아니다. 아,
1: 그래도 00년... 좀 힘들죠. 뭐 발라드 뭐 힙합?
0: 힙합인데 발라드스럽고 발라드인데 힙합스러운 그런 느낌. 그를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은 최고의 명곡이 있는데요. 다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아버님이 땡땡땡 땡 택시 운전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1: 네. 윤종신?
0: 반전 근데 반전 팩트는 실제 아버님의 직업은 택시기사가 아니라 교회용 인쇄소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땡땡땡땡은요 아버지가 매일 일터로 향하며 지나던 눈물겨운 퇴근길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자 아직도 모르시려나요, 여러분들? 음악방송이나 예능을 보면 언제나 눈을 가리는 독특한 선글라스를 쓰고 나옵니다.
1: 아, 김범수님?
0: 선글라스가 거의 신체의 일부 같은 분인데요. 실제로.
1: 박완규?
0: 실제로 선글라스를 벗고 민낯의 모자를 푹 쓰고 홍대거리를 다녀도 사람들이 정말 1도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본인 피셜 선글라스가 완벽한 생존용 온오프 스위치인 셈인 거죠. 사실 이 가수가 대한민국 음원 차트를 씹어 먹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줄 아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그 진짜 공식 데뷔한 적은 한국 기획사 정식 데뷔가 아닌 힙합 아티스트의 앨범 피처링이었습니다.
1: 아, 길?
0: 2011년 힙합 씬의 거물 아티스트인 도끼의 Death MMG라는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하셨고 힙합 마니아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처음 알렸는데요. 그 뒤에서는 라는 존재를 아주 제대로 각인시키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게 결정적인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자이언티입니다. 네, 도은언님 맞추셨고요. 네, 바로 프라이머리에서 메가히트곡 시스루의 보컬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누구냐? 이 미친 냄새의 독보적인 누구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가요계가 발칵 뒤집혔고 그 상승세를 이어서 본인의 싱글 머리를 만지다와 정규 1집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단숨에 대한민국 음악씬의 원탑 보컬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게 양화대교였어요. 양화대교 이제 아버지가 그 택시기사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마스코트 같은 선글라스가 하도 선글라스만 쓰다 보니까 일상 속 선글라스와 안경에 진심이 되어버린 아티스트입니다. 실제로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와 직접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안경을 디자인하고 디렉팅하는 디자이너자 에디터로 깊게 활동한 팩트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독특한 활동명은 어머니 영향이 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을 뜻하는 성경 속 단어 자이온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형상화한 알파벳 T 그래서 자이언티.
1: 아 그래서.
0: 예, 그렇습니다. 이 가수 한번 노래 찾아 듣고 오고요. 도우너님에게는 커피 기프트 카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진PD님에게 DM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인스타나 뭐 DM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올게요. 프라이머리 시스루.

0: 해야지.
1: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시간, 저를 한껏 흘긴 우리 엘프님의 그 시간, 아재개 그 시간입니다. 괴롭습니까? 어떻습니까?
2: 아니
1: 오늘 좀 제가 좀 신경 써서 한번 준비해볼게요.
2: 네, 좀 약간 아직 이렇게 빵 터지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아재개그를 좋아하는데 네. 되게
1: 이거를 이해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좀 빠르게 그러면 또 네. 스피디하게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2: 네. 네.
1: 어떻게 또 멘탈 준비됐습니까?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뭘까요? 축구 선수들은 바로 공차.
2: 거기 그게 다예요?
1: 네.
2: 맞을래요?
1: 옥수수가 옥수수가 춤을 추면?
2: 옥수수가 춤을 추면? 옥수수차.
1: 아이, 춤을 추면 콘댄싱. 컨댄싱. 닭이 무서워요 나 이제.
2: 분위기가 지금 싸해지고 있습니다.
1: 닭이 스키니진을 입으면요. 어? 닭이 스키니진을 딱 입었을 때 꽉 끼요.
2: 아, 그거는.
1: 인정?
2: 아, 그건 좀 귀여웠네요.
1: 네, 오케이.
2: 꽉 끼요.
1: 박재범이 다시, 박재범 좋아하시나요?
2: 네,
1: 제이팔? 네, 네, 네. 네. 박재범이 다시 학교에 들어가시면요? 다음 주에 제가 힌트를 드리죠. 그 학교 간다는 뜻이 뭘까요? 한국말로.
2: 학교 간다?
1: 네. 그러니까 학교, 근데 이게 한국말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2: 학교 간다, 간다.
1: 학교를
2: 아니에요?
1: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 네. 입학한다고 해요.
2: 입학.
1: 다시 들어가는 거를 아, 제이팔.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지금 과연 약간 그 엘프님의 지금 상황을 딱 보고 네. 딱 어울리는 그 퀴즈가 있어요.
2: 뭐?
1: 모내기 뭔지 알아요?
2: 모내기 뭐예요?
1: 모내기를 이렇게 밭에다가 뭘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거든요.
2: 네, 네.
1: 모내기 기계가 고장 나면 네.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를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진다. 심기 불편해진다. 아니, 이건 한국말을 좀 알아야 돼요,
2: 그러니까,
1: 이거는.
2: 예. 네.
1: 자, 아이스크림의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저,
2: 뭐야, 아이스크림?
1: 예, 네, 아이스크림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2: 아이스크림이.
1: 녹음 안 되니까. 자,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또 저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한주간의 한 이슈를 다 봤다. K 업데이트. K 업데이트는요,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안방 극장을 뒤집어 놓은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드라마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다면서요? SBS 드라마 김부장이 최고 시청률 23.1%를 돌파하며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을 맡은 배우 소지섭 씨가 7월 배우 브랜드 평판 1위까지 차지하면서 요즘 지서발휘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반면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죠. 가수 아이유 씨가 귀 질환, 증세 악화로 9월 콘서트와 새 앨범 발매를 잠정 연기하고 휴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빛난 아이유 씨지만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푹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북중미 월드컵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지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열린 결승전 다들 보셨죠? 경기 자체도 역대급이었지만 관람석 라인업이 역대급이었죠? BTS, 톰 크루즈, 그리고 트럼프까지. 지금까지 K-업데이트였습니다. 자, 2부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부 옐프님과 함께 하고 계세요. 옐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소개를 하자면 본인이 직접 해야죠. 제가 그거 못하겠어요?
1: 저는 옐프고요. 예, 여기 예. 한 지금 이제 네 번째?
0: 맞아요.
1: 네 번째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화요일 날마다 뵙겠습니다.
0: 화요 요정이네요.
1: 네. 네
0: 화요 아, 그 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1: 네.
0: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1: 아이고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청취자님들.
0: 네.
1: 뭐 연애 상담 같은
0: 연애
1: 거.
0: 상담.
1: 네 그런 거 제가 좀 잘합니다.
0: 제가 또 눈이 그 메인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1: 네, 좀 직선적이게.
0: 직선적이게.
1: 필터 없이.
0: 어. 네. 약간 그 내가 임마 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뭐 그런
1: 그
0: 느낌.
1: 그 느낌은 네. 아닌데.
0: 네. 요즘 이게 연애를 또 하려고 하는 모든 인들한테 팁이 있다면 어떤 팁을 좀 알려주고 싶네요. 나만의 플러팅 팁. 아 이거 궁금하긴 하다.
1: 나만의 플러팅.
0: 저번에 그 저희 또 그 우렁이님은 그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얼쩡얼쩡거린다. 이런 팁을 또 줬거든요.
1: 네. 어 저는 전 또 거꾸로 또 마음에 들면 좀 약간 되게 부끄러워.
0: 뚝딱거리는 그런 스타일.
1: 부끄러워하고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시를 잘 못해요.
0: 오.
1: 네, 좀 의외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약간 네. 진짜 마음에 들고 좀 네. 자신이 있다면은 약간
0: 눈을 보고?
1: 네. 눈을 보고. 네.
0: 그 얘기한다.
1: 케미스트리. 네.
0: 어.
1: 케미스트리를 보는 거죠.
0: 그렇죠. 네, 잘 맞나 안 맞나.
1: 예, 네, 네, 그게 있어요. 케미스트리가.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저희 뭐 요즘 많이 이렇게 또 이제 여름이 또 되고 하니까 네, 또 이제 시원하게 또 빙수 먹자. 어? 이렇게 좀
1: 완전히 그 멘트인데요. 라면 먹고 가요.
0: 아니죠. 라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 야 되는데 빙수는 이제 바깥에서 공개된 또 그런 곳에서 또 막 먹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멘트.
0: 네.
1: 아 그냥. 솔직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꾸밈 없이.
0: 네.
1: 이렇게 누구인 척, 누구인 척 하면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다 탄로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just be yourself.
0: Be yourself. 네, 네. 오늘 또 영어 단어 하나 배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극강의 귀차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또 귀차니즘 또 탑10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1: 귀차니즘 퀸이죠.
0: 네, 귀차니즘 탑10 알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10위입니다. 스마트폰 얼굴 낙하 참사. 아까 얘기했죠.
1: 네.
0: 누워서 폰 볼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옆으로 누워보다가 결국 정면으로 보겠다고 얼굴 위로 들고 있다가 코나 이마에 꽝 떨어진 적 다들 있으시죠? 아파서 눈물을 나는데 몸 일으키기는 싫어서 그 자세 그대로.
1: 또 다시 또 그러고 있어요.
0: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떨어지면 아 이게 흉 안 지는 걸까라는 느낌으로 좀 약간 그게 제일 걱정되는 그런 느낌. 얼굴에.
1: 또 그래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0: 구인입니다. 화장실 참기 챌린지. 지금 화장실 가면 딱 좋은데.
1: 어, 안 돼요. 화장실은 참으면 안 돼요.
0: 침대나 이불 속이 너무 아득해서 조금만 버텨볼까 하면서.
1: 아니, 근데 화장실은 안 돼요.
0: 스스로 향기를 시험합니다. 결국 온몸을 꼬아가면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과략근 비명을 듣고서야 무거운 몸을 움직입니다.
1: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몸에 안 좋아요.
0: 진짜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혼자 볼 때 그 누군가와 같이 봐도 이제 그 재밌는 광경. 아, 이거 너무 꿀잼인데 화장실 가면 놓칠 것 같은 거야. 특히 축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축구를 같이 봤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근데 화장실을 안 가시더라고, 그분이. 아. 그래서 결국에는.
1: 아, 컵에 따라도 네. 싸시더라고요.
0: 아야, 노노노노노.
1: 아, 아니에요. 그거 참으면 안 돼요. 네,
0: 8위는요, 리모컨 초능력 염력 시도. 손만 뻗으면 다 할 거리에 리모컨이나 충전기가 있는데 손가락 3cm가 모자랍니다. 몸을 움직이기는 죽기보다 싫어서 침대에 누운 채 발가락을 쫙 찢어가지고 집어오려고 기괴한 요가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그냥 안 보고 안 충전합니다. 그렇구나. 저도 좀 TV를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1: 저는 아예 안 봐요.
0: 보통 핸드폰으로 이렇게 요즘에 미러링해서 많이 보니까. 7위는요. 배달앱 장바구니 무한대기. 배고파서 배달앱을 켰는데 메뉴 고르는 것도 일이고 결정적으로 결제 비밀번호 누르는 게 귀찮아서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1시간째 방치합니다. 결국 그냥 굶고 자자라면서 다이어트 엔딩. 새벽 2, 3시 뭐 이럴 때 좀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드세요?
1: 웬만해서는 참으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뭐라도 뒤져서 이렇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죠.
0: 맞아요.
1: 항상 후회하잖아요.
0: 항상 두세 시 정도 되면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아, 배고프다. 아, 뭐 먹어야 되지? 너무 배고픈데? 막 이러면서.
1: 그래서 저는 일부러 네. 이렇게 막 안 사다 놔요. 아니면 그냥 자버리던지.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배고픔을 즐길 줄 아는 방법을 찾으면요.
0: 어떻게 즐겨요?
1: 그냥 싫은데 그냥 저는 배가 배를 먹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참는 거를 배우면요. 네. 그 지나가요.
0: 즐겨요?
1: 약간 아니, 물 같은 거. 아니, 즐기는 거보다 약간 변태 같긴 한데. 네.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러면 그게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죠. 익숙해지면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5위입니다. 아, 6위. 내일이 나에게 무한 양도하기.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빨래 걷기. 이건 5분 뒤에 내가 하겠지. 이건 내일 아침에 내가 하겠지라면서 미래의 나에게 모든 빚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과거의 나를 격렬하게 저주하죠. 5위입니다. 넷플릭스 예고편면 2시간째 시청. 본격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시작하면 최소 1시간 동안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쓰는 것조차 귀찮아서 넷플릭스 메인 화면만 계속 넘기면서 예고편. 이거 저예요. 보고 싶은데 볼 만한 게 없어. 이거를 클릭하기 애매해. 그래서 계속 네. 그 예고편만 계속 봐요. 그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썸네일에.
1: 네네. 네,
0: 그런 것만 계속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그거는. 네.
0: 그래서 틀었는데 약간 알맹이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그래서 잘 골라야 돼. 뭔가 재밌어 보인다. 저 그런 거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카랑이라든지 뭐 다른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에서 보고 저거 재밌겠다 하고 막상 틀었는데 별거 아닐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실망이 좀 크죠. 방바닥 물건 발바닥 이거 많이 얘기하네요. 방바닥에 떨어진 양말, 머리끈, 휴지, 허리 굽혀 죽는 건 사치입니다. 무조건 발가락을 꼬집듯 집어서 반대쪽 손으로 완벽하게 토스. 농구 선수급 발재간을 선보입니다. 네. 3위입니다. 카톡 알림 1 사라지게 하기 처절한 사투. 카톡은 왔는데 답장 써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감정 소모가 귀찮습니다. 하지만 알림 숫자를 보기 싫어서 팝업 창으로 미리 읽거나 스크롤만 슬쩍 이런 게 있구나. 슬쩍 내려서 확인하고 답장은 3일 뒤에 보냅니다. 오, 좋은 꿀팁.
1: 어떻게 한다고요?
0: 그 이렇게 내려서 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는데 내리 그 누르지는 않고 그런 느낌. 그리고 알림 그 뭐야 미리 읽기 이런 걸로 이제 미리 읽는 그런 거.
1: 아 저는 그 확실히 저도 그 노리피케이션 네. 있잖아요. 그 빨갛게 그게 네. 좀 어노잉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더 이렇게 봐보는 것도 있고.
0: 알람 끄면 돼요. 끄는 거. 그 벨 버튼 누르면.
1: 또 끄면 또 중요한 또 문자를 또 미스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원래 문자나 이런 거는 좀 웬만하면 바로 하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운전을 이러지 않은 이상.
0: 그렇습니까? 네. 2위는요. 샤워실 들어가기 혹은 나오기. 영원한 딜레마. 씻으러 화장실 들어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서 소파에 들러붙어 시체처럼 있다가 막상 샤워실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좋아서 나오기가 귀찮아 30분 동안 멍하니 서 있습니다. 추울 때 또.
1: 아, 그죠? 네, 그죠. 아침에 특히
0: 아침에 너무 좋아.
1: 겨울 아침에.
0: 네, 뜨겁게 하면. 그리고 1위입니다. 불 끄기 위한 처절한 저격수. 빙글빙글. 눕기 전에 불을 꺼서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동생들. 누구야? 큰일 났어, 누구야? 오면은 불 좀 꺼줘.
1: 그럴 때야말로 이런 거 이렇게 착착 하면 꺼지고 이런 거.
0: 있을 거예요, 아마.
1: 있죠. 네.
0: 베개를 던져서 스위치를 맞추려는 저격수가 되거나, 긴 막대기를 찾아서 허우적대거나, 결국 눈을 가리고 잡니다.
1: 등어리 긁는 거, 그런 걸로, 어떤 손? 효자손.
0: 어떤 친구는 드론으로 하던데, 드론으로
1: 끄고. 역시.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귀차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사실 저도 이번 연도는 좀, 제가 한번 귀차니즘이 심해지면 거의 집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한번 몇 개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바쁘게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좀 지내는데, 오히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저는 집에 있는 거 네. 좋던데.
0: 집에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1: 나와 있으면 또 이제 네. 돈 써야 집에 되니까. 가고 싶어요, 또.
0: 아, 맞아. 그런 느낌은 좀 있긴 해요.
1: 이제는 좀 이제, 또 다시 말하자면 나이가 나이인지라.
0: 자, 그 슬픈 느낌으로 밖에 비가 또 내릴 것 같다는 그런 또 사연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 부르는 레이니즘.

0: 비레이니즘 듣고 왔습니다.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가수고요. 굉장히 또 춤이나 이런 것들 또 엄청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분이 네, 되게 재미 어좀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옛날에 좀 좋은 재밌는 예능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약간 연예인들이 연예인들한테 구애를 해가지고 파트너가 된 다음에 그 같이 뭐그 파트너 게임이나 하고 그런 것들. 천생연분 그리고 엑스맨.
1: 무한도전.
0: 무한도전은 그후 아닌가요? 그런
1: 몰라요.
0: 것들.
1: 패밀리가 떴다.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었잖아요. 이게
0: 네.
1: 너무 올드한가?
0: 맞아. 아니, 그, 올드하긴 한데, 재밌었던 건 뭐, 요즘에는 또 5분 순삭해가지고 옛날 거 많이 나오니까,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1: 쟁반 노래방 이런 거 아세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1: 햇빛 뜨겨서.
0: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로 오디오북을 좀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새롭게 또, 그 라디오 오디오북 이름은 좀 제대로 아직 짓진 못했어요. 라디오 드라마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엄청난 스토리가 준비돼 있으니까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거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1부부터 1화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제1화 오늘 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불을 걷어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전 연인에게 보냈던 구질구질한 문자 메시지, 면접장에서 긴장한 나머지 뱉어버린 멍청한 대답,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던 그날의 말 한마디까지. 골목길 가장 깊숙한 곳, 가로등 불빛마저 꾸벅꾸벅 조는 밤 12시가 되면 아주 조용히 문을 여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간판에는 그저 세탁이라고만 적혀있는 곳. 하지만 이곳은 옷을 빠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마음에 묻은 가장 지저분한 얼룩, 흑역사를 지워주는 수상한 심야 세탁소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민우 씨입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해숙해져 있었습니다. 카운터 너머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세탁소 주인 은우가 안경을 지켜올리며 그를 맞이합니다.
1: 어서 오세요. 심야 세탁소입니다. 얼굴이 아주 상하셨군요.
2: 저 정말로 여기가 기억을 지워주는 곳이 맞나요? 인터넷 괴담에서 봤는데...
1: 질문이 틀렸습니다, 손님. 저희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세탁하는 곳입니다. 어떤 기억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계시는지요?
0: 민우 씨는 주머니에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꼬깃꼬깃 접혀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5년 전 첫 직장에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이자 다른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망쳤던 비겁한 과거의 증거였습니다.
2: 이 기억 때문에 매일 밤 숨이 막혀요. 그 친구는 나 때문에 퇴사했고 난 이렇게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매일 밤 꿈에 그 친구의 우는 얼굴이 나와요. 제발 이 기억을 깨끗하게 빨아주세요.
1: 좋습니다. 기억의 얼룩을 빼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손님, 우리 세탁소의 규칙을 알고 오셨나요?
2: 규칙이요? 그게 무슨...
1: 기억을 깨끗이 빨아말리는 동안 손님의 뇌 속에는 그만큼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희는 손님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 하나를 받아가야 합니다.
0: 행복한 기억을 주고 괴로운 기억을 지운다. 민우 씨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첫사랑과의 기억쯤은 내어주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웃었던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지워야 하는 걸까요?
1: 자, 선택하시죠. 어떤 행복을 버리고 어떤 후회를 지우시겠습니까?
0: 망설이는 민우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과연 그는 후회를 지우는 대가로 어떤 행복을 지불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가 지워버린 행복의 자리는 정말로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걸까요? 당신에게도 지금 세탁하고 싶은 밤이 있나요? 수상한 심야 세탁소.
3: 자, 이렇게 수상한 심야 세탁소 일부를 저번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신의 기억을 잊고 싶은 기억을 주면서 행복했던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딥하죠, 되게?
4: 네.
3: 너무 이제 안 좋은 기억이 네.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거야. 잠도 못 자게 하고 너무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4: 저 같으면요. 네. 그거를 그냥 이겨낼 것 같아요. 이겨내고 왜냐면은 이게 가족하고 추억을 버릴 수는 없어요. 네. 만약에 뭐
3: 눈가가 촉촉해진
4: 아니 뭐 만약에 뭐 약간 가족하고도 너무 안 좋았다. 뭐 그러면은 뭐 아니다. 좋은 추억이어야 되잖아요.
3: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기억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무조건 뭐 fade out 되면서 조금 더 약해지고 그땐 그랬지라고 할 수 있는데
4: 그러니까
3: 그 상황
4: 좋은 거는
3: 네. 네. 그거를 겪고 있는 그 상황에는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죠. 그 상황에. 그 지나가지 좀 괜찮은 건데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랬을 때 저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저는 그래도 네. 버틸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냥 멘탈. 멘탈 갑이죠.
3: 다음 에피소드 궁금해요?
4: 네. 궁금하네요. 네,
3: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4: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3: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오늘 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자, 선택하시죠. 어떤 행복을 버리고 어떤 후회를 지우시겠습니까? 민호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괴로운 기억을 지우는 대가로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행복한 기억 하나를 건네야 한다니. 하지만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던 그 친구의 얼굴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우 씨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라면 7년 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부모님과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입니다. 그걸 가져가세요. 대신 그 비겁했던 죄책감만큼은 제발 지워주세요.
0: 거래 성립입니다. 그럼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뜬 민우 씨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눅눅한 죄책감이 가질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씻겨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학 합격 당시의 기억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1: 아,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전혀 괴롭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0: 다행이군요.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십시오. 이제 밤마다 악몽을 꾸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세탁소 문을 나선 민우 씨는 콧노래를 흐물거리며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가득 차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단짝 친구들에게 이 기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켜고 늘 함께 지내던 친구들의 이름을 훑어보던 바로 그때 민우 씨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민우 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체 대화방에 있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얼굴은 분명 매일 보던 얼굴인데 이상하게 이름도 그 친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 어? 누구지? 얘 이름이 왜 기억 안 나지? 아니, 나 얘를 어디서 만났더라? 내 대학 동창인가? 고등학교 친구인가?
0: 혼란스러워진 민우 씨는 다급하게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스크롤을 내리다 어떤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7년 전의 자신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7년 전 대학 합격 소식을 가장 기뻐해 주었던 사진 속에서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그 여성이 대체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1: 이 사람 누구야? 왜 나랑 같이 울고 있는 건데? 대체 누구냐고!
0: 그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대학 합격 당시에 행복했던 기억을 통째로 내어준 대가가 그 기억 속에 함께 존재하던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일 줄은. 민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어두운 골목길을 거슬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 12시 59분. 심야 세탁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의 불은 차갑게 꺼져 있었습니다. 과연 민우 씨는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탁소 주인 은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우고 싶은 기억 뒤에는 어떤 소중한 것이 숨어 있습니까? 수상한 심야 세탁소 제2화 엄마를 팝니다 편에서 이어집니다.

0: 심야 세탁 수상한 세탁소.
1: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또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어폰을 끼니까 저희가 좀 효과음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출을 해서 넣었거든요.
2: 네.
1: 이어폰을 좀
2: 훨씬 좋은
1: 끼니까
2: 것 같아요.
1: 몰입이 좋죠?
2: 네네. 몰입이 잘
1: 그런
2: 되네요.
1: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오디오북 하는 날은
2: 네.
1: 이어폰을 듣고 이게 라디오라는 묘미가요. 이어폰 끼고 듣는 거랑 밤에 듣는 거랑 불 끄고 듣는 거랑 또 이어폰 크게 듣는 거랑 차에서 듣는 거랑 다
2: 확실히
1: 달라요.
2: 달라요.
1: 예, 네, 진짜.
2: 저는 그 차에서 듣는 것도 되게 엔조이하는데 이제 그 따로 헤드폰도 따로 이거 이제 우리 애들 산책시킬 때
1: 아, 네네.
2: 헤드폰 낄 때가 있고 이제 또 이렇게 그냥 이어피스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모자를 어떤 거 끼냐 따라서 하긴 하는데 확실히 이게 뭐라 그러지?
1: 네.
2: 헤드폰으로 듣는 게
1: 몰입이 조금 더잘 되는
2: 몰입이랑
1: 느낌.
2: 네, 사운드도 더 훨씬 낫고.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1: 진짜. 그래서 오늘
2: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1: 내용을 들었을 때 약간 어떠셨어요? 짐작했다고 아까.
2: 아,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만큼
1: 주는 게
2: 그렇게
1: 있으면은.
2: 예, give and take 있잖아요.
1: 네. 네.
2: 그만큼 안 좋은 기억을 없애고 싶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기억이 얼마나 진짜 좋은 기억이겠어요.
1: 그러니까.
2: 예, 거꾸로.
1: 그러니까 또
2: 그리고 진짜 너무 지우고 싶을
1: 얼마나
2: 정도로.
1: 괴로우면, 그죠?
2: 그렇죠.
1: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유튜브에서 쇼츠를 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뭐 그냥 자기 오토바이 타는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달았겠죠? 라고 했는데, 오른쪽에서 어떤 남자가 고속도로 있는 데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러면서 얘는 계속 말을 걸어요.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 뒤에 있는 차들도 막 내려가지고 괜찮아?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뭐왜 그랬는지는 안 나오는데 막 엄청 엄청 울어요. 허그를 내가 해줄게 해서 이제 허그 해주고 경찰도 불러가지고 경찰차 타고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얼마나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고속도로를 그냥 터벅터벅 걷겠어요. 너무너무
2: 그러니까
1: 예.
2: 항상 누구나 다 이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해줘야 돼요. Be kind. 왜냐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1: 네.
2: 다 조금씩 누군가 다 항상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연이 있는 것
1: 그쵸.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네.
2: 행복하세요.
1: 자,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그 엘프님이 온다고 해서 또 연애 상담

0: 만나서 데이트도 하는데 고백을 안 한다. 고백보다는 그 전에 그런 어떤 찌릿찌릿 스파크
1: 한
0: 그런
1: 썸탈
0: 것들이 좀
1: 때,
0: 있어야 될
1: 썸탈 때가
0: 것
1: 되게 한참 좋을 텐데.
0: 같아요. 썸탈 때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더 가능성을 올려서 고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1: 가끔 가다가
0: 네.
1: 남자들이 괜히 자기 이거 남자나 여자나 거꾸로 이렇게 좀그썸 타는 거를 즐겨가지고 더 질질 끄는 인간들이 있어요. 꼴보기 싫죠.
0: 한 달째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오기는 왔어요. 이제 곧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연락이나 문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0: 그리고 또 주말 뭐 반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아니,
0: 요즘에는.
1: 연락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이렇게 딱 꼬박꼬박 만나고, 그러는데 사귀자고를 안 한다. 그러면 좀 여자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죠.
0: 한번 뭔가를 좀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아니면 좀,
1: 아니, 근데
0: 튕기던가. 네?
1: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0: 뭐, 던질 수 있죠,
1: 여자가, 응?
0: 뭐. 근데 왜 우리 둘이 만나? 친구랑 같이
1: 아.
0: 만나자?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1: 아니, 근데
0: 그랬을 때
1: 뭐
0: 약간 뭔가
1: 진도가
0: 나오죠?
1: 어디까지 나갔는지를 몰라가지고. 네, 그거에 따라서
0: 진도에
1: 또
0: 따라서,
1: 이제, 예, 네,
0: 네.
1: 그거에 따라서 또, 좀, 또 스토리가 좀 약간 바뀌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약간, 뽀뽀나 손잡거나 이렇게까지 갔는데, 사귀자고를 안 한다. 그러면, 물론, 제 성격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냥 어툼의 이름을 줄것 같아요. 뭐,
0: 뭘 줘요?
1: 어툼의 이름. 약간,
0: 네.
1: 뭐지?
0: 약간 경고
1: 아니,
0: 같은 거?
1: 약간, 관심 없으면 그만두던지, 아니면
0: 그렇게
1: 뭐,
0: 한다고요?
1: 아니면 뭐, 본인이, 청취자분이,
0: 네.
1: 그냥 뭐, 사귀는 것까지는 원치는 않고, 그냥 썸 타는 거를 즐겨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뭐, I don't wanna waste my time, 이러면은 그냥, 아니면은 그냥 빨리 가고,
0: 주말을 좀 같이 보낸다고 하면 좀 가능성이 좀큰 거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1: 한 달? 한 달이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한번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0: 저는 주말을 되게 뭐랄까 값지게 본 사람이라서
1: 근데 왜
0: 주말을
1: 주말만?
0: 쓴다.
1: 주중에는 왜? 근데
0: 주중에는
1: 한참 썸탈
0: 일하고
1: 때는
0: 바빠야
1: 맨날 보고
0: 되죠.
1: 싶어. 남자들은요, 여자 좋아하면요, 잠안 자고도 보러 가고 그래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진짜입니다.
0: 제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단둘이 카페 가고 가끔 밥 먹는 거 이해해줘야 되는 영역인가요?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라고.
1: 잠깐 질문이 다시
0: 남자친구가
1: 예
0: 여사친이랑 단둘이 카페 가고 가끔 밥 먹는 거 이해해줘야 되는 영역인가요?
1: 아 그냥
0: 라고.
1: 여사친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이 좀 불편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뭐 불편하면은 또안 하는 게
1: 아
0: 좀
1: 근데
0: 속 편한
1: 그리고
0: 거라서.
1: 또 보통 되게 여사친들도 쿨한 여사친들은요 자기네들이 눈치상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0: 눈치 싸움을 안 한다고요?
1: 아니 눈치상 이렇게
0: 눈치상 안
1: 안,
0: 하려고
1: 자기네들이
0: 한다고.
1: 피하지
0: 네.
1: 줘. 예. 그게 좀 맞지 않나요? 약간 왜냐면 그냥 진짜 단지 여사친이라면은
0: 네.
1: 내 친구의 여자친구하고 문제 생기는 거를 저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0: 문제 생길 것처럼 좀 약간 심각하면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얘기
0: 네, 뭐
1: 당연히
0: 만약에
1: 해야죠.
0: 신경이 안 쓰이면은 상관없는데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니까
1: 신경이
0: 아무래도
1: 쓰시니까
0: 네.
1: 여기에 상담을 하셨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은데. 그냥, 좀 약간,
0: 물어봐요. 그러면 나 저기 저기 뭐야 남사친이랑 밥 먹어도 괜찮냐? 이거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1: 그냥 거꾸로 생각해보라고
0: 네,
1: 해서.
0: 거꾸로
1: 근데 이제
0: 어떨까?
1: 뭐, 근데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그럼 알았어. 그러면 나도 앞으로, 예. 네, 한번
0: 알겠습니다.
1: 봐보세요. 왜냐면 이게 항상 상대방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보는 쪽으로. 네.
0: 연인과 사귄 지 3년째입니다. 이젠 설렘보다 가족 같은 편안함이 남았어요. 권태기일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이 설렘이 좀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데, 편안함도 사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면, 저는 조금 스파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파크가 좀 튀어야
1: 네.
0: 또 연애도 더할수 있는
1: 아, 근데
0: 거니까.
1: 확실히 서로 사랑만 한다면
0: 네.
1: 그 스파크는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
0: 그러니까
1: 노력하면
0: 지금, 근데
1: 되는데.
0: 지금 이게 말이 가족 같은 편안함이 남았대. 그러니까 지금 스파크가 좀안 튀고 해서 저는 여행을 간다.

0: 나 새로운 걸 좀 하는 걸 좀 추천 좀 드려요.
1: 아니면 이제 왜 처음에 두 분께서 네. 눈 맞았을 때 네. 약간 예, 그냥 그 초신으로 돌아가자?
0: 초심으로 돌아가는
1: 초심,
0: 거.
1: 초심. 네. 네. 저는, 가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0: 뭐 그,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 약간 옛추억 네. 좀 약간 다시 되돌려 약간 옛날에 했던 거 뭐 그런 거를 같이 해보거나 네. 둘이 좋아했던 거를 해보거나
0: 좀. 아니면 좀 그런 것도 괜찮죠. 아예 그냥 확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멋지게 좀 바꿔봐가지고
1: 서로 그거는 서로 네, 여자 서로.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은요 항상 우리 여자들은요 항상
0: 우리 여자들
1: 항상 꾸며야 돼요.
0: 아니 다 꾸며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한번 노력을 네. 해서 그냥 이 날에는 우리 기념일이니까 좀 멋지게 하고 나오자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서로 약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1: 엄청 좋죠.
0: 네.
1: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하면 계속 평생 살아야 되는데
0: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또 저는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만약 하면 가끔은 또 이제 그런 이벤트 같은 데이트로 그날은 이제 우리가 뭐 그날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날 한번 만나서 좀 색다르게 데이트를 해보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을 뭐 가기 전에 뭐 어떻게 만나서 밖에서 머리를 하고 이렇게 뭐 좀 해서 만나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설렘을 좀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지금 구글 치면 다 나오잖아요. 아이디어
0: 아니에요. 뭐. 그거 그 전문가가 또 터치해 주는 거는 또 다릅니다. 머리나 뭐
1: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그런 거 말고 아이디어, 뭐 아이디어나 뭐 장소나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 주변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저만 솔로로 늙어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자존감도 떨어져요.
1: 아, 다 짝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노력해야 돼요.
1: 그건 맞아요. 진짜 노력은 해야 돼요.
0: 안 만나면 못 만나요, 솔직히.
1: 항상 자기 자신도 나를 위해서 가꾸고 나를 위해서 가꾸고
0: 아, 그게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가꾸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놓지 않는 거, 내려놓지 않는
1: 그리고
0: 거.
1: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그냥 그 상대방들도 그게 그
0: 느껴지니까
1: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맞아. 호감이 안 된대요.
0: 그렇죠.
1: 네. 그냥 저도 여자로서 내가 네. 남자를 봤을 때 자신감이 너무 없어. 그게 좀 매력이 없고.
0: 그렇죠.
1: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네. 막 잘난 척하고 I know it all 하고 뭐 약간 너무 그런 애들 그런 남자들도 좀 약간 좀 재수 없지만은 좀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자신감 좀 살짝 좀 뿜뿜 하는 게 좀 더 멋있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이별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전 연인이 SNS를 자꾸 염탐하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까봐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전 연인 SNS 독약이죠. 인스타그램엔 사실 그런 게 뜨진 않는데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에는 누가 잘못되어서 들어오면은 상점 또또리 하면서 이름이 뜨는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가면 그게 걸리는 거야.
1: 빠방! 다 블락해버려가지고.
0: 어떤 애들은 또 그거를 또 100명째 온 손님, 101번째 온 손님 다 걸어놔 이벤트를.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저기 어디서 들은 건데요. 그 전 여친 전 뭐 그런 사람들 염탐하고 싶을 때 썸남 썸녀 그럴 때 스토리가 뜨는데 그 스토리가 그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오른쪽 거를 누르래요. 오른쪽을 보고 그걸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그 사람께 나와요. 그럼 그 슬라이드를 완전 완벽하게 하지 않고 한 7, 80%까지 해가지고 보고 다시 넘기고 이런 것도 있다고 네, 봤습니다. 아무튼 그 차단하는 게
1: 내려놓으세요.
0: 차단하는 게 좋아요. 안 보는 네,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1: 안 보는 게 최고고
0: 안 보고 눈에 없어져야 또 네,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그러고 밤에 또 보죠 새벽에
1: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저기 뭐야 헤어지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을 때 You don't have to look back.
0: 그치.
1: 그냥 뭐 궁금하지도 않은 거야.
0: 그런데 그래서, 짜증나는 건 뭐냐면 중간에 누가 이렇게 그 친구가 있는 사람이
1: 이간지?
0: 태그해서 올렸을 때 아하 이러면 보기 싫어도
1: 아니 근데 블록 시키면은 태그해도 안 떠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만약에 이제 네. 그 저기
0: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1: 그 딴 친구가 태그했을 때
0: 태그는 안 했는데 또 친구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1: 아 그 친구들 일부러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또 일부러 보라고
0: 또 K플레이 라디오에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1: 네. 그런 데니까요. 네, 그리고 여자들끼리 서로 남자들끼리 이렇게 도와줘요. 일부러 보라고.
0: 아 진짜요?
1: 네.
0: 재밌네요.
1: 네. 아무리 블락해도 보이게끔 이렇게 일부러 하기도 해요.
0: 같습니다. 네. 뭐 성격도 취향도 정말 잘 맞는데 데이트 비용이나 돈 아끼는 문제로 사소하게 자주 부딪혀요.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1: 네, 됩니다.
0: 아, 하하. 네. 언니의 그 진한 조언.
1: 네. 네, 됩니다.
0: 뼈아픈 조언. 네. 아무래도
1: 되니까요.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네?
0: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야 돼요?
1: 아니 저기 뭐야 이게. 네. 알뜰한 거하고 찌질한 거하고 다릅니다.
0: 아, 찌질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1: 네,
0: 예, 예.
1: 죄송합니다.
0: 예, 예.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좀 너무 그런 것들 부딪히면 왜 부딪힐까요? 아무래도
1: 아니 왜냐면 진짜 연애에서 결혼까지 네. 할 생각이 있다면은 네. 약간 좀 너무 막 예쁘게 남자가 예쁘게 쓰는 것도 안 좋지만요. 약간 그 돈 씀씀이에서도 그 남자 그게 나오거든요. 짠돌이, 뭐 찌질이, 찐따, 그게 아끼는 네. 거하고 알뜰한 거하고요. 또 이제 써야 될 때는 또 쓰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써야 될 때도 안 쓰고, 이게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돌려주는 건 이렇게 약간 그거는 싫어하고, 약간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0: 근데 이런 거 은근히 좀 있을 것 같아요.
1: 모기 같은 분들, 막 피 빨아먹는 사람들.
0: 약간 뭘까? 뭔가 약간 나이가 어리면 좀 약간 데이트 그 뭐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1: 그럴 때는 네. 같이 더치페이 하고
0: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좀 솔직하게 서로가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뭐가 좋냐면 같이 네. 이렇게 돈 모은 그러니까 통장까지는 통장, 아니더라도 네, 네. 같이 그냥 이제
0: 연애 통장 같은 느낌으로
1: 네, 해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이트 나갈 때 네,
0: 이걸로 쓰자.
1: 가끔씩 뭐 누가 좀 더 내면 어때요?
0: 오케이.
1: 근데 네. 너무 찌질하게 하면은 그냥 다른 분 찾아보세요.
0: 약간 좀 그런 스탠다드를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밥 내가 사고 그 여자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뭐 커피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남자 친구분이 돈을 더 벌면은. 좀 약간
0: 할 수도
1: 그럴 때는
0: 있는 거고.
1: 남자분이 좀 더 좀 뭐 네. 디너를 사고 뭐
0: 저는 근데 네. 어렸을 때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분이 좀 부자 분이셨어요. 저를 저랑 이제 만나게 된 분이.
1: 네.
0: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네, 때 네. 맨날 얻어먹게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자존감까지
0: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미안해하지 말래. 맨날 뭐 가방 사주고 뭐 슬래퍼 사주고 뭐 그때 슬래퍼 비쌌거든요. 뭔지 알죠?
1: 네. 네.
0: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자존심 상하고 이래서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좀
1: 또 꼴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0: 무슨 소리죠? 미안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엄청 예, 그랬던 좀 이런 또 왜냐면 그 나이에 그게 또 다르니까 아무래도.
1: 저도 막 아낌없이 막 퍼주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네. 이제는 받고 싶네요. 이제.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뭐였죠? 눈 그 예쁘고
1: 눈 이쁘고
0: 기타 치고
1: 기타 치고
0: 어부바 잘하고
1: 어부바 네. 좀 잘해주고
0: 어부바 잘해주고 허리가 좀 약간 좀 괜찮아야겠죠? 네, 그 어부바를 잘하려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잘 얻어먹을 수 있는 남자 그런 느낌. 그런 또 우리 옐프님 오늘 또 함께 했고요.
1: 네.
0: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1: 저이 네. 말을 제가 친한 언니분이 저한테
0: 네. 네.
1: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
1: 벨기 남자 만나래요.
0: 벨기요?
1: 벨기 남자가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잘한대요.
0: 쉽지 않네요.
1: 그래서
0: 여러분.
1: 진짜 네. 저돈 모아서 네. 벨기 혼자 배낭여행 가가지고
0: 다녀오세요. 다녀오실 네, 때 네, 벨기에 초콜릿 하나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는 네. 벨 넣어준 맥주를 좋아합니다.
0: 오케이. 네, 오늘 또 벨지엠 또 열프님 벨리엘 네. 벨렐님 오늘
1: 벨기 방송, 남자 만나세요.
0: 네, 벨렐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 어떠셨냐고요?
1: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네.
0: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실 뭐 그 귀차니즘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 꽤 얘기했죠 귀차니즘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많았어요 제가
0: 내일은 또 저희 또 우리 다른 또 입담이 좋으신 분이랑 또 방송을 하는데 내일은 네. 또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1: 내일이요?
0: 네 내일 느낌
1: 하루하루
0: 내일은 약간 그런 게 어떨까요? 남사친 여사친 어쩌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나도 이성으로 절대 안 봤는데 왜 짝사랑? 그렇지? 짝사랑 이런 것도 좋고
1: 짝사랑 네. 아니면은 그린라이 이게 왜 저기처럼 이게 그린라이일까요? 레드라이일까요? 이런 거 이게 저한테 관심이 게임? 있는 걸까요?
0: 네
1: 아니면
0: 아무튼 그 요즘에 저희 채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테마는 뭔가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약간 네 그런
1: 아이디어죠.
0: 네, 그런 것들 해서 네. 빨리 저도 말씀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1: 네, 그런 거하고 왜 이렇게 네. 막 남자들이나 여자들 이제 행동할 때
0: 네.
1: 이제 왜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0: 그러니까요.
1: 그런 질문들 네,
0: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0: 네 오늘 또 이제 또 가봐야 돼서 네. 빨리 보내드려서 예, 네. 그 멘트 좀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오늘의 저 메추는 어떤 거가 될까요? 저녁의 메뉴 추천.
1: 아 저녁 메뉴 네. 추천.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오늘은 예, 여러분들
1: 곱창 전골 드세요.
0: 곱창 맨날 곱창. 저는 불족발. 불족발을
1: 불족발 여기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0: 불족발 파는 데 있어요. 저쪽에 그 에난델 쪽에.
1: 네. 아 그래요?
0: 네 아마
1: 다음에 사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스튜디오 좀 재밌게 또 해주신 우리 옐프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1: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뵐게요.
0: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옐프님 보길 바라면서 펜타곤의 빛나리 오랜만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밥 먹기 싫다, 에너지 쓰기 싫다, 사람 만나기 싫다, 답장하기 힘들다, 남자 만나기 귀찮다, 여자 만나기 힘들다,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귀차니즘 혹은 게으름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아, 나 오늘 진짜 한심하게 보냈네 하면서요. 하지만 그 귀찮음이라는 신호는요,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SOS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대표적인 세계 미스터리 유적으로 꼽히는 잉글랜드의 스톤헨지. 수많은 거대한 바위들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정렬되어 있는 세계 문화유산인데요. 바위들이 하지의 일출과 동지의 일몰 방향이 맞게끔 정교하게 배치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때는 이 장소가 고대인들의 천문 관측소였을 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스톤헨지에서 수백 구의 화장 유골이 발견되고 어떠한 의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길이 발견되면서 지금은 천문 관측 소설보다는 태양의 주기에 맞춰 의식을 치르는 종교적인 공간 혹은 장례 공간이었을 거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서사를 가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여행 가서 한 번쯤은 봤을 신라의 첨성대인데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서 우리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유산으로 배워왔으나 첨성대 관련한 기록에 대한 더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수록 어쩌면 이게 천문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였던 공간 아닐까? 이런 새로운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잡시사 천회를 맞이해서 보내드린 천회 특집 천초특강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 시간에는 잡지사의 한국사 선생님 박광일 역사작가의 천초특강을 보내드립니다. 천과 관련한 박광일 선생님의 주제는 바로 천년고도의 천문대였는데요. 첨성대가 만약에 천문대가 아니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건지, 또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첨성대의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의 특집 천초특강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국공신 중 한 분인 박광일 작가님의 강연이 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강연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모래시계를 뒤집어 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될 텐데요. 바로 세 번째 강연으로 강연을 시작해 주세요.
3: 네,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첨성대 넌 누구니?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네. 첨성대가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첨성대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2: 천문이어서 천으로 맞춰오신 건가요?
3: 그렇죠. 천년 고도에 남아있는 첨성대이고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천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천문대라고 알려지게 된 배경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삼국유사에 이 선덕여왕 때 이 첨성대를 쌓았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동국여지 승람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창문을 올라가서 천문을 관측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기록을 바탕으로 유물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첨성대는 천문대의 다름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첨성대 가서 답사를 가게 되면은 그 첨성대 모습을 쭉 보면서 천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창을 기준으로 위에 12칸이 있고 아래 12칸이 있는데 12라는 거는 시간의 진법이잖아요. 네, 그래서